RH, A 합동이라 그래요. 아, 갑자기 영어가 달라졌어요. 자, R은요, 직각이니까 right angle, 90도의 R을 가져온 거고요. H, hypotenuse라는 빗변을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H를 가져온 거예요. A는 알죠? 뭐다? angle. 그래서 직각의 빗변 같고 각 하나 같은 합동이다. RH, A 합동인데 그냥 합동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왜 합동이 되는지 이유가 돼 있어요. 왜? 변 하나 길이 같죠? 각의 크기 하나 같죠? 난 나머지 직각이니까 여기도 같을 거예요. 그럼 뭐다? A, S, A 합동. 이거를 맨날 이렇게 따지자는 게 아니라 한 번에 RH 합동 이렇게 불러주면 될것 같아요. 하나 더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직각에서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다면 걔네도 합동이 돼요. 걔네는 이름이 뭐겠어요? 직각 R, 빗변 H, 다른 한변 사이드, RH, S 합동이라고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두 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RH, A 하나, RH, S 하나. 근데 RH, S 합동도 왜 합동인지 설명을 해야겠죠. 왜다? 요한 변의 길이 같으니까 D, 삼각형 DEF를 뒤집어서 딱 붙여주면 뭐가 되나요? 짜잔! 이등변 삼각형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의 크기 같아요. 오케이. 얘네 둘은 방금 전 배웠던 직각의 빗변 같고 각 하나 같네. RH, A 합동이니까 합동이네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조건 싹 무시하고 뭐 하자? 어쨌든 빗변 길이, 한변 길이 같으면 RH, S 합동이라고 부르자. 우리는 이거를 하루 종일 적용해 볼 겁니다. 20분 동안. 자, 두 직각 삼각형인데요. 직각의 AB와 DE의 길이가 같고 각 하나가 같대요. 무슨 합동? 아, 방금 전에 외웠어요. RH, A 합동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려워요? 쉽죠? 자, 그러면은 두 직각 삼각형의 합동임을 증명해 볼 건데, 논리적으로 맞아요!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은 삼각형 ABC와 삼각형 EFD에서 이게 왜 합동이 되냐? 각 C랑 각 D랑 일단 직각 90도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AP랑 EF는 뭐가 되죠? 빗변이 됩니다. 빗변의 길이가 5cm로 갔대요. 아, 뭐야. R 같고요. H 같죠. 그 다음 나머지 한 개만 더 보면 되는데, 각 B랑, 어디? E는 아니죠. 어디랑 비슷해요? F랑 비슷하죠. 근데 각 F의 크기를 계산해 봤더니, 정확하게 60도니까 30도네요. 오! 같네요. 앵글. 무슨 합동? RH, A 합동. 기호로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대응점의 순서를 맞추기다. A랑 똑같은 E부터. 그 다음에 B랑 같은 F. 그 다음에 C랑 같은 D. 요렇게 맞추자. 어려워요? 쉽죠? 자, 또 가볼게요. 이번엔 RH, S를 찾아야겠죠. 자, 보니까 삼각형 ABCD, EFD에서 각 A랑 각 E가 몇 도다? 90도네요. 오케이. 빗변이죠? 직각의 대변은 우리 빗변이라 하니까 BC랑 FD가 7cm로 갔고요. RH까지 만족했어요. 그다음 마지막 AB라는 한 변, EF라는 한 변의 길이가 5cm로 갔네요. 오케이. 삼각형 ABC랑 삼각형 EFD는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 이번엔 S니까 RH, S 합동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어때요? 찾을 수 있겠나요? RH A냐, S냐? 자, 그럼 이번엔 직접 기호로 나타내 볼 건데, 삼각형 ABC랑 합동이래요. 삼각형. A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48도, 42도 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다? 여기는 90도 빼기 48? 아, 얘가 얘랑 같네. 각 A와 각 D. 그러면은 B에 해당하는 건 E가 될 테니까 DE, F가 합동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합동이냐? R, H. 마지막, 앵글이 같았으니까, 뭐다? 합동 조건은 RH, A 합동이다. 요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RH, A냐, RH, S냐는 이번 단원의 가장 핵심 내용. 그 둘을 구분해 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서술형 때 이거를 막 구분 못 해가지고 틀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잘 집중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자, 각 2의 크기를 구해라. 여기죠. 여기는, 뭐야, 이거? 여기랑 똑같을 것 같은데? 32도니까 90도에서 빼주면 58도. 오케이. 각 2의 크기는 58도입니다. 이렇게 구해요.
근데 이제 질문. 얘네들이 무슨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 R, H. 그 다음에 요거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뭘로 간다? 아, RH, S로 가야 된다.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X 보자마자, 아, 오케이, 뭐야, X는 굳이. 근데 왜? 요 둘이 합동이잖아요. 근데 무슨 합동이에요? RH, S라고 하면 틀렸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RH, A입니다. H는 어디 있어요? H? 여기 있잖아요. 공통인 핏변 BDE. 빠르나요? 좀 천천히 또 가볼게요. 자, x의 값을 구해라. 그럼 우리는 두 삼각형에서 x에 해당하는 게 뭐다? 6일 거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둘이 합동이니까 6이 되겠죠. 어떤 합동이다? 똑같아요. R. 오케이. 빗변. 빗변까지 같아요. H. 그다음 나머지 한 변을 찾았죠. S, RH, S 합동이라서 대응변 6.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보자마자, 아우, 너무 쉽다. 그쵸? X는 누가 봐도 3. Y는, 여기가 30도면 여기는 몇 도? 60도. 오케이, Y는 60. 근데 X가 3인 이유는 왜다? RH, S예요? RH, A예요? 계속 되니까 이제 막 익숙하죠? RH, A죠. 우리 이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엔 뭐가 원인인지, 원인과 결과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이 X가 같은 건 결과예요. 얘가 원인이죠. 원인과 결과 차이. 자,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직접 찾아보기. 근데 이제 합동인 직각삼각형 결국에는 RH, S냐, A냐니까 두 가지 코스죠. 그러면은 직각의 빗변 길이가 같은 걸 빨리 찾아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은 직각의 빗변 길이 같아요. 또 직각의 빗변 길이 같은 거. 디귿하고 미음은 직각의 빗변 길이 같아요. 디귿과 미음. 기역 비읍은 어때요? 얘는 빗변인데 얘는 빗변이 아니니까 전혀 상관없는 둘이죠. 그럼 니은, 리을, 디귿, 미음에 대해서 무슨 합동 조건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니은, 리을 30도네요. 여기 60도지만 나머지 30도네요. 아, 앵글에 맞췄네. RH, A 합동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디귿, 미음은 나머지 하나가 4cm네요. 그럼 뭐다? RH, S 합동입니다. 라고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똑같아요. 삼각형 ABC. 합동인 걸 찾으려면 직각의 빗변이 3cm인 걸 일단 찾아 놓으면 얘가 탈락해요. 왜? 얘는 빗변이 아니잖아요? GHI냐, JKL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40도라고 주어져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50도잖아요. 사실 40도는 없거든요.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자? 50도로 보자면 오케이. 2번 확인. 얘는 안 되더라. 따라서 삼각형 ABC와 합동이래요. 뭐가? 삼각형 A에 해당하는 40도니까 G고요. B에 해당하는 H. 그다음 마지막 직각 I가 오고 어떤 합동 조건? 직각의 빗변 같고 각 하나 같아요. RH, A 합동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좀 빠르지만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 믿어요. 자, 근데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냐? 첫 번째 그림. 요 그림의 별표. 아주 아주 아주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서 항상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활용해 포인트는 뭐냐면 뭐가 합동인데 그리고 왜 합동인데. 우리는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일 것 같아요. 근데 왜 합동이냐면 점 하나와 x 하나로 나타내면 합하면 몇 도? 그렇지, 90도. 근데 여기가 평각인데 90도 빠지면 나머지 90도죠? 그러면 여기도 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에서도 점과 90도를 이루기에 x가 들어오니까 두 삼각형은 뭐가 된다? RH, A 합동이 되더라. 요거 포인트 잡아가고요. 또 어떤 그림? 요 그림에서는 요렇게 두 개가 합동이 돼요. 이렇게 두 개가 합동이 돼요. 왜? R, H, S, RH, S 합동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그림을 주고 왜 합동인데, 뭐가 합동인데, 왜 합동인데, 그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두 개를 활용하면 어떤 그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요,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 위에서 각각의 변으로 수선 내리면
여기 길이 같아요. 왜? 이따 증명할게요. 두 번째, 반대 상황이에요. 길이가 같으면 얘가 가게 이등분선이 됩니다. 왜? 이따 설명할게요. 문제 나올 거예요. 봐봅시다. 첫 번째, 뭐야, 이 그림 아까 보랬지? 그쵸? 보자마자, 아, 둘이 합동이에요. 왜? 아, 맞다, 맞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였지. 그럼 뭐다? RH의 A 합동이니까 X에 대응하는 변은 8. 요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쉽죠? 하나 더. 맞다. 이것도 합동이랬지. 뭐가? 여기 둘이 합동이랬어. 왜 합동이랬지? R, H. 요 공통을 잘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공통을 잘 봐야 돼, 항상. RH, S랬지. 맞다, 맞다. 그럼 여기가 21도면 여기도 21도. 결국 각X는 몇 도다? 각X의 크기는 90도에서 21도 빼주면 69도다. 오케이. 쉽네. 자, 각의 이등분선의 한 점에서 이 각의 두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이거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증명을 해볼 거예요. 왜 그런지. 어쨌든 여기 PC랑 PD가 같다를 우리는 보여야 돼요. 뭘 통해서? 그렇죠.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얘랑 얘랑 합동이래요. 근데 보자마자 보이죠? 왜 합동이지? 하고 보니까 딱 90도가 있어요. OCP와 ODP가 90도고요. 그 다음 두 번째. OP. 빗변이죠? OP. 얘가 H, 얘가 R. 그 다음에 POC와 POD가 같아요. 왜?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POC와 POD가 같다. 얘가 A죠. 따라서 두 삼각형은 RH, A 합동이니까 뭐다? 대응변 PC, PD 길이가 같습니다.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요. X 값은 몇이냐? 이거 뭐 누가 봐도 10이죠. 왜? 두 삼각형 합동이에요. 왜? RH, A 합동입니다. 더 나아가서 PC, PB의 길이는 몇 cm다? 4cm다도 구할 수가 있어요. 요 그림 엄청 많이 나오니까 집중해서 꼭 알아두세요. 자, 이번엔 반대 상황이에요. 뭐다? 요게 각의 이등분선인지 모르는데 두 변까지 거리가 같다면 이 OP가 뭐가 된다?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예요. 증명할 건데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를 증명하기는 말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요 각의 크기가 같아져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같죠? 그렇죠. 또 합동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럼 RH A 합동이냐? 아니라는 거죠. 얘는 결과예요. 각이 같다는 게 결과니까 변이 같은 게 원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OCP와 ODP가 둘다 90도로 직각이고요. 그 다음 OP라는 빗변을 공통으로 갖고 있고 PC랑 PD가 같아요. 즉, 이번엔 변이 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는 무슨 합동? R, H, S 합동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5번과 다른 점. 요 5번은 요두 개가 합동이 맞는데 무슨 합동? RH, A 합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은 RH, S 합동이 된다는 거. 그림이 똑같아 보이는데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 이두 개는 너무도 중요하니까 꼭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어쨌든 결론은 뭐다? 길이가 같으니까 각의 크기가 같다. POC와 각 POD가 같다. 이 마지막 줄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쓰이냐? 이렇게 쓰입니다. 8번. PA, PB가 같아요. 오케이. 얘네 둘이 합동이다. 그러니까 여기 각 이등분선 되고 여기도 20도네요. 그럼 따라서 각 X의 크기는 몇 도가 된다? 각 X의 크기는 70도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나요? 안 어렵죠. 좀 빨랐을 뿐.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반복 체크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되려면요.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를 고민했습니다. RH A냐, RH S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둘다 어쨌든 직각의 빗변까지는 같아야 돼요. 그럼 직각이죠? 그럼 우리는, 1, 2, 3, 4번이 공통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B가 DE라는 것은, 아, 뭘 만족시키겠다. 일단 H라는 조건까지는 성립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RH, RH, 오케이. 그럼 이제

0: 자, 그럼 3번과 4번 의심이 되죠. 각 A와 각 D의 크기가 같아요. 오케이. A네, 앵글이네. 또각 B와 각 E가 같아요. 얘도 앵글이네. 즉 3번과 4번이 의미하는 것보다 직각의 빗변의 길이까지 같은데 각까지 같다? 오케이. RH, A합동이라는 거죠. 그럼 뭐다? 아, 자연스럽게 5번이 정답이다. 각만 같아서는 뭐다? 합동을 보장할 수 없더라. 왜? 변의 길이는 적어도 하나 필요하니까. 요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정답은 5번.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꼭 직각삼각형에서는 두 가지 합동 조건만 고민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SSS, SAS, ASA까지 다 고려해봐야 됩니다. 자, 5번. 어우, 이거 계속하니까 이제 막 친숙해요. 길이 같으니까, 오케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고요. 여기는 각의 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럼 120도를 60, 60으로 나눠 가집니다. 그럼 90도짜리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90도 빼면 나머지 90도인데 60도 빠지면 이 각의 크기는 몇 도? 그렇지. 2번. 30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뭐만 기억하라 했죠? 원인과 결과. 변이 같아서 각이 이등분돼요. 두 번째, 각이 이등분됐으니까 변의 길이 같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한 5분 전에 본것 같은데. 자, 별표 치고 결국에는 우리가 뭐 구해야 되냐? D부터 E까지의 거리 길이는 몇이냐? 몰라요. 모르지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가 된다? 합동이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죠. 왜? 우리는 결국 여기가 점, 여기가 X라면 90도를 이루고요. 여기도 90도를 이루어야 되고 여기도 90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RH, A 합동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AD의 대응변은 C이니까 여기가 O. 그 다음에 DB의 대응변은 EA가 되니까 여기가 7. 합하면 몇 cm? 12cm. 요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3강의 내용. 너무도 많았죠. 이 폭풍 같은 20분이 막 지나갔는데, 자, 여러분들 박수. 자, 스스로를 칭찬해 주면서 이제 오늘은 푹 쉬길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강, 4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1: 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많이 많이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와, 벌써 세 번째 시간. 맞아요. 시간이 훅훅 가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실력도 훅훅 쌓이고 있다. 이렇게 자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단어 공부하면서 우리 실력 쭉쭉쭉쭉 올려볼게요. 오늘도 역시 유닛 1, People and Relationships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subtitle, 소제목은 뭘까? 이렇게 보시면 Workplace Relationships.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뭐 우리가 많은 관계를 갖기도 하지만 직장에서는 또 어떤 관계를 가느냐? 직장 관계에 관련된 단어들로 쭉 모아봤거든요. 선생님, 저희는 직장 생활 안 하는데, 관련된 단어들은 사실은 어떤 질문에든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학교에 관련된 질문만 본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피와 살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자신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30개의 단어 열심히 재미있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단어는 corporate. corporate or corporate 둘다 발음이 가능해요. corporate이라고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얘는 무슨 뜻이냐? 네, 기업의, 회사의라는 형용사의 의미, 공동의라는 뜻의 형용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기업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의 의미와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corporation, corpor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rporation은 바로 기업이나 회사. corporate의 명사 형태니까 corporation 이란 단어는 기업이나 회사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단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dministration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사실은 administer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라고 보면 돼요. 지금 ation을 붙여서 명사 형태를 만들었잖아. administrator가 바로 운영하다. administrator라는 동사 형태가 운영하다, 집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명사 형태가 administration 끝에 ioe를 붙였다고 보는 게더 맞겠네요. 그죠? 자, 얘는 무슨 뜻이야? 행정이나 관리, 운영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관리하거나 행정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나 관리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or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사람. 끝에 er or or이 붙으면 많은 경우에 사람을 나타내죠. 그래서 행정관이나 관리자. 즉, 운영이나 집행을 하는 사람, 행정을 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dministration이라는 단어 이렇게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어 갑니다. 자, department, department. 우리 왜 department store는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백화점. 얘가 왜 백화점이 department store가 될까? 생각해 보면 원래 department라는 단어가 부서예요. 각각의 여러 부서들이 있는, 즉 여러 다양한 부류의 상점들이 있는 걸 모아놓은 게 바로 department store, 백화점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epartment라는 단어는 원래는 부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큰 회사에 여러 개의 부서들이 있잖아? 그럴 때 바로 그 부서 하나하나를 가리킬 때 부서, department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비슷한 의미 단어로는 division or branch. branch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의 그큰 trunk, 이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옆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부서도 뭐예요? 큰 하나의 회사의 줄기, 가지로 이렇게 나온 거지. 그지? 그걸 딱 이렇게 branch라는 표현으로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ranch는 특히나 어떤 지점을 많이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회사에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점, 지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가지, 어떤 큰 하나 회사의 몸통에, 가지로 나온 하나의 작은 상점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branch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 그렇게 부르는구나. 그죠? 나무의 가지에서 나온 단어가 맞아요. 자, 그리고 얘는 무슨 뜻이냐? 어떤 한큰 틀에서의 나눠진 부분이니까 얘는 어떤 한 대학의 학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 뭐, English Department라고 하면 영어학과, 뭐 영어학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 Department라는 단어를 또쓸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백화점의 한 매장이나 코너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건 사실 또 Marketing Department. Marketing Department는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 마케팅 부서가 되겠죠. 그래서 The Marketing Department is planning.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마케팅 부서가. 어떤 계획을? An advertising campaign. 광고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더 정확하게는 진행의 의미로 해석하셔도 좋겠네요. 그래서 department store를 연상하시면서, 아, 하나의 부분, 부분, 부분을 나타내는 게 바로 department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committee. committee라는 단어고요. 원래 commit라는 동사 먼저 한번 볼게요. 늘 여러분들 어떤 단어에서 출발을 했는지, 그 뿌리가 되는 기본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연상을 해서
좀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committee라는 단어보다는 commit라는 동사 형태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commit라는 동사는 여기에 헌신하다, 위임하다라는 의미로 약간 이 workplace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지만 commit라는 단어는 원래는 저지르다라는 단어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시면 저지르다. 네.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다라는 뜻이요. 예를 들면 commit a crime, 범죄를 저지르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행위를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기본이 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헌신하다, 어딘가에 바치다, 전념하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리고 위임하다, 누군가한테 일을 맡기는 거. 그게 바로 위임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commitment이라는 단어는 헌신이라는 뜻도 되고 위임을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책임을 준다라는 책임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얘가 약속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조금은 이렇게 거리가 있는 단어인 것 같죠? 의미인 것 같죠? 얘가 약속이라는 의미로도 수능 지문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뭔가를 하다, 저지르다, 헌신하다, 바치다, 전념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헌신이나 전념 혹은 약속이라는 의미 정도로 일단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언가의 책임이나 위임을 받은 어떤 회의를 가리켜서요. committee라고 하는 위원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committee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어로 갑니다. staff.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우리가 뭐 무슨 staff, 뭐 운동회 같은 걸 하더라도, 체육대회 같은 걸 하더라도, 뭐, 이렇게 스태프들이, 학생회에서 이렇게 스태프들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죠? staff라는 단어는 원래는 전체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요 단어가 뭐예요? 바로 밑에 요 단어가 나오죠? personnel이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는 person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습니다. person은, 맞아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즉 어떤 기업이나 한 조직의 사람이랑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얘도 직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얘는 특히 어떤 큰 전체를 놓고 있는 전체 직원을 가리키고요. personnel이라는 단어는 여기 나오죠. 직원들이라는 의미에서 조금은 이렇게 한 명 한 명 개인 개인을 나타낸다. 조금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그냥 같이 챙겨두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발음해 볼까요? personnel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강세가 옵니다. 인사과, 즉 사람들, 직원들을 관리하는 부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human resources라는 표현과 비슷한데 인간의 요 resource라는 단어가 자원이라는 뜻이죠. 인간을 자원으로 관리하는 곳, 즉 인간을 담당하는, 인간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라는 의미에서 human resources라는 인사과, personnel이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All personnel, 모든 직원들은요, must follow,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The safety regulations, 안전 규정들을요, 안전 규칙들을 따라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확실하게 보장하다 라는 단어가 ensure라는 단어죠. 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Workplace safety, 직장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으로 만들어진 안전 관련된 규정들을 따라야만 합니다. 누가요? All personnel. 모든 직원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personnel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aff, personnel 비슷한 의미로 알아두면 된다. 이렇게 챙겨두시고요. 다음 단어 가볼게요. labor. 선생님 밑에는 뭐예요? 네, 여러분들 단어장에도 이게 있을 거야. 자, or로 끝날 수도 O-U-R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U-R가 들어가는 단어는 British English, 영국식 영어에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color라는 단어도 색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영국식 영어에서는, 미국식 영어에서는 or로 끝나지만 영국식 영어에서는 our로 끝나요. 뭐 이런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behavior. 이렇게 or로 끝나는 단어는 American English, 미국식 영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OUR, 같은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영국식 영어.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오타인가? 이게 뭐지? 다른 단어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에서 이런 표현들은 보통 OR, OR, OUR,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명쾌하죠? 자, 이 노동이라는 단어가 work나 task라는 단어랑 같이 비슷한 의미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과업이나 업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일을 하는 것과는 조금 상대적인, 반대말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자, 일을 하는 것과는 조금 상대적인 게 우리가 일을 했으면 휴식도 취해야 되잖아요. rest, 휴식이라는 단어와 leisure, 여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leisure 활동이라고 할 때 이제 그 leisure라는 게 바로 여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labor가 들어간 많이 쓰이는 표현, 같이 쓰이는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 자, physical labor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physical이라는 단어는 맞아요. 신체적인, 육체적인, 물리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라고 되는데요. 이 manual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수동해라는 뜻이에요. 즉, 직접 우리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manual labor or physical labor 둘 다 육체 노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cheap labor라고 하면 저임금 노동. 즉, 노동이 저렴하다라는 거니까 저임금 노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단어인 거 labor라는 단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단어이긴 하지만 이 단어가 들어간 표현이 우리 또 뒤에 나오거든요. 자, 어디에서 보여지는지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colleague. colleague라는 단어는 colleague가 아니에요, 여러분. colleague라는 단어는 동료라는 뜻입니다. 동료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co-worker라는 단어를 씁니다. co-worker. 선생님이 전 시간에 이거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라고 말씀드렸던 접두사. 어떤 단어에 앞에 붙이는 걸 접두사라고 부르는데요. co나 come이 오게 되면 together, 함께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즉, 이 앞에 있는 이 접두가 붙으면 함께 뭐뭐 하는 존재,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co-worker라고 하면 같이 일하는 존재, 즉, 동료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olleague or co-worker, 같은 의미의 단어구나라고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manager라는 단어를 볼게요. 사실 manage라는 동사에서 나왔겠죠. 그죠? 관리하다, 운영하다, 경영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대학교에서 전공할 때 management가 경영이에요. 우리 경영학과 있잖아. 경제학과, 경영학과. 그럴 때 management가 바로 경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manager라고 하면 경영자, 관리자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manager에서 여기 er, 끝에 er로 끝나면 사람의 의미니까 er or or로 끝나면은요. 그래서 여기도 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관리자나 경영자. 비슷한 의미 좀 단어를 한번 볼게요. 얘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supervisor라는 단어입니다. 자, super라고 하면은 원래는 우리가 superman, 초인간, 슈퍼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superwoman도 마찬가지고요. super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위입니다. 위. 위에서 이 vis가 보다라는 vision 여러분들 아시죠? vision, 보다라는 의미예요. visible,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이라는 뜻인데요. 위에서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 일을 잘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는 관리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supervisor라는 단어나 manager라는 단어가 때에 따라서는 같은 의미로 지문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direct라는 단어도 지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director, 관리자라는 뜻도 되고 얘는 감독이라는 뜻도 있죠.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를 총 지휘하는 사람을 director라고 부릅니다. 자, 매니저 그리고 감독 이건 여러분들 아마 잘 연상하시면 어렵지 않게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ment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든다. 그래서 manage, manager, management 이렇게 같은 세 개의 단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supervisor 바로 나온다고 얘기했지? supervisor 이 vis가 보다, 위에서 본다, 감독하다, 관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supervision이라고 하면 명사 형태가 되겠죠. 감독, 관리, 지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는 사람, er, or, 뭐하는 사람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미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감독관, 관리자라는 뜻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manager, director 나왔죠. 예문 보겠습니다. The supervisor, 그 관리자는요, held a meeting, 뭘 주최했대요? 미팅,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회의를 열었습니다. held라는 동사는 hold의 과거 형태죠. hold는 개최하다 라는 뜻입니다. 잡다, 쥐다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heck o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supervisor, 위에서 보는 사람, 관리자, 감독관이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 밑에 있는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늘 출발은 어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 먼저 본다고 얘기했어요.
보통은 동사 형태가 이제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execute, execute라는 단어입니다. 실행하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을 어떤 처벌로 처형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execute라는 단어예요. 기본적으로 실행하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사 형태 볼까요? e에서 e를 빼고 ion을 붙여서 execution, execution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실행, 처형이라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얘는 발음이 조금 달라요. execute, execution. 그럼 얘는 executive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executive, executive. 발음이 완전히 달라요.

끝에 IV로 끝나는 단어는 보통 형용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active, 적극적인이라는 단어나 protective, 얘도 보호하는 이라는 protect의 형용사 형태를 만들죠. 근데 이렇게 IV를 붙였을 때 형용사의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명사로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etective라는 단어도 오늘 탐정이라는 의미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 지금 executive라고 하면 임원, 경영진이라는 명사의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의 의미로 경영의, 행정상의라는 의미. 그래서 요 명사의 형용사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 즉, 다시 말하면 얘가 실행한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기업에서 무엇을 실행할까? 경영을 실행하겠죠. 운영을 실행하겠죠. 그래서 경영의라는 의미와 행정상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경영이란 단어가 management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얘는 executive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들 왜 CEO 우리가 바로 뒤에서 나오는데요. CEO가 뭐의 줄임말이냐? 요 중간에 들어간 이가 바로 executive의 줄임표입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해서 chief가 또 여기 우리 가에 나와요. chief가 최고의라는 뜻이에요. 최고 경영을 하는 사람, officer다라고 해서 CEO라고 부릅니다. 최고 경영자. 이따 한번 끝에서 볼게요. 자, 여기 바로 볼게요. CEO, 경영자, 최고 경영자를 가리키죠. Chairman이라는 게 바로 의장입니다.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람을 Chairman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EO, 바로 뭐라고요? Chief. Chief라는 단어가 뒤에서 나오는데요. 얘가 최고의, 주된, 주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Chief, 그 다음에 뭐? Executive, 그리고 Officer.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경영을 하는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경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단어, account, accountant, accountant. 원래는 account라는 동사를 먼저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account는 설명하다라는 기본적인 동사의 의미가 있고, 명사로 쓰이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아마 이 의미로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I would like to open an account. 라고 하면 계좌를 열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은행에서 보통 주고받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좌라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의 의미로 설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얘가 ing를 붙이게 되면 회계에서 나와서 accounting, 회계학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accountable이라고 하면 좀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책임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ant를 붙이면 사람을 보통 만듭니까? 의미를. 그래서 accountant, accountant라고 하면 회계사, 회계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account 설명하다라는 의미와 계좌라는 의미와 계좌를 관리하는 회계에 관련된 회계 장부에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ccounting 회계나 회계학이라는 의미, accountable 책임이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까지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accountant 회계사, 회계원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psychologist, psychologist. 이 psycho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마음, 심리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psychology, 심리를 공부하는 심리학. psychological, 정신의 심리적인, 심리학적인.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IST를 붙였죠. 그래서 psychologist, 심리학자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uthority, 권위나 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이 단어를 어떻게 여러분 만날 때 외웠냐면, 이 author라는 단어가 작가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스토리의 전반을 다 확실하게 어떤 권한을 가지고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authority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외웠던 단어입니다. 권한, 권위라는 뜻이고요. 권한이나 권위가 있다라는 건 power,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power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authority, 어떤 나라의 힘을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는 당국이라는 의미로 됩니다. authoritative라고 하면 권위적인, 권위가 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고요. leadership, 어떤 단어에 ship을 붙이면요, 여러 가지 의미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의 의미, citizenship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friendship처럼 어떤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정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leadership이라는 건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격을 가리킨다. 어떤 그 실질적인 자질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할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리더십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단어, 우리 스포츠맨십도 역시 스포츠맨에다가 쉽을 붙이죠. 그래서 스포츠맨이 갖춰야 될 매너나 자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쉽이 붙으면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의미, 자질이나 관계, 자격 이런 것들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주시면 되겠습니다. Leader, lead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겠죠? Leadership 챙겨두시고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labor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세요 라고 얘기했었죠? 중간에 여기 labor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네, 노동이라는 뜻이고요. 앞에 co나 com이 붙으면 함께라는 이야기라고 얘기했죠? 함께 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collaborate, 협력하다, 공동으로 작업하다 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거의 명사 형태가 collaboration, 협력이나 협업이라는 단어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도 보면 cooperate, operate가 작용하다, 작동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operation이라는 명사 형태를 만들고 쌤이 아까 드린 팁, co나 com은 함께, 함께 작동하다 라는 단어니까 협업, 협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 collaboration allows workers
0: to combine. 협력은 노동하는 사람들, 노동자로 하여금, 직원들로 하여금 뭘 하도록 해준다? Combine, 결합해도록 해줍니다. 그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결합해주도록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약점을 다른 사람이 또 보완해주기도 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combine their ideas and skills effectively 라는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collaborate, 그 다음에 collaborative 동사와 형용사 형태도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어 갈게요. 자, coordinate. 선생님이 유용하게 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얘도 뭐냐? 조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함께 무언가를 이렇게 같이 조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기에 맞춰서 함께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coordinate 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coordinate 라고 발음이 되죠. 조정하다 혹은 조정한다 라는 건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 그룹을 편성하거나 조직화한다 라는 의미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Can you coordinate the meeting schedule with all the executive? 모든 임원들과의 그 회의 일정을 coordinate, 조정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쓸 때 coordinate, 조정하다 라는 단어로 보여집니다. 자, coordination이라는 명사 형태 ion 붙여서 만들었고요. or, er,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그러니까 coordinator라고 하면 조율자, 조직자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아까도 누구누구와 조정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with라는 전치사랑 보통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coordinate with, 누구누구와 조정하다 이렇게 만들어서요. 자, 그 다음에 assign 이 단어는요. 임명하다, 할당하다, 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 해라고 어떤 자격을 줘서 임명하다라는 의미일 경우에는 appoint, 얘도 appointment라고 하면 약속이라는 뜻이지만 appoint는 딱 지정하는 겁니다. 너가 해라고 임명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배정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allot이라는 단어와 유사하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배정하다, 할당하다. 여러분들 assignment라고 하면 과제.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쌤이 이거 하세요라고 할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과제라는 뜻도 되고 아까 배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배정이나 배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Be assigned to 어디 어디에 배정하다, 배정되다 라는 의미로 be assigned라는 수동태를 만들어서 뒤에 to라는 전치사랑 같이 나온다 라는 것 정도 외워두기보다는 의미를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지문에서 잘 연결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연상에서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rrange라는 단어 볼게요. arrange도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 assign이랑 아주 완전히 다른 단어는 아닌데요. 얘도 역시 정리하다, 정돈하다. 그러니까 배열이나 배치와 좀 비슷합니다. 정리하다, 정돈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organize, 조직화하다 라는 단어에 organize라는 단어, 준비하다, 주선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rrange, 준비하다 라는 의미 1차적으로 알아두시고 준비, 정돈하다, 정리하다 라는 의미로 organize라는 단어랑 비슷하구나. 자, arrangement, ment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듭니다. 그래서 준비, 합의라는 의미의 단어를 만들고요. 의미를 만들고. 자, re를 붙이면 re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repeat after me, 저를 따라해보세요. repeat라는 단어가 반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하는 거. 그래서 re가 붙으면 무슨 의미다? 잘 기억해두세요. 다시, again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earrangement 들어가면 재배열하다.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arrange for라는 전치사를 써서 뭐뭐에 대해서 준비하다, 계획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rrange a meeting. 방금 전에 우리가 좀 조정 좀 해주시겠습니까? schedule를 조정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비슷한 표현 나왔었죠. So arrange a meeting, 회의를 준비하다.

의미로 arrange가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랑 같이 쓰일 수 있구나. 라고 연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번째 단어 가볼게요. 자, distribute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dis라는 표현이 안 외워도 돼요. 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단어를 외우실 때나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잘 연결하실 수 있거든요. dis는 얘는 away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istribute 들어가면 무슨 뜻이야? 선생님이 모션을 잘 기억해 두세요. distribute. 맞아요. 배부하다, 배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상품을 유통시킨다는 것도 뭐예요? 한 회사에서 공장에서 만든 걸 여러 장소로, 여러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어떻게 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유통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기본적으로는 배부하다, 배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누어 주다예요. 알겠죠? The company will distribute the new product next week. 그 회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제품을 유통시킬 겁니다. 전국적으로 나눠줄 거예요. 라는 의미가 바로 유통시킬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distribution이라는 단어, 명사 형태로 ion을 붙였구나. distribute A to B. A를 B에 A를 배포하다. B에 A를 배포하다. 배부하다. 이렇게 to라는 주사랑 많이 어울립니다. distribute.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chief. 아까 선생님이 이 단어 얘기하지 않았어요? chief executive officer, CEO 할때 이야기했죠? 얘는 뭐야? 최고의, 주된 주요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집단의 장이라는 의미도 돼요. head. 아까 그래서 CEO가 이런 의미로 보셔도 되겠고, 이런 의미로 보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83번. 자, proficient라는 단어인데요. pro가 들어가면 여러분,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앞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능숙한, 능한, 어떤 능력에 있어서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kill이란 단어가 기술이라는 뜻이잖아요. skill, 기술을 가진, experience, 경험, 경험이 있는, 노련한, 숙련된이라는 의미를 가져서 능숙한, 능한이라는 proficient라는 단어랑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compet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competent는 능력이 있는, 유능한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능숙하지 못한, 무능한의 의미를 in을 붙여서 incompetent라는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This is the company. 이건 회사예요. Where she became proficient in marketing strategies. 마케팅 전략에서 그녀가 능숙해진 그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단어야. proficiency, cy를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든다. ly를 붙여서 proficiently, 능숙하게라는 부사를 만듭니다. become in, 어디 어디에 proficient해지다, 능숙해지다. 이렇게 만드는 수거적인 표현도 눈에 한번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desire. 이 단어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바람이나 욕구라는 명사 의미도 되고요. 동사 의미로 바라다, 원하다. 명사, 동사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eed도 여러분들의 needs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need는 명사 형태로 욕구라는 뜻이 될수 있습니다. wish도 명사도 동사도 다될수 있겠죠. desirable, able을 붙이면 바람직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fulfill이란 단어가 충족시키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fulfill a desire, 욕구를 충족시키다 라고 해석이 될수 있는 표현이에요. acquire, 얘도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습득하다, 배우다, 혹은 무언가를 얻다라는 뜻이니까 취득하다라는 의미로 get or attain 이란 단어랑 비슷합니다. To acquire new skills, 새로운 기술을 얻고 획득하고 and use them.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 어디에서? In life, 삶에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is truly rewarding. 정말로 rewarding. 보람이 있습니다. reward는 보상이라는 뜻이지만 rewarding이라고 하면 보람이 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acquisition이라고 하면 명사 형태가 됩니다. acquire의 명사 형태로 acquisition, acquired라고 하면 습득하다 배우다의 PP 형태의 굳어진 형용사 형태로 습득한, 취득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promote. 이 단어 참 재밌습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proficient에서 pro는 앞으로라고 이야기했어요. 남들보다 앞으로 나간 게 바로 능숙한이라고 이야기했죠. move는 move의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회사에서 앞으로 나아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치, 승진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promote는 승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DE가 붙으면 down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의미에서 강등시키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demote는 몰라도 promote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승진시킨다라는 건 어떤 활동을 촉진시킨다라는 의미로도 긍정적인 의미로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라는 foster, advance라는 단어 중에서 이 단어 중에 advance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oster도 그 다음에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어떤 promotion 한다고 이야기하죠. 홍보라는 의미의 promotion은 홍보하다라는 동사의 promote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승진, 홍보 이렇게 되어 있죠. He was promoted. 그는 승진되었어요. To senior staff, senior staff로요. 즉, 선임 직원으로 승진이 되었어요. After working for 20 years, 20년 동안 일한 후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Promote, 앞으로 나아가다, 승진시키다, 혹은 촉진시키다 의미의 동사 꼭꼭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87번 단어 볼게요. Revise, revise.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위가 들어가면 무슨 의미? Again의 의미. Vise, supervise에 VIS가 들어가면 무슨 의미? 보다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본대요. 그럼 뭘까요? 내가 했던 거 다시 보면서 수정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Revise라는 단어, 수정하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 edit. 그 다음, modify. modify도 해도 변형시키다 혹은 수정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명사 형태는 끝에 이를 빼고 ion을 붙여서 revision, revision이라는 명사를 만들어요. 자, 88번. resign, resign. 여러분들한테는 이 명사 형태가 더 익숙하려나? resignation이라고 하면 사직, 사임이라는 뜻이고요. 사직하다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quit, 그만두다, stop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retire, 얘도 좀 비슷하죠. 그죠? 예, 퇴직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퇴직한다의 상대적인 반대 의미는 다른 조직에 입사해서 들어간다는 join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join이란 단어요. James retired from NASA. James는요, NASA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왜? When he was offered a new job, 새로운 직업에 제안받았을 때 NASA를 은퇴했습니다. NASA의 직책에서 NASA에서 근무하던 걸 은퇴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ment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고요. 어디 어디서 은퇴하다라는 의미로 from이란 전치사랑 보통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 가보겠습니다. turn down.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소리나 온도 따위를 일단은 낮추다라는 뜻은 딱 와닿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거절하다의 의미가 될까? 자기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거 할래라고 제안서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제안서를 turn 돌려서 down 아래로 놨대요. 하겠다라는 걸까? 안 하겠다는 걸까? 안 해라는 거죠. 그죠? turn down이라는 건 거절하다. refuse, reject의 의미가 되겠고요. 거절하다의 반대는 수락하고 받아들이는 게 되겠죠? accept라는 단어와 반대 관계를 이룹니다. She will turn down the job offer. 그녀는 그 직업에 대한 제안을 거절할 거예요. 왜? Because the salary is too low. 너무 급여가 낮아서요. 이렇게요. 그죠? Turn down. 소리를 기본적으로 낮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얘는 거절하다라는 의미도 된다. 소리나 온도 따위를 높이다는 up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down 대신 up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30개의 단어 한번 문제로 풀어볼까요? Daily practice 가겠습니다. 자, A번 파트 영어의 단어 읽고 쭉쭉쭉쭉 정리되어 있는 단어와 의미를 같이 한번 여기에 설명된 의미로 맞춰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acquire, 습득하다, 배우다. chief, 어떤 부서의 창, 주요한, 최고의, department, 부서, proficient, 능숙한. 자, 그럼 의미를 한번 볼까요? 1번, to learn, 배우거나, or develop, 발전시키는 거야. A skill, habit, or quality. 기술, 습관, 자질을 배우거나 발전시키는 것. 그게 뭔데? 그렇지. 습득하다라는 의미, acquire, 배우다, 습득하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good at, 뭔가를 잘해요. doing something, 무언가를 잘합니다. Be good at, 뭔가를 잘하다, 능숙하게 하다. 뭐라고? 능숙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랑 연결되겠죠. 그럼 어떤 단어? 그렇지, proficient, 그리고 능숙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의 의미까지 챙겨두시면 okay, B로 가겠습니다. 자, 두 단어의 관계 한번 볼까요? turn down, 거절하다. 그래서 refuse, reject라는 단어랑 비슷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둘의 관계는 비슷한 의미 유의어가 되겠지요. 자, quit, 그만두다. 회사를

그만두다. 그러니까 그렇지. retire. 퇴직하다, 사임하다라는 resign이라는 단어랑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retire는 은퇴하다가 되고 resign이 어떤 일을 그만두다, 사임하다라는 뜻이니까 resign으로 연결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execute. 실행하다, 집행하다. 그다음에 executive. 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습니다. account는 설명하다. 그러면 자, 이거 회계라는 의미의 accounting에서 발전한 accountant, 사람, 회계사라는 단어는 accountant, ant를 붙이면 된다고 얘기했죠. coordinate이라고 하면 얘는 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coordination이라고 하면 조정. 동사와 명사 관계네요. coordinate, 그다음 coordination. collaborate라고 하면 그치, 얘는 labor가 들어갔으니까 협력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얘는 collaboration이라는 명사 형태로 ion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C로 갑니다. 역시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Labor, 노동, 일. Psychologist, 심리학자. Authority, 권한. Leadership, 우리말로 정말 리더십, 리더로서 갖춰야 되는 자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1번부터 가볼게요. The blank, 누구는 talk with. Talked with, 누구랑 이야기했대요? The patient. 환자랑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지, psychologist, 심리학자. 가 되겠습니다. He was exhausted. Exhausted, 기진맥진한, 지친이란 뜻입니다.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했어요. After a day of, 뭐의 하루를 보낸 다음에 intense physical blank. 강렬한, 강한이란 뜻입니다. 강도 높은, 물리적인, 신체적인, 뭐한 다음에 완전히 녹초가 됐을까? 노동이 되겠죠. 그래서 육체 노동, physical labor, manual labor라는 단어가 표현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4번 갑니다. The supervisor, 누구야? 위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 그렇지, 관리자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관리자는요, has the blank to approve or reject proposals. 제안서를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뭘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권한, author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도 아주 훌륭하게 30개 단어 다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정말로 마무리. 여러분들 daily practice, daily review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랑 4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잘도 변함없이 문법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수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챕터 10, 10번째 챕터의 첫 번째 만남인데요. 우리 유닛 1부터 유닛 3까지의 내용을 보게 될 거고요. 자, 이번 챕터가 문장의 형식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영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이번 챕터 내용을 통해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1형식과 2형식을 보게 될 거고요. 그 중에 2형식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거 일단 먼저 기본부터 잡아주고요. 자, 우리 교재는 문장의 구성 요소부터 나와주는데 이미 우리가 대부분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억나시죠? 주어는요. 문장의 주체, 동사가 설명하는 상태나 동작의 주체가 되는 말, 우리말로는 은는 이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어로 분류해 주는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국어에서는 주격조사는 이가 이거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영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 줄 때는 은는 이가에 해당되는 말 주어로 보게 됩니다. 여기 나와준 예문을 보니까 그 쌤이

과학을 가르치신다. 주어가 누구이러면 돼? The teacher가 바로 주어가 되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얘기해 주는 우리말로 의미를 봤더니 다로 끝나는 말이 바로 동사이고요. 좀 전에 봤던 문장 가운데는 그렇지요. teaches 바로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요. 동작의 대상 우리말로는 동사 뒤에 을을 또는 동사 뒤에 에게 해당되는 말 목적으로 보는 거고요. 여기 예문 보니까 그 쌤이 가르치신다. 자,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과학을 가르치시는 거지요. 당연한 대로 목적어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앞에 us가 또 보이네요. 우리에게 과학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 이것도 목적어, 그리고 뒤에 과학도 목적어. 목적어가 두개 등장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고요. 이렇게 동사 뒤에 뭐뭐에게 뭐뭐를, 우리에게 과학을. 이런 식으로 나와줄 때, 뭐뭐에게 해당되는 부분도 목적으로 분류해주고요. 당연히 뭐뭐를, 이것도 목적어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라는 거는 기억하시지요? 보충 설명해주는 말인데, 우리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주격 보호가 있고요. 또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목적격 보호가 있죠.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He is a teacher. 그는 교사이다. 그런데 그가 교사인 거예요. A teacher는 주어 he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주격 보로 사용되고 있고요. 반면에 두 번째 문장. 그 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자, us가 남들 목적어예요. 그리고 우리를 행복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행복한 거는 그러네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happy란 단어가 목적에 대한 보충 설명, 목적격 보로 사용되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수식어. 꾸며주는 말이 여러분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해주는 말, 수식어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동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자, 부사의 역할을 해주는 말 역시 수식어로 분류하게 되는 거고. 자, 우리말로 여러분들. 시간, 장소, 방법, 이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의미를 덧붙여 주는 거 전부 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 수식어로 분류해 준다라는 거예요. 저 무슨 얘기냐? 여기 보니까, 쌤인데, 어떤 쌤? 새로운 쌤이지요. teacher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 new란 단어가 여러분들, 꾸며준 역할, 우리 수식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을 가르치시는데, 어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in our school. 우리 학교에서 in our school이란들, 장소의 의미를 덧붙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시간 또는 장소나 방법이나 이유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말. 이게 전부 다 부사 역할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는 수식어로 분류해준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 밑줄 친 말의 문장 요소를 보기에서 찾아 빈칸에 그 약자를 써주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는 영어로 subject 이렇게 표현하고요. 앞졌다 갖고 s로 표현해 주는 거고, 동사는 verb. 이거 여러분들 앞자서 우리 앞자타서 V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고요. 보호는 complement. C로 간단하게 표현하고요. 목적어는 object. 간단하게 O로 표현해 주고요. 수식어는 modifier인데요. 간단하게 M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4번 볼까요? I became. 내가 되었다. 뭐가 된 거야? A doctor. 의사가 된 거예요. A doctor는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여러분들. 보호 역할입니다. C가 정답 되겠고요. 그녀는 산다. She lives. 주어 동사지요. 어디에 사는 거야? 서울에 사는 거죠, 여러분들. 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시간, 장소, 방법, 이유의 의미를 덧붙여 주는 말 전부 다 수식어로 분류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서울에 이거 장소의 의미를 덧붙여 주지요. 바로 수식어예요. M이 정답이 되겠고요. She goes. 그녀가 간다. 주어 동사 나와주고요.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학교에 가는 겁니다. 학교로 가는 거죠. 장소의 의미를 덧붙여주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수식어로 분류해 줍니다. My dad bought me a bike. 나의 아빠가 사주셨다. 나에게 자전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을을 뿐만 아니라 동사 뒤에 뭐뭐에게 해당되는 거 역시 목적으로 분류해 주니까 me는 여러분들 목적어예요. 바로 O가 정답이고. 샘과 나는 축구를 한다. 자, 주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는 went, 갔다, 동사입니다. V가 정답 되겠고요. 어디 간 거야? 파티에. 그 다음에 자, 15번은 주어가 안 보이네요. 명령문이야. 주어 you가 생략됐고요. 동사 나와주고 자, 씻으래. 뭐를? 너의 손을 잘 씻어라. Your hands는 그렇죠. 뭐 씻는 거야? 너의 손을 씻으래. Wash란 동사 나와주고 목적어가 되겠네요. O가 정답이에요. 보기와 같이 문장에서의 밑줄을 긋고 약자를 쓰시오. 그런데 B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셀리가 주어지요. 돕는다. 동사예요. 누구를? 그녀의 어머니를 목적어지요. 그 다음에 every evening. 매일 저녁마다. 시간의 힘을 덮쳐주죠, 여러분들. 그쵸? 수식어예요. 2번 볼까요? She 주어지요. 그녀가 will go. 갈 것이다. 동사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야? 캐나다에. 장소의 힘을 덮쳐주죠. 수식어예요.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You look tired today. 자, you 주어지요. 너가 look 보인다. 동사 여러분들 어떤 상태로 보는 거야? 피곤한 상태로 보는 거야. 피곤해 보인대. 피곤한 거 누구에 대한 설명이지요? 주어에 대한 설명이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야, 여러분들. 그다음에 오늘 시간의 힘을 덮쳐주니까 이거 없어도 되는 거죠. 수식어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그 경기가 주어지요. made 만들었다. 동사예요. 우리를 목적어지요.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든 거야? excited. 흥분한 상태로 만든 거야.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누가 흥분했던 거죠? 우리가 흥분했던 거죠. 목적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 보호, 우리 C로 표현해 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 주어지요. made 만들어 주셨다. 동사예요. 나에게 목적어야 뭐를? a kite 연을. 하늘에 나는 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목적어지요. 8번 볼까요? 준수가 주어야 is playing 하고 있다. 우리 현재 진행형 동사 나와준 거고요. 뭐를 농구를 목적어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5번에 you get up early every morning. you가 당연히 주어고요. 너는 그다음에 get이라는 단어에 up이 붙어줘갖고 우리 일어나다라는 일을 만들어 주죠. 자, 이런 경우에 두 개의 단어가 동사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일어나는 거야? 매일 아침마다 일찍. 없어도 되는 말이야. 꾸며주는 거죠. 시간의 힘을 덮쳐주지요. 수식어입니다. 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다. 하나님의 문장 되겠고. 7번 볼까요? 그들이 주어예요. 불렀다. 동사예요. 누구를? 그들의 아기를 목적어지요. 뭐라고 불렀던 거야? 스타라고 불렀대. 그러면 스타는 그래요. 그들의 아기의 명칭이 되는 거잖아. 그들의 아기를 스타라고 불렀대요. 조동사 목적어 나와주고 스타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목적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들. 바로 목적격 보호. 우리 보호예요, 여러분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커리 여러분들. 자, 목적어 A라고 치고 보호를 B라고 친다면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확인해 주고 여기는 과거형의 동사니까 그들은 그들의 아기를 스타라고 불렀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일형식과 이형식이 나와주는데요. 일형식은 자, 목적어도 없고요. 보호도 없는. 조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 구조를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요? 목적어도 없고요. 보호도 없는 조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 교재 예문 나온 것처럼 뒤에 꾸며주는 말이 붙어준 경우가 많죠. 봐봐. The train, 기차가 주어지요? arrive, 도착했다. 이것만은 문장 돼요. 근데 언제? on time, 정각에, 정시에. 시간의 힘을 덮쳐주니까 이거는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수식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동사로 이루어져 있고, 목적어나 보호가 없는 문장의 구조를 우리가 일형식이다라고 분류해 주는 거야. 그 다음이면, 그녀가 자고 있다. 이것만으로 여러분들 문장 되죠. 근데 어디서 자고 있는 거니?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장소의 힘을 덮쳐주니까 이거는, 수식어에 해당되고요.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목적어나 보호가 없는 문장 구조 일형식이다라는 거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보호가 나오죠. 이 보호는 그렇지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정확히는 주격 보호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보호가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야. 자, 이건 볼까요? 그 기차가 매우 길다. 자, 긴 거. 뭐에 대한 설명이지요? 그렇지요. 주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주격 보호로 사용되고 있는 문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녀가 became 되었다. 뭐가 된 거야? A nurse. 간호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너스가 사라지면 문장이 되지 않는 거야. 그녀가 뭐가 됐는지 그녀에 대한 보충 설명해 준 말. 보호를 필요로 하고요.
바로 a nurse가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는 문장이고, 뒤에 언제? 2020년도에. 시간에

표현을 덧붙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수식어에 해당되니까 형식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나와줄 때 우리가 이형식 문장 구조다라고 분류해준다라는 거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고요. 보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어가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설명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자, 우리 다음 문장이 일형식이면 1, 이형식이면 2라고 써주는 건데요. 2번 뭘까요? 그녀가 보이는데 슬픈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녀가 슬퍼 보이는 거야. 그런데 look이란 단어 다음에 형용사가 보일 때,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말로는 뭐뭐해 보이다. 그 형용사는 주어에 대해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보어를 필요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동사 보어. 바로 이형식 문장이 구조가 되는 거고, today는 없어도 되는 말이죠, 여러분들. 수식어예요. 오늘 그렇단 얘기야. 오늘 그녀가 슬퍼 보인다는 얘기예요. 됐지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The rose. 주어지요. 그 다음에 smells. 냄새가 난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얘기해줘야 되겠지. 달콤한 냄새가 난대요. 보입니다. 그치요? sweet, 달콤한 이란 단어, 우리 형용사가, 자, 주어, 장미에 지금 어떤 냄새가 나는지 보충 설명해 주잖아요. 그치요? 주어동사 보어, 바로 이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고, 반면에 5번은요, 나는 주어지요, 간다, 동사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니? 학교에 가는 거야. 장소의 의미를 덧붙여주지요. 어떻게 가는 거야? 버스를 타고. 방법을 덧붙여주는 거죠. 방법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방법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말 전부 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는 수식어로 분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네 주어 동사 바로 일형식 문장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비동사가 여러분들 있다라는 걸 상대할 때 그때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일형식으로 분류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있다. 주어, 동사 나와준 거고요. 어디에? 뉴욕에.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대여 비동사 나와주는 문장 공부했었지요. 뭐뭐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는 뒤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비동사 우리 현재형으로 are가 나와준 거고요. 자, 뒤에 나오는 many stars가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동사가 있다라는 의미로 동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비동사가 있다라는 의미일 때 우리가 문법 구조, 문장 구조, 우리 일형식으로 분류해 준다는 거예요. There are many stars in the sky. 자,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주어지요. 여러분들 이 동사는 어떤 동사의 과거형인가요? keep이란 동사의 과거형이지요. 이 동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유지하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처럼 quiet,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올 때는 그 형용사가 말하는 상태를 유지하다. 형용사가 말하는 상태인 채로 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학생들이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조용한 채로 있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keep이란 동사에 우리 과거형 kept가 나와주고, 이 quiet,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한 거지요? 누가 조용한 상태로 있었던 거지요? 주어로 나와준 그 학생들이에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니까 얘가 동사고 얘는 그렇죠. 보어예요. 얘를 빼버린 문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형식 문장 구조다라고 분류해 주는 거예요. 자, 이어진 B번 문제. 보기와 같이 빈칸에 문장 형식을 써주고요. 각 문장 요소에 밑줄을 긋고 약자를 써주는 건데요. 보기는 I became tired. 나는 피곤해졌다. 주어 동사 나와주고 피곤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 주어에 대한 설명이지요. 보입니다. 바로 이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고요. 1번 볼게요. The sun. 주어지요. 해가요. Rises. 뜬다. 동사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뜨는 거지요? 동쪽에서 뜨는 겁니다. 장소의 의미를 덧붙여주고 있네요. 수식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일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고. 3번. 이 샌드위치는 주어지요. taste. 맛이 난다. 동사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맛이 나는 거니? 좋은 맛이 나는 겁니다. 좋은 맛. 좋은 거. 뭐야 여러분들. 그렇지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보어예요. 그러니까 이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은요, 나의 여동생과 내가 주어 자리에 보이죠? felt, 느꼈다. 어떤 상태인 걸 느낀 거야? 자, 추운 상태인 걸 느낀 거예요. 동사 나와주고 cold는 여러분들,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네요. 보입니다. 바로 이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고. 7번 볼까요? 그는 주어지요. is waiting. 현재 진행형으로 기다리고 있다. 동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매우 잘하고 있대요. 꾸며주는 말이고요. 뒤에 나오는 ask. 학교에서 이것도 꾸며주는 말입니다. 수식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 동사. 그러네요. 일형식 문장 구조에 해당이 되겠고요. 반면에 3번은요. 너의 새 자켓이 looks 보인다. 어떤 상태로 보이는 거 여러분들? 매우 좋은 상태로, 매우 좋아 보인대요. Look 다음에는데, very nice는, 그러네.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 형식 문장 구조가 되겠고요. 얘만 보호 역할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very nice를 생략해 버리면 문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형식 문장 구조, 이번 우리 공부하는 이 내용에, 이번 시간에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 형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이 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동사, 바로 비동사인데요. 비동사가 어떤 의미일 때, 있다란 의미가 아니라, 뭐뭇이다. 또는 어떠어떠하다. 이런 의미일 때, 여러분들. 자, 뒤에는, 자, 무언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주어가 무엇인지, 명사가 우리 보호자리에 보이겠죠? 그 다음에 주어가 어떠어떠하다, 어떠어떠한 성진의 상태를 얘기해주는 형용사가 또 보호자리에 나와준 거 가능하겠죠? 이럴 때는들, 자, 바로 비동사가 이 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이 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동사, 바로 감각 동사인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자, 그 감각과 연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각 동사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feel, look, sound, smell, taste. 자, 이런 동사들이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취해주면서 우리 이 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냐? feel 다음에 형용사 나와줄 때는 뭐뭐하게 느끼다 또는 촉감이 어떻다하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look은 뭐뭐해 보이다, 뭐뭐하게 보이다. 뒤에 형용사 나와줄 때는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운드는 뭐뭐한 소리가 나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뭐뭐하게 들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smell 다음에 형용사 나와줄 때는 뭐뭐한 냄새가 나다. 그 다음에 taste 다음에 형용사 나와줄 때는 뭐뭐한 맛이 나다. 자, 이런 의미로 바로 이 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건데, 우리 주의해야 될게 뭘까요? 지금 해석을 보면서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거 없나요? 우리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한 또는 니은 받침을 끝나주는 상태나 성질을 얘기해 주는 말. 우리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말 해석을 보니까 뭐뭐하게 느끼다, 뭐뭐해 보이다, 뭐뭐하게 보이다, 뭐뭐하게 들리다 이런 식으로 뭐뭐하게가 보이죠, 여러분들. 또는 뭐뭐해 이런 식으로 보이지. 자, 사실은 뭐뭐하게 해당되는 말은 형용사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부사지요. 그치?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형용사에 대한 해석이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옮기다 보니까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사인 것처럼 뭐뭐하게, 뭐뭐해 이런 식의 의미가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호자리죠.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보호자리에는 부사가 절대 오지 못해요. 부사 역할은 보호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말로는 뭐뭐하게, 뭐뭐해 이런 식의 의미가 나와준다 하더라도 우리 감각동사의 보호자리에는 부사가 오지 못하고요.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좀 이따 문제 통해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각동사 뒤에 명사가 나와준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like가 중간에 들어가고요. 이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우리말로는 뭐뭐처럼 또는 뭐뭐 같은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 보도록 합니다. 그가 똑똑해 보인다. 보세요, 여러분들. 똑똑해 보인다. 이거지만 실제로는 똑똑한이라는 형용사가 보호자리에 나와주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는 똑똑한 사람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네요. 뭐뭐처럼 일부러 우리 like라는 단어가 나와주고요. 이때는 좋아하다는 의미가 아니야. 그는 자, 똑똑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됐죠? 또 하나의 예문 보도록 할게요. 그것들이 smell, 냄새가 난다. Like roses, 장미 같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의역하게 되면 장미향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자, 뒤에 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smell 다음에

like란 단어가 나와줬다라는 거. 이때 like는 뭐뭐처럼, 뭐뭐 같은의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것도 핵심 포인트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우리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주는 건데요. 보세요. 1번. He looked. 그는 보였다. Happily. 행복하게. 라는 의미잖아.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는 오늘 아침에 행복하게 보였다. 행복해 보였다.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말로는 행복하게가 더 자연스러울 것처럼 보이지만, 감각 동사 여러분들, 그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보충 설명하는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이게 아니라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와 준다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줘야 돼요.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가 보호자리에 보이는데, 우리말로는 해석하다 보니까 이 형용사가 마치 부사인 것처럼 뭐뭐하게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뭐뭐하게 해당되는 부사가 오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고요. happily를 happy로 바꿔주셔야 돼요. 됐죠? 마찬가지요. 2번도 보니까 that sounds greatly. ly가 붙은 부사가 와줬는데요. sound란 동사가 지금 주어에 맞게 현재형으로 s를 붙여줬고요. 어쨌든 보호자리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죠. great 이렇게 형용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아주 좋게 들린다. 그다음에 이 사탕들은 smell 냄새가 난다. 뭐야 여러분들?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지요. sweet 형용사가 와줘야 됩니다. 됐죠? 감각동사의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4번 보도록 할게요. She looks 나와주고요. 뒤에는 an old lady. 나이든 여성분, 명사가 보이지요. 그러면 중간에 그렇지요. like를 필요로 하고요. 자, 그녀는 나이든 여성처럼 보인다. 할머니처럼 보인다. 우리말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감각동사 뒤에 명사가 나와줄 때는 뭐뭐처럼 또는 뭐뭐 같은 의미로 like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 문제 통해 확인이 됐고요. 7번도 마찬가지요. 그는 교사처럼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looks 다음에 그렇죠. 뭐뭐처럼 like를 필요로 합니다. He looks like a teacher. 그는 교사처럼 보인다. 됐죠? 반면에 8번 같은 경우에는 look 다음에 자, sad, 슬픈 and 그리고 tired, 피곤한 형용사 두 개가 and로 연결되고 있죠. 형용사가 나와줄 때는 like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자, you look sad and tired. 이런 식으로 you look sad and tired. 너는 슬프고 피곤해 보인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했나요? 자, B번 가보도록 합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관련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주는 문제인데요. 이 빵은 this bread가 주어 자리 보여야 되겠죠. 맛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훌륭한 맛이 나는 겁니다. 자, 동사 자리에 그렇죠. taste란 동사, 우리 주어에 맞게 s를 붙여준 현재형으로 taste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great이라는 형용사가 우리 보호 자리에 나와주는 거예요. 정답, this bread tastes great. 이런 식으로 2번에 정답 확인해 봤고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보호가 나와준 거죠. 3번 볼게요. 이 옷감은 일단 주어 자리에 This cloth. 자, 촉감이 부드럽고 매끄럽다. 우리 여러분들, feel이란 동사가 촉감이 어떠어떠하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 feels 나와주고요. feels. 그 다음에 부드러운 soft. 그리고 매끄러운 smooth. 이런 식으로. 자, 정답. This cloth feels soft and smooth. 됐죠? 자, 4번. 제임스는 한국 사람처럼 보인다. 일단 주어 자리에 제임스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인다. looks가 되고. 자, 그다음에 Korean. 바로 여러분들 얘가 보호 자리에 나와 주는데요. 이때 Korean은 형용사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Korean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한국인의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look이라는 동사 다음에 보호 자리에 이렇게 나와 줄수 있는 겁니다. James looks Korean. 바로 4번의 정답이었고요. 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 풀고서 마무리합니다. 역시, 자, 우리말 같도록 관련 단어를 사용하여 바르게 영작해 주는 문제로 나와줬는데요. 감각동사와 연관된 내용이에요. 자, 1번. 그것은 나쁜 냄새가 난다. 그것입니다. 에 나와주고요. 주어에 맞게 smell은 그렇죠. smells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쁜이라는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나와주는 거예요. It smells bad. 바로 1번의 정답 되겠고요. 주어, 동사, 보호. 우리 보호 자리에 bad, 나쁜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되고 있는 거 감각동사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2번. 이 파이는 맛이 좋다. 이 파이니까. 자, 저 자리에 this 파이가 나와주고요. 맛이 좋다는 얘기는 좋은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동사는 우리 감각 동사 중에 하나인 taste라는 동사를 활용해 주고요. 자, 주어에 맞게 당연히 s를 붙여 줘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좋은 맛이 나는 거니까 맛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good,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우리 보호 자리에 나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문제가 의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부 다 지금 감각 동사와 연관된 내용을 묻고 있고요.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감각 동사의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정답. This pie tastes good. 이런 식으로 2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3번 볼게요. 그는 매우 친절해 보인다. 일단 그가 주어 자리에 나와 줍니다. 그다음에 보인다. 우리 감각 동사 중에 하나인 look을 활용해 주는 건데 주어에 맞게 당연히 s가 붙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매우 친절한 so kind 뒤에 붙여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문제 정답인데요. He looks so kind. 자, 주의해야 될 거. 우리말로는 매우 친절해 또는 매우 친절하게. 괜찮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kindly, ly가 붙어준 부사가 아니라 친절한이라는 형용사가 우리 감각동사의 보호자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서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0: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3형식과 4형식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 테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오늘 많은 내용 열고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오늘 안녕!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인 쌤이 왔어요. 오늘 우리 의논하며 토의해요 라는 5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40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5단원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평소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우리 학교 시험 만점왕 6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푸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전에 만점 굳히기 퀴즈 정답 확인해야죠. 자신의 의견과 같은 친구의 의견만 존중하며 토의에 참여한다. 자, 의견만 선생님이 이렇게 읽었는데요. 힌트가 됐을까요? 정답은 X였습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존중하면서 토의에 참여해야 유연한 분위기로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고 원활하게 토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X로 적었다면 여러분 모두 정답입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6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죠? 교재는 31쪽이고요. 오늘도 역시 북2입니다, 여러분. 자, 6번부터 10번까지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려 해요. 가로 시작을 하네요. 공공자전거는 곳곳에 설치된 대여소에서 빌려 타고 원하는 대여소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빌리는지 또 어떻게 반납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통해? 어디를 통해? 대여소를 통해서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여소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 공원과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라고 했었죠. 아, 대여소라는 곳에서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데 이 대여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어떻대요? 편리하대요, 편리하대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글쓴이의 관점을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교통카드 등을 이용해서 비교적 저렴한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도요. 저렴한 가격. 같은 것이면 우리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비싼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데 너무 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또 사용을 잘안 하게 될 텐데 가격도 저렴하고 빌리고 반납하는 것도 손쉽고 하니까 공공 자전거가 편리하다라는 그런 관점이네요. 자, 이번에는 나입니다. 이어지는 글 아니고 다른 관점의 글이에요. 공공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까지만 보고는 이것도 역시 너무 편리합니다라고 말하는 글이려나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하네요. 누군가 훔쳐가거나 망가뜨리는 그런 문제요.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고장낸 채 반납하거나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함부로 타고 돌려놓지 않으니까 그것을 또 고쳐야지 다음 사람이 사용할 거잖아요.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고장나고 또 누군가 도난하고 훔쳐갔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공 자전거에 관련돼서 가와 나는 같은 관점의 글인가요? 아니죠. 다른 관점의 글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글에 포함된 자료,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도 잘 확인해 보자고 했었죠. 공공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이것은 가에 포함된 그런 자료이거든요. 공공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니까 안전하게 안전모도 착용하고 있고, 웃는 얼굴로 자전거를 잘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글 가와 글 나에서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 자전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관점은 다르지만 공통으로 들어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찾아볼게요.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다. 도난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것은 공통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글 나에서만 나왔던 것이니까 틀렸고요.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다. 이건 어때요? 손쉽게 빌리는 거글 가에서는 나왔던 것 같아요. 글 나에서는? 있었어요. 글 나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어서 글에서 고장 문제, 도난 문제가 생기기 쉽다라고 했었죠. 그럼 나에서도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것은 인정한 거예요. 공통으로 제시된 내용 맞죠.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나에만 있었고요.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비용이 늘어난다.도 역시 나에만 있었으니까 두 글에서 공통으로 제시된 내용은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다의 3번이었네요. 7번 문제 봅시다.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어요.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나는 편리하다는 거고 하나는 도난이나 고장 문제인데 공통점이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일단 선지를 먼저 읽어봐도 좋아요. 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배경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주제가 나타나고 있다? 아니죠. 주제도 아니고요. 원인과 결과?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도 아니에요. 글쓴이의 주장을 말하고 있다? 선생님 좀 헷갈리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5번까지 읽어보면 되죠.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주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합시다 이런 것이 주장인데 지금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드러내고 있죠. 그것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바라보는 처지, 방향 이런 것들을 관점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합시다. 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뭐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 아,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해서. 니은은요, 관점은 다르지만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라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고 있죠. 이런 낱말. 표현을 통해서 관점을 알 수도 있는데요. 기역과 니은이 관점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관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건 똑같잖아요. 따라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것이죠. 8번입니다. 글 가와 함께 제시한 사진의 의미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시오.

그 가에 포함된 사진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는데요. 공공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대여소에서 빌렸겠죠? 반납도 대여소에 하게 될 텐데, 웃는 얼굴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 도로에서 바람직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을지 보는 거예요. 공공 자전거를 쉽게 이용한다. 공공 자전거를 아무데나 버려둔다. 공공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지 않는다. 아무데나 버려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용하고 있고 안전하게 타고 있어요. 안전모도 착용하고요. 그러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래서 8번은 1번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볼까요? 공공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긋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디귿을 해결해야 된대요. 디귿이 뭐죠?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는 거. 문제 상황이죠. 해결돼야 하는 문제점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찾아봅시다. 가. 개인 자전거를 보관하는 장소를 많이 만든다.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문제인가요? 아니죠.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정해진 곳에 반납하면 공공자전거 점수를 준다. 이건 어때요? 아, 사람들이 정해진 곳에 너무 안 돌려놓는데? 그럼 반대로 정해진 곳에 반납한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자. 괜찮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알맞지 않지만 나는 해결하는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다 볼까요? 공공 자전거의 올바른 반납 방법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한다. 자, 올바른 반납 방법. 지금 디귿에서는 제대로 반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올바른 반납 방법이에요. 홍보하고 알려주는 것도 해결하는 방법이 될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가 정답이 되겠네요. 10번 볼까요? 중요한 문제인데요. 글 가와 글 나의 관점을 알맞게 비교한 친구입니다. 글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공공자전거 편리하다. 이런 기호를 적을 수도 있겠고요. 글 나, 아, 제대로 반납하지도 않고, 고치고 또 새로 사는데 비용이 들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는 적고 하는 거니까 세모로 표시할까요? 자, 그럼 이렇게 표시해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현민. 글 가와 글 나는 모두 공공 자전거에 좋은 점이 많다는 관점이다. 모두 그래요? 아니요, 글 가만 그랬잖아요. 영희. 글 가는 공공 자전거가 좋다는 관점이고, 여기까진 맞아요. 글 나는 문제점이 있다는 관점이다. 오, 여기도 맞네요. 영희가 알맞게 얘기했군요. 글 가, 나 이런 것들 바뀌지 않았는지도 잘 확인해봐야 하는데, 글 가, 좋다. 글 나, 문제점이 있다. 맞네요.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준수. 글 가는 공공 자전거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관점이고,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개선해야 될 점, 고칠 점이 있다, 바뀌어야 될 점이 있다, 이런 관점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글 나였어요. 이런 거잘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글 나는 공공 자전거가 쓰임이 다양하다는 관점이다. 바뀌었어야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네요. 알맞게 비교한 친구니까 영희의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영희. 네, 잘 풀었습니다. 11번 볼게요. 11번부터 15번까지는요,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자, 친구 1, 친구 3, 친구 4, 친구 1,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상황이죠? 토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자신이 생각한 의견을 말해봅시다 라고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이 대화는 아주 처음은 아니고 지금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의견을 말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아, 그럼 이전에 무슨 단계가 있었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토의 주제는 이미 선정이 됐구나. 그에 따른 의견을 마련하고 이제 의견을 나누는 단계겠구나. 우리 이제 알수 있어요. 그쵸? 핵심 복습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했었잖아요. 손을 든 친구 3을 가리킨다. 자, 친구 3 얘기하세요 했으니까 친구 1이 무슨 역할을 해요? 사회자의 역할이구나까지 우리 알수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저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견을 내는 거죠.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 왜냐하면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면 친구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 말하고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구 이리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든 친구 사를 가리킨다. 이번엔 친구 사에게 발언권을 부여한 거죠. 사회자의 역할이죠. 친구 사, 말하는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 1,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웃으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의견을 냈으면 그에 따른 이유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친구 3.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것을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들어가야 하죠? 이유가 들어가야 하겠죠. 자, 그리고 친구 1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제 의견을 말할게요. 사회자 친구도 학급 구성원이기 때문에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 예를 들어,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을 건네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하고 친구 2에게 또 발언권을 주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장난 삼아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의견이 나타나고 있죠. 가끔 그런 행동에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드러났어요. 저는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친구 4가 얘기했네요. 주제와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친구 1이 바로 그 핵심을 짚었습니다.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도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아니까 친구 3이 짜증스러운 말투로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맛집을 찾아가다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 말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라고 하고 있죠. 친구 4가 말한 내용이 토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1번.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 단계죠? 우리 아까 의견을 나누는 단계라고 했었죠. 정답 5번에 있네요.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절차 중에서 지금 보이는 대화가 무슨 단계죠?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의견을 나누는 단계였습니다. 12번. 친구들의 의견으로 알수 있는 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의견으로 나온 것들을 보니까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자, 또 장난으로 툭툭 치지 말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아, 토의 주제는 뭐예요? 그렇죠.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가 주제가 되겠죠? 그 주제에 따른 의견을 마련했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의견으로 알수 있는 주제는 4번이네요. 13번이요. 친구들의 의견을 알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친구 1이 냈던 의견, 여러분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보시면 돼요. 친구 1이 어떤 의견을 냈었죠? 그렇죠.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자, 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힘들어할 때 도와주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비교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친구 2가 얘기했던 의견은 뭐였죠? 친구를 툭툭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행동을 할때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라면서 의견 이유까지 얘기해 줬었죠? 친구 3이 낸 의견 뭐였죠?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조금 어긋난 것 같지만 친구 4가 냈던 의견은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라는 의견을 냈지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예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우리 아까 읽으면서 풀었었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같이 말해 주어야 한다.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15번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협력하며 토의하는 태도가 부족한 친구는 누구인지 까닭과 함께 쓰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그 친구가 협력하며 토의하는 태도가 부족했는지도 적어줘야 돼요. 첫 번째로 선생님은 이 친구를 뽑았습니다. 친구 3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모둠원의 의견에 대해 짜증을 냈죠. 아,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라고 짜증을 내면 안 돼요. 그건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친구 3이라고 적었다면 그 이유, 모둠원의 의견에 대해서 짜증을 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 친구를 더 뽑고 싶죠? 누구요? 친구 4. 협력하며 토의하는 태도가 부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견에 대한 이유를 설명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요 웃으면서 얘기했고요. 주제에 맞지 않은 의견을 얘기했죠. 뭐 맛집 찾아가기 이런 식으로 이유도 없었고 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제에 맞지 않은 그런 의견이었어요. 친구 3 또는 친구 4 이유와 함께 왜 협력하면 토의하는 태도가 부족했는지를 이렇게 알맞게 적었다면 모두 정답이에요. 16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자, 이것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무엇을 읽어낼 수 있어요? 공익 광고의 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죠. 반반 이렇게 나뉘었는데 한쪽은 농구공을 잡고 있고 한쪽은 연탄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의 문구 뭐라고 나와 있죠?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는 남는 시간에 뭐 재밌게 농구를 하고 즐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 반은 누군가를 돕는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미의 공익 광고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글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사람들이 친절을 전파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오리온 진이라는 친구가 얘기한 내용이죠. 오리온 진이 지난 2년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모든 후원금으로 끼니를 굽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10만 개를 전달했고 책 50만 권을 기부하기도 했다. 나눔의 시작은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에서 비롯됐다. 오리온은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이것은 글이네요. 그렇죠? 가는 공익 광고였는데 나는 우리 신문 기사였었습니다. 배운 적이 있었어요. 오리온 진이라는 친구가 얘기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굉장히 다양했는데 뭐 가장 처음에 나눔의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겠죠? 나눔의 시작. 여기서 찾을 수 있죠. 2020년 친절 경연대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상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이 나눔의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한 친구가 오리온 진이었습니다. 16번 문제 볼까요? 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자, 가. 공익 광고였었죠. 알맞은 것. 두 가지 한번 찾아볼게요. 에너지 절약을 하자고 권하고 있다.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라는 내용인가요? 그럼 여가 시간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었겠죠. 아니에요. 에너지 절약과 관계없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 광고이다. 자, 공익 광고 맞아요. 이 공익 광고가 무엇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러한 사회를 만듭시다. 인식이나 행동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를 알리는 것이 공익 광고예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광고. 맞는 내용이에요. 함께하면 뭐든지 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3번 맞는 거 아니에요? 같이 뭔가를 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 공익 광고의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니죠.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반으로 좀 나누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어떨까요? 하는 것이 함께 합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도 되잖아요. 그쵸? 3번. 매력적인 오답이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놀이 시간을 쪼개어 부모님 일을 돕자. 부모님 일만을 도와야 합니다. 이런 내용 찾아볼 수 없죠. 여가 시간을 나누어 봉사활동을 하자는 내용이다. 야, 여기 정답이 있네요. 정답은 2번과 5번이지만 3번, 4번도 여러분 살짝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하자. 뭔가 좋은 내용이잖아. 공익 광고의 취지에도 맞지 않나?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4번은 시간 노는 시간을 쪼개서 돕자, 일을 돕자 이거 맞지 않나요? 했는데 부모님 일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여가 시간을 나누어서 봉사활동을 하자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일이니까 2번과 5번이 알맞은 내용이었습니다. 17번이에요. 가의 사진과 문구가 전달하려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공익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알수 있죠?
그렇죠. 나누

쓰고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답은 5번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의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경쟁과 성취라는 거 뭐예요?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라는 뜻인데 뭐 싸움과 전혀 무관하죠. 개인주의와 독립. 사회보다 개인, 나 자신이 더 중요해.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해 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효율성과 실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효율성은 적은 노력을 들였는데 아주 큰 결과가 나는 것, 이런 것을 효율적이다라고 하거든요. 실용성은 진짜 이것이 쓸모가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기술 발전과 혁신. 이 기술이 정말 점점 눈에 띄게 발전했다, 좋아졌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혁신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꿔서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답은 5번이지만, 경쟁, 성취, 개인주의, 독립, 효율성, 실용성, 기술 발전, 혁신, 다 굉장히 국어 과목에서 자주 쓰이는 중요한 단어들이라서,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을 이해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빈 곳에 한번 사전에서 뜻을 찾아서 적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셨죠? 네, 17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8번이에요. 그의 나에서 오리온지는 사람들이 무엇을 전파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했는지 쓰시오. 자, 나를 보면은 오리온지의 생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무엇을 전파할 수 있도록, 문제에서 묻는 것이 이거잖아요. 무엇을 전파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했지? 좋은 캠페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아, 친절을 베풀자. 이런 것들 나와 있죠. 다양한 친절 캠페인, 친절 경연대회, 친절이라는 단어가 많이도 쓰였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친절을 강요할 순 없지만,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친절함은 선택이라면서 친절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친절을 전파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퍼뜨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답은 친절. 선한 영향력 아닌가요, 선생님? 이라고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는데,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착한 행동,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도 할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전파한다. 그런데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오리온진이 전파하려고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뭐예요? 선한 영향력 중에서도 친절인 거죠, 친절. 그래서 구체적으로 친절이라고 적어줘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와 그의 나의 내용으로 토의 주제를 정하려고 할 때,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겁니다. 그의 나와 가는 공익 광고였죠?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토의 주제를 정해보려고 해요. 자료를 먼저 살펴본 뒤에, 아, 그럼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토의 주제를 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1.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을 모아야 할 주제를 찾는다. 어때요?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을 모아야 할 주제를 찾는 거. 괜찮죠? 왜? 토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나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토의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을 모아야 할 주제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2번.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의미 있는 주제를 찾는다. 앞부분은 빠르게 읽고, 의미 있는 주제? 중요하지. 동그라미 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토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이 이건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의견들을 내봅시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의견을 마련하고 나누고 결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주제를 찾아야죠. 3.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찾는 것과 관련이 있는 주제를 찾는다. 1번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토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왜 일어났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찾는 것과 관련 있는 주제 찾는 거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9번은 OXO 이렇게 적었으면 정답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이 글의 내용으로 토의할 때 토의의

0: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토의의 절차를 알고 있으면 잘풀수 있는 문제겠네요. 자, 가는요. 모든 친구와 토의를 하고 의견을 결정한다. 여기 한번 표시해 볼게요. 가는 의견을 결정한다요. 나. 나눔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토의 주제를 정한다. 여기 표시해야 되겠죠? 다. 협력하며 토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주제에 대한 의견을 마련한다. 자,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만 보고도 우리가 토의의 순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였어요, 여러분? 토의의 주제를 정하는 거였죠. 우리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는 거, 아까 공익 광고나 글, 나 같은 것을 보고,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토의 주제를 정한 다음에 바로 의견을 결정하나요? 아니죠. 의견을 마련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의견을 결정합니다. 물론 세 가지밖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의견을 마련하고 나누고 모으고 그 다음에 의견을 결정한다는 것까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20번 문제까지 잘 풀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 확인하고 가세요. 토의에 참여할 때는 주제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유도 제시해야 할까요? OX 중에서 맞는 답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우리 이렇게 5단원도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6단원 공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빛과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세상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든 볼수 있는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그 수업 첫 번째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원대한 개념 미션 사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비커에 담긴 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물은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학년 때요, 혹시 온도 배울 때물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온도가 높다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하고 있나요? 네, 우리 그때 입자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물 입자는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있을까요? 우리 1학년 때 이런 입자가 나눠지는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분해가 안될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어쩌면 분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시간 과연 이 물은 분해가 되는 물질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에 대한 해답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선생님이 오늘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줄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소의 정의는 우리 물질의 구성 단원에서 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정의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수많은 원소들이 존재하는데요, 대략 이 원소는 110여 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0여 종 중에서요, 약 90여 종은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원소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원소는 다시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원소가 각각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소가 하나가 아닌 두개 이상인 물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서로 합쳐졌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러한 물질을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화합물이 바로 물이거든요. 과거에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물이 과연 다른 물질로 나누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생님이 개념 미션에서 주었던 그 질문과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있는 그러한 실험 장치를 고안을 했어요. 바로 그게 이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주철관이라고 하는 것을 뜨겁게 달궈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물을 넣습니다. 그럼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겠죠? 물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주철관, 뜨거워진 주철관의 철이 무엇과 이제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될 거예요. 그때 나오는 그 물에서 분해된 산소와 결합하여 녹이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뜨거워진 주철관 안에 물을 넣었을 뿐인데 거기에서 산소가 철이랑 결합했대요. 그럼 이 산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바로 물에서 분해된 물질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산소가 빠져나가고 나온 나머지 물질을 모았더니 무엇이 나왔어요? 수소 기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요, 물은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인가요? 그렇죠.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친숙한 소금 역시도 화합물인데요. 우리가 소금을 염화 나트륨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염화 나트륨 아직 안 배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찬찬히 공부를 하시면요. 화학식도 배울 거고, 분자식도 배울 거고, 이온식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이니까, 아,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에요. 그럼 염화는 염소를 뜻하고요. 나트륨은 우리가 아는 그 나트륨입니다.
따라서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라고 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세 번째 설탕은요, 우리에게 친숙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라고 하는 우리에게 친숙한 세 가지 물질로 구성된 게 바로 설탕이라고 하는 화합물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산화구리는요, 산소와 구리가 합쳐진 화합물이거든요. 그래서 구성 원소는 바로 구리와 산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화합물이 있는데요. 이 화합물을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하여 구성 원소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관련된 실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합물의 확인 실험입니다. 우리가 구성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분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물에다가 전류를 흘러주어서 물을 분해하는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황산 나트륨을 녹인 물에 전류를 흘러줍니다. 선생님, 물을 분해하는 실험인데 왜 황산 나트륨을 넣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류가 잘 흘러야 그때 물을 이렇게 다른 기체들로 분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산 나트륨을 녹여줌으로써 전류를 잘 흐르게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물에 이렇게 전류를 흘러주면요. 어떤 기체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물에 전류를 흘러주었더니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나오고 산소 기체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기체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얘는 수소기체네, 얘는 산소기체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냥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체들 뿐인걸요. 그러면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 기체가 수소인지, 이 기체가 산소기체인지 확인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수소기체는 무엇을? 불꽃을 가까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소랑 불꽃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퍽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잘 들립니다. 수소기체예요. 불꽃을 가까이 하면 퍽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체가 발생했을 때, 불꽃 가까이 했을 때퍽 소리가 났다. 이거 수소기체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요, 우리 산소기체는 어떻게 확인하냐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혹시 불이 나면은 산소를 차단해야 돼. 그럼 불이 꺼질 거야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산소는요, 불을 잘 타게 도와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은한 향불을 가까이 해주면 돼요. 은은했던 향불을 가까이 했더니 갑자기 향불이 환하게 타오른다라고 하는 건, 여기 산소기체 발생한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향불을 산소기체에 가까이 하면 불이 더 환하게 타오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물은 무엇과 무엇,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원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원소를 어떻게 기호로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볼게요. 우리가 원소를 나타내는 간단한 기호를 원소 기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될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선생님이 110여 종의 원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너무 원소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그 원소를 기호로 나타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수소라고 하는 원소는 하이드로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써서 우리는 원소 기호를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 수소 앞으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대문자 H로 쓰면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거 수소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헬륨이라고 하는 것도 원소 기호를 만들려고 보니까 헬륨도 원소가 H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원소의 이름이. 그러면 대문자 H로 하면 수소랑 겹쳐버리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원소 기호를 만들었냐면요. 이첫 글자 뒤에 중간 글자 중 하나를 골라서 이첫 글자 대문자 옆에 소문자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헬륨은요, 뭐라고 적으냐면 H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는 헬륨의 원소 기호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다양한 원소 기호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여러 가지 원소의 원소 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씩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수소의 원소 기호는 앞에서 봤듯이 대문자 H로 써주고요. 헬륨은 H1을 우리가 헬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튬의 기호는요, Li, 우리가 리해서 연상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탄소는 대문자 C로 씁니다. 우리 산소는요, 옥시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대문자 O로 써줄 것 같고요. 질소는 대문자 N입니다. 자, 플로리는요, 우리 풀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문자 F. 나트륨, 나에서 연상시켜주면 좋겠죠? 대문자 N하고 옆에다 소문자 A 써주면 돼요. 마그네슘은요, 마그에서 Mg로 이렇게 기호를 나타냅니다. 자, 알루미늄은요, R이라고 하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A, 그리고 소문자 L로 쓰고요. 그 다음에 구리는 C, U라고 하고요. 염소는 CL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칼륨은요, K이고요. 칼슘은 CA로 쓰고요. 마지막 철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FE를 우리가 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화학 파트에서 학생들이랑 이러한 기호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원소 기호는 사실 학생들한테 우리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처음에 구구단 배울 때나 알파벳 배울 때 A부터 Z까지도 어려운데 그걸 또 조합해서 영어 단어를 알아야 된다고 하고요. 또 2단도 아직 안 뗐는데 2단부터 9단까지 알고 이걸 또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많고
버겁게 느껴지는데 지금 어떤가요? 알파벳이나 구구단 너무나 쉽죠. 우리 화학에서도요, 이 원소 기호는 그런 존재예요. 마치 알파벳과 구구단 같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 자체에 막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자꾸 반복해서 보고 또한 번씩 써보면요, 자연스럽게 익어지는 기호들입니다. 너무

암기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 우리 원소는 이렇게 다양한 기호로 나타내는구나. 아, 이렇게 써볼 수 있구나 정도로 천천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화합물을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식을 화학식이라고 하거든요. 원소와 화합물을 원소 기호와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화학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물을 화학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선생님, 저희 아직 원자는 안 배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다음 화면에 원자의 정의가 나오거든요. 우리 원자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 수소를 이루고 있는 이 동그란 입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서 원자의 정의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소 원자는 그 수소라고 하는 입자 하나를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몇개 있대요? 물에 2개나 들어있대요. 그럼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원자예요. 수소 입자. 즉, 수소 원자 2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산소 원자 1개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다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물이다라는 거죠. 그럼 화학식 어떻게 쓰시냐면요. H가 몇개 있대요? 2개 있대요. 그럼 우리 원소 기호 일단 씁니다. H 쓰고요. 2개를 2라고 쓸 건데 어디다 쓰냐면요. H 옆에 작게 쓸 거예요. 숫자를 2.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소 원자 2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산소 원자가 1개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O라고 하는 산소 기호 쓰고 거기다 1을 쓰면 될 텐데 우리 화학식에서, 분자식에서, 이온식에서는요, 항상 1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5하고 숫자 1을 써줘야 되지만 쓰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1은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H2O를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H2O의 의미는 수소 원자가 2개고 산소 원자가 1개야. 바로 물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게 화학식이에요. 우리가 물이라고 이름을 봤을 때는 물 안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있었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물을 H2O로 표현하는 순간,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네. 즉, 원소는 수소와 산소겠구나. 라고 바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암모니아는요. 수소 원자 3개와 질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요. 대문자 N, 질소 먼저 써요. 근데 질소는 하나잖아요. 그럼 1은 생략할 거고요. 수소 원자 3개니까 H 쓰고 뒤에다가 H 3개. H3를 작게 쓸 거예요. 숫자는 작게 써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하나씩 화학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소는요. H2라고 하는 보통 우리 상온에서 수소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죠. 산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상온에서 산소 기체 O2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탄소는 그냥 탄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속인 나트륨도 Na로 우리가 화학식을 나타내 줍니다. 자, 물은요, 위에서 써봤죠. H2O를 우리가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염화 나트륨 선생님이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NaCl을 우리가 염화 나트륨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염화 수소는요, 우리가 HCl을 염화 수소, 암모니아는 위에서 한번 써봤죠. NH3. 우리가 이것을 암모니아 화학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화학식들 처음에 아직 원소 기호도 익숙하지 않은데 화학식부터 보려면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수소는 H2네. 그럼 구성 원소는 당연히 수소겠구나. 마찬가지로 염화 나트륨도요. NaCl이네. 그럼 Na랑 Cl이 같이 구성 원소를 이루겠구나라고 읽어줄 수 있어요. 화학식은 여러분들을 머리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요. 누구나 딱 봤을 때, 구성 원소가 무엇이구나라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책에 한 번씩 써보세요. 한 번씩만 써보고 나서 문제 풀면 사실 이 화학식도 금방금방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화학식도 알아보았는데요. 화학식을 알아볼 때 원자에 대한 이야기 살짝 나왔잖아요. 오늘 원자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그 기본 입자를 우리는 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자의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어요. 우리 지구도 지구 중심에 지구에 핵이 있었잖아요. 원자의 중심도 원자핵이 있는데요. 이 원자핵은 다시 무엇과 무엇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양성자는요, 우리가 전기적으로

있습니다. 전자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자, 우리 위치는요,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자핵은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얘기할 때는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원자핵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원자는 그러면 어떠한 전하를 띨까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한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를 합친 거니까 우리 전기적으로 무얼 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자는 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무엇에서는? 원자에서는.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자의 특징과 구조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라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가 다르거든요. 한번 그림에서 살펴볼게요. 리튬은요, 지금 전자 몇개 보여요? 세개 보여요. 그럼 전자수 세 개예요. 양성자 수 원자에게 하나, 둘, 셋. 세개 보입니다. 아,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겠구나. 우리가 양성자 한 개를 플러스 1로 표시하거든요. 그럼 양성자가 세 개니까 우리가 플러스 3, 전자는 세 개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둘이 합하면 우리가 0. 아,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원소의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양성자 수도 다르고 전자 수도 다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한번 세어볼게요.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자 일곱 개네요. 그럼 양성자 수도 일곱 개로 맞춰줘야겠죠. 산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자 여덟 개네요. 그럼 양성자도 여덟 개로 맞춰질 거예요. 나트륨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11개의 전자 가지고 있으면 양성자도 11개가 되겠구나. 원자는 종류에 따라 원자에게 들어있는 무엇이 다르다? 양성자의 수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자는요, 무엇을?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룬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이름과 원소 기호를 옳게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수소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대문자 H, 리튬은 Li로 썼고요. 플로리는 F로 썼습니다. 그리고 구리는 대문자 C 옆에 U 붙여서 CU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 볼게요. 그림은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자의 구조죠. 그럼 여러분들 A 먼저 보면요. A는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 주변을 선생님이 빠르게 움직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럼 A는 전자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B는요, 원자의 중심에 위치해요. 지구의 중심에 핵이 있었죠. 원자의 중심에 있는 거 원자 핵입니다. B는 원자 핵이구나라고 적어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입니다. C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네요. 우리 플러스 전하 띠고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양성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양성자와 같이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중성을 띠고 있는 입자는 뭐겠어요? D는 중성자구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조 살펴보았고요. 다음은요, 그림은 라부아지에의 물 분해 실험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뜨거운 주철관에 이제 물을 넣고요. 거기에서 철과 산소가 결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물질은 수소기체가 모아지는구나. 아,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될 수 있는 화합물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 바로 라부아지에의 실험이었습니다. 기억! 물은 화합물일까요? 네, 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었거든요. 따라서 화합물이고요.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된다라고 우리 실험에서 알수 있었고요. 디귿,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은 원소래요. 여러분들 기억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 철이 산소와 결합했대요. 철과
산소가 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우리 이거 뭐라고 해요?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디귿에서 화합물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원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디귿은 틀렸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볼게요. 그림과 같이 황산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실리콘 마개를 씌운 빨대에 가득 채우고 전류를 흘러주었더니 무슨 기체와 무슨 기체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수소와 산소는 화합물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물에 무엇을 흘려주었더니, 전류를 흘러주었더니, 수소와 산소 기체로 이렇게 나오더라. 즉,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보는 실험이었어요. 그럼 수소와 산소가 화합물인 거예요? 아니죠. 수소와 산소는 물을 이루는 구성 원소였고, 화합물인 것은 뭐예요? 물이었죠. 물이 화합물이다라고 했어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소 기체에 불씨를 갖다 대면 퍽 소리가 날까요? 네. 우리가 불씨를 갖다 대는데 퍽 소리가 났다라는 건, 수소 기체 발생했구나라고 확인을 할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표는 세 가지 물질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위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소 기체 보시면 수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물은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네요. 아, 물 화합물이구나라는 거 알아볼 수 있고요. 염화 나트륨은요, 우리 이거 나트륨이고 이거 염소잖아요. 그러면 염소와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물과 염화 나트륨은 모두 화합물이구나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 화합물은 한 가지이다. 아니죠. 물과 염화 나트륨 몇 가지? 두 가지다라고 해줘야 될것 같고요. 니은,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두 가지인가요? 네. 수소와 산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왜? 염화 나트륨은 화합물이기 때문에 염소와 나트륨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기억도 틀렸어요. 정답은 1번. 니은만 답이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표는 세 가지 원자의 전하량과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의 값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리튬은 원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을 이룰 거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3 전하량을 가져야 될 거고, 그러면 전자수 몇 개? 3개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탄소는 원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6이라는 건 전자를 6개 갖고 있겠구나. 나트륨은 전자가 11개래요. 전자가 11개인 건 마이너스 11의 전하량을 갖고 있겠죠. 전자가. 그러면 원자에게 전하량은 플러스 11이 돼야겠습니다. 3 더하기 6 더하기 11은 20이 될것 같아요.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원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A는 뭔가요? 네,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이죠. B는요, 원자핵 주변을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입니다. 자, 그럼 이거 알고 문제 풀면 더 쉽겠죠? 기억. A의 전하량은 플러스 8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A는 원자 핵이니까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을 갖는데 그때 전자가 몇 개인지 세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전자가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8이면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 전하량은 플러스 8이어야겠구나. 그러면 전하량, 기억, 맞는 얘기고요. 니은, A의 전하량과 B 한 개의 전하량은 같을까요? B 한 개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전자 하나니까. 그러면 플러스 8과 마이너스 8, 다르죠? 한 개의 전하량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A와 B 중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B인 전자가 아니라 A인 원자 핵이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니까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소를 배우고요. 원소 기호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수소, 탄소, 산소.

질소, 나트륨의 기호를 차례대로 어디다 올려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답안도 확인하고요. 여러분들과 소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물질의 구성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모두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왜냐? 학교 시험 만점왕에서 100점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왕관을 쓰기 위해서 오늘 한번 고군분투해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부릉부릉부릉부릉. 왕의 행차쇼! 자, 여기 많이 보아온 상황이죠. 보겠습니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번과 2번 문제를 풀때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뉴스 보도를 보고 있는데요. 제목을 보니까 휴대전화 중독 위험 비율이 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쭉 올라가는 걸로 봐서 휴대전화 중독 위험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고요. 자, 이 친구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볼게요. 휴대전화 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사실 그래요. 선생님도 뭔가 이렇게 자료를 찾을 때요, 확실히 느낍니다. 예, 앞에 차차차차 해가지고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는 컴퓨터 있죠? 그걸로 자료 찾을 때 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자료 찾을 때하고 달라요. 아,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휴대전화로 자료를 찾을 때는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요. 막, 어우, 이거 재밌는데? 오,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러고. 그러면서 막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자료로부터는 자꾸 멀어져. 엉뚱한 데가 있어, 나중에 보면. 아, 이게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휴대전화 중독 문제. 중독 걸렸나? 예. 중독인가? 예. 그래, 휴대전화는 편리하고 재밌지만 쉽게 중독된다는 문제가 있어. 예, 중독이 뭘까요, 여러분? 예. 아,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좀 중독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만 잡으면 그래. 이거 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중독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무언가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 중독이라는 게. 그 어떤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존해요. 왜 그랬을까? 즐거우니까. 즐거우니까 의지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심해져.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 나 이거 안 해야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아, 나 지금 바쁘니까 안 돼. 아, 나 잠자야 되니까 안 돼. 나 공부하거나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하면 안 돼. 이게 조절이잖아요. 조절이 안 돼요. 무조건.

무조건 해야 돼. 졸려도 해야 돼.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거 해야 돼. 이게 중독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내가, 아, 나 진짜 안할 거야. 하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이게 뭘까?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이 중독에 걸리면, 무엇이든 그래. 어떤 거든. 한번 뭔가 중독이 되면, 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다른 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중독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중독에, 지금 중독증이 있나? 그런 증상이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요새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울걸요? 도박 중독. 도박 중독. 예? 도박이요? 막 이래. 어른들 중에 그런 어른들도 있더라고요. 예? 초등학생이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받는다고요? 막 이런 거. 아, 있어요. 도박 중독. 그다음에 약물 중독. 그쵸? 약물 중독. 그다음에 뭐 게임 중독. 야, 이거 이 게임 중독인 친구들 많죠.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어른들 중에는 쇼핑 중독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의지를 하고 의존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절이 안 돼. 끊을 수가 없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게 중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2번 내용 보세요. 아, 이거 정말 심각해. 이러한 문제를 친구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 문제를 친구들에게 알린대요. 왜 알려야 될까요? 관심을 갖게 해줘야 되니까. 그쵸? 아, 이 친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돼. 그래야 여기서 벗어날 수도 있고, 중독에 안 걸리도록 예방까지 할수 있잖아. 그쵸? 아, 맞아.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성을 우리 글로 써볼까, 그럼? 막, 이렇게. 그랬더니 걱정을 해요. 근데 말이야, 글을 쓸때 주의해야 될게 있을 것 같아.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글을 쓸때 사용한 자를 출처를 밝혀 써야 되는 걸 주의해야 하지. 네,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시면 휴대전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자, 이것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관심을 끌기 위해 이 문제를 알려야 되겠다 판단을 했고, 알리는 방법으로 글을 결정을 했어요. 글로 써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사용한 자료 출처를 꼭 밝혀 적어야겠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자, 두 친구가 쓰려고 하는 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광고일까요? 주장하는 글일까요? 설명하는 글일까요? 마음을 전하는 글일까요? 정서를 표현하는 글일까요? 예. 바로 이거죠. 문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키고, 그쵸? 휴대폰 중독이라는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킨 다음에 이것을 예방하거나 또는 문제 상황에 다다르지 않도록 해결하도록 노력해 줄수 있다면 거기에 딱 맞는 글은 주장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예, 정서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정서가 안정되어 있네. 뭐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일단 이 정서라는 것은요, 뭐랄까, 감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이라든가, 또 생각, 또 느낌, 네. 뭐 요런 것들을 정서라고 해요. 그래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글. 뭘까요? 그렇지. 시죠, 시.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있을 수 있는, 요즘에는 또안 쓰는 친구도 있던데. 네. 시, 일기 글 이런 것들이죠. 네,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는 글이면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마음을 전하는 글, 네, 편지 글이 되겠죠? 물론 이 편지 글에도 정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주장하는 글을 쓰면 좋은 점 가운데 그림 2의 여자아이의 말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뭘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좀 알릴 수 있을까라고.

기특한 생각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 2에서 말한 이 여자아이의 말, 이것과 관련 있는 거,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내 주장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주장하는 글을 쓰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이 여자아이의 말.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였잖아요. 네. 자, 우리 글 쓰자! 이게 아니고, 그쵸? 글로 표현하면 어때? 이건 이제 이 앞에 있는 남자아이가 얘기한 거고. 일단, 이 여자아이는, 네.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할까?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글을 쓰는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글을 쓰는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 글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글의 짜임에 맞게 썼는지 파악할 수 있다. 내 생각이 글에 잘 표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두 가지. 2번과 3번이 되겠죠? 일단, 계속 점검. 그러니까, 아, 잘했나? 아, 이거는 못했나? 어디, 어디? 이건 수정을 할까? 뭐, 이렇게.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내가 생각한 그 짜임에 맞게 썼는지 파악을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가 처음에 생각한 그 주제, 이 생각이 글에 잘 표현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이죠? 글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점검할 때,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질문들이 있었어요. 점검 질문들이 있었어요. 계획에 맞게 잘 했니? 오케이. 좋아. 여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세모. 나중에 한번 더 보자. 뭐, 이렇게. 아, 이거 전혀 안돼 있네. 아, 이거 X. 자,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죠. 질문에 대한 답을 써주는 거예요. 잘했고, 좀 보통이고, 아, 이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질문들에 대한 자신이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글을 평가할 수 있어요. 내 글을 내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관적으로? 아니, 그 질문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질문들이거든요. 객관적이에요. 이 기준에 맞아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야. 주장하는 글은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물어봐주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어요. 그랬죠, 선생님이. 예, 이렇게 점검하면서, 좋은 점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 내 글은 내가 예뻐 보여. 나잘 썼어. 그런데 이런 질문들, 예, 체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그 사항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내가 항상 그렇게 글을 써왔기 때문에 내 스타일에, 내 방법에 내가 너무 익숙해. 익숙하니까 문제점이 안 보여. 그런 게 있죠. 예.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 이제 지문이 나왔습니다. 예, 제시문이라고도 하죠. 네,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이 국어 공부할 때, 예, 지금 생각나서 국어 공부할 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아, 국어 시험 문제는 대충 이런 게꼭 나오더라라는 게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교과서나 교재에 있는 이런 지문들 있죠. 또는 제시문이라고도 해요. 이런 글들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이 글의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많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문 또는 제시문에 친근하게 될 만큼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괄호가 있잖아요. 여기 뭘 넣어야 되지? 물론, 예, 구조를 보고, 글의 짜임을 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알 수는 있지만, 이거 여러 번 읽어본 친구는요,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아, 여기 어떤 내용이 있었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럼 훨씬 더이 글이 내 것이 되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많이 풀수 있겠죠. 정답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골라서 또탁 찍을 수도 있고.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글을 여러 번 읽어봐라. 많이 읽어봐라. 이 부탁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문제 전에 제시문 먼저 읽어볼게요. 가. 둘째. 다짜고짜 둘째. 이거 뭘까? 예, 본문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거 주장하는 글 중에 본문이 벌써 나왔구나. 알수 있죠? 가. 둘째. 삐리리리리리. 디지털 문해력 부족은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문해력 성취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어떤 이유가 나올 거야. 그렇죠? 이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근거가 나오겠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장하는 글의 짜임이잖아요. 자, 그럼 근거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문해력 부족이 학습 격차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자, 여기까지. 그러면 뒤에는 무엇이 오겠다? 인용 내용이 오겠다. 자, 가져다 썼단 말이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 이제 이 짜임을 알면 다알수 있어. 예. 신비감이 없어. 다 이미 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다 알고 있어. 예. 자,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은 12.0%이다. 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인용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예, 이 인용 내용을 만든 사람이나 기관이 되겠죠. 자, 이 짜임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자,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12.0%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참여와 정보 활용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이 생겨. 무슨 문제가 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참 걱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쯤 되면 여러 번 읽지 않아도, 외울 지경이 아니어도,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다, 어떤 이유가 들어가야겠다, 감이 오시죠? 자, 바로 이거죠. 요 디지털 문해력의 격차가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핵심어가 뭐예요? 교육의 불평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예, 요 내용이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디지털 문해력, 그러니까 디지털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든 가지고 오고 그걸 가공을 하고 이걸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유하는데 이게 이런 역량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교육의 불평등으로까지 불이 번질 수 있다. 예, 이런 내용이죠. 자, 셋째 하고 또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쪽은 근거가 또 나오겠죠.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생기고 활용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왜? 이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예 정보를 얻지를 못해요. 정보의 세상인데, 지금은 정보의 세상이죠. 그런데 정보를 얻지 못해? 굉장한 우려가 염려가 되죠. 아니, 저 굉장한 우려가 이제 머릿속에 큰일이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죠. 왜? 자신이 가진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데조차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일자리, 복지와 같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까는 교육의 불평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에서 볼수 있는 불평등이에요. 즉, 앞에서는, 예, 글 가에서는 교육적인 불평등, 여기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자, 전부 다 불평등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땡땡신문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근거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자, 땡땡신문에 나온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인터뷰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 일자리, 복지, 교육과 같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에서 여기다가 광고지를 딱 붙여놓고 우리 회사에서 2명을 뽑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요새는. 다 인터넷에 올리죠, 많이. 그런데 인터넷에 접근하기 힘든 계층은 그것조차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언제까지 서류를 내야 되고 어떤 서류 양식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그것조차가 어려운.

지경이 된다면 이게 되겠느냐? 결국엔 일자리 얻는데 어려울 것이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자신의 복지도 약속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차이가 결국은 이 어떤 것으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요. 따라서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에는 어떤 이유를 대고 있었을까요? 아까 앞에서는 교육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유를 넣었다면 여기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는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 이유에 들어가겠죠. 이 글에서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 상황 뭘까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중심 문장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가. 둘째, 삐리리리. 디지털 문해력 부족은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삐리리.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생기고 활용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디지털 문해력 부족은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생기고 활용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은 이렇게, 니은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글 가와 나 가운데, 이 가와 나는 일단 본론부터 들어간 부분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글의 기호를 쓰래요. 자, 이 자료 뭘까요? 자료. 근거지요? 자, 이것이 근거 자료예요. 그런데 이 근거 자료는 무엇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이유. 이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근거라고 했죠? 자, 그럼 이 근거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인용한 자료명이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걸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디지털 문해력 성취 수준입니다. 34.8%의 학생들이 우수로 판정을 받았고요. 미흡 12.0%의 학생은 미흡한 수준으로 판명이 됐대요. 자, 이 문해력의 차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 가와 나 가운데 어떤 내용이 여기 근거 자료와 어울리게 될까요? 글 가가 되겠죠. 글 가. 예. 글 가가 교육의 차이, 교육의 불평등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사회적인 불평등은 글 나에 잘 나타나 있었었죠. 자, 여기 지금 초등학교 그러니까 교육의 불평등이죠. 자, 여기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문해력이랑 같은 말이에요. 예. 디지털 문해력. 문해력. 예, 리터러시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문해력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만들어낸 이 성취 수준에 대한 자료. 이것은 글가에서 근거 자료로 쓸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생각할 때 글가와 나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생각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때 머릿속에 무엇이 나와야 돼요? 아, 서론과 본론과 결론, 요게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죠? 자, 이 짜임을 생각하면서 글 가와 나의 역할은 뭘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제기한다, 글을 쓴 목적을 드러낸다,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들어 설득력을 높인다, 앞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강조한다. 네, 굳이 짜임까지 생각 안 해도 정답은 사실 보입니다. 그쵸? 뭐예요?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설득력을 높인 부분이 글 가와 나였다는 걸 우리 아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죠.

그런데 짜임까지 생각하면, 여기 지금 짜임을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짜임까지 생각하면 나머지 1, 2, 3, 5는 어디에 대한 내용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문제 제기한다. 이건 서론 부분이 되겠죠. 글을 쓴 목적을 드러낸다. 네, 서론 부분이 되겠죠. 나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글 쓰는 거야.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것도 서론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이죠. 앞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강조한다. 자, 정리, 요약 정리, 강조. 이것은 결론 부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글가에서 인용된 부분과 그 출처를 찾아 쓰시오 라고 했어요.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일단, 글가를 가서 찾아봐야 돼. 글가를 펼쳐봐야 돼, 다시. 그런 다음, 여기에서 인용된 부분을 찾아야 해. 자, 어디를 찾느냐, 이게 실력이에요. 아, 인용된 부분 어디지? 하고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쭉 다시 이걸 눌러가면서 가면 또 어지러울 수 있어. 어지러워. 이럴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여러분 글 가에서 이 부분 찾아보세요. 어디? 아이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돼. 진짜 찾아봐야지. 그래야 여러분 공부가 돼요. 자, 이 부분 찾으셨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은 12.0%이다.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용된 부분입니다. 인용 부분이에요. 여기. 이게 인용, 확실하게 인용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출처예요. 출처를 딱 밝혔어요. 아, 이거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지어낸 거 아니고,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야. 라고 당당하게 출처를 밝혔죠. 자,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즉, 미흡한 학생 비율이 12.0%이다. 이거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비율이 아니죠. 자,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자, 이걸 찾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찾는 게. 이걸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미리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예, 앞에 돌려서 볼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는데, 요 선생님이 가지고 오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찾았다면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인용된 부분을 찾았어요. 예. 자, 그럼 여기다 쓰시면 돼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12.0%이다. 요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면 출처는 어디예요? 바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4. 요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쓰는 건 어렵지 않고요. 요거 찾는 것이 어렵다. 요거 찾는 것 자체가 실력이다. 요걸 찾았다는 건 이미 인용된 부분과 출처를 알고 있는 학생이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인용과 표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표절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아니다. 아이고, 침해하는 거지. 인용을 할 때마다 매번 그 출처를 밝힐 필요 없을까요? 이것도 틀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 물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우개, 빌려줘. 또 빌려가. 빌려줘. 해야지. 여러 번 빌린다고 해서 말없이 가져가면 안 되지. 나 10원만 빌려줘. 얘기해야지. 나 10원만 또 빌려줘. 얘기해야지. 그지? 자, 매번 빌린다고 해서 그냥 모르게 돈 가져가면 돼요?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쓴 글은 절대 인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글을 나의 글에 사용하려면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정답은 4번이죠. 알맞은 설명. 절대로, 이건 아니죠. 예, 허락을 받으면 된다. 출처를 밝힌다. 예, 요거는 인용이 아니라 뭐다? 요것은 표절이죠? 표절. 절이 뭐라고 했어요? 절. 기억하시죠? 절.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은 인용의 출처를 밝히고 이용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것이니까 항상 저작자에게 허락받은 후에 사용해야지. 저작자의 이름과 자료를 만든 시기, 작품이 실린 곳 등을 써서 출처 밝히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0: 거, 네. 다른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것이니까 항상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해. 허락. 네, 허락받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네, 출처라도 밝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민재가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출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알맞게 연결해 볼까요? 자, 교육부 국립생태원 국가유산청이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사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국가유산청에서 가져다 쓰기 좋죠. 플라스틱을 먹은 바다 거북 포스터 국립생태원 2025년, 네, 2025년 초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표. 이것은 교육부에서 조사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죠? 라면 문제예요. 다음 주장에 알맞은 이유와 근거를 가져와 볼까요? 알맞은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해요. 왜?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증거를 대봐. 그러면 근거도 가져오실 수 있어야 돼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장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에 봬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서술형 문제 풀고 있는 중이었었죠?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의 서술형 문제들이 좀 가벼운 문제들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생각해봐야 될 거리가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첫 번째 풀어야 될 7번 문제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평행선들이 방향을 살짝살짝 달리하면서 여러 개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순서로 삼각형들을 바라보고 닮음인 삼각형들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는 조금은 가벼워 보이지만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들을 사용하는 이 10번 문제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번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7번부터 오늘의 구원픽부터 하나 풀어보고 가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가 존재하죠. 그랬는데 그 삼각형 ABC에서 평행선들이 다음과 같이 있대요. 그러면 평행선이 어디 있는지 봤더니요.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형태로 삼각형 ABC에서 평행선이 놓여져 있는 경우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 말고요. 다른 평행선이 있어요. 평행선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여져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삼각형 ABC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평행선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두 개의 평행선을 보고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어야 합니까? 요두 개의 평행선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ABD와 삼각형 AEF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걸 힌트로 좀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복잡한 조건들을 주고 있으니까 그 복잡한 조건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지만 실은 힌트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평행한 두 개의 선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삼각형도 한번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도 한번 생각해 주어야겠다라는 걸 우리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둘 중에 뭘 먼저 사용할까? 살펴봅시다. 문제의 조건 봤더니요. 문제에서 선분 AF 대 FD가 4대 1이다라는 조건을 주고 있거든요. 자, AF 대 FD가 4대 1이다라는 조건 주고 있으니까 선분 FD의 길이 너는 2cm라는 게 확실하고 4대 1이니까 전체적으로는 4대 5만큼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F와 D라는 점에 도착하는 지금 선분

성분들을 성분의 길이의 비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삼각형 AEF, ABD라는 삼각형을 보는 게 문제에서 준 조건에서 시작하는 그런 아이디어겠구나. 문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삼각형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4대 5라는 걸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4대 5라는 게 반대쪽에서도 동일하게 4대 5로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4대 5 하고 적용이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선분 2b의 길이의 비는 1만큼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4대 1, 4대 5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1이라고 이야기하는 비율이 도대체 반대쪽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질지 다른 평행선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지금 이 그림만 가지고도 충분히 복잡해요.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평행선 중에 한 쌍만 사용했고요. 나머지 쌍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거 사용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림을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 내려놓은 거 메모하면서, 즉 4대 1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메모하면서 요 평행선 두 개가 아니라 다른 평행선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른 평행선 ED와 BC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두 개의 삼각형을 생각해 볼 거예요. 현재 선분 FD의 길이가 2cm라는 걸 찾았으니까요. 전체적으로 A에서부터 시작해서 D까지의 길이는 10cm야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까지가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럼 어때? 현재 4대 1이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으니까 선분 AD 대 DC도 몇 대 몇이어야 된다? 4대 1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삼각형은 머리에서 지우셔야 돼요. 아까 삼각형은 왼쪽에서 4대 1을 찾으면서 이미 역할을 다 한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선분 CD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 CD의 길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AD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왼쪽의 비율 그대로 옮겨와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10cm 대 선분 DC의 길이의 비가 4대 1이다라고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4 곱하기 선분 DC가 10cm니까 선분 DC의 길이를 생각하면 너는 2분의 5cm야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선분 DC의 길이 2분의 5cm라고 찾아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많은 친구들이요, 이런 착각을 해요. 여기 있는 이 평행선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 1일 때 2cm였어? 그러면 당연히 주황색 평행선에서도 1일 때 2cm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아셨죠? 삼각형 옮겨다니면서 변의 길이의 비율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은근히 그림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요. 간략하게 삼각형 모양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생각했던 거 이런 거였어. 요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가 몇 대 몇? 4대 1이다 라는 조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선분 FD의 길이가 2cm라는 거 찾아냈고, 그 4대 1이 왼쪽으로 그대로 옮겨가서 4대 1만큼이었다 라는 생각을 해냈다 이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삼각형을 다른 평행선을 가지고 찾아낸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가지고 역시나 4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A에서부터 D까지가 4, D부터 C까지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10cm 대 DC가 4대 1이다 라고 비례식 세워서 선분 DC의 길이를 구해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현란하죠? 평행선들 옮겨가면서 삼각형들을 다른 방향으로 보셔야 합니다. 쉽지 않을 거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천천히 연습하십시오. 선생님이 오늘 풀어야 될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긴 시간 설명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고 안 된다고 좌절하시면 안 되고요. 그려보고 안 되면 선생님 설명 다시 돌려 들어보고 여러 번 듣다 보면 방향을 살짝살짝 평행선 따라서 바꾸는 삼각형 두 개의 닮음이 눈에 보이는구나라는 게 느껴질 시간.

올 겁니다. 아셨죠?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해서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 7번 문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평행선이 엇갈리는 형태의 문제들 그림 자주 등장할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자. 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2등분선과 자, 여기까지만 문제를 읽어도 머릿속에 벌써 스쳐 지나가고 있어야 돼. 각 A의 2등분선, 너대 너는 너대 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야 되죠. 그쵸? 그래서 12대 8, 즉3대 2라는 길이의 비가 선분 BD 대 선분 CD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다.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60제곱센티미터일 때 왼쪽에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A라고 이야기하는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형이 지금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주어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두 개의 삼각형은요, 높이가 똑같아요. 당연히 전체 삼각형도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 밑변의 길이의 비가 바로 전체 삼각형들의 넓이의 비와 동일해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삼각형 ABC라는 이 전체의 넓이 대 삼각형 ABD라는 넓이를 생각하면 높이가 동일하니까 밑변의 길이에 비해 해당되더라. 아, 너 5대 3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 내가 찾고 싶어하는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 60제곱센티미터에 몇 분의 몇만큼이더라? 5분의 3만큼이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36제곱센티미터다라고 넓이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제 푸는데 내각의 2등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조건을 보자마자 이거 떠올리지 않으면 아, 이 문제는 정말 영영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계속 내각의 2등분선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 쓰여져 있는 내용 보자마자 이게 떠올랐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시면요. 이런 문제를 전혀 안 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요. 그리고 심지어 강조하지도 않아. 내각의 2등분선. 아주 막 문장 처음에, 문제 처음에 주면서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림에 동그라미 두개 표시해놓고 말거든요. 그럴 때에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각의 2등분선의 성질 반드시 떠오르고 문제를 풀때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어렵진 않지만 나중에 생각을 못 해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꼭 다시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으로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외곽의 2등분선과 선분 BC의 연장선의 교점을 D라고 이야기했네요. 내각의 2등분선보다 더 낯선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하라고요? D가 선분 BC 위에 있다가 바깥으로 쭉 빠져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자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길이를 생각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길이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요거 생각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대 선분 AC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길이의 비가 어디에 그대로 적용돼? 9대 6에 그대로 적용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식 써보면 6대 선분 AC 너는 9대 6이라고 얘기하면서 식을 정리해 볼수 있어요. 자, 근데 9대 6이 얼마야? 3으로 나누면 3대 2하고 쓸수 있으니까 3배의 선분 AC의 길이가 바로 12하고 똑같아서 선분 AC의 길이는 4cm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죠. 9번 문제의 정답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림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각의 2등분선이었을 때 분명히 이 안에서 이렇게 D라는 점이 하나 존재해서 B에서 D로, C에서 D로 연결돼서 길이의 비를 생각했었으니까 그 D가 바깥으로 쭉 빠져나왔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은 B에서 D로, 한 번은 C에서 D로 연결되면서 길이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D라는 점을 머릿속에서 선분 위로 혹은 선분 밖으로 왔다 갔다 꺼내고 집어넣고 할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될수 있겠죠? 외곽의 2등분선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자. 10번 문제 봅시다. 1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BD와 선분 DC의 길이가 똑같대요. 자, BD, DC의 길이 동일하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선 주어져 있고요. 선분 AD와 선분 EC의 교점을 G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선분 CG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 이거 사용하는 되게 좋은 문제이긴 하죠. 근데 선생님이 그냥 그것 때문에 구원픽을 고른 건 아니에요. 구원픽을 고른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하자면 여기 있는 G라는 알파벳 때문에 골랐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G라고 얘기하면 머릿속에 먼저 뭐가 떠올라요? 그래, 무게중심이 떠오르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일수록 G, 그러면 무게중심이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G라는 점을 생각지도 않게 무게중심이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CG라는 선분의 길이 대 EG라는 선분의 길이를 그냥 나도 모르게 2대 1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요게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2대 1이 왜 아니지라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 얘들아, G가 그냥 무게중심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파벳일 뿐이지 G라고 썼다고 해서 그 점이 무조건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시험에서 이런 착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치? 그래서 착각에 빠지지 말자. 실수금지에 해당되는 그런 구원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1학년 수업할 때는 어땠어요? 실수금지랑 구원픽을 따로따로 막다 구별해드렸었는데 실수에 대한 얘기를 1학년 때 이제 많이 했으니까 지금 2학년에서는 따로 실수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들을 따로 표시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소한 실수를 해서 문제가 꼬이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G를 보고 무게중심이야라고 단정 짓지 않으셔야 합니다. 중선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요 AD라는 거 위에 무게중심이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G라는 점은 2대1로 내분되어지는 점이 아니, 2대1로 선분을 쪼개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오해를 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붙여놓은 표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니?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생각할까요? 선분 CG의 길이 구하래요? 이 길이 구하래요? 근데 이 길이가 포함되어져 있는 삼각형을 생각해 봤더니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요.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도 눈에 보이죠. 심지어 그거 길이도 가르쳐 줬어요. 8cm라고. 그럼 생각해 봐봐. D라는 점 중점이고, 여기 있는 F라는 점 중점이어서, 요 선분 FD의 길이가 EC의 길이의 절반이다라고 얘기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선분 EC의 길이가 16cm야라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아, 선생님 이렇게 설명했더니 아주 예리한 친구가 이런 질문하네요. 선생님, F가 중점이란 얘기가 문제에 표시 안돼 있는데요? 왜 중점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네. 그래, F가 중점이라는, 즉 선분 BE의 한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없지만 평행이다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어때? 삼각형에서 한 변의 중점에서 밑변과 평행선을 그리면 그게 반대편에 가서 중점에 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성질을 떠올려야겠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다면 F가 당연히 중점으로 보였을 거고요. 선분 EC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체의 길이가 16cm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었겠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CG라는 선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돼요? 전체 16cm에서 필요 없는 EG라는 선분만 빼내면 되겠죠. 자, 근데 저 선분의 길이 어떻게 빼내겠습니까? 역시나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그렇다면, 너랑 너 평행이고, 지금 G가 중점이라고, 선분 AD의 중점이라고 보장해주고 있으니까, 중점에서 시작해서 밑변에 평행인선을 그렸기 때문에 E라는 점도 선분 AF의 중점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EG라는 선분이 FD라는 선분의 길이의 절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 너 4cm야 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렇다면 16cm에서 4cm를 빼내면 우리 선분 CG의 길이가 12cm다.

있는 점이 F가 선분 BE의 중점이고요. 자, 여기 있는 AF의 중점이 선분, 지금 AF라는 선분의 중점이 E다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 상태인데 위쪽에서 이거와 이거 두 개의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라는 얘기 있으니까요. 세 개의 선분의 길이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 또 해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만약 A라는 점을 지나면서 평행인선 하나 그려서 요렇게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생각했다면 선분 BD의 길이와 선분 DC의 길이와 이 교점까지의 우리 C라는 점에서의 길이가 역시 모조리 다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닮음이 다음과 같이 세 개가 겹쳐져 있는 경우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알수 있겠지? 요 정도 생각까지 해봤다면 우리 10번에서 가져가야 될 것들은 다 챙겨갔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 11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11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각각의 변의 중점을 PQRS라고 이야기할 때 안에 있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죠. 자, 이 문제 어디선가 많이 봤던 기억 나시죠? 선생님이 한 두어 시간 전쯤에 이거 매번 시험에 등장하니까 이런 건 조금 잘 몸에 익혀두자라고 얘기하면서 선분 PS와 선분 QR, 이게 바로 대각선의 절반, 그러니까 두개 길이 더하면 대각선 된다, 이런 얘기 했고요. 또 PQ라고 이야기하는 요 선분의 길이와 SRE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분의 길이가 역시나 대각선 AC의 절반씩이니까 두개 더하면 대각선의 길이가 된다라는 얘기에서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지금 둘레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 할수 있다 이런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답 찾아봐라고 하면 18cm다라는 걸 얘기해 볼수 있었어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요. 우리 정답은 18cm 되겠다. 근데 우리 공부 한번 해보자. 예전에 사각형에 대한 공부할 때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니? 이런 거 공부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직사각형 안에서 중점 연결해서 만들면 마름모의 성질을 주고 또 마름모 안에서 중점 연결해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면 직사각형의 성질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평행사변형 안에서 평행사변형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했었던 거. 그때 사각형 안에서 임의로 아무렇게나 사각형 그려놓고 그 사각형 안에서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들 생각하면 그게 평행 사변형이 된다라는 얘기 했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이라는 거 나중에 배우는데 자, 그때 그 성질을 그냥 적용해 보면 아, 이게 평행 사변형이야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개념책에서 공부했었던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 선분 BD의 절반이 PS, 선분 BD의 절반이 다시 QR이니까, 자, 마주보고 있는 빨간색 두 개의 변의 길이가 서로 어떻더라? 똑같더라. 라는 얘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선분 AC의 절반이 SR이면서 PQ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주보고 있는 노란색 선분의 길이 역시나 동일합니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지니까, 이건 뭐다? 평행사변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의 그림에선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기 있는 QR과 여기 있는 BD와 여기 있는 PS가 모두 다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어떤 얘기 할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당연히 닮음에 관한 얘기도 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얘기해 볼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다. 너랑 너도 요렇게도 평행이다라는 거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웠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연결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향을 바꿔서도 충분히 여기 있는 너랑 너다 평행이야라는 생각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요렇게 두 개의 선분 평행사변형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얘기까지도 공부하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서로 평행이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다리꼴이 존재하는데 가운데 있는 선분 PQ의 길이

1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죠. 자, 여러분, 지금 m과 n이 중점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여기 있는 선분 mn의 길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래. 이게 중점이야? 1대 1이야? 그럼 10과 16의 가운데 딱 놓여져 있는, 즉, 10과 16의 한가운데 있는 변의 길이, 아, 그러면 13cm야? 라고 mn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요령 말씀드렸잖아요. 몇대 몇,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만큼 등분을 해봐라. 그러면 길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1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등분할 것도 없이 여기 있는 가운데 선분의 길이, mn의 길이가 ad와 bc의 길이에 딱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선분 mn의 길이는 13cm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문제를 풀때 활용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생각해 볼수 있어야겠다. 요거, 됐죠? 자, 그러면 우리 PQ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선분 MP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자. 이건요, 중점을 연결했고 평행선으로 이어서 만나는 점이 P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선분 BD의 중점 역시 P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MP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가 선분 AD의 길이의 몇 분의 몇? 2분의 1, 절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자, 이 길이가 5cm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어디에서도 할수 있습니까? 오른쪽에서도 다음과 같이 생각해서 할수 있겠죠. 자, 이거 당연히 Q라는 점도 선분 AC의 중점이 되면서 NQ의 길이가 5cm다라는 얘기 할수 있지 않겠어요? 주황색 삼각형과 똑같은 방법이죠. 아, 너 평행이야. 그러면 중점에서 그렸으니까 Q도 중점이야.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니까 밑에 있는 선분의 길이, 10cm의 절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답 나왔네. MN 전체가 13cm였는데 양쪽으로 5cm씩 가지고 나간다면 사이에 끼어 있는 PQ의 길이는 몇 cm? 3cm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분 PQ의 길이 구해봐라는 것의 정답은 3cm라고 정답 써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근데 이건 선분 MN의 길이가 10과 16의 한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의 풀이죠. 그럼 정석대로는 어떻게 풀 거냐? 정석대로는 두 개의 삼각형을 사용해서 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생각해 보고,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렇다면 M과 Q 역시나 중점과 중점 연결했기 때문에 선분 MQ의 길이가 16cm의 절반, 아, 8cm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MP의 길이 5cm라는 얘기 할수 있으니까 8cm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cm니까 8cm에서 5cm 빼서 PQ의 길이가 3cm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괜찮은가요? 아, 좋았어.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럼 13번 문제 이어서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가 존재하는데 세 개의 선분이 평행이다. 그리고 A 대 EB가, 지금 EB를 두배 해야 AE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라고 조건 주어져 있을 때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문제 풀이 세 가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요 바로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2대 1이야? 그럼 2를 절반으로 쪼개서 선분을 하나 더 그려준다면 이렇게 평행한 네 개의 선분이 길이가 일정하게 늘어나야 된다라는 성질을 활용할 거라는 거죠. 그럼 8에서부터 14까지 6cm가 일정하게 늘어나야 되니까 첫 번째 그렸던 선분의 길이는 10cm가 되고, 그 다음 선분 EF의 길이는 12cm가 돼서 마지막 선분 BC의 길이가 14cm가 되는구나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면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게 지금 12cm다라고 정답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풀어볼 거예요. 자, 이게 방금 전에 풀었던 12번 문제와 거의 같은 맥락의 풀이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우리 이 문제는 이렇게만 풀고 넘어가기엔 좀 아깝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23번 문제 다시 분석해 볼 텐데,

0: 그림을 두 가지 형태로 더 그려 볼 겁니다. 그러면서 평행사변형으로도 쪼개 보고요. 삼각형으로도 쪼개 보면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분석하는 시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3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 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크기가 마음대로 크마크마봉.
1: 부메랑으로 유 우유 샷 핫 요 요리 핫핫 샷 야 야구 샷 핫 요 여우
2: 오, 야, 야영사 훈련 중이구나.
3: 야영사는 좋겠다. 야, 여, 요, 유가 들어간 글자는 천지가 많이 파괴 안 하잖아.
1: 좋은 건가?
3: 당연히 좋은 거지. 부럽다.
2: 그만 갈까? 훈련해?
3: 왜 벌써 가?
2: 빨리 와.
1: 나도 글자를 더 많이 만들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쉬워.
4: 무슨 소리? 야영사의 활약상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1: 정말요? 감사해요, 대왕별님.
5: 우와, 빵 맛있겠다. 오, 근데 이게 더 크네. 크기가 큰 빵은 아,
6: 내 거.
5: 맨날 큰 빵은 천지 대장님이 먹고, 난 맨날 작은 빵만 주고. 너무해요, 정말.
6: 내 것도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5: 어?
6: 거지다. 빵이 거지다.

0: 크기라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미음, 아, 마, 이응, 으, 미음, 음, 디귿, 에, 대, 릴, 오, 로, 마음대로. 크기가 마음대로.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크기 글자를 파괴해 만든 장치. 크기를 마음대로 바꾸는 흐마흐마봉이지.
2: 우와! 이게 대장님이 말씀하신 흐마흐마봉인가? 우와! 우와!
3: 야, 용사. 아까는 내가 좀...
4: 한글 용사 아이야.
3: 대왕별님.
4: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요. 지금 바로 출동해서 기읍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를 찾으세요.
5: 기읍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라면...
3: 이번엔 야, 여, 요, 유가 들어가지 않을까? 시원한 물 마실 때 캬! 아니면 전원을 켜! 아니면 큐! 아니면 그 귀여울 때 내는 큐!
6: 이용사, 그만해.
3: 아니면
5: 코끼임! 코끼임은 잘 나온대? 아니면 큰 길!
7: 커다란 길, 큰 길! 내가 큰 길로 나가볼게. 기엇!
2: 작다로 돌리고 쏘면 크기가 작아지지. 뿅! 크다로 돌리고 쏘면 크기가 커지지. 뿅!
7: 개벽?
2: 크기를 마음대로 크마크마봉. 한글을 파괴해서 만든 크마크마봉. 너무 좋아!
7: 크마크마봉?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 크기였어. 크기 글자를 파괴해 이상한 무기를 만든 것 같아.
6: 크기?
7: 어서 이쪽으로 출동해.
3: 알았어, 아영사.
5: 어서 변신하자. 좋아.
8: 자음 모음 변신.
2: 크기가 커져라. 뿅.
5: 이게 다 무슨 일이야?
7: 저 이상한 무기로 크기를 다 바꾸고 있어.
3: 이대로 놔두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야.
6: 개벽이를 데리고 한글 세계로 이동하자.
7: 좋아.
2: 아, 누구야? 여긴 한글 세계? 아이야?
7: 그 이상한 무기를 내놓으시지?
2: 이 재밌는 걸 내가 왜? 천지대장님! 대장님, 아이야가 크마크마봉 뺏으려고 해요!
0: 그럴 순 없지. 천지군! 하!
7: 뿅망치!
2: 대장님! 그렇지! 이렇게 작다를 돌려서 뿅.

0: 선생님!
1: 잘했다, 개벽.
2: 각오해라, 천지. 개벽, 태극 봉회!
3: 작아져라, 뿅!
2: 어? 이용사, 너도?
0: 이용사님, 아용사님, 어디 계세요?
2: 우리 여기 있어! 여기! 여기야!
0: 마법진을 펼쳐서 크게 만들어드릴게요!
3: 그럴 수 있을까? 뿅!
0: 어떡해, 우리도 작아졌어.
2: 이제 야용사만 남았어.
4: 부메랑, 야!
3: 크기가 작아져, 그럼!

0: 그게 너무 커서 들 수가 없어.
1: 저런, 자기 무기인데도 들지를 못하다니.
2: 이제 네 친구들처럼 아주 작게 만들어주지. 야,
1: 어? 뭐지?
2: 갑자기 왜 커져? 어?
3: 저희가 마법진을 열어서 야용사님한테 커지다 마법을 썼어요.
0: 오, 고마워. 천지개벽 각오해.
2: 그럼 이 크마크마 복으로 제 작게 봐.
0: 어림없지.
1: 또 보자, 야용사.
0: 한글 마법 원래대로.
4: 야호!
3: 야용사님 정말 대단했어요.
0: 뭘 이 정도 가지고.
5: 난 정말 감동했다고. 야용사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꼼짝없이 천지에게 당했을 거야.
6: 맞아, 잘했어 야용사. 자,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5: 나머진 내가 쓸게. 태극도로 으! 헛! 쭉! 한 번 더! 태극도로 이! 헛! 쭉!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키우기, 이를 만나, 크! 기억이 이를 만나 기 크기.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앞으로 더 열심히 소중한 한글을 지킬 거야. 기대해줘, 친구들. 부메랑! 야! 하! 하!
1: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길가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풀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2: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비누로 지워야겠다. 어? 좋아.
1: 안녕 더더.
2: 안녕 구린. 어? 구린아, 손에 뭐가 그렇게 묻었어?
1: 아, 아빠랑 같이 물감놀이 했거든.
2: 재밌었겠다. 구린이 아빠랑 놀아서 더 재밌었겠네.
1: 응, 아빠랑 놀면 너무 재밌어.
2: 좋겠다. 나도 아빠랑 놀고 싶도도. 보고 싶은 우리 아빠.
1: 도도?
2: 응.
1: 도도 아빠도 도도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3: 나도 우리 아기 보고 싶어.
2: 어? 누구 도도?
3: 우리 아이가 사라졌어. 도와줘, 그린조끼 구조대.
2: 어, 아기가 사라졌도도.
4: 어떡하지? 빨리 가보자.
2: 그래, 그린조끼 구조대
5: 출동!

0: 오렌지 펭귄을 구해줘. 어? 저기다, 저기!
1: 와! 재밌다!
0: 어지러워.
2: 추워. 저도 여기가 어디야?
3: 왔구나! 도와줘, 그린조끼 구조대!
0: 우리 부른 게 황제 펭귄이었거든! 그렇다면 여긴 남극!
3: 맞아, 남극! 그런데 우리 아들 팽돌이가 사라졌어! 팽돌아!
0: 진정하고, 혹시 팽돌이가 친구네 집 놀러 간 건 아니더더?
4: 맞아. 아니면 숨바꼭질 하느라 어디 숨어 있거나.
3: 아니야, 아니야. 보여줄 게 있어.
0: 어?
3: 따라와 봐.
4: 뭐지?
0: 뭐지야?
4: 너도 조심해.
0: 고마워.
3: 자, 이리 와봐.
0: 어?
3: 자, 이거 봐.
0: 팽돌이 발자국이거든.
3: 맞아.
4: 여기 다른 발자국도 있어. 더 큰 발자국.
3: 바로 그거야.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0: 이 천재 도도님의 똑똑한 머리로 추측해보자면 사건 당일 팽돌이는 혼자 외출을 하려고 했지. 그런데 한 펭귄이 나타나.
5: 펭돌아, 나 따라오면 맛있는 물고기 줄게.
0: 와, 좋아요.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도.
3: 내 생각도 그래. 누군가 우리 팽돌이를 데려간 거야.
4: 아니, 남의 새끼를 왜 데려가는 건데?
3: 자기가 키우려고. 원래 황제 펭귄들은 그런 습성이 있거든. 황제 펭귄은 새끼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엄청 커서 호시탐탐 다른 펭귄의 새끼를 뺏으려고 하거든.
4: 왜? 남의 새끼를, 자기 새끼는 어쩌고?
3: 그게 우리 황제 펭귄들은 새끼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정성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 일단 엄마 펭귄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품는 건 아빠 펭귄의 역할이야.
6: 여보, 우리 아가 잘 품을 수 있겠죠?
3: 아유, 그럼요. 당신은 바다에 나가서 먹고 싶고 실컷 먹고 와요.
6: 고마워요, 여보. 다녀올게요.
3: 조심해요. 아빠 펭귄은 60일 넘게 꼿꼿이 서서 알을 품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추운 바람을 견디면서. 알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아빠는 새끼가 추울까 봐 뱃살로 포근하게 품어주지.
4: 우와, 아빠 펭귄들 엄청 고생한다.
3: 그치. 그렇게 정성스럽게 알을 품어도 알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새끼들이 있어.
0: 저런.
3: 그렇게 자기 새끼를 안아보지 못한 펭귄들이 남의 새끼를 노리고 뺏어가는 거야.
0: 아무리 속상해도 그러면 안 되지. 좋아, 누가 펭돌이를 데려갔는지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찾아내겠다.
1: 좋아.
0: 자,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주신 남극의 황제 펭귄 여러분, 감사하도도. 지금부터 이 발자국의 주인공을 찾도록 하겠으니 협조를 부탁드리. 도도, 그린아, 도와주겠니?
4: 자, 여기 발을 대봐.
6: 자, 아니고 다음 펭귄.
4: 너도 여기 발을 대봐.
6: 아니고 또 다음 펭귄.
7: 아이, 참. 잠깐만. 여기에 발을 대서 딱 맞으면 혹시 어떻게 되는 거지?
4: 아, 일단 발부터 대보고.
0: 그래, 얼른 대보도도.
7: 알겠어. 아이, 참.
8: 이상하다. 이게 너라고.
3: 백민 씨, 우리 아들 팽돌이를 데려간 게 당신이었어?
8: 나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3: 그런데 왜 팽돌이 발자국 옆에 당신 발자국이 있는 거지?
8: 그건...
4: 얼음놀이터에 가야지.
8: 잠깐만. 얼음놀이터? 거기는 위험해, 꼬마야.
4: 왜요?
8: 지금 얼음이 많이 녹아있어서 잘못하다간 바다에 빠질 수가 있거든. 거기 말고 얼음 동산 가서 놀아.
4: 그게 어딘데요?
8: 아, 얼음 동산이 어디냐면 내가 알려줄게. 따라와. 조심. 그렇게 된 거라고. 그 후엔 나도 팽돌이를 못 봤어.
4: 그러니까

0: 펜돌이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네?
1: 응, 모른 척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 꼭 우리 아이처럼 될까 봐.
2: 응? 왜?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1: 너희들 혹시 몇년전 헨리베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 알고 있어?
3: 헨리베이?
2: 맞아! 그 헨리베이! 남극에 황제 펭귄들이 아주 많이 모여 사는 헨리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몇년전 그곳에서 만 마리 이상의 새끼 펭귄들이 목숨을 잃었어. 이유는 바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바람에 남극의 얼음이 계속해서 녹고 있는데 그로 인해 많은 새끼 펭귄들이 죽게 된 거야.
0: 아기 펭귄들 너무 불쌍하다.
2: 아이, 그러게. 그럼 혹시 펭민 씨도 그때 아이를 잃은 건가요?
4: 네, 우리 펭순이도 그때 세상을 떠났어요.
5: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가만, 우리 펭돌이도 얼음이 녹아서 바다에 빠진 건가?
2: 오, 다다!
0: 설마.
4: 아이, 그러면 안 되는데.
0: 저기.
5: 펭돌아, 여보.
0: 여보.
5: 살아 있었구나.
0: 얼음이 녹아서 물에 빠졌는데 다행히 엄마를 금방 만났어요.
6: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5: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이고, 아이고. 펭민 씨, 미안해요. 내가 오해를 했네요.
4: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2: 힘내요, 펭민 씨. 더 이상 황제 펭귄들에게 슬픈 일이 생기지 않게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노력하겠거든.
0: 네, 지구가 더 뜨거워지지 않게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노력할게요.
4: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2: 그럼요.
1: 우리 아기 펭순아, 안녕? 천국에서 잘 지내니? 오늘 아빠는 그린조끼 구조대를 만났어. 남극의 얼음이 펭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린조끼 구조대는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대. 지구가 더 이상 더워지지 않게 말이야. 그 약속 믿어도 되겠지?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계속해서 국어 공부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봐야겠지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느끼며 장면 상상하기입니다. 자, 친구들, 이 머리 위에 큰 집을 지을 준비가 되었나요? 자, 상상은요, 내가 마음대로 막 떠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막 마음대로 떠올리는 것은 아니라, 자,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느끼면서 그 상황에 알맞는 장면을 상상해 볼 겁니다.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시나 이야기를 보면서 멋진 집 많이 많이 지어보도록 해요. 우리 머리 위에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자, 오늘의 문제는요, 42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시를 읽어보기 전에 선생님 머리 위에 뭐가 있나요? 자, 선생님 머리 위에 귀여운 공룡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자, 선생님이요, 이 공룡 친구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궁금하죠? 이 공룡 친구의 이름은요, 바로 티라노예요, 티라노. 티라노. 그럼 왜 갑자기 공룡 친구를 선생님 머리 위에 탁 얹었냐? 자, 우리 친구들도요, 공부할 때, 좀 이렇게 좀 심심할 때가 있잖아요. 좀 지루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인형을 하나 탁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뭐 티라노 같은 인형도 좋아요. 나만의 인형을 탁 가지고 와서 티라노처럼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좀 지루할 때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티라노야, 있잖아. 나는 지금 이걸 이렇게 풀었는데 네 생각은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는 우리가 지금 뭐 감각적 표현을 공부하면서 상황에 알맞은 표정과 몸짓, 목소리, 말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티라노랑 같이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랑 같이 마치 역할놀이를 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더 공부가 재미있게 느껴질 겁니다. 물론 인형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답변은 없지만

그러니까 친구에게 말을 걸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알게 된것 이야기도 해보고 또 내가 궁금한 것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요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가 있답니다. 자, 선생님이 머리 위에 올려놓은 이 티라노랑 같이 오늘의 문제 42번 문제 또 신나고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티라노야 준비됐지? 자, 먼저 4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 시를 읽어야 하는데요. 자, 이 시의 제목은요 꿈꾸는 사과 씨앗입니다. 꿈꾸는 사과 씨앗. 자, 어떤 시인지 한번 볼까요? 자, 1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르스름한 사과 위로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 자, 사과 위로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 불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2연. 붉으스름한 사과 위로 빨간 햇살이 흔들흔들. 와, 역시 햇살이 또 흔들흔들 거린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흔들흔들, 흔들흔들. 사과 위로 바람도 불고요. 사과 위로 햇살도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3연은요. 사각사각 꿈꾸는 사과 씨앗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과 한입 베어물면 어떤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이용해서, 감각적 표현을 이용해서 사각사각 꿈꾸는 사과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꿈을 꿀까요? 다음 사연을 보죠. 둥그런 그늘 딛고 발을 딛고 올라서서 해님 등에 업힌 사과 씨앗. 마지막 연, 어느새 빨간 우주선이 되어 날아오르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꿈꾸는 사과 씨앗이에요. 사과 씨앗이 어떤 꿈을 꿀까요? 흔들흔들 바람도 맞으면서 햇살도 쬐면서 또 그늘을 딛고 해님 등에 업힌 사과 씨앗. 이 씨앗은요, 빨간 우주선이 되어 날아오르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진짜 이 씨앗이 우주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먹음직스러운 탐스러운 빨간 사과가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죠. 자, 우리 4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를 읽고 상상한 장면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지영이부터 보죠. 크고 멋진 우주선이 하늘로 힘차게 푹 솟아오르는 장면이 떠올라. 그럴까요? 도연이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에 바람이 불어 사과가 흔들리는 장면이 떠올라. 그래요. 1년을 보면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지영이는요, 우주선만 보고 우주선이 솟아오르는 장면이 떠올라라고 있는데요. 실제로 크고 멋진 우주선이 솟아오른다기보다는 이 사과가 빨간 사과가 되어서 탐스럽게 익어가는 그 과정을 이 시로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말한 친구는 바로 도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도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43번 문제입니다. 이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과 느낌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면 이런 표현이죠. 실제로 눈으로 생생하게 보듯이, 또 코로 냄새를 맡듯이, 또 입으로 맛을 보듯이, 귀로 소리를 듣듯이, 또 손으로 촉감을 만지듯이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지요. 자, 이 시에서는요, 1번,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 바람이 막 부는 것을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2번, 빨간 햇살이 흔들흔들. 3번, 사각사각 꿈꾸는 사과 씨앗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1번은요, 따스한 햇살이 내리 쬐는 느낌. 이것은 바로 빨간 햇살이 흔들흔들. 따스한 햇살이 내리 쬐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2번은요, 파르스름한 사과에 바람이 스치는 느낌입니다. 바람이 흔들흔들. 바로 2번

안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3번은요. 싱싱한 사과가 되기 위해 기대하는 느낌이에요. 기대. 꿈을 꾸는 거죠. 누가 사과 씨앗이 나는 언제 빨간 사과가 될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꿈꾸는 사과 씨앗이잖아요. 따라서 3번은요. 3번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주면 알맞게 선으로 이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4번 볼까요? 이 시의 분위기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요, 밝고 희망찬 분위기. 2번, 차갑고 조용한 분위기. 3번, 슬프고 차분한 분위기. 4번, 딱딱하고 긴장되는 분위기. 5번, 왁자지껄 시끄러운 분위기인데요. 어때요, 분위기가? 꿈꾸고, 꿈꾸고. 또 어느새 빨간 우주선이 되어 날아오르는 그런 내용. 바로 밝고 희망찬 분위기지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1번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정답 1번이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4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감각적 표현의 느낌을 살려 시를 낭송, 읽는 방법을 생각하여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강조와 목소리가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1번. 시의 분위기에 알맞은 뭐로 읽는다. 2번. 시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뭐 하여 읽는다. 뭘까요? 자, 바로 분위기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어야겠지요. 목소리.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드는 부분은 강조하여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분위기에 알맞게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요. 이 분위기에 알맞게 읽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티라노야, 너도 잘 들어봐. 알았지? 자, 푸르스름한 사과 위로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 불그스름한 사과 위로 빨간 햇살이 흔들흔들. 이렇게 말입니다. 자, 다음 시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강조해서 읽는 거예요. 사각, 사각, 꿈꾸는 사과 씨앗. 둥그런 그늘 딛고 해님 등에 업힌 사과 씨앗. 어느새 빨간 우주선이 되어 날아오르네.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조금 끊어 읽기도 하면서 또 조금은 세게 읽기도 하면서 강조해서 읽는 겁니다. 그냥 파르스름한 사과 위로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 이렇게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간혹 가다가 선생님이요, 시를 한번 읽어봐라고 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 꿀따지 친구들은요, 어떻게 읽어요? 자,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책을 딱 이렇게 잡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읽나요? 자, 읽을 때. 방금 우리 본 것처럼 파르스름한 사과 위로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 불그스름한 사과 위로 빨간 햇살이 흔들흔들 이 아니라 알맞은 목소리와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은 강조해서 파르스름한 사과 위로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 불그스름한 사과 위로 빨간 햇살이 흔들흔들 사각사각 꿈꾸는 사과 씨앗. 둥그런 그늘 딛고 해님 등에 업힌 사과 씨앗. 어느새 빨간 우주선이 되어 날아오르네. 라고 읽으면 선생님이요, 칭찬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요, 시를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앞으로 읽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45번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자,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알맞은 표정과 몸짓을 알아봅시다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그림을 한번 구경 좀 해보죠. 자, 가부터 라까지 있습니다. 자, 가를 보니까요. 우리 강아지가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낚싯대에 이렇게 낚싯줄이 있고요. 여기 찌가 매달려 있죠. 그런데 찌가 막 움직입니다. 그 뜻은, 아, 물고기가 물었다, 미끼를 물었다라는 뜻! 그래서
나를 보니까요, 이 강아지가, 우와! 와, 무슨 물고기일까? 막 기대하면서 보고 있네요. 자, 그런데 달을 보세요. 에? 이게 뭐야? 낚싯줄을 딱 이렇게 보니까 그 끝에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보세요, 친구들. 애기, 캔이네요, 캔. 깡통이 매달려 있습니다, 찌에.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반전이 있습니다. 자, 라를 한번 볼까요? 라를 보니까요, 여기에 이 강아지 친구가 아까 이렇게 넣었던 낚싯줄이 있고요, 찌가 있는데요. 이 거북이 친구가 알고 봤더니, 쉬 하면서 이 깡통을요, 이 찌에다가 이렇게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위에 있는 물고기 친구들이 크크크크크크크 하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또 모습입니다. 와,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거북이 친구, 하지만 강아지 친구에게는 정말 아쉬운 상황이 있겠습니다. 기대하다가 이게 뭐야, 뭐 이런 상황이니까 말이죠. 재미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 그림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송이와 엄마의 목소리와 말투를 생각하며 대화를 읽어봅시다 라고 있는데요. 자, 먼저 한번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위에 먼저 볼까요? 자, 송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친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요,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전거를 탈 때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이 보호장구를 잘 착용해야 됩니다. 헬멧 착. 그다음에 여기도 잘 보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무릎도 잘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대를 또잘 착용해야 되지요. 편한 신발도 신어야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 나도 저런 자전거가 가지고 싶다. 보세요. 자전거가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아래를 보니까요. 이 송이가 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엄마, 저새 자전거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뭐? 갑자기 왜? 라고 이런 표정으로 송이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와 말투를 생각하며 대화를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46번 문제인데요. 그림 나와 다에 나타난 강아지의 표정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있는데요. 나는 이거, 다는 이겁니다. 자, 나는요. 착 올렸다가 뭘까? 어떤 물고기일까? 기대하는 상황이니까 바로 기대하는 표정이 어울리겠지요. 자,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자, 티라노 너도 한번 지어봐. 자, 준비! 하나, 둘, 셋! 기대하는 표정! 이런 표정.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다는요, 애기 뭐야? 깡통이잖아. 실망하는 표정 지어. 계속해서 47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라 그림인데요. 그림 라에서 거북이의 몸짓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몸짓. 그러니까 거북이를 잘 보세요. 자, 찌에 통을 걸면서 입에다가 손을 가져다 대고 있어요. 웃는 건지 아니면 쉬 이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웃고 있습니다. 자, 1번. 찌에 통을 건다. 맞아요. 2번, 물고기를 조용히 바라본다? 아니죠. 자, 3번, 낚싯대를 들고 찌를 바라본다? 아니고요. 4번, 낚싯대를 두 손으로 막 잡아당긴다? 아니죠. 자, 5번, 찌에 걸린 통에 돌멩이를 넣는다? 그런 모습 없습니다. 따라서 거북이의 몸짓으로 알맞은 것은요, 찌에 통을 탁 걸고 있는 바로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8번 문제 한번 만나보죠. 자, 기역과 니은에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는요, 부러워하는 말투, 또 귀여운 목소리, 또 슬퍼하는 말투, 또 궁금해하는 목소리입니다. 자, 그럼 기역을 한번 보죠. 기역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송이가 이 친구를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자전거 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부러워하는 말투? 귀여운? 슬퍼하는? 궁금해하는? 뭘까요? 아, 나도 저런 거 가지고 싶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말 해본 적 있죠?

준비. 자, 여기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 말투로. 자, 친구들이 한번 해보세요. 준비. 하나, 둘, 셋. 좋아요. 이왕이면 알맞은 표정,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읽으면 더 좋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니은입니다. 뭐, 갑자기, 뭐, 왜? 자, 엄마의 표정도 잘 보고요, 자세도 잘 보세요. 뭐, 갑자기, 뭐, 왜? 이런 표정이에요. 자, 어떤 말투가 어울릴까요? 귀여운, 슬퍼하는, 궁금해하는, 그래요.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어울리겠죠. 갑자기 가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딸이 왜 그럴까, 갑자기? 갑자기 왜? 왜 가지고 싶은데? 라고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따라서, 니은 옆에는요, 궁금해하는, 궁금해하는, 궁금해하는 목소리. 궁금해하는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니은, 준비! 자, 알맞은 표정과 몸짓을 함께 하면 더 좋고요. 준비, 하나, 둘, 셋! 한번 더! 좋습니다. 알맞은 표정, 몸짓 굉장히 어울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8번 문제 어울리는 목소리, 말투 한번 찾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49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대화를 할때 목소리나 말투를 알맞게 사용해야 하는 까닭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대화를 할 때요. 목소리나 말투를 왜 알맞게 사용해야 할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듣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계속해서 2번. 말하는 내용과 목소리나 말투를 다르게 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얼핏 보면은 다 맞는 것 같지만 단순히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듣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할때 목소리나 말투를 알맞게 사용해야 하지요. 따라서 49번 문제는요, 1번에다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9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조금 더 힘내서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슨 소리지? 라는 또 시가 한편 있는데요. 자, 제목부터 재밌어요. 무슨 소리지? 어떤 소리일까요? 자, 한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와글와글 놀이터가 부르는 소리. 뚤뚤뚤 쏠쏠쏠. 오? 무슨 소리지? 쪼르르 쪼르르 다람쥐 나무 타는 소리. 사르륵 사르륵 사르륵 고양이 등 부비는 소리. 톡톡톡 톡톡톡 오리가 이끼 먹는 소리. 후후 부들씨앗 날아가는 소리. 자, 상상하면서 한번 보세요. 영차 영차 개미가 소풍 가는 소리. 똘똘똘 쏠쏠쏠 이름 모를 벌레 소리. 엄마는 아실까? 아빠는 아실까? 이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와글와글, 똘똘똘, 쏠쏠쏠, 쪼르르, 쪼르르, 까까까, 까까까, 사르륵, 사르륵, 사르륵, 하하하, 호호호, 톡톡톡, 톡톡톡, 후, 후, 영차, 영차, 라는 시였습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가득 담긴 시입니다. 자, 무슨 소리지라는 제목과 어울리게요. 굉장히 많은 소리를 표현한 표현, 말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데요. 자, 50번 문제 풀면서 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인공이 들은 소리와 장면을 알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영차, 영차는 이름 모를 벌레가 우는 소리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우리 이 소리 표현 찾아볼게요. 어디 있냐면요.

0: 여기 있습니다. 영차, 영차, 개미가 소풍 가는 소리지요. 따라서 들렸습니다. 자, 2번은요. 사르륵, 사르륵, 사르륵. 어딨나요? 사르륵, 사르륵, 사르륵. 여기 있습니다. 이 소리는요. 바로 고양이 등 부비는 소리. 부비는 맞대요. 소리 나는. 부비는 소리. 그러니까 오리가 이끼를 먹는 소리 아니지요. 자, 다음 3번은요. 후후 부들씨앗을 찾고 기뻐하는 소리. 바로 후훈 여기 있는데요. 찾고 기뻐하는 소리가 아니라 부들이라는 풀의 한 종류, 부들씨앗 날아가는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선택지 4번 볼까요? 쪼르르 쪼르르 어딨나요? 쪼르르 쪼르르 여기 있습니다. 쪼르르 쪼르르 무슨 소리? 다람쥐 나무 타는 소리, 나무를 밟고 막 올라가는 소리. 바로 다람쥐가 나무를 탈때 나는 소리 맞지요? 다음 5번은요. 와글와글은 어딨나요? 와글와글 여기 있습니다. 와글와글은요. 놀이터가 부르는 소리. 주인공이 놀이터에서 친구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막 와글와글 친구들이 노는 소리를 이렇게 놀이터가 부르는 소리라고 표현한 것이겠죠. 따라서 알맞게 설명한 것은요. 바로 4번이라고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1번 문제인데요.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인 표현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뚤뚤뚤, 쓸쓸쓸. 마치 진짜 옆에서 벌레가 우는 것 같은 소리. 이름 모를 벌레 소리. 감각적 표현으로 나타내었고요. 엄마는 아실까? 이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자, 이런 표현은요. 감각적 표현보다는요. 정말로 궁금한 거예요. 아빠는 아실까? 엄마는 아실까? 이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감각적 표현은 아닙니다. 생생하게 표현한 것은요, 바로 이 소리, 이 감각적 표현, 여기다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52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 이야기 속 여러 소리를 떠올리며 읽을 때 좋은 점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소리가 나와요. 막 뚤뚤뚤, 쓸쓸쓸, 쪼르르 쪼르르, 사르 사르륵 사르륵, 톡톡톡톡톡 후후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는데요. 또이 시의 재밌는 점이요. 또 이렇게 문장의 시작 위치를 바꾸어서 읽는 사람이 좀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이런 변화도 주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 소리를 떠올리며 읽을 때 좋은 점은 바로 뭘까요? 이야기를요, 조금 더 실감나게,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지요. 따라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생생하고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선생님이 읽은 것처럼 이 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들을 잘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생생하고 실감나게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바로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대화를 할때 목소리나 말투를 알맞게 사용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둘, 부비는 이란 낱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교재 속의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같죠?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 티라노와 오늘 함께 공부했듯이 우리 친구들만의 공부 친구를 만들어서 그 친구에게 내가 배운 것도 이야기하고 내가 오늘 배운 것 중에 인상 깊은 점도 이야기하고 또 방금 본그 시를 그 인형 친구에게 읽어주면서 재미있게 공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랑 열심히 공부하러 찾아올 테니까 또 함께 할 거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

멸종년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확률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요. 그 상대 도수를 이용한 확률, 그리고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 또 마지막으로 넓이를 이용한 확률까지 확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확률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또 하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가지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 여사건의 확률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디선가 들어봤던 단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사건. 그래요. 선생님이 몇 시간 전에 경우의 수 설명하면서, 그렇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활용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야기했었죠. 전체 경우에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뭐라고 말했어요?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것처럼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여사건의 확률을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자, 이걸 통하면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또 다른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얘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기에 쓰여져 있진 않지만, 유제 8번 문제가 오늘 마지막 풀 문제거든요. 그 유제 8번 문제에서 가위바위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8번 문제를 조금 더 심화시킨 이야기까지 같이 진행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제 8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개념 한번 확인해 보자. 첫 번째, 확률의 기본 성질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반드시 0 이상 1 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 이해되세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지금 우리 사건의 확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보통 우리가 n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한번 해 볼까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너를 A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A가 아무래도 모든 숫자들이 다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는 6가지죠. 전체 경우의 수가 6이에요. 그런데 그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그게 6보다 클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왜? 전체 경우의 수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A는 반드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전체 경우의 수 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A가 막 음수가 될수 있나요? 경우의 수가 0보다 작아진다? 불가능하죠.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얘기하면 어디까지 줄어들 수 있어? 0까지 줄어들 수 있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어요. 됐나요? 선생님, 경우의 수가

0일 수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경우의 수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있는데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 주사위를 던졌을 때 7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없어요. 경우의 수. 그치? 0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전체 경우의 수보다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작거나 같아야죠. 그럼 이걸 가지고 확률을 생각해 볼까요? N분의 A라는 확률을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값은 A가 N일 때겠죠. 즉 N분의 N, 1보다는 작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가장 작을 때는 어때야 돼요? A가 0일 때겠죠. N분의 0, 즉 0보다는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N분의 A가 확률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 이상 1 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입니다. 주어져 있는 성질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P, 너는 0 이상 1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0일 때는 어떤 거야? 0일 때는 절대로 그런 사건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때의 확률이에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의 배수의 눈이 나올 사건. 절대 그런 일은 안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이 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항상 일어나는 사건. 내가 어떤 사건을 생각하는데 전체 경우의 수가 모두 다 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자연수의 눈이 나올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1, 2, 3, 4, 5, 6 어떤 게 나와도 자연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항상 자연수구나 라고 생각해서 항상 일어나는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1이다. N분의 N이어서 1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밑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네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0이죠. 7 이상 눈 절대 안 나와. 그리고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무조건 6 이하죠. 1, 2, 3, 4, 5, 6이니까. 그래서 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0으로서 0이고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6으로서 1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은요.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0이고요. 항상 일어나는 사건은요.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하고 같아지죠. 그래서 확률이 반드시 0 이상 1 이하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자, 이 성질 활용해서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볼까요? 10개의 사탕이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사탕 한 개를 꺼내려고 한대요. 아, 전체 경우의 수 10가지네? 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그랬을 때 딸기맛 사탕 4개와 사과맛 사탕 6개가 있는데 사과맛 사탕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전체 10개 중에 6개에 10분의 6 약분하면 5분의 3이구나 라고 확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포도맛 사탕이 나올 확률은요? 절대로 포도맛 사탕은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탕의 종류가 딸기맛 아니면 사과맛이니까 그럼 포도맛 사탕은 뽑을 경우의 수는 0일 거고 그럼 뽑을 확률이 0이다 라는 얘기할 수 있겠다. 과일맛 사탕이 나올 확률은요? 사과맛이건 딸기맛이건 과일맛이니까 뽑으면 무조건 과일맛 사탕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과일맛 사탕이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10분의 전체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10 해서 10분의 10이다. 확률 1이다 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의 확률, 항상 발생할 사건의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 문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유제 5번과 6번에 있어요. 유제 5번 봅시다. 상자 안에 흰색 탁구공 15개와 주황색 탁구공 12개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총 27개의 탁구공이 있는데 그 탁구공 중에서 한 개를 꺼낼 때 다음 확률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면서 흰색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해보래요. 여러분 전체 탁구공은 27개인데 그 중에 하나 뽑는다 이야기했으니까 경우의 수는 27가지. 자 그런데 흰색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흰색 탁구공을 뽑을 경우의 수 생각해야죠. 흰색 탁구공이 15개 있으니까 15개 중에 하나를 뽑을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15하고 쓸 수 있겠다. 27분의 15가 확률이고 약분 진행해주면 9분의 5라고 1번 정답 얻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니?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파란색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파란색 탁구공은요. 저기 있는 27개의 탁구공 중에는 그 어떤 것도 파란색이 없으니까 파란색 탁구공을 뽑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해 보면 27분의 0일 거고 확률이 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7분의 0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이니까 확률은 0이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흰색 또는 주황색 탁구공을 꺼낼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흰색을 꺼낼 확률이 27분의 15고, 주황색을 꺼낼 확률이 27분의 12니까 또 눈으로 연결돼 있고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라는 생각했다면 그냥 더해주면 되니까 27분의 27이 되면서 아, 확률이 1이야라고 이렇게 문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반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흰색이랑 주황색을 섞어놓고 하나 뽑으면 무조건 흰색 또는 주황색이겠지. 그러니까 흰색 또는 주황색 탁구공을 꺼낼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그냥 1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두 가지 아이디어로 접근해 볼수 있을 겁니다. 할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 그리고 또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사건의 확률, 항상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라고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유제 5번이었습니다. 유제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양과 크기가 같고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10장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소수가 적힌 카드가 뽑힐 확률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체 경우의 수는요. 1부터 10, 10장 중에 한장 고르는 거죠. 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0가지. 그중에 소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는요. 소수는 2, 3, 5, 7, 4개 있으니까 아, 4개 중에 하나 골라. 경우의 수 4가지. 그럼 계산하면 5분의 2라는 확률을 이렇게 구해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음수가 적힌 카드가 뽑힐 확률은요. 1부터 10가지 중에 카드를 뽑는데 음수가 적힌 카드는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없어요. 절대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니까 확률이 0이죠. 그 다음, 자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 그렇지. 1부터 10은 무조건 자연수죠. 그러니까 어떤 걸 뽑아도 자연수 카드가 등장할 거니까 항상 발생할 사건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확률이 1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제 6번의 정답 5분의 2와 0, 1 이렇게 써주시면 해결할 수 있겠죠. 자,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문제에서 질문을 하나 살짝 추가했다고 생각합시다. 소수가 적힌 카드가 뽑힐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1번이었는데, 반대로 네 번째에서 소수가 아닌 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물어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1부터 10을 한번 써보면 되겠네.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그리고 소수가 아닌 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소수가 아닌 수를 찾으면 되겠죠? 소수 아닌 거 1, 4, 6, 8, 9, 10 하고 이렇게 찾아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확률을 구해봐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10개 중에 6개 계산해서 15분의 3이라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네, 이런 문제였어요. 그치? 선생님이 당연한 걸왜 쓰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할 이야기랑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수가 아닌 수가요. 우리 찾기가 더 불편해요. 왜? 소수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아, 2, 3, 5, 7 바로 딱 떠오르는데 소수가 아닌 것. 1부터 10까지 중에 2, 3, 5, 7을 뺀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한 단계 생각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10개를 써놓고 아닌 거를 직접 골라낸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수가 아닌 것의 경우의 수를 찾을 때 전체 10개의 경우 중에서 소수인 경우 4가지를 빼서 경우의 수 6을 찾아내면 어떨까요? 이러면 좀 편하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용한 거죠. 소수가 아닌 걸 찾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소수인 걸 찾아가지고 전체에서 소수인 경우의 수를 빼버린 거예요. 계산이 조금 편하니까. 그래서 10분의 10 빼기 4 하고 계산해서 우리는 10분의 6, 5분의 3 하고 정답 써줄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은가요? 근데 이걸 10 빼기 4를 먼저 하지 말고요. 요렇게 분모를 나누어서 뺄 셈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10분의 10에서 10분의 4를 빼면서 10분의 6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뭡니까? 항상 일어날 사건, 전체 사건의 확률 1에서 소수 1 사건의 확률을 빼버린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소수가 아닌 카드를 뽑을 확률을 원해. 그런데 그걸 찾기 위해서 1에서 전체 확률 1에서 소수를 뽑을 확률 10분의 4를 빼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걸 빼버리는 거죠. 그럼 어때요? 반대로 아, 소수가 아닐 카드를 뽑을 확률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에서 10분의 4 빼가지고 계산해도 똑같은 정답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 이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겠다?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지. 1, 2라는 전체 확률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을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경우의 수하고 동일합니다.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내가 원하는 경우가 나와라는 거였고 이번에는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라 전체의 확률 1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을 빼면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나와라고 생각하는 거지. 빼는 게 전체 경우의 수 N에서 빼는 거냐 전체 확률 1에서 빼는 거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경우의 수하고 확률이라는 단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여사건의 확률, 즉 어떤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관련된 이야기죠. 자, 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그 다음에 공부해야 할 주제예요. 됐니? 자,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이야기하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다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계산했다. 전체 경우 중에 전체 경우의 수 N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A를 빼버렸다라는 거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니까 분자에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체 경우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를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N을 따로따로 떼서 계산한다면 1 빼기 N분의 A로 쓸 수 있는데 N분의 A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P죠. 그래서 1-P다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빼버리겠다라는 거지. 됐니? 즉 반대의 경우의 확률을 빼버리겠다라는 거죠. 내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원하면 1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버리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원하면 1에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버린다는 거죠. 반대의 확률을 1에서 빼버리면 나머지 확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자, 그거에 관련된 예제를 하나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책에 예제가 있는데 우리 책에 있는 예제가 너무 간단해서 여사건의 확률이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한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볼게요.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면요, 우리 직접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인 모든 경우를 생각해봐야 돼요.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 8인 경우, 9인 경우 해서 어디까지? 12인 경우까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경우가 너무 많아요. 5인 경우도요, 그냥 5 하나 이게 아니잖아요. 1하고 4, 2하고 3, 3하고 2, 4하고 1, 네 가지 경우나 있고 6인 경우도요, 1하고 5, 2하고 3, 3하고 2, 5하고 1, 네 가지 경우가 있고 이거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야 되거든요. 엄청 경우의 수가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직접 구하지 말자라는 거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1에서 뺄 거라는 거예요.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눈의 수의 합이 5 미만일 확률을 빼버리겠다라는 거죠. 5 미만인 건 생각보다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5 미만이라는 건 합이 2인 경우와 3인 경우와 4인 경우로 나누어지거든요. 합이 2인 경우는 1하고 1한 가지밖에 없고요. 합이 3인 경우는 1, 2와 2, 1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합이 4인 경우는 1, 3, 3, 1, 2, 2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합이 5 미만이 될 확률, 경우의 수가 6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합이 5 미만일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 중에 6가지, 즉1 빼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야, 이게? 아, 합이 5 미만일 확률이야. 그러니까 1에서 합이 5 미만일 확률을 빼면 그거에 반대, 합이 5 이상일 확률이 등장한다라고 얘기해서 6분의 5라고 정답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합이 5부터 12까지의 모든 경우를 구하면 경우의 수가 30가지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너무 경우가 많으니까 반대, 더 경우가 작은 걸 구해서 전체 확률에서 빼버리자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좋아. 요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유제 7번과 8번 두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남학생 두 명과 여학생 두명 중에서 청소당번 두 명을 뽑는데요. 그때 여학생이 적어도 한명 뽑힐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기 있는 적어도라는 단어가 경우가 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때 쓰는 거죠. 어떤 거야? 여학생이 적어도 한명 뽑히는 경우라고 하면 여학생이 한명 뽑혀도 괜찮고요. 여학생이 두명 뽑혀도 괜찮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청소당변 두명 뽑으니까 적어도 한명 뽑히는 확률은요. 여학생이 한명 뽑힐 확률과 여학생이 두명 뽑힐 확률을 구해서 더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경우가 좀 많아, 귀찮아.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해서 1에서 빼버릴 거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어때? 청소당번을 두명 뽑는데 여학생이 한명 또는 두명 뽑히는 경우에 정반대 경우를 생각하면 그 반대 경우가 뭡니까? 여학생 0명 뽑히는 경우가 바로 반대 경우죠. 즉, 남학생만 두명 뽑는 경우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1에서 반대 경우 빼낼 거예요. 여학생 0명인 경우. 전체 4명 중에 1명을 뽑는데, 4명 중에 2명을 뽑는데, 남학생만 뽑는 경우를 생각할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 경우 N 들어가고요. 위에 남학생만 뽑는 경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요 반대 경우 생각할 겁니다. 그럼, N은 어떻게 될 거야?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거고, 뽑는 게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뽑히면 무조건 청소당번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분모에는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하고 계산해서 아, 6이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분자에는요. 남자 2명 무조건 다 뽑아야 되죠. 남자 2명 중에 2명 뽑는 건 2명 다 뽑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1 빼기 6분의 1 하고 쓰여지면서 우리 정답 얼마? 6분의 5라고 정답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어떤 얘기인지 상황 이해되세요? 여학생이 적어도 한명 뽑힐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케이스가 두 가지니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서 여학생이 한 명도 안 뽑힐 확률을 구해서 빼버리겠다라는 거죠. 이래서. 자,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 정답 6분의 5라고 써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비슷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때 승부가 날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전체 확률 1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확률을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1 빼기 비길 확률을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비길 확률 생각하기 위해서 이 비기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건데, 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때 비기는 경우의 수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둘다 가위를 내거나, 둘다 바위를 내거나, 둘다 볼을 내거나. 아, 비기는 경우는 세 가지구나라는 거지. 그럼 전체 경우는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낼수 있는 전체 경우는 첫 번째 사람이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를 내고요. 두 번째 사람이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를 내야 되니까 전체 경우는 9가지 경우예요. 전체 9가지 경우 중에서 3가지 경우가 비기는 경우니까 비길 확률이 3분의 1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승부가 날 확률은 어떻다? 1에서 비길 확률 3분의 1 빼버리면, 아, 3분의 2가 승부가 날 확률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승부가 날 확률이다라는 거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 이 문제 정답은 그래서 그냥 3분의 2예요. 근데 우리 공부를 위해서 한 발만 더 나가 봅시다. 한 발만. 얘들아, 3분의 2가 승부가 날 확률이야. 그러면 가위바위보는 공평한 게임이니까 두 사람 A와 B가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고 B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어서 승부가 날 확률이 3분의 2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치. 그래. 여기 있는 3분의 2 중에서 A가 승리할 확률, 그게 바로 3분의 1이고 B가 승리할 확률, 그게 3분의 1이다. 그래서 승부날 확률은 3분의 2고 비길 확률이 3분의 1이다. 전체 다 더하면 1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비기거나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는 거니까 다 더하면 1이라는 조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그래. A가 이길 확률을 구할 때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1에서 비길 확률을 뺀 다음에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주면 구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 가위바위보를 할때꼭두 명만 하던가요? 아니죠. 가위바위보 몇 명이 할수 있어요? 세 명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두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조건을 살짝 바꿔서 세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때 승부가 날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세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때 그럼 뭐할 거야? 비길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뺄 거예요. 자, 1 빼기. 자, 비길 확률 요거 계산해 줄 겁니다. 자, 그럼 1에서 뺄 건데. 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죠. 세 사람이 A, B, C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A가 낼수 있는 거세 가지, B가 낼수 있는 거세 가지, C가 낼수 있는 거세 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하고 27가지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위에 비기는 경우의 수 생각해 보죠. 비기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선생님, 세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은 걸 내는 가위 바위 바위 보, 보, 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라고 하고서 3 하고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이외에 또 다른 경우도 존재해요. 여러분, 세명 가위바위보 할때 비기는 경우 뭐가 있어요? 세 사람이 모두 다른 걸 내도 비기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세 사람 A, B, C가 가위바위보를 하나씩 내는 것도 비기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몇 가지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세 사람 A, B, C가 있고, 이 A, B, C에다가 가위바위보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매칭시켜주면 되죠. 아, 가위바위보 세 개를 그냥 일렬로 줄 세워서 제일 먼저 오는 걸 A가, 그 다음에 오는 걸 B가, 그 다음에 오는 걸 C가 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라는 거야. 즉, A, B, 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나씩 내는 방법수는 가위바위보를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수하고 똑같애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6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아? 그래서 1에서 27분의 9 빼주면 이게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그럼 승부가 나는 경우에 그 승부가 나는 확률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결국 여기 3분의 2라는 거 승부 날 확률 3명일 때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그럼 가위바위보는 공평하는 거니까 A가 승리할 확률, B가 승리할 확률, C가 승리할 확률이 여기 있는 3분의 2를 정확히 3개로 나누어 갔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가 이길 확률이 9분의 2고, B가 이길 확률이 9분의 2고, C가 이길 확률이 9분의 2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왜 그래?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는요, A만 이기고, B만 이기고, C만 이기는 게 아니라, A, B 두 사람이 이기거나, B, C 두 사람이 이기거나, A, C 두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선생님이 강조해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또 다른 문제에서 등장한다면, 각각의 사람이 이길 확률들 조금 더 자세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사건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20일 완성 필독 종합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인문 분야의 두 개의 글 5번, 6번, 5, 6 글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글인지 제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5. 같은 언어를 쓰면 생각도 비슷할까? 라는 질문 형태로 되어 있는 제목의 글입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아니야! 라는 답을 가졌을 때 보통 이렇게 질문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읽어봐서 알겠지만 어때요? 그렇죠? 아니다라는 결론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글, 자아의 바운더리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가 어디쯤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 뭐 이쯤 어디에 있을까요? 그 자아의 바운더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글,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 지식입니다. 우리 43쪽에 있습니다. 예시 살펴볼게요.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주장을 펼 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해 설명하는 방법을 예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례를 들면 말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신빙성이 높아지며 읽는 이가 흥미를 느낄 수도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설명할 때 또는 주장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기도 하죠. 자, 우리 글에 보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의 대표적인 예는 빛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빛을 예를 들었고 그 다음 이어서 또 다른 예는 무지개 색이다. 그러니까 예시가 사용됐냐를 찾아보려면 이런 표현들을 찾아보면 좋겠네요. 예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예컨대 이런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무엇무엇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인문 다섯 번째 글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면 생각도 비슷할까? 자,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주장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주장이 뭐냐? 라는 이 주장에 대한 설명인데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1980년대에는 많은 이들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믿었대.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고정된다는 거죠. 언어는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같은 틀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석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주장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쓰잖아요. 그럼 한국어를 쓰는 우리는 이 사고의 틀이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의 사고는 비슷하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한국인만의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한국인은 못 참는 무엇.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1문단,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라는 주장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문단.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의 대표적인 예는 빛에서 나타난다. 자, 첫 번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주장의 예인데 보죠. 유럽어에서 빛은 명사예요. 명사,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죠. 오랫동안 서양학자들은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고민해왔다는 것이다. 빛이라는 말이 명사라서 빛의 본질이 파동이냐 입자냐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과학자들한테 들어봐야 돼. 정말 명사라서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빛은 파동에서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다 갖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빛이라는 말이 명사라서 그런 거라고? 자, 만일 빛에 해당하는 말에 명사가 없고 비추다, 빛나도, 비추다나 빛나도, 그러니까 빛나도의 기본형은 빛나다니까. 그럼 비추다나 빛나다는 다 뭐예요? 동사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동사예요. 이렇게 모두 서술어로 존재하는 호피인디언이 빛을 연구했다면 빛의 파동설을 훨씬 빨리 발견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 빛에 해당하는 말이 이제 비추다나 빛나도처럼, 그러니까 동사면 빛을 파동으로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거라는 거죠. 언어가 과학적 사고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라는 의미이다. 자, 여기까지 이 문단입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의 첫 번째의 빛이에요. 네, 뭐. 참 재밌는 주장이네요. 자, 이어서 또 다른 예는 무지개색이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었습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의 두 번째 예는 무지개색인데요. 과학적으로 일곱 개로 정리됐죠. 빨주, 노초, 파남, 보입니다. 근데 어떤 언어권은 색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게 단순해. 그래서 두 개, 혹은 다섯 개, 또는 여섯 개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무지개색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또 눈이 많이 내리는 이누이트족의 언어에는 눈에 해당하는 어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의 세 번째 예죠. 눈이 많이 내리는 이누이트족의 언어에는 눈에 해당하는 어휘가 많아. 이렇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니까? 이렇게 본 거죠. 즉, 같은 대상이라도 대상을 표현하는 어휘의 수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 자, 이와 같은 예가 바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의 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글쓴이는 어떨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볼게요. 이와 같은 사례들, 앞에서 제시했던 뭐 빛이나 무지개 뭐 이런 사례들, 단지 언어와 사고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 전적으로 언어가 사고와 같은 과정이라거나 사고 과정이 언어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그 주장은 틀렸다라는 거죠. 앞에 사례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들어갈 접속어는 뭐가 될까요? 접속어는 앞뒤 그 내용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자, 앞에서 사례들을 제시했는데 뒤에 내용이 뭐냐면 이 사례들은 언어와 사고의 관련성만 보여준대.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죠. 이렇게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 역접으로 이어질 때 들어갈 수 있는 접속어는 그렇죠. 그러나가 어울립니다. 여기에 들어갈 접속어 그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문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만일의 사고가 언어에 지배된다면 한국인은 한국어로 사고하고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어로 사고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한국인 중에서도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방언으로 사고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3문단.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례들이 뭐, 이렇게 사고가 언어를 뭐 지배한다, 뭐, 사고가 언어에 지배된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니다. 그냥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라고 글쓴이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이어지는 내용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고할 때, 언어로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을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래. 여러 이유로 사회와 격리되어 사회와 뚝 떨어져서 자란 아이들이 그 사회로 돌아와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일상의 예의를 배우고 자신이 겪은 것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어요. 사고를 해서 배울 수 있는데 언어는 배울 수가 없대요. 아니,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면 언어도 배워야지. 근데 언어는 안 된다는 거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첫 번째 예입니다. 이것은 언어 없이도 뭐할수 있다? 사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사고해서 배우는 거죠. 생각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없이도 사고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이와 같은 것은 배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언어는 안 된다는 거야. 오, 그러네. 그러니까 반대적인 예도 얼마든지 이렇게 들수 있네요, 여러분. 자, 이어서. 이처럼 아주 드물고 비정상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언어와 사고가 따로 작동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 어떤 경우 있나요? 사실 수학의 여러 공식들, 언어로 표현되지 않잖아요. 그치?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두 번째 예입니다. 자, 수학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고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쵸? 그런데 수학의 공식들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 수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너무나 아름답다는 그 공식들. 저처럼 그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디, 어느 부분이 아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어요.

적인데 그들은 그걸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물론 7 더하기 8은 15. 7 더하기 8은 15라고 읽기는 이렇게 언어로 읽을 수는 있지. 근데 이렇게 읽는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정식 외에도 악보, 그림, 어때? 정확한 언어 형식에 도움이 없어도, 그죠? 악보에, 그림에 정확한 언어 형식이 없잖아요? 해도 수천 년 동안 자리에 대고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하지 않는다는 예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6문단입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예죠.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나 양쪽의 주장인 거야. 자. 이러한 증거들이 언어와 사고는 분리된 것임을 증명한다. 오히려 언어는 사고와 문화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와, 비유적 표현 나왔어요. 언어는 사고와 문화의 거울이래.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즉, 언어가 사고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사고와 문화의 발달에 따라 언어가 발전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누이트족의 언어에 왜 눈에 해당하는 말이 맞냐? 눈이 많이 오는 동네니까, 그치? 그 지역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문화가 눈이 많이 오는 문화니까, 그거에 따라서 눈을 나타내는 언어가 발전한 거지.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자, 글쓴이가 주장하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 마지막 7문단에서 밝히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글쓴이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2의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구조도 빈칸 내용을 넣으면서 위 글의 내용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글의 맨 앞부분에서 언어와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밝히고 있어요.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는 거였죠. 자, 이어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에 대한 예로, 빛의 개념. 언어가 과학적 사고의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는 말이, 빛이라는 말이 명사라서. 그죠?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무지개색이나 눈에 대한 표현도 예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표현하는 어휘의 수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이것과 대립되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예로 사회와 격리되었던 아이들, 교육을 통해 사회화 되지만 언어는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고는 되는데 언어랑 상관없이 사고를 한 거라는 거죠. 방정식 어때? 수학의 여러 공식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요. 악보 그림 어때? 정확한 언어 형식의 도움 없이도 발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언어와 사고는 분리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 그 분리된 것이다를 통해서 글쓴이의 주장이 더 구체화되었죠? 글쓴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언어가 사고와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즉, 사고와 문화의 발달에 따라서 언어가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 문화를 알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언어는 사고와 문화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글 내용이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계속 보고 있었죠. 이번엔 스텝 3 문제 2번입니다. 위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 그랬는데, 보기를 볼까요? 쌀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쌀과 관련된 단어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요. 빵 문화권인 프랑스에서는 빵과 관련된 단어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언어가 문화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려면 알맞은 것은? 그렇죠. 2번이죠. 언어가 문화와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 글쓴이는 이제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릇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으로 가장, 관점에서 보는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글, 먼저 배경 지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맥락 문화, 저맥락 문화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배경 지식은 지문 내용보다는 문제를 풀때더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서양과 같은 저맥락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서양은 저맥락 문화래요. 생각을 말로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맥락이나 상황이 덜 중요하대. 그래서 저맥락인 거예요. 근데 동양과 같은 고맥락 문화에서는, 우리 동양은 고맥락 문화래, 말보다는 말을 하는 맥락이나 상황을 중요하게 여겨 상대방의 뜻을 미루어 짐작해야 돼요.
그말

자체의 의미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맥락 문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맥락 문화 사회인 한국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사양, 아니, 괜찮아요 하는 표현, 거절,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간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즉, 우리는 한번 좀 거절하는 그런 겸양의 문화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대화를 할때 눈치로 맥락을 읽어내고 상대방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그걸 나타내는 속담이에요.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절은 그 새우젓 같은 건 없겠죠. 그 채식을 하시니까요. 새우를 가지고 젓갈을 담그는 건 없단 말이야. 근데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면 이렇게 좀 어디에 가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실은 안 되는 건데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눈치가 중요하다. 고맥락 문화 사회인 한국에서 필요한 눈치의 정수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 그 어떤 작가분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고맥락 문화인지, 그 눈치가 중요한지를 알수 있는 게 국어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야. 항상 보면 이 글에 담겨 있는 글쓴이의 의도가 뭐냐, 글쓴이가 담아놓은 의도가 뭐냐, 주제 의식이 뭐냐 이런 걸 찾아내게 한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등장인물이 어떤 뭐 얘기하고 사건 속에서 뭐 경험하고 이런 건데 그 안에 숨겨놓은 담겨 있는 우리 추론적 읽기에서도 했잖아요. 그 안에 숨겨놓은 생략된 것까지를 파악하라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맥락을 중요시하면, 눈치를 중요시하면 국어 문제도 그러냐라는 그 말을 재밌게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맥락 문화, 고맥락 문화에 대해서 배경 지식 쌓아봤고요. 그러면 문제, 아니, 지문 만나보도록 하죠. 자, 제목은 자아의 바운더리입니다. 자아라는 게 무엇인지, 또 바운더리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겠네요. 보죠. 과잉 친절을 베푸는 A, 관계에 소유욕이 강한 B,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C, 어때? 다 별로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실 때 이런 세 부류는 다 피해야 돼. 그래요.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뭔데요?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 다시 말해, 그들의 관계는 자아와의 균형을 잃었고 일방적이야. 즉, 이 셋의 공통점. 바운더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균형을 조절해주는 바운더리가 잘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경계. 이게 바로 뭐냐? 그렇죠. 바운더리입니다. 그 바운더리가 그잘 발달하지 못하면 타인인데 뭐 지나치게 친절을 베푼다거나 또는 타인인데 지나치게 응? 내 것처럼, 나인 것처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1문단에서는 바운더리 이상의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우리의 몸이 피부를 통해 나와 외부의 경계를 확인하듯, 그쵸? 어디까지가 우리 몸이야? 그러면 피부까지. 뭐 옷을 입지 않았을 때를 하는, 가정한다면, 그쵸? 피부야. 우리의 자아에도 경계가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다. 자, 바운더리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대상과의 경계이자 통로라고 하네요. 바운더리의 뜻이 나와 있죠? 바운더리.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답니다. 자, 바운더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첫째. 자타식별의 기능입니다. 자는 나고 타는 나 아닌 거예요. 그것을 식별하게 해주는 게 바로 바운더리다. 첫 번째 기능이죠. 외부 대상과 자신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부터 대인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 욕구, 감정, 소유, 역할, 책임 등을 지각하고 구분하는 것까지를 다 가리키는 게 바로 자타식별의 기능. 바운더리의 기능입니다.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은 상대를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진 독립적인 인간으로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랑 생각도 다르고 욕구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다 달라. 이렇게 딱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2문단입니다. 바운더리 개념 나와 있고 바운더리의 자타식별 기능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기능 나오겠죠. 자기보호의 기능이다. 자, 바운더리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나오겠죠? 바운더리가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외부와 뒤엉키지 않고 형태를 보존할 수 있다. 건강한 자아의 바운더리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가 위험할 때는 알람을 울려 바운더리를 닫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바운더리를 잘열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보호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상대에게 과잉 친절을 베풀지 않을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기 표현의 기능이 있네요. 또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이에요. 자기 표현의 기능. 뭘까요?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이 사람의 개성을 반영하듯 관계에서 드러나는 표정, 말투, 몸짓, 자세 등도 상대에 대한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한대요. 그래서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은 내적 상태를 잘 반영해서 바깥으로 표현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내적 상태와 외적 표현이 크게 어긋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운더리는 자기 표현의 기능도 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네요. 결국 그런 바운더리가 내 자아를 형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운더리에 생긴 이상은 남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아를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희미한 바운더리와 이와 반대로 교류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폐쇄적인 경직된 바운더리. 그러니까 양쪽 끝 극단이 다그 바운더리에 생긴 이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희미한 바운더리, 그리고 경직된 바운더리, 모두 바운더리에 생긴 이상입니다. 영양실조와 비만이 모두 병이죠. 양쪽 극단 다 병입니다. 관계의 건강함 역시 늘 양면성을 살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양면성은 뭔데요? 자아를 보호하면서 남과 교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것이 남과 전혀 교류하지 않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또 남과 교류하는 것이 나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하면서도 남과 교류를 잘 하는 것. 그러니까 뭐안 되는 건안 되는 거고, 또 되는 건 되는 거고, 이렇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보호를 하지 못해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문제야. 이게 희미한 바운더리겠죠. 자기 보호에 매달리느라 상호 교류를 하지 못해 경직된 바운더리겠죠. 그래서, 문제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바운더리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자존감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신에 대한 이제 충분한 만족도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존중하는 만큼 또 상대도 존중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건강한 바운더리의 조건이었습니다. 6문단 건강한 바운더리의 조건으로 마무리하고 있네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나의 삶에 적용이 되죠. 그렇죠? 나는 과연 건강한 바운더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근데 이게 또 인간관계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와는 좀 건강한데 누군가와는 좀 건강하지 못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저기 건강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 나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자아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래요. 이게 어디인가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늘 바뀐대요. 없는 거일 수도 있대요. 자아라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근데 바운더리를 보다 보니까, 자아의 바운더리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많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비문학 독해. 정말. 너무 좋아요. 그죠, 여러분? 재밌죠? 자, 우리 문제 만나볼게요. 스텝 1의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인데요. 한자의 뜻을 참고하여 단어의 의미를 써보는 문제입니다. 지각이라는 한자어와 감지라는 한자어가 있는데, 지각은 지가 알다란 뜻이고, 각은 깨닫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알아서 깨닫는다. 이런 뜻이겠죠? 단어의 뜻은 알아서 깨달음입니다. 자, 감지는 느끼다란 뜻의 감자와 알다라는 지자. 그러면 느껴서 알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단어의 뜻은 맞아요. 느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제 이런 단어를 활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감지는 느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으로 뭔가 딱 이렇게 바로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감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자, 갑자기 이게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불이 잔뜩 들어와 있잖아요. 조명이 잔뜩 켜져 있어.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튜디오는 정말 암흑천지가 돼요. 여긴 창문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순간, 어떻게, 너무 두렵죠? 이때 어디서 불빛이 희미하게 쫙 보여. 아! 저기 불빛이다! 눈이라는 시각기관, 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빛이다! 라는 걸 알았죠. 이건 빛을 감지한 거예요. 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저기 빛이야? 그럼 저쪽으로 나갈 수 있겠다! 라는 걸 깨달아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지각이에요. 감지와 지각의 뜻. 언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지를 통해서 그 다음 지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어휘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지는 문제 스텝 2의 3번입니다. 이 글은 바운더리 여러 가지 기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한대요.
요 기능이 바로 자타식별 기능이죠. 자,

번째,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외부와 뒤엉키지 않고 형태를 보존하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 기능이고요. 자, 세 번째, 좋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며 외부와 교류하게 합니다. 상호 교류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내적 상태를 반영하여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바깥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 표현 기능입니다. 이렇게 바운더리는 네 개의 기능이 있다. 나요. 이어서 볼게요. 스텝 3, 1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는 뭐라 그랬죠? 결국 뭐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없으면 찾을 수 없겠죠. 그죠? 자, 자아의 바운더리란? 내용 나와 있습니까? 그래요. 이 문단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에도 경계, 즉 바운더리가 있다. 바운더리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대상과의 경계이자 통로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맞네요. 자, 이어서 2번. 바운더리 어떤 기능을 하는가? 2문단에서 자타식별 기능, 3문단에서 자기보호 기능, 4문단에서 상호교류의 기능, 5문단에서 자기표현 기능까지. 이게 뭐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었어요. 있네요. 자, 이어서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의 특징, 답 찾을 수 있나요? 6문단에 있습니다. 건강한 바운더리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어야 한다. 에서 찾을 수 있죠. 자, 4번. 자아의 바운더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없어요.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이어서 5번, 바운더리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운더리에 이상이 생긴 경우, A, B, C의 경우로 이 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문단에서 바운더리에 생긴 이상은 뭐 희미한 바운더리, 경직된 바운더리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있네요. 그렇다면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답은 그렇죠. 자아의 바운더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는 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고맥락 사회, 저맥락 사회 우리 앞에서 봤던 배경 지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죠. 동양과 같이 인간을 독립된 개인이라기보다 집단을 구성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면서 개인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고맥락 사회라고 한다. 그에 비해 서양처럼 인간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면서 집단과 개인을 구분하는 사회를 저맥락 사회라고 한대요. 동양인의 경우 그가 속한 집단의 가치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지. 그래서 나보다는 우리를 중요하게 여겨. 이런 이유로 고맥락 사회에서는 자기 주장이나 개성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최근에 들어서는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양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은 공동체의 문화, 우리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절한 걸 찾아볼까요? 답은 3번이에요. 서양에 비해 동양, 고맥락 사회라고 했죠. 내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겠군. 그렇죠? 자기 주장이나 개성을 불편해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막 그랬잖아요. 말을 항상 삼가야 돼. 말 잘못하면 안 돼. 그 말이라는 게 내 개성을 보여주는데 말이라는 게.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3번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가 틀렸을까? 저맥락 사회, 서양이죠. 자신을 표현하는 것보다 남들과 교류하는 걸 우선시 아니죠. 자신 표현하는 걸 더 우선시하고요. 고맥락 사회, 동양이죠. 바운더리를 통해 나와 외부의 경계를 뚜렷하게 아니에요.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경계가 뚜렷하지 않죠. 동양에 비해 서양, 저맥락 사회입니다. 집단을 위해 개인의 욕구를 희생해 아니죠. 개인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잖아요. 독립된 개인으로 보는 거죠. 틀렸고 동양, 서양 모두 바운더리를 개방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 집단의 가치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집단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맥락 사회죠. 서양은 저맥락 사회이기 때문에 집단보다 개인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어요. 오늘의 어휘 보물상자입니다. 경계,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분간되는 한계를 뜻해요. 지문에서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분간되는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어휘는 식별입니다. 분별하여 알아봄이란 뜻이에요. 자타 식별의 기능, 자와 타를 분별해서 알아보는 기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인문 분야의 마지막 글, 그리고 사회 분야의 첫 번째 글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 동물과 에너지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좀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되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단원의 그 양보다 조금 요 단원이 양도 많고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공부해야 될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암기만 하려고 하면 암기해야 하는 양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해만 한다면 암기해야 하는 양을 대폭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흥미를 가지면서 이번 단원 내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수집하면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소화와 관련된 이야기 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질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이에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음식물 먹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도대체 어떤 소화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소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이거든요. 영양소 도대체 내 몸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흡수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 정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뭔가를 먹어요. 양분을 섭취합니다. 뭔가를 섭취하는 거 우리 영양소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이 영양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며 생명 현상을 조절하는 물질. 우리는 그것을 영양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양소를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하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부영양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영양소는 무기염류, 비타민,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거, 비타민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표기해줘야 돼요. 비타민, 물, 이런 것들이 부영양소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이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한테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러분들이 흔히 탄단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3대 영양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음식에 그럼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다 암기할 순 없어요. 그러면 간단한 검출 실험을 통해서 아, 이 안에는 탄수화물 있구나, 이 안에는 단백질 있구나, 이 안에는 지방 있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을 검출할 수 있는 시약, 그리고 검출 방법, 색 변화까지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실전에서는 문항들이 좀 출제되는지 그 문항들 토대로 우리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증류수 같은 것은요, 여러분 순수한 물입니다. 얘가 아, 기본 색깔은 이거예요. 기본 기준을 제시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밤물이라고 하는 거 가져다 놨고, 묽은 달걀 흰자에 양파즙, 기름 이런 거 가져다 놓은 거예요. 자, 거기에서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용액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청남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아, 이 안에 녹말이 들어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얘가 만약에 청남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밤물 안에는 녹말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의 황산구리 수용액이에요.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네, 뷰렌용액이라고 부르는데, 이 뷰렌용액은요, 단백질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 이거 확인하거든요. 뷰렌용액 떨어뜨렸더니 보라색으로 바뀐다? 아, 이 안에는 단백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묽은 달걀 흰자액에 떨어뜨렸더니 보라색으로 변했네요. 묽은 달걀 흰자액 안에는 단백질이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양파즙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당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당성분, 포도당, 엿당 이런 거 구분하게 될 때는 우리가 베네딕트 용액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베네딕트 용액은요,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가열을 해 주어야만 우리가 정확한 색 변화를 볼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열해 줬을 때 바로 황적색을
시작을 띠게 된다면 그때는 아, 이 안에 당성분이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콩기름이에요. 이 안에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그럴 때는 수단쓰리 용액이라고 하는 거 떨어뜨렸을 때 이 색깔이 선홍색으로 바뀌게 된다면 아, 이 안에는 지방이 들어있구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색 변화를 보고 우리가 미지의 어떤 물질을 줬을 때 똑같이 실험한 다음에 색 변화를 보면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검출 실험이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 영양소,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3대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흡수되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소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소화가 무엇이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크기가 커다란 영양소 있죠. 근데 얘가 결국에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식물세포, 동물세포 공부했고 그 안에 세포 소기관 공부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납니다.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려면 산소도 필요하고 바로 이 영양소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영양소가 세포막을 통과해서 전달이 되어야 하죠.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분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는 소화다라고 보시면서 소화는요, 소화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적 소화가 있고 단순히 크기가 작아지는 물리적 소화도 있는데 우리는 소화 효소라고 하는 것이 관여하는 이 화학적 소화에 조금 더 집중할 거다라고 보시면서 이 소화 효소라고 하는 것은요, 영양소를 매우 작은 크기로 분해하여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해 도와주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소화의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면서 공부할 거냐면요. 바로 음식물이 이동하는 통로, 이러한 소화관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음식물들, 바로 이 영양소가 우리에게 소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일단 여기에 보면 입도 있고 식도도 있고요. 위를 거칠 거고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으로 연결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쓸개도 보이고 간도 보이고 침샘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각각의 기관들의 모임을 우리는 지금부터 소화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중에 소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이 말 그대로 직접 지나는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어떻게 지나게 되냐면 입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식도를 거칩니다. 그 다음 가게 되는 것은 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작은 창자, 큰 창자 거쳐서 항문으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항문까지 배설계 아니고 소화계에 해당한다라고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화관뿐만 아니라 소화샘도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소화액을 생성하거나 분비하는 곳인데 그림에 보시면 침샘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로 쓸개라고 하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 여기 간도 있고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 이자는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 이자에서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모두 분비되기 때문에 이 이자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서 일단 여러분들은 아, 소화계에 소화관, 소화샘 이런 것들 바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바로 기관계를 우리는 소화 개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이 경로들을 보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떻게 소화되는지를 하나하나 공부할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입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음식물 먹습니다. 그럼 일단 입에서 잘게 씹어요. 입에서 처음 소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크기를 일단 잘게 부수면 녹말의 형태가 되는데 우리 침샘 있었잖아요. 침샘에서 바로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밀레이스가요,

얘를 더 작은 형태로 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녹말이 무엇이 되냐면 엿단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래서 밥알을 여러분 열심히 열심히 친구와 함께 잘 섞어주면 밥알에서 단맛이 나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거든요. 바로 그게 녹말이 엿단으로 분해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입에서 이 탄수화물의 소화가 처음 일어났어요. 어디로 갈 거냐면 식도를 타고 식도에서는요 밑으로 음식물을 내려줄 거예요. 그 다음 도달하게 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위인데 우리가 입에서의 소화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입에서 탄수화물의 소화가 일어난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침 속에 어떤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탐구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A 시험관 보면 녹말 용액과 그리고 증류수를 넣어줬어요. 증류수 순수한 물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대로 녹말이 남아있겠구나라는 생각해 주실 수 있죠. 아, 여기는 녹말이 남아있을 것 같아. 됐죠? 자, B 시험관 보면 녹말 용액에 침 용액을 넣었대요. 근데 침 속에 누가 있죠? 그렇죠. 아밀레이스 있잖아요. 그럼 녹말이 그렇죠. 엿당으로 분해가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는 엿당으로 분해가 되었겠구나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 C의 시험관 볼게요. 녹말과 역시 증류수 넣어 놓은 거고, 그럼 A와 동일. 이번에 D는 녹말과 침 용액, 그럼 얘도 엿당으로 분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앞에서 영양소 검출 반응했었잖아요. 그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여기 A라고 하는 거에다가 아이오딘 반응, 아이오딘, 칼륨 용액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때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청남색으로 바뀌면 이 안에 녹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청남색으로 바뀌었대요. 당연하죠. 이 안에는 녹말이 있었거든요. 되셨죠?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아이오딘 반응했어요. 근데 연한 갈색? 그럼 반응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이오딘, 칼륨 용액의 원래 색깔이 연한 갈색이거든요. 반응 안 일어난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아, 정말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돼서 녹말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검출 용액을 바꿔볼 거예요. 베네딕트 반응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베네딕트 반응은 당 성분을 검출해 내는 거고 가열하는 과정이 필수였어요. 그러면 C를요, 지금 우리가 베네딕트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여기는요, 파란색을 띈대요. 그럼 지금 검출 안 됐다는 거죠? 당연하죠. 요 씨는 A와 동일하게 녹말이 있었거든요. 그럼 당성분 검출 안된 거니까 파란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D에서 보니까요, 여기다 베네딕트 반응하니 황적색이 되었다는 거죠. 황적색으로 변했다는 건이 안에 당성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뭘알수 있어요? 아, 침 안에는 이 탄수화물,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는 아밀레이스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 침에 있는 소화 효소의 작용을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이 각각의 시험관에서 무엇을 검출하고 어떤 의미가 있고 침이 어떤 작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 입에서는 일단 탄수화물의 소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녹말이 엿당으로까지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 식도 타고 어디로 갈 거냐면 위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위에서는 최초로 단백질의 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백질을 먼저 처음으로 분해해주는 소화 효소는 위액에 있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예요. 근데 이 소화 효소가 작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위 안에가 아주 강한 산성을 띠어야 돼요. 그런 환경 조성이 되어야 그제서야 펩신이 일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여기를 강한 산성으로 누가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위산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위산 때문에 너무 속이 쓰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그게 왜 그러냐면 위산, 거기에 염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펩신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강한 산성으로 만들어주면서 세균들도 죽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환경 조성이 되면 위에게 있는 펩신이요.

단백질을 완전히 다 잘게 부순 건 아니죠?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분해하게 되는 작업이 바로 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 보면 탄수화물 소화 그래도 1차는 됐고요. 단백질도 됐어요. 근데 아직 지방 하나도 안된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까지 본 것이요. 우리 입에서 치매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위액의 펩신에서 단백질이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제 작은 창자로 오면 지방의 소화가 시작이 되는데, 요게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보면 쓸개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쓸개즙을 보니까 이름만 보면, 쓸개에서 생성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쓸개즙이라고 하는 것은 간에서 생성이 되었다가 쓸개에 저장되어 그다음 작은 창자로 분비된다라고 하는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서 쓸개즙은 소화 효소는 아니에요. 그냥 지방의 유화를 돕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이 끝나면 바로 작은 창자에서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자에게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그리고 이자에게는요. 단백질의 소화 효소도 있어요. 그래서 트립신에 의해서 더 작은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분해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는요. 이 이자에게 드디어 소화 효소에 의해서 지방이 처음으로 소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것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자에게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것으로 최종 산물인 바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것으로 분해가 되는데 아직 탄수화물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이자에게는 3대 영양소의 소화 효소가 모두 등장하는 거죠. 아밀레이스, 그리고 트립신,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소화 효소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서, 그 다음 탄수화물과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 작은 창자의 엿당 분해 효소, 작은 창자의 단백질 분해 효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분해 효소까지 작용을 해야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그리고 단백질은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창자에서요, 3대 영양소의 최종 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조금 뒤에 우리 정리하겠지만 흡수까지도 이 작은 창자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창자의 마지막 엿당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하는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과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것으로 최종 분해가 되니까 이 최종 분해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서 어떤 소화 효소의 작용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큰 창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음식물이 큰 창자로 이동하게 돼요. 작은 창자에서 최종 소화 흡수까지 다 일어난 다음에 감싸고 있는 더 커다란 관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큰 창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요, 수분의 흡수가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하고요,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항문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소화 효소 가 작용하는 효소와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음식물이 이동하는 그 경로를 통해서 입에서 식도를 거쳐서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그리고 항문을 통해서 남은 찌꺼기가 배출되는 과정까지 한번 쭉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 소화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작은 창자였고, 그렇게 소화가 일어난 영양 소를 흡수하는 것도 작은 창자였거든요. 도대체 여기에서는 어떻게 영양소를 최종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분해된 이 영양소는요, 우리가 작은 창자에서 흡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창자를 조금 이렇게 확대해 보는 거예요. 얘네가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한번 살펴보면, 얘네들은요, 굉장히 주름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주 작은 돌기들이 수없이 나 있는 우리 그 하나하나의 돌기를 융털이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창자는요, 주름진 구조와 수많은 융털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요, 실제로 여러분 합혀보면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주름져 있고 수많은 융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열심히 우리가 소화시켰어요. 그럼 그거를 몸에서 싹싹 잘 흡수해야 되잖아요. 흡수는 어디서 일어났냐면 맞닿는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흡수가 잘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름진 구조 수많은 융털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죠.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런 구조적인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로 좀 여러분 연계가 될 거냐면, 나중에 우리가 호흡기 공부할 거거든요. 호흡기 공부하면 그때도 우리가 허파과리라고 하는 구조를 보면서 얘 역시 표면적을 넓혀주면서 결국 기체 교환하는데 원활하게 작용합니다라고 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어떤 문항들이 나올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작은 창 창자의 구조, 그리고요, 네, 뒤에서 폐 구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찾아서 적어라 라고 하는 것이 서술형이나 논술형으로 여러분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지금 공부할 때, 아, 작은 창자에서는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모두 일어나고, 그래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의 경우에는, 그렇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 리드로 최종 분해가 일어나고, 이 작은 창자에서 최종 흡수까지도 일어나는데, 이런 흡수가 잘 일어나도록 작은 창자는 주름진 구조와 수많은 융털 돌기들을 가지고 있더라. 결국 이것이 표면적을 넓혀줌으로써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구조입니다라고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융털 하나를 우리가 또 크게 한번 확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가운데 얇은 관처럼 보이는 거,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암죽관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암죽관을 칭칭칭 모세혈관이 감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암죽관 그 주변에 있는 것이 모세혈관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가 융털인 거고, 그 작은 창자 내부는 수많은 융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요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양소 흡수해야 되는데, 이제 영양소를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흡수되는 경로가 여러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영양소를 물에 잘 녹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용성 영양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물에 잘 녹는 영양소 여기에 누구 있냐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돼요. 얘는 어디로 흡수가 될 거냐면 바로 모세혈관에서 흡수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작은 창자에서 흡수한다고 했었죠? 작은 창자의 구조는 주름진 구조, 수많은 융털, 융털 하나를 확대하면 암죽관의 모세혈관이 지금 감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암죽관 아니면 모세혈관으로 양분이 흡수가 되는데, 그중에서 물에 잘 녹는 영양소의 경우에는 바로 이 모세혈관을 통해 에서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최종 집결지 어디로 갈 거냐면 바로 심장으로 갈 거다라고 여러분들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한 가지는 이번에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인 거예요.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 예를 들면 누가 있냐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거 뭐였죠?
그렇죠. 지방을 최종 분해하게 되면 최종 산물이 바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얘네들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 얘네는 어디로 흡수가 될 거냐면 바로

0: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암주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흡수가 될 거고, 경로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최종 집결지, 바로 심장으로 가는 것은 동일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러분,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물을 봤을 때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어떤 검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색 변화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지, 여러분 1차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되셨죠? 그럼 두 번째, 3대 영양소에 집중하면서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죠. 그 통로를 따라서 탄수화물이, 단백질이, 그리고 지방이 어떻게 분해되는가, 최종 산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을 분해하게 될때 어디에서 어떤 소화 효소가 작용하게 되는가.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 적는 서술형 평가도 정말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소화 효소 이름을 다르게 있으면 요거 다 감점 요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침의 경우에는 아밀레이스 이자에게 아밀레이스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위에게 있는 펩신. 그리고요. 그렇죠. 바로 우리 이자액 안에 있었던 바로 트립신 지방의 분해 요소였던 바로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여러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최종 산물 되죠?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포도당으로, 단백질의 경우에는 그렇죠. 아미노산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것으로 최종 분해가 되면서 작은 창자에서는 이제 최종 흡수까지도 일어나게 되는데, 각각을 물에 잘 녹는 영양소,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로 구분해 주시면서, 물에 잘 녹는 영양소의 경우에는 모세혈관으로,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의 경우에는 암주관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었고, 경로는 다르다고 했었어요. 다른 경로를 따라 이동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최종 집결지, 바로 심장으로 모여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공부에서 는 심장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소화시켰잖아요. 그 영양소가 심장으로 모였죠? 심장에서는 이제 온 몸으로 그 영양소를 보내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들을 그 양분으로부터 얻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퍼즐을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양소의 흡수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은 창자 여기 역할 되게 컸었거든요. 최종, 3대 영양소의 최종 소화가 일어나기도 했고 흡수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런 작은 창자에서 최종적으로 탄수화물 다 분해되면 최종 산물 형태, 이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단백질도 분해되고 분해되고 분해되면 최종 산물 여기에 도달합니다. 또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형태, 단백질의 최종 산물의 형태를 각각 적어주시고 이 문장 전체를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보고요.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과학 두 번째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원은 빛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단원 들어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단원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퀴즈는 화석은 반드시 생물의 몸체, 뼈나 껍데기 등이 남아 있어야만 인정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우리 친구들 정답은요? 그렇죠. X였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화석이라고 하면 꼭 생물의 몸체가 아니더라도 살았던 흔적, 공룡 발자국과 같은 것도 모두 인정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 잊지 말고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오늘의 공부할 내용입니다. 우리 과학의 두 번째 대단원 핵심 정리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소단원 빛의 직진과 관련된 단원 평가 문제들 만나볼 거예요. 자, 우리 재미있게 과학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우리 과학 두 번째 단원에서는요, 굉장히 신비로운 이 빛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체를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눈은 저절로 우리 눈에서 빛이 나와서 어떤 물체를 보지 않아요. 낮에는 태양에서 나오는 빛으로 물체를 볼수 있고요. 밤이 되면 태양이 없잖아요? 그때는 어떤 전등 혹은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해서 물체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실험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어둠 상자 속에 있는 물체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이 어둠 상자 속에 어떤 물체를 넣어두고 어둠 상자의 윗면에 구멍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자, 그럼 안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겠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 안에 있는 물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이번에는 어둠 상자의 윗면에 구멍에 손전등을 비춰줬어요. 빛을 넣어준 거죠? 이때는 안에 물체가 잘 보인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물체를 그냥 자동으로 저절로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야만 볼수 있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빛들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성질은 바로 빛이 직진한다라는 거죠. 빛이 곧게 일자로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 일자로 곧게 나아가죠. 그리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도 자세히 보면 빛이 일자로 곧게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 레이저 쇼에서도요, 빛이 굉장히 일자로 나아가는 것이 보이죠. 이것을 우리는 빛이 직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림자예요. 자, 여기 그림자 실험을 했는데요. 손전등에서 빛이 나오죠. 빛이 직진을 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곧게 나아가요. 그런데 물체에 가로막히면 이 물체 모양대로 그 뒷부분은 빛이 도달하지 않겠죠? 그래서 물체 모양과 비슷하게 그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어두운 그림자가 바로 빛이 도달하지 않은 곳입니다. 만약에 빛이 이렇게 여기저기 휘어서 이동하고 구불구불 이동을 했다면 그 뒤에 컵 모양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다 빛이 비춰졌을 거예요. 그런데 빛은 오로지 곧게 직진하기 때문에 그 뒤에 물체의 모양과 비슷한 모양의 그림자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림자 하면 바로 빛의 직진을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빛의 성질은 빛의 반사예요. 반사의 뜻은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빛이 나아가는 방향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거울을 들어서 이야기해요. 빛을 거울 쪽으로 이렇게 쐈죠. 그래서 거울에 맞으면 이 빛이 꺾여서 반사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빛의 성질은 굴절이에요. 굴절. 굴절이라고 하면 빛이 서로 다른 물질을 만나면 그 경계에서 꺾여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실험을 통해서 바로 알수 있죠. 빛을 이렇게 물에다가 비스듬히 쏴주었어요. 비스듬히 쏴줄 경우에는 이 물, 서로 다른 물질이죠. 공기와 물은 다른 물질이니까 여기 경계에서 꺾여서 방향이 조금 다르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굴절되는 게 아니라
빛을

수직으로, 수직으로 쏴줬을 경우에는 전혀 굴절되지 않고 이렇게 곧게 일자로 나아갑니다. 자, 이 부분 우리 문제 풀면서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렌즈, 서로 다른 렌즈가 등장을 하는데 이쪽에 있는 건 볼록 렌즈고 이쪽에 있는 건 오목 렌즈예요. 자, 여기 볼록 렌즈에 빛을 쏴 주었을 때 가운데로 나아가는 건 일자로 곧게 나아가는데 가장자리에 있는 게 중요해요. 가장자리에 있는 빛들은 두꺼운 가운데 쪽으로 꺾입니다. 자, 가운데 쪽이 더 두껍죠? 따라서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라는 거. 자, 오목 렌즈는 가장자리에 이쪽, 바깥쪽이 더 두껍죠? 따라서 두꺼운 가장자리 쪽으로 꺾여서 빛이 다르게 나아간다라는 거. 이 부분도 기억을 해 두세요. 확인 문제 만나볼게요. 8번 문제예요. 공기에서 물 속으로 레이저 지시계의 빛을 비스듬히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비스듬히 비출 경우에는 이 빛이 다른 물질을 만나면 그 경계에서 꺾여서 나아간다라고 했죠. 자, 비스듬히 비쳤는데 이렇게 일직선 곧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첫 번째 그림에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 모두 마쳤고요. 문제풀이, 단원평가 문제 풀러 가볼게요. 네, 단원평가 1회 문제부터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어두운 방 안에서 물체가 보이지 않는 까닭은 방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빛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빛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2번, 어두운 캠핑장 안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기호를 쓰세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개념은 우리가 빛이 있어야 물체를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경 쓰는 거 아니고요. 이 손전등을 켜서 빛을 비춰주어야 물체를 볼수 있다. 니은이고 망원경도 아니겠죠. 3번, 정전으로 집안이 어두워졌을 때 불편한 점을 두 가지 쓰세요. 정전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 집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어졌죠? 따라서 이 문제는 집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앞을 볼수 없을 때 생기는 불편한 점을 자유롭게 적으면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책도 읽을 수 없죠. 세수도 하기 힘들죠. 바닥에 떨어진 어떤 물건을 밟아서 넘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것들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4번. 빛을 내는 물체나 도구에 대해 잘못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원빈이 등대에서 비추는 빛을 보고 배들이 항구를 찾을 수 있어. 맞죠? 이렇게 빛이 없는 바다의 경우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두워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등대를 통해서 배들이 항구를 찾을 수 있겠죠? 선영이 공항 활주로 유도등에서 나오는 빛은 비행기가 뜨거나 내릴 때 방해가 돼. 아니죠. 오히려 그 유도등에서 나오는 빛 덕분에 비행기가 뜨거나 내릴 수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선영이가 잘못 이야기했지요. 마지막 은우도 볼게요. 길가에 가로등 빛 덕분에 어두운 밤길에도 길을 찾을 수 있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5번에서 6번. 다음은 어둠 상자 속에 물체를 넣고 관찰하는 모습입니다. 물음을 답하세요. 가를 보니까 구멍을 손으로 가렸어요. 안에 빛이 없다. 나는 구멍에 손전등 빛을 비춰줬습니다. 빛이 잘 들어오겠죠? 5번. 위 실험에서 어둠 상자 속의 물체를 볼수 있는 것의 기호를 쓰세요. 당연히 빛이 있는 나가 되겠죠. 6번. 위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 자, 우리 이 어둠 상자 실험을 한 까닭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빛이 있어야 물체를 볼수 있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물체를 보려면 빛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장 정리해 볼게요. 7번. 빛을 내는 물체나 도구를 이용하는 모습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빛을 내는 물체다라고 했어요. 조명 기구 어때요? 그렇죠. 빛이 나와서 여기 있는 이 물체가 더 밝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여기 동그라미. 암막 커튼은요, 오히려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빛이 잘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서 그 안쪽에 있는 실내가 어둡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자, 8번에서 9번. 다음은 레이저 지시계와 스크린 사이에 가습기를

활짝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여기 레이저 지시기에서 빛이 나와요. 8번. 레이저 지시기를 켰을 때 빛이 닿는 곳의 기호를 쓰세요. 자, 레이저 지시기의 위치가 여기에 있죠. 그러면 빛이 쭉 일자로 곱게 나아갑니다. 어디에 닿는다? 니은에 닿는다. 9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부터 볼게요. 레이저 지시기의 빛은 곧게 나아간다. 맞죠? 빛은 항상 직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2번, 레이저 지시기의 빛은 스크린을 뚫고 나아간다? 아니에요. 여기 스크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빛이 맺히고 그 뒤에 뚫고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3번, 가습기를 켜지 않으면 빛이 물결 모양으로 나아간다? 자, 여기 가습기를 틀어놓은 이유는 어떤 빛의 모양을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빛을 가습기 없이 그냥 공기 중에 쏘면 빛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뿌연 증기가 나오는 가습기를 설치해서 아, 빛이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그 모습을 그냥 잘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빛이 물결 모양으로 나아간다는 땡. 4번. 가습기를 켜면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니죠. 오히려 반대예요.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더 잘 보이게 합니다. 5번. 다른 방향에서 관찰하면 빛이 꺾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빛이 일자로 곱게 직진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10번. 일상생활에서 빛이 곱게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를 쓰세요. 빛이 직진하는 경우를 여러분 적어보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다양한 예시들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맞아요. 우리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도 있었고 레이저 쇼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곱게 뻗어나간다. 레이저 쇼에서 나온 빛이 곧게 나아간다. 이러한 것들 꼭 이 두 가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오, 빛이 굉장히 일자로 곧게 나아가네 라는 걸 본 경험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1번, 물체와 그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합시다. 자, 그림자 나왔죠. 우리가 그림자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빛의 성질이 있어요. 무엇이다? 직진이다. 이 부분은 문제에 꼭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그림자 하면 빛의 직진이다. 이렇게. 자, 1번, 모든 물체의 그림자 모양은 같다? 아니죠. 땡. 그 그림자의 모양은요, 물체의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물체냐에 따라서 모양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2번, 직진하는 빛이 물체를 통과하면 그림자가 생긴다. 아니죠. 오히려 이 물체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 뒤에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둡게 나타난다. 그게 바로 그림자다라고 했어요. 3번, 물체의 빛을 비추는 방향을 다르게 하면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어요. 조금 비스듬하게 비추고 좀 위에서 비추고 이러면은 그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집에서 어떤 손전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물체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비춰보세요. 12번에서 13번. 다음은 스크린과 손전등 사이에 컵을 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12번. 손전등을 켰을 때 스크린에 생긴 그림자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여기 보니까 손전등이 여기 있고 물체를 가운데 두고 그 뒤에 스크린을 두었죠. 그럼 이 손전등에서 나온 빛이 나아가다가 물체에 가로막혀서 그 뒤에 이 물체의 모양과 비슷한 모양의 그림자가 생긴다. 자, 그러면 그림자의 모양은 바로 물체의 모양과 가장 비슷한 기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억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13번, 컵을 움직였을 때 생길 수 없는 그림자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컵이 있는데 아까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두면 기억과 같은 모양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자, 그런데 이 컵을 뒤집어 놓는다든지 거꾸로 놓는다든지 하면 이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아무리 컵을 돌리고 뒤집고 해도 절대 나올 수 없는 모양이 있습니다. 어디? 그렇죠. 바로 별 모양은 이 컵을 어떻게 해도

나올 수 없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답은 디귿. 14번. 그림자가 생기는 까닭을 빛의 성질과 연관지어서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쌤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우리 그림자 하면 빛의 어떤 성질을 자동으로 떠올려라. 그렇죠. 바로 빛이 직진하는 성질을 바로 떠올리세요.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왜? 맞아요. 빛이 물체에 닿아서 그 뒤에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긴다라고요. 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직진하는 빛이 물체를 통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그 물체 모양과 비슷한 모양의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빛이 마음껏 휘어질 수 있다면 그 뒤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 빛이 다 도달하니까. 그런데 오로지 곧게 나아가니까 그 뒤에 그림자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15번. 일상생활에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이용한 도구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자, 우리는 생각보다 생활 속에서 이 그림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1번. 안경. 안경은 그림자를 이용하지 않죠. 2번. 양산이에요. 여러분, 양산이 무엇인지 아나요? 쌤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요. 더운 여름에 우산처럼 생긴 양산을 쓰면, 예를 들어 우산처럼 생긴 양산을 이렇게 쓰면 위에서 내리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밑에 빛이 도달하지 못해서 조금은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그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덕분에 이 뜨거운 햇빛을 조금은 막아서 이 아래의 그림자에서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양산은 바로 그림자를 이용한 게 맞습니다. 정답이 2번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3번의 유리창 아니죠. 이것은 빛이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어요. 특히나 투명한 유리창의 경우 땡. 돋보기는 렌즈라서 빛이 통과하고요. 현미경도 아니죠. 정답은 2번에 양산만 가능한 거예요. 자, 여름철에 양산뿐만 아니라 요즘에 커다란 그늘막과 같은 것들 모두 다 햇빛을 막아서 그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기게 하는 그 원리다라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 뒤에 우리 단원평가 2회 문제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물체를 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친구들 자동으로 나와야겠죠. 무엇이다? 한 글자? 그렇죠. 빛이죠. 자, 계속해서 빛이 있어야 우리는 물체를 볼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눈에서 빛이 나와서 바로 물체를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눈은 그냥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뿐이지 우리 눈에서 빛이 저절로 나와서 물체를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낮에는 태양빛, 밤에는 어떤 손전등 이런 빛을 통해서 우리는 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문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또 나올 거예요. 빛이 없으면 불편한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말하고 있죠. 빛이 있어야 물체를 볼 수가 있다. 빛이 없다면 물체를 볼수 없으니까 책을 읽을 수 없죠.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할 수 없고요. 대화하는 친구의 표정도 볼수 없어요. 4번, 음식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 것과 관련된 설명이 아니죠. 오히려 혀로 느끼는 이 미각과 관련된 설명이에요. 이것은 빛이 없어도 충분히 음식의 맛은 느낄 수 있습니다. 5번, 물체를 찾으려면 더듬거려서 찾아야 한다. 앞이 안 보이니까. 이것도 맞죠. 3번, 다음과 같이 전등이 켜진 방과 꺼진 방의 모습이 차이가 나는 까닭을 쓰세요. 자, 왼쪽은 전등이 켜져 있고요. 오른쪽은 전등이 꺼져 있어요. 자, 무엇이 다르다? 그렇죠. 전등이 켜지면 빛이 있는 거고, 전등이 꺼지면 빛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왼쪽 그림은 물체를 볼 수가 있고, 오른쪽은 물체를 볼 수가 없다. 그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어요. 전등이 켜진 방에는 빛이 있어서 물체를 볼수 있고, 자, 여기 빛이 있다라는 키워드.

상자 실험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데, 자, 여기 어둠 상자에 이 남학생이 구멍을 손으로 꽉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빛이 들어갈까요? 빛이 안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여학생은 이 어둠 상자 안에 있는 물체를 볼수 있다, 없다? 없다. 빛이 없으면 물체를 볼수 없다. 자, 그럼 5번 볼게요.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윗면의 구멍을 손으로 가렸을 때에는 어둠 상자 속 물체가 보이지 않는 까닭. 자, 어둠 상자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빛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6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실험 우리 친구들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손으로 막을 때는 빛이 들어가지 않고, 손으로 떼고 오히려 이 구멍에 손전등을 비춰주면 빛이 안으로 들어가서 물체를 볼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한 결과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보기 살펴볼게요. 기억. 물체의 그림자 모양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아니죠. 자, 우리 그림자 모양을 알아보는 실험. 이것은 어떻게 설치를 했었죠? 맞아요. 손전등, 그리고 물체. 그 뒤에 스크린을 두고 스크린에 어떤 그림자 모양이 맺히는지 그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었죠. 땡. 니은. 윗면 구멍에 손전등 빛을 비춰도 어둠 상자 속의 물체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죠. 그렇죠.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손을 떼고 손전등을 비추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체를 볼수 있다. 디귿. 윗면 구멍을 두꺼운 종이로 가리면 어둠 상자 속의 물체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맞는 설명이 되겠죠. 손으로 막아도 혹은 뭐 두꺼운 종이로 막아도 어떤 것으로 막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구멍을 막아서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면 그 안에 물체를 볼수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이 되겠죠. 자, 7번 봅시다. 어두운 밤길에 가로등이 없을 때 생기는 불편한 점을 쓰세요. 자, 어두운 밤길에 가로등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앞을 보기 힘들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어두운 밤길에 앞을 보기 힘들 때 생기는 불편한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닥에 길이 보이지 않아서 넘어질 수 있다. 혹은 뭐 어떤 것에 부딪혀 다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 우리 친구들 쉽게 적을 수 있겠죠? 8번. 햇빛 관찰 장치에 나타난 햇빛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우리 처음 보는 장치일 수도 있어요. 이게 햇빛 관찰 장치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두꺼운 종이판을 세워두고 거기에 좁은 틈을 만들었어요. 좁은 일자 모양의 틈을 만들었는데 거기 사이로 햇빛이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햇빛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모양이 맺히겠죠. 관찰해 봤더니 햇빛이 구불구불 혹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간 게 아니라 일자로 곱게 들어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 빛은 어떻게 구불구불 휘어지거나 삐죽삐죽 여기저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일자로 곧게 직진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기억 볼게요. 햇빛이 곧게 나아간다. 이게 바로 빛의 직진을 설명한 문장이 되겠죠. 니은, 햇빛이 휘어져 나아간다? 휘어져 나아가면 이리저리 이렇게 휘어진 모습일 텐데 그렇지 않죠. 디귿, 햇빛이 꺾여서 나아간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좁은 이 틈새 모양과 그대로 똑같이 곧게 나아갔어요. 정답은 기억이 되겠죠. 9번 봅시다. 다음과 같이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모습으로 알수 있는 빛의 성질을 쓰세요. 문제에서 무엇을 쓰라고 했는지를 꼭 이렇게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 빛의 성질 세 가지 있었죠. 어떤 거? 1번, 직진한다. 2번, 무엇이었죠? 그렇죠. 거울 생각하면서 반사한다. 세 번째, 굴절한다. 이세 가지 중에서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은 무엇에 해당한다? 그렇죠. 바로 첫 번째 직진에 해당합니다. 빛은 공기 중에서 곧게 나아간다. 이렇게 곧게 나아간다는 말이 즉 직진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다음은 네이

레이저 지시기와 스크린 사이에 가습기를 설치해서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한 실험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레이저 지시기에서 빛이 쭉 나아가고 중간에 가습기를 설치했죠. 뿌연 증기를 통해서 아, 빛이 이런 모양으로 나아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1번. 빛의 직진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이다. 바로 여기 맞는 설명이지요. 2번. 스크린이 없어도 빛은 곧게 나아간다. 맞아요. 스크린을 치워도 빛은 계속 곧게 나아갑니다. 3번. 스크린을 멀리 떨어뜨리면 빛이 휘어져 나아간다. 자, 스크린은 여기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빛이 가다가 힘들어서 휘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끝까지 곧게 나아갑니다. 4번. 가습기를 틀면 빛이 나아가는 모습이 더잘 보입니다. 맞죠? 5번. 레이저 지시기의 방향과 상관없이 빛은 곧게 나아간다. 맞습니다. 레이저 지시기를 이렇게 비춰도 빛은 곧게 나아가고 아래로 비춰도 빛은 곧게 나아갑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1번. 레이저 지시기로 인형을 가리키려고 합니다.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보내야 하는 위치를 골라보세요. 자, 어디일까요? 그렇죠. 니은에서 비춰야 이 인형을 향해서 갈수 있겠죠. 비긋 안 되고 기역도 안 됩니다. 12번. 빛의 직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빛은 공기 중에 곧게 나아간다 맞고요. 빛이 직진하다가 투명한 유리를 통과하면 그림자가 생긴다. 자, 빛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디귿, 직진하던 빛이 물체를 통과하지 못하면 물체 뒤쪽에 그림자가 생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3번, 오른쪽과 같은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물체의 모양으로 옳은 것. 자, 그림자의 모양은 물체의 모양과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물체도 네모 모양이어야겠죠. 3번. 14번. 일상생활에서 그림자를 활용한 예를 쓰세요. 자, 아까 설명했던 양산과 같은 거, 뜨거운 햇빛을 막는 그런 경우를 적어주면 돼요. 그늘막, 모자, 양산 밑에 생기는 그림자를 이용해서 우리는 햇빛을 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그림자를 활용한 다양한 예시들이 있겠지만, 교재에 나온 이러한 햇빛을 가리는 거,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어요. 네, 오늘의 문제 모두 마쳤고요. 마지막 퀴즈 나가요. 오늘의 퀴즈. 그림자의 모양은 항상 일정하고 빛을 비추는 방향을 바꿔도 변하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같은 내용 계속 이어서 단원평가 문제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포텐 수학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무리수와 실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실수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수의 범위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확인하도록 하죠. 자, 우리 처음 알아야 될 개념은 무리수와 실수의 정의예요. 무리수는 어때?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입니다. 선생님, 예전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였는데요. 그럼 유리수와 반대입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우리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반대의 생각

한다면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 무리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수라는 것은 그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 안에 유리수인 것과 무리수인 것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진다 생각할 수 있겠죠.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예를 한번 볼까요? 파이는 3.1415926...점점점점점 소수점 아래에서 순환하는 거 없이 계속 무수히 소수점 아래로 숫자들이 나열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던 루트 2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요. 이 값도 1.414213535...점점점점점 하고 나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그래서 무리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1.23에서 23이 순환하는 것은 어때요? 그렇죠. 232323 소수점 아래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분수로 바꾸는 방법도 공식화시켜서 알고 있었죠. 분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무리수인가요? 아닙니다. 유리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무리수들과 유리수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틀리지 않아야 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의 싱크홀 첫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입니다. 첫 번째 싱크홀은 유리수의 정의를 명확하게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무리수와 실수를 알기 위해서는 유리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무리수와 실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그 분수로 나타낸다는 것의 의미가 p분의 q의 꼴로 나타냈을 때 분모는 0이 아닌 정수, 분자는 정수가 되는 형태를 유리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실수의 체계라는 건데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통틀어서 실수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리수와 무리수들이 정확하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리수는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지고요. 정수는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로 구별됩니다. 자, 더불어 자연수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자연수는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1과 소수와 합성수로 나누어져요. 1은 약수가 1개밖에 없고요. 소수는 약수가 2개,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이다라고 구별할 수 있겠죠. 자연수의 구별까지도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무리수는 아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소수의 관점에서 보자면,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무한소수 안에 순환하면서 무한히 소수점 아래로 숫자가 반복되어지는 순환소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다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빨간 선 보이시죠? 저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유리수고요. 아래쪽에 있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소수가 모두 무리수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이야기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첫 번째 싱크홀과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에서 분수로 나타내려면 분자와 분모가 모두 정수꼴로 나타나야 한다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모와 분자가 있지만 분자에 있는 루트 2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수꼴로 나타났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보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수를 모두 골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가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정확하게 구별해서 쓸수 있어야겠죠? 자, 먼저 16분의 1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16분의 1은 어떤 수니? 하고 고민했더니 제곱하면 16분의 1이 되는 것 중에서 양수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머릿속에서 빨리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를 제곱해야 16분의 1이 되죠?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
그런데 그 중에 양수가 바로 루트 16분의 1이니까

아, 루트 16분의 1은 4분의 1에 해당하는구나 얘기할 수 있겠네. 결국 유리수죠. 그래서 우리 루트 16분의 1은 유리수에 써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리수에만 쓰나요? 아니죠. 유리수라면 실수도 될 거예요. 실수가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 쪽에도 루트 16분의 1이 쓰여져야겠죠. 그 다음 2분의 파이는 파이가 무리수였어요. 그걸 2로 나누어도 소수점 아래의 숫자들이 순환하지 않으면서 계속 반복된다라는 건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는 무리수가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무리수도 실수의 일종이니까, 아, 실수 자리에 2분의 파이 들어가야겠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0.12에서 2가 순환하는 것은 어때요? 그래, 순환하는 거 하나구나. 그러면 분모는 90이고, 분자는 12에서 1 빼면 되니까 90분의 11이라고 분수로 쓸수 있죠. 그래서 유리수입니다. 그렇다면 유리수 자리에 0.12에서 2 순환하는 순환소수 쓸수 있어야 되고, 실수 자리에도 똑같이 써 주실 수 있어야겠죠. 자, 다음 루트 0.9에 09 순환 생각할게요. 그럼 먼저 안쪽에 있는 0.9에서 9 순환하는 값이 얼마인지 생각해야죠. 이거 9분의 9니까 1. 결국 이 전체 값은 루트 1을 의미하고요. 루트 1은 제곱해서 1이 되는 것 중에 양수를 생각하는 거니까 결국 1이구나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정수네요. 자연수이면서 정수예요. 그래서 정수 자리에는 루트 0.9에 9 순환하는 값을 써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수라면 당연히 유리수도 될 테니까 여기 유리수 자리에도 쓰셔야 되고, 실수도 될 테니까 실수 자리에도 똑같이 써 주실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 봅시다. 3분의 루트 5, 무리수를 3으로 나눴어요. 여전히 무리수일 겁니다. 그래서 3분의 루트 5, 역시나 실수 자리에도 3분의 루트 5 하고 들어가야겠죠? 2 플러스 루트 2는요, 소수점 아래로 순환하지 않는 숫자들이 무수히 많이 반복되는데, 거기에 2만 더했다고 하더라도 소수점 아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리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2 무리수 자리에 쓰시고, 실수 자리에도 2 플러스 루트 2를 써 주셔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무리수와 실수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숫자들을 구별해 봤습니다. 오늘의 한줄 통해서 이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어디야? 어디서 나는 거야?
1: 아니에요. 워프예요, 워프.
2: 아, 정말 놀랐어. 아우, 이 개구쟁이야. 아유, 놀래라.
1: 키키, 우리 유령놀이에요. 워프 더 놀고 싶어요.
2: 안 돼. 밤이에요. 코 자야 돼요. 이리 오세요.
1: 에이, 안 졸립단 말이에요. 더 놀아요.
2: 안 돼, 안 돼. 밤에 안 자면 그 다음날 꾸벅꾸벅 졸고 오히려 신나게 못 논다니까.
1: 눈 번쩍뜨고 있을게요. 밤에도 놀고 낮에도 놀면 좋잖아요.
2: 안 돼요. 밤이니까 자야지.
1: 자기 싫은데 왜 자꾸 자야 한다고 하는 걸까? 궁금, 궁금, 궁금해.
2: 밤에 쿨, 쿨 잠자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워프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3: 드디어 워프가 잠들었군. 자, 그럼 오늘 하루 일을 정리해볼까? 오, 햇볕이 너무 뜨거울 땐 위험하니까 피하라는 정보네. 이건 중요하니까 여기에 저장!
2: 우리가 잠든 사이 뇌는 하루 동안 배운 정보를 자고 정리하고 기억 저장소에 저장해. 그리고
3: 어휴, 필요 없는 것들이 껴있네. 탈탈탈탈 깨끗이.
2: 뇌세포 사이에 낀 노폐물도 깨끗이 청소하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야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다음날 더 신나게 놀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3: 쑥쑥쑥 쑥쑥쑥 쑥쑥쑥 워프야 쑥쑥 자라렴. 성장 호르몬이 나가신다.
2: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성장 호르몬은 뼈와 근육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이 쑥쑥 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1: 우와, 그럼 잠을 푹 잘 자면 키가 쑥쑥 잘 자라겠네요.
2: 그렇지.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잠을 푹 잘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할 수 있어요.
1: 오, 그럼 워프는 매일 안 일어나고 더 빤히 자고 더 빤히 크고 더 빤히 건강해질래요.
2: 하, 근데 워프야, 너무 오래 자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요.
1: 오, 정말요?
2: 친구들, 어린이들은요,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자는 것이 적당하대요. 그러니까 꿈나라로. 응? 뭐야, 잔다면서.
1: 잠이 안 와요.
2: 이렇게 화나니까 잠이 당연히 안 오지. 내가 끌 거야. 자, 끕니다.
1: 키키, 안 되겠어요. 잠이 안 와요. 뭘 보다 보면 잠이 올 것 같은데.

0: 보던 영상 좀만 더 보다 잘게요.
1: 어? 안 돼요, 안 돼요. 휴대폰 불빛은 잠이 더 잘 안 오게 한다니까. 안 돼.
0: 그래요? 그럼. 아! 헛들! 힘들게 움직이면 잠이 올 거예요.
1: 세상에, 그만하세요. 그만. 우리 이러다가 밤을 꼴딱 셀 것 같아. 쿨 잠 요정이 우리에게 왔다가 다시 달아날 것 같아.
0: 네? 잠 요정이요?
1: 응. 쿨 잠 요정한테 어떻게 하면 푹 잘 수 있는지 물어보고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볼까?
0: 우와, 좋아요. 쿨 잠 요정, 워프한테 빨리 와줘.
2: 쿨쿨쿨 푹 잠들 수 있는 쿨쿨쿨 주문을 알려줄게. 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기.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자기. 잠자는 곳은 조용하고 어둡게. 부드러운 음악 들으며 쿨.
1: 이제 좀 잠이 들려나 보네.
0: 아, 네. 근데 깜깜하니까 조금 무서워요.
1: 그러면 친구를 데려다 주면 되겠다. 자, 안녕 워프. 나는 네 친구야. 무서우니까 옆에 있어줄게.
0: 근데 넌 누구야?
1: 나는 걱정인형이야. 워프야, 네 걱정거리를 나에게 다 들려줘봐. 그러면 네 걱정거리 내가 저 멀리 갖다 놓고 올게.
0: 난 혼자 자는 게 조금 무서워.
1: 누구나 혼자 자는 게 무서울 수 있어. 그런데 하룻밤, 이틀밤 혼자 자는 걸 도전해봐. 그러면 용기가 생길 거고 다음에는 혼자 자는 자신감이 팍팍 불어올 거야. 할 수 있다! 있다!
0: 할 수 있다! 근데 무서운 꿈을 꾸면 어쩌지?
1: 그럼 나를 안고 자봐. 나를 안고 자면 나와 신나게 노는 꿈을 꿀 수 있을 거야.
0: 우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고마워. 나 정말 잘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꿈나라에서 만나자.
1: 친구들, 워프가 꿈나라로 갔어요. 여러분도 꿈나라로 오세요.
3: 워프랑 도전!
0: 친구들, 안녕! 워프는 걱정인형 덕분에 푹 잘 잤어. 걱정도 멀리 가져다주고 꿈나라 친구도 돼주는 나만의 걱정인형 같이 만들어보자. 클레이, 털실, 네임펜, 그리고 가위를 준비해줘. 먼저 클레이로 걱정인형의 몸을 만들어줘.
4: 조물조물 몸통을 만들고 양쪽 팔 만들어줘야지. 발도 붙여줘야지. 후. 몸과 얼굴이 잘 구분되게. 우. 그다음 그늘 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줘. 잘 마-

0: 달린 걱정인형의 몸에 털실을 감아줘. 걱정인형아, 워프의 걱정을 다 가져가줘. 우샤, 우샤, 휙. 티셔츠 예쁜데 내가 예쁜 바지 만들어줄게. 내 걱정인형은 반바지를 입히겠어. 그다음에 네임펜으로 얼굴과 머리를 그려주자. 내 걱정을 다 가져가 줄 것 같아. 워프의 걱정인형 완성!
1: 오늘 밤 워프의 꿈나라에 걱정인형들 모두 모두 놀러와.
2: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아하!
0: 우리의 건강 지킴이 참 쿨쿨 잘 자면 몸도 마음도 쑥쑥 나 혼자서도 쿨쿨 잘 잘 수 있다.

0: 오늘도 성공 신난다.
1: 우리 친구들도 내일도 모레도 아자 아자
0: 아자 아자.
2: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 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워프!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랄랄라. 오늘 급식은 뭘 먹으려나? 아싸! 내가 1등! 어라? 이게 뭐야? 교실이 왜 텅 비었지?
1: 어? 순우야, 오늘 공휴일인데 학교에 왜 왔어?
0: 네? 공휴일이요?
1: 나라에서 정해준 노는 날이란 거지. 아까 보니 친구들은 어디 가나 보던데.
0: 뭐라고요?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너무해. 얼른 친구들을 만나봐야겠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2: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와, 이 묵은 먼지를 싹 털어내니까 내 마음이 다 그냥 다 시원해지네. 아, 차차. 맞다, 맞다. 이 태극기 개양하는 걸 깜빡했다. 태극기를 어디 뒀더라. 어디 보자. 아, 찾았다.
0: 선배님!
2: 아이, 깜짝이야. 아이, 순호야. 너 때문에 간 떨어질 뻔했잖아. 너, 그런데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0: 오늘 노는 날이라서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왔어요. 그리고 선배님 드리려고 선물도 가져왔어요.
2: 아이, 선물 뭐 이런 거. 잠깐만, 너 지금 3.1절을 노는 날이라고 한 거야, 설마?
0: 오? 친구들이 노는 날이라고 하던데요? 노는 날이 아니면 뭔데요?
2: 아니, 비밀 요원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지, 이 호랑이가 3.1절도 제대로 모르다니. 너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 애국심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 이대로는 이 비밀 요원으로서의 자격 미달, 탈락이야.
0: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오늘이 무슨 날인지 가르쳐주세요. 네, 선배님.
2: 그래도 순호가 지금까지 뭐 노력하긴 했으니까 한번 봐줄까?
0: 선배님!
2: 그래, 좋아. 그럼 오늘은 이 애국심을 키우는 훈련을 하도록 하지. 일단 따라와.
0: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2: 자, 오늘은 3월 1일. 이 순호가 말한 대로 쉬는 날인 거 맞아.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0: 응?
2: 3.1절은 국경일이기도 하거든.
0: 오, 국경일? 국경일, 그게 뭐예요, 선배님?
2: 국경일은 우리나라에 축하할 만한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둔 날을 말해. 그럼 순호야,
0: 네.
2: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축하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0: 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든 날 같은 거 아닐까요?
2: 아주 똑똑한데? 맞아. 온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 쉬는 날로 정하고 이렇게 달력에 빨갛게 표시를 해두었지. 이런 날을 공휴일이라고도 해.
0: 오, 오? 그러면 오늘 3.1절도 뭔가를 기념하는 날이겠네요?
2: 그렇지. 바로 이거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0: 선배님!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2: 우리나라는 오래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단다.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 곳곳에선 수많은 국민이 총과 칼을 든 일본 경찰에 맞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을 외쳤어.
0: 방금 전 선배님처럼요?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2: 그러니까 3월 1일 이 대한독립을 외쳤던 그분들의 절실한 마음을 잊어선 안 되겠지. 그래서 매년 3월 1일을 국경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거란다.
0: 그렇구나.
2: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35년 후인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드디어 독립할 수 있었는데 그날 역시 국경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지.
0: 선배님, 그런데요, 저기 달력 보면 빨갛게 표시된 날짜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 정말 많은가 봐요.
2: 아니, 우리나라엔 국경일만 있는 게 아니야. 기념일이라는 것도 있거든.
0: 네? 선배님, 아까 전에 선배님이 국경일이 뭔가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2: 그래, 맞아. 그런데 기념일은 이 국경일은 아니지만 국경일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야. 그럼 순호가 어디 국경일과 기념일을 맞춰볼까?
0: 네, 알겠습니다.
2: 자, 여기 5월 5일은 무슨 날일까?
0: 에이, 선배님! 이 날은 모를 리가 없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잖아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3.1절처럼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을 기념하는 건 아니니까 어린이날은 기념일인 것 같아요!
2: 우와, 순호야! 대단한데!
0: 에이, 선배님, 이 정도로 놀라시다니 제가 조금 더 맞춰볼게요. 5월 8일은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념일 어버이날이고요.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스승의 날 기념일이고요.
2: 정답! 우와, 순호야, 대단한데! 자, 그럼 네. 이날은 무슨 날일까? 6월 6일!
0: 6월 6일은요! 6월 6일은 저기에 현충일이라고 적혀있는데 현충일이 뭐예요?
2: 6월 6일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기념일이야.
0: 그런 거였구나.
2: 이번엔 7월로 가서 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란다. 그리고 10월 3일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을 지닌 개천절. 우리나라의 탄생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지.
0: 우와, 우리나라의 생일인 거네요.
2: 그리고 순호가 이야기했던 10월 9일 한글날. 이날은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긍심을 갖기 위해 정해진 국경일이야. 그리고 식목일이나 과학의 날 같은 기념일들도 있어. 이 달력에 표시가 잘 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공부해보면 재미있을 거야. 맞다. 이 국경일이나 중요한 기념일에 꼭 빼놓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어.
0: 꼭 해야 할 일? 박물관을 가야겠죠?
2: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바로 이 태극기 개양. 이 태극기를 창문 밖이나 대문 밖에 다는 것을 말해. 그런데 순호야, 너 혹시 이 태극기의 색과 모양에도 의미가 있는데 알고 있니?
0: 아니요.
2: 괜찮아. 오늘 잘 배워두면 되지 뭐. 먼저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나타내고 태극 문양은 조화를 상징해. 이 검은 막대 모양의 사괘는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태극기에는 세상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지.
0: 우와, 태극기가 우주를 품고 있네요. 정말 멋지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최고!
2: 최고! 그렇지. 그럼 이 멋진 태극기를 순호가 한번 달아볼까나?
0: 네! 우와! 저? 이렇게요?
2: 아니, 틀렸어. 이렇게 국기를 봉에 낮게 다는 건 현충일처럼 이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을 기릴 때 다는 방법이거든.
0: 그렇다면 오늘은

0: 잘했어.
1: 선배님, 태극기를 달고 다니까 마음속에서 애국심이 막 샘솟는 것 같아요.
0: 우와, 벌써부터 막 애국심이 막 샘솟는 것 같아.
1: 네, 선배님.
0: 벌써 막 훈련의 성과가 나타나는 건가?
1: 네.
0: 선노야, 그럼 다가오는 국경일에는 이렇게 태극기를 개항하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비밀 요원 시험 과제다.
1: 그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라고요.

15일? 광복절! 오늘은 노는 날, 학교 안 가는 날, 잠 늦게까지 자도 되는 날! 어, 왔다! 어, 비밀 요원 숙제! 어? 어? 오늘은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 그러니까 태극기를 높게 달아야 되지! 아, 맞다! 선배님께 인증사진 보내야지! 자, 사진을.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왔어, 우리 친구들. 요즘 있잖아. 이 나의 관심사로 나의 뇌 구조를 표현하는 게 유행이라며. 또 유행하면 이 괴짜 박사가 뒤처질 수 없지. 자, 지금부터 이 괴짜 박사의 관심사로 이 괴짜 박사의 뇌 구조를 표현해보지. 자, 나의 관심사는 이렇게, 이렇게. 어우, 완성됐다. 궁금하지? 이 괴짜 박사의 뇌 구조. 너라 이겨! 어때? 이 괴짜 박사의 뇌 구조가?
1: 우와! 박사님 뇌는 발명과 상상력,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네요. 그런데 뇌는 어느 부분에서 특별한 상상력이나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0: 뭐? 뇌의 부분이 어딨어? 뇌는 그냥 뇌지. 하나의 큰 덩어리.
1: 그게 아니에요.

0: 뇌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이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요. 오늘도 박사님에겐 꿈틀꿈틀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얍!
1: 어? 순우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오늘은 우리 몸속 가장 신비한 기관, 뇌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지금부터 출발해요.
0: 뇌는 머리뼈 안에 있는 기관이에요. 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휘하고 있어요. 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위를 대뇌라고 해요. 대뇌는 왼쪽에 있는 좌뇌와 오른쪽에 있는 우뇌로 나뉘어 있어요. 좌뇌는 수치, 언어, 문자 등을 잘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죠. 우뇌를 통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잘 인지하고 그림이나 소리를 잘 알아차릴 수 있어요.
2: 뇌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각 부분마다 하는 일과 역할이 달라요. 지금부터 순호와 함께 뇌의 각 부분을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로 대뇌입니다. 여기에서 대자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어때요? 여기가 대뇌인데 정말 크죠? 대뇌는 뇌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대요. 대뇌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기억을 저장하고 사고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학습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대뇌 때문이죠. 그리고 대뇌는 명령을 내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중뇌, 중간뇌를 알아봐요. 여기 중뇌가 있는데요. 중뇌는요, 뇌에서 가운데, 중간에 있어서 중간뇌라고도 해요. 중뇌는 시각과 청각신경이 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를 듣거나 밝은 빛을 볼 때 깜짝 놀라서 고개를 휙 돌리는 것도 바로 이 중뇌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간뇌, 사이뇌를 알아봐요. 간뇌는요, 대뇌와 중뇌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사이뇌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간은요, 사이 간자예요. 친구들 간의 우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 간자가 사이 간자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뇌는요,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요. 갈증, 식욕, 체온 등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죠.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면 간뇌에서 물 마셔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배고픔을 느끼면 간뇌에서 밥 먹어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다음으로 손에 척수, 연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손에부터 알아볼까요? 손에의 손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대뇌에 비해서 작아서 손에라고 합니다. 손에는 대뇌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손에를 보니까 브로콜리나 호두를 반으로 잘라놓은 모습 같지 않나요? 손에는 중요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몸의 자세와 근육을 조절해요. 그리고 정밀한 운동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줘요. 우리 친구들이 숟가락 들고 밥 먹을 수 있는 거, 연필 들고 글씨 쓸 수 있는 것도 손에 때문이죠. 계단 오르고 내리기, 자전거 타기 모두 손에가 관여하는 일이랍니다. 다음으로 연수, 숨뇌에 대해서 알아봐요. 연수는 숨뇌라고도 하는데요. 이 숨은 숨쉬다의 숨이에요. 그러니까 연수는요,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호흡과 심장 박동, 소화 등을 조절하는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해요. 만약에 이 연수가 손상이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잠시 후에 순호가 자세히 설명해 줄 건데 연수는 침, 눈물, 재채기와 같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반사운동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또 공부해요. 다음으로 척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척수는요, 통로예요.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통로인데 어떤 통로일까요? 바로 자극과 명령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우리 몸 각 부분에서 받은 자극이나 정보가 이 척수를 통해 뇌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또 대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이 척수를 통해 우리 몸의 각 부분으로 가는 거죠. 즉, 척수는 자극과 명령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줘요. 그런데 있잖아요. 뇌는 우리 몸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몸 각 부분 부분이 하는 일을 다 관여할 수 있는 걸까요? 저기 멀리 떨어진 발이 하는 일도 이 뇌가 관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는 거죠? 바로 신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뇌와 몸을 신경이 연결해 주거든요. 뇌와 척수에서 나온 이 신경이 그물처럼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어요. 눈, 코, 입, 손, 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뇌가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퍼져 있는 모습이 그물 같죠? 그래서 우리는 신경망이라고도 해요. 이 망자가 그물 망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경이 어떻게 우리 뇌와 몸을 연결해 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친구가요? 멋지게 숲속을 탐험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숲에 갔어요. 그런데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자, 발견했어요. 눈으로 본 거죠. 눈이 받아들인 정보를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해요. 신경이 몸과 뇌를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보가 뇌에 갑니다. 자, 이제 뇌가 결정을 내려요. 저 그림자는 무서운 호랑이야. 도망가. 자,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럼 뇌가 내린 이 결정이 신경을 통해 몸의 여러 기관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면 와, 호랑이다 하고 도망가는 거죠. 왜 저러지? 나 순호인데. 그런데요, 친구들. 이것보다 빠른 판단이 필요할 때, 보다 빠른 결정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댔어요. 손에서 자극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자극이 신경을 통해 대뇌로 가요. 대뇌에서 뜨거우니까 빨리 냄비에서 손을 때려. 자, 다시 이 명령이 신경을 통해 손까지 가요. 그래서 냄비에서 손을 뗀다?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위험해질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반사입니다. 반사라는 것은요, 어떤 명령을 내릴 때 대뇌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반사에는 자동반사와 조건반사가 있어요. 자동반사는요, 태어날 때부터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자동반사라고 해요. 그리고 조건반사는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조건반사라고 합니다. 지금 코에 먼지가 들어갔나 봐요. H! 자, 이것은 자동반사예요. 그리고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서 아, 뜨거워! 손을 떼는 것도 자동반사예요. 그런데 지금 순호가 레몬을 보고 침을 줄줄 흘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레몬을 보기만 해도 침이 나올까요? 과거에 레몬을 먹었을 때 쉬었던 경험이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경험으로 학습에 의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조건 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해보니 뇌는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요. 보통 성인의 뇌 무게는 얼마만큼일까요? 보통 성인의 뇌 무게는 1.4kg에서 1.6kg이래요. 별로 생각보다 무겁지 않네요. 그렇다면 갓 태어난 아기의 뇌는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일까요? 함께 알아봐요.
0: 아기가 태어나 자라나면서 뇌도 끊임없이 변하고 발달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뇌에는 1분에 최대 25만 개나 되는 뇌세포가 새로 생겨난대요. 특히 태어나서 5살 정도가 될 때까지 뇌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생겨나요.

0: 뇌썩음이란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게임 또는 무의미한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해 정신적으로 피곤하거나 생각이 멍해지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너무 짧고 자극적인 영상은 많이 보지 않고 책 읽기, 운동하기, 재미있는 공부하기와 같은 좋은 습관을 지니는 게 좋아요. 뇌도 우리 몸처럼 잘 돌봐줘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모방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처럼 스스로 배우는 기술을 이야기해요. 복잡하게 얽힌 사람의 뇌속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방법인데요. 인공신경망이 여러 층으로 쌓이는데 이것이 많고 깊을수록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도대체 컴퓨터는 인간의 뇌를 어디까지 모방할 수 있을까요? 참 궁금하네요.
1: 꿈이었어. 꿈이었구나. 아니, 뇌가 중요한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공부를 해보니까 이 뇌가 엄청 중요한 거네. 잘 관리를 해야 되겠어.
0: 맞아요. 뇌는 작지만 내 삶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비밀무기니까요.
1: 맞아, 맞아. 우리 친구들도 뇌를 잘 관리하고 이 뇌를 잘 성장시켜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아래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오늘 순호가 설명해준 내용이네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자고요. 안녕! 허드.

0: 어? 이거 뭐야? 어? 오늘은 악기 정리하는 날이던가? 오, 나 악기 잘 모르는데? 이거 뭐지? 우와, 이거 되게 멋져 보인다. 이거 뭐지? 은색 빨대인가? 이렇게 맛있는 건가? 아니야. 그러기에는 여기가 막혀있단 말이지. 오, 그러면 이거지. 이야, 칼성. 이야. 아니야. 아,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건 뭐야? 이거는 필인가? 요렇게 붙는 필인가? 아니야. 등 긁는 거지, 뭐. 이거 등 긁는 거. 오, 아! 내가 아는 게 나왔네. 짜잔! 바로 탬버린! 탬버린, 그래. 내가 이거 탬버린을 좀 알아. 아, 이거는 뭐지? 뭐가 이렇게 작은 거야? 이거 모르겠다.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이 시크릿 주주 동물원에는 할 일이 많은 거야. 아, 그래. 잠깐 똑똑해져야 되니까. 그래. 우리 주주 주스. 우리 한번 마셔볼까? 어? 오늘의 주주 주스는 좀 이름이 어려운데? 심포니 스페셜 드링크. 이 심포니가 뭐지? 좀 어렵다. 자, 어쨌건 우리 주주주스 먹고 빨리 똑똑해져서 여기를 탈출하는 거야. 주주 파워!
1: 천은 감도 97% 상승. 악기 감별 능력 활성화.
0: 자, 그럼 오늘 뭘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주 파워로 수업

0: 시작! 우와, 보미쌤, 너무 멋져요. 저랑 같이 연주해요. 오케스트라처럼요.
1: 오케스트라? 그게 뭐야?
2: 아, 오케스트라는 무엇이냐? 바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는 걸 말해.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는 원래 관현악단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관 무엇이냐? 바로 이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걸 말하지. 바로 이거 봐봐. 이 플룻도 후후 하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잖아. 그리고 현 뭘까? 바로 줄을 퉁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 뭐가 있을까? 바이올린 같은 게 있잖아. 그런데 사실 오케스트라는 이러한 관현악기뿐만 아니라 바로 북처럼 치는 악기도 있고 이러한 타악기. 그리고 피아노를 이렇게 치잖아, 건반을. 그래서 건반악기 등도 있어. 그래서 다양한 악기로 구성되어 있지. 자, 그럼 우리 도대체 어떤 악기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 짜잔! 먼저 목관악기에 대해서 알아볼게. 목관악기? 아까 내가 이 관자는 뭐라 그랬어? 숨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목자는 바로 한자로 나무 목자야. 그럼 이러한 관악기인데 무엇으로 만든 관악기다? 나무로 만든 관악기다라는 거야. 예전에는 이렇게 나무로 악기를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금속으로 만드는 악기가 많대. 그러면 목관악기에는 뭐가 있어? 아까 내가 들고 있던 바로 플룻이 있고 플루트, 그 다음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등이 있지. 이게 목관악기라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악기가 있을까? 관악기는 관악기인데 짜자잔, 바로 금관악기야. 금관악기의 이 금자는 무엇이냐? 바로 금속으로 만든 관악기다라는 거지. 주로 이렇게 노란빛을 띠는 황동으로 만드는 걸 바로 금관악기라고 해. 금관악기는 소리를 어떻게 내냐면 바로 입에 파이프를 대고 뿌 하고 소리를 불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 입술의 진동이 관 속에 있는 공기를 흔들어서 소리를 내게 하지. 그래서 이렇게 입술이 부르르르 떨면서 내는 악기가 바로 무엇이다? 금관악기. 금관악기에는 뭐가 있을까?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나팔 모양처럼 이 입구가 커다란 것들이 많아. 트럼펫, 그리고 트롬본, 호른, 튜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다음은 바로 타악기. 난 타악기가 좋더라. 타악기는 두드리거나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 이 타악기를 우리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 바로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짜자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지. 바로 이거. 자, 여기 있는 이 탬버린. 탬버린은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아, 바로 이 부분을 두드리거나 또는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데 주로 여기 이렇게 탬버린에 붙어있는 이 가죽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낸단 말이야. 이러한 악기들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망명악기라고 해. 그래서 망명악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팀파니와 탬버린이 있지. 그 다음에 이러한 실로폰, 트라이앵글처럼 바로 몸체를 직접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게 있어. 그런데 실로폰 트라이앵글 말고 내가 하나 더 가져와 봤어. 짜자잔, 이게 뭐야? 바로 캐스터네츠야. 캐스터네츠 소리 들어봐. 자, 이렇게 캐스터네츠 자체의 몸체를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이 악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채명악기라고 하지. 어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신기하지?
0: 저 타악기 많이 해봤어요. 저의 최애악기가 탬버린이거든요.
1: 전 예전에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그건 무슨 악기예요?
2: 바이올린은 바로 줄이 있잖아. 이 줄을 손가락으로 퉁기거나 그리고 어떻게 활로 켜잖아. 그래서 짜잔, 우리는 이걸 현악기라고 해. 줄을 활로 켜고 손가락으로 퉁겨서 소리를 낸다. 부드럽고 아주 그윽한 소리가 나지. 어떤 악기들이 있을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같은 악기가 있어. 그런데 얘들아, 혹시 오케스트라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어?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다양한 악기로 이루어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오케스트라도 특히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심포니, 필하모닉, 챔버, 오케스트라로 나눠볼 수 있어. 첫 번째, 나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나눌 거야. 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의 기준은 바로 규모야. 규모가 큰 거는 심포니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규모가 작은 건 바로 챔버 오케스트라야. 여기 있는 이 챔버는 무엇이냐? 바로 방이라는 뜻이야. 방에서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그래서 10명에서 30명 정도의 규모가 작은 오케스트라. 실내 악단이라고 하지. 그럼 심포니와 필하모닉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 그건 바로 후원자의 차이야. 개인 후원자냐? 아니면 이렇게 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지방 도시나 작은 관공서 그리고 기업 등이 후원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여기 있는 필하모닉은 바로 이름에서부터 후원자가 누구인지 느껴지거든. 여기 있는 필이 뭐냐면 하트, 사랑하다 라는 뜻이야. 하모닉은 바로 음악을 말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후원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 후원자로 주로 이루어진 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다라는 거지. 하지만 요즘에는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대.
0: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오케스트라는 몇 명으로 구성돼요?
2: 오케스트라는 바로 작은 실내악단은 10명에서 30명 정도, 그리고 대규모, 그 규모가 큰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80명에서 100명 정도 10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지?
1: 그럼 어떻게 앉아요? 같은 악기끼리 같이 앉아야 연주할 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2: 맞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오케스트라에 악기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야. 그런데 앞에 여기 지휘자가 있고 뒤쪽에 관객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 관객과 지휘자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악기들은 무엇일까? 바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현악기야. 현악기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인원도 가장 많고 그리고 가장 앞에 배치하고 있지. 자, 그럼 지휘자와 관객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어떤 악기들일까? 짜잔, 바로 여기. 이러한 금관악기 그리고 타악기들. 북이나 그리고 종소리 같은 거는 한번 칠 때 멀리 울려 퍼지기 때문에 바로 가장 뒤쪽에 배치하고 있어. 그리고 한쪽 곁에는 하프를 놓거든. 하프는 소리가 매우 독특하잖아. 그래서 한쪽 곁에 두고 있는 게 바로 하프라는 악기야.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잘 알겠지? 그럼 이제 정말 오케스트라가 어떠한지 가까이 가서 살펴볼까?
0: 우와, 이게 진짜 오케스트라야? 사람이 이렇게 많아?
1: 그러게. 앞에 앉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바이올린을 들고 있네?
2: 맞아. 바로 현악기. 현악기는 이 소리가 작고 부드러워서 이 오케스트라에서 맨 앞에 앉고 그리고 인원이 제일 많아. 특히 제1 바이올린 이 연주자들 중에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악장이라고 해. 악장은 바로 악기들이 음을 맞추도록 지시하고 그리고 연주 전과 연주 후에 연주자들을 대표해서 지휘자와 악수를 하지.
0: 손에 막대기 들고 흔들면서 서 있는 사람은 누구야?
2: 그분이 바로 지휘자지. 지휘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야. 이 오케스트라의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이 연주자들을 모두 리드하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지휘자가 여기서 손짓으로 크게 라고 하면
0: 모두 확
2: 어디서 유래됐는지

0: 뭔지 알아? 그냥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인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아니. 바로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말에 오르케스트라라는 말에서 나왔어. 그럼 오르케스트라가 뭘까? 바로 오르케스트라는 무대와 그리고 여기 관객이 앉아있는 관객석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말이야.
2: 에? 거기서 음악을 연주했어요?
1: 그럼 그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연주자들이 이 공연과 어울리는 음악을 이렇게 연주했던 거지. 지금도 우리가 오페라 공연을 가잖아? 그러면 바로 이렇게 무대와 관객석 사이에 중간에 지하실 같은 공간이 있어. 그걸 바로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하거든. 이 공간에서 연주자들이 관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바로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오케스트라의 구성,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유래, 다양한 악기까지 머릿속에 입력 완료! 자, 그렇다면 주주 동물원을 벗어날 수 있는 이 마지막 관문, 바로 주주 퀴즈! 이건 내가 잘 알지. 바로 2번! 플룻! 바로 플룻이지. 리코더? 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리코더, 내가 연주할 거야. 아, 근데 떨려. 어떡하지? 잘 해야 되는데. 자, 간다. 박사, 우리 리코더 연습해서 이번에는 꼭 탈출해보자. 응, 가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22번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같은 뜻의 문장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뜻이 같으냐 다르냐. 우리 다양한 이런 상관 접속사들을 배웠었는데, 근데 결국에 해석해보면 얘랑 같은 거다 이런 게몇개 있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you can see까지 일단 똑같고요. Not only tigers but also bears 이렇게 갔어요. Not only A but also B 에요, 그렇죠? A뿐만 아니라 B도 볼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와 사실 같은 표현, 일단 우리가 딱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 뭐예요, 사실은? 그쵸? be as well as a예요. 자, 그러면 be가 bears예요. 그럼 어디? bears as well as tigers. a.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단 ac 의미 같아요. 있나요? ac? 있어요. 정답 3번입니다. 사실 같은 것이, 완전 같은 것은 이두 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neither nor도 마찬가지인데, 자, A, B 둘다 아니니까 얘도 뭔가 부정문으로 바꿔 쓸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같은 의미, 이렇게 하면 not only but also랑, 그다음에 as well as 이렇게 같이 보통 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either A or B는 neither A nor B와 절대 같은 의미가 될수 없죠. 그래서 B, D는 다 따로. 얘는 둘다볼수 없는 거고, 얘는 둘중 하나만, 호랑이를 보든지 아니면 곰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B, D는 같은 뜻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다음 23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여기서는 다양한 접속사를 사용을 해서 두 문장의 의미를 갖게 만들었는데, 이제 같은 거 모두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다르고 어디가 맞는지 우리가 잘 해석을 해봐야겠죠. 자, because you ate a lot이에요. 너는 많이 먹었기 때문에 you must be full now. 너 지금 분명히 배부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because 대신에 as를 쓸수 있나요?

because, as, since 이렇게 세 개, 삼총사, 세 개가 딱 세트로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예요. 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because, as는 의미가 완전 똑같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일단 1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요, he ran fast so that 붙어 있어요. 그쵸? He could catch the bus예요. 자, 그는 빨리 달렸어요. 그래서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책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으로 쓰였는데, so that이 결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약간 해석을 해보면 두개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결과든 목적이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그가 빨리 달렸는데, 버스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달려서 그 결과 버스를 잡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 하셔도 돼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그런 의미인데 B는 어때요? He ran too fast to catch the bus. 우리 too. 자, 얘를 so that을 to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too는 일단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요. 자,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거든요. 자, 직역을 하면 이거 하기에는 너무 이렇다. 즉 이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한다, 못했다. 근데 여기서는 too가 왔으니까 결국에는 그가 너무 빨라서 버스를 잡을 수 없었다. 여기랑 다르죠. 자, 그는 달렸다. 뭐 하기 위해서 버스를 잡기 위해서 달렸고, 또는 빨리 달려서 버스를 잡은 건데, 여기서는 못 잡았다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얘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I want to meet not Somi, but Jiyoung.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나는 만나고 싶은데, not A, but B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미가 아니라 나는 지영이를 만나고 싶어 라는 거죠. 뭔가 누군가가 오해한 거예요. 너 소미 만나러 왔구나. 소미 만나고 싶구나. 뭐 이런 식의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B를 봤더니, I want to meet 지영. 지영이 만나고 싶은 거 맞아요. 근데 as well as가 왔어요. 그러면 소미뿐 아니라 지영이도 보고 싶어. 얘는 둘 다를 결국 만나고 싶다는 건데, A는 지영이만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다음 4번, hurry up and 왔어요. 명령문 and 왔네요. 그렇죠? 서둘러라. 그러면 you catch the train. 너는 기차를 탈 것이다. 탈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you catch the train 얘를 앞으로 보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unless you hurry up이에요.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아니죠. 여기서는 명령문 end는 그냥 if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얘는 unless와 a 문장, a와 b 문장은 같은 의미가 아니고 얘를 만약에 if로 바꾼다면 같은 의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다음 5번, I was sleeping. 나는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When the doorbell rang. 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근데 그때 내가 자고 있었던 거죠. 뭐뭐 할 때예요. 자, as도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5번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4번은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A가 엄마, Do you know where Kathy is? 라고 했어요. Kathy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She may be in her room. 아마도 그녀의 방에 있을 거야. 방에 있을 수도 있어 했는데 뒤에 at the gym도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방에 있다는 거예요? gym에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죠? 둘 중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런 맥락이 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둘 중에 뭔가 여기 아니면 여기 있을 텐데 이런 맥락으로 여기에는 or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방에 있음과 동시에 여기 체육관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and는 탈락. 자, 그 다음, I've already checked her room. 나 이미 방 확인해 봤어요. 빈칸 B가 왔고요. She's not there. 근데 거기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확인해 봤지만, 확인해 봤는데 없어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ut이 어울리겠죠? 또는 어색합니다. 그죠? 그 다음, why are you looking for her? 너 걔를 왜 찾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C. 자, why로 물어봤잖아요. 그쵸? 왜 찾고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as 또는 because도 괜찮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미 탈락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의미를 본다면, 걔가 내 바지 빌려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I want to ask her to return them. 이라고 했어요. 즉, 바지를 빌려갔기 때문에 그거 돌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5번으로 넘어가서 A에서 이 중에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자, 어색한 걸다 골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만 딱 찾으면, 하나면 딱 찾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얘는 일단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그죠? 자, 일단 A가 있는 문장을 보면 It's the last day of this year.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요. But, 하지만 I have good memories of this year. 올해

올해 좋은 추억이 나는 있다. 자, 올해 마지막 날이지만 올해 좋은 기억이 있다? 좀 어색하죠? 그죠? 그냥 올해 마지막 날이고 그냥 나는 올해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다. 뭐 좋은 추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순조롭게 연결하는 end가 와야지 일단 but이 너무 어색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A 어색한 거 하나 골랐고요. A 1번. 자, 그 다음 I usually like 나는 주로 좋아한다 라고 했고요. Either summer and autumn. 여러분, either and 그죠? 이런 조합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Either A or B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B도 어색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B도 골라주겠습니다. 자, 그다음 but이라고 왔고요. I liked winter the most this year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올해는 겨울이 가장 좋았다라는 거예요. 올해 뭔가 겨울에 좋은 일이 있었거나 재밌는 일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올해는 겨울이 가장 좋았다. 근데 but 괜찮죠? 그렇죠? 여기서 뭐둘 중에 하나를 주로 좋아한다 또는 뭐둘 다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맥락상 그렇지만 올해는 겨울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하니까 뭐 either A or B보다는 both A and B로 하면 뭐 내용상 더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법적만 따지면 일단 either and는 무조건 틀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It's because I went skiing with my family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뭐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 문장이 와야 합니다. 문장 왔나요? 맞네요. I went. 주어 동사 왔고요. Skiing. 나는 가족들과 스키를 갔기 때문이다. 스키장에서 뭔가 스키를 타면서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And it was a very good time. 그건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왔네요. 자, D도 맞습니다. 다음, This summer was much hotter than before. 이번 여름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더웠다. 요즘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매년. 그렇죠? 훨씬 더 더웠고요. So가 왔어요. 그래서네요. 얘가 맞는지 볼까요? 그래서 I couldn't enjoy the summer activities enough 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름 activities 활동이에요. 뭔가 여름에만 할수 있는 스포츠도 있고 운동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즐길 수가 없었다. So 괜찮아요? 괜찮죠? 너무 더우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더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럴 수가 없었다. 괜찮은 연결이고요. 뭐 시제도 잘와 있어요. couldn't로 잘 썼습니다. 그러면 E도 맞고요. 일단 정답은 1번, 2번에서 끝나겠네요. 뒤에 봤더니 I hope it won't be as hot next summer 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그죠? 다음 여름에는 그렇게 안 더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26번으로 가서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록 내가 바쁘더라도. 자, 바쁘면 사실 못 데려다 준다라는 내용이 와야 하는데, 바쁘긴 하지만, 비록 이렇더라도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though, although, even though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 칸이에요. 일단, even though가 들어가면 주어동사까지 쓸수 없죠. 그리고 busy까지 넣어야 돼요. 그러면 또 축약을 써야겠네요. 그래서 though I'm busy 또는 although I'm busy 이건 괜찮아요. 근데 even though를 하면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셋다 같은 의미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7번. 나도 아이린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둘다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자, 둘다 아닌이라고 할 때는 neither A nor B. 그래서 neither I nor Irene 이렇게 되겠고요. pass the tes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절대 부정어 또 쓰지 않아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니까 didn't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렇죠? neither A nor B에서 이미 부정의 의미는 다 가져갔습니다. 그다음 28에서 31번은 보기에서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골라 쓰는 문제예요. 28번 보면요. 자, 네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예요. 그렇죠?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Your body will become weak. 너의 몸은 약해질 거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저 몸이 약해지지 않을 거잖아요. 반대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접속사를 넣어야 운동하지 않으면이 될까요? 그렇죠. unless가 와야겠죠. 한 단어로 써야 하니까. So unless you exercise regularly가 되겠습니다. 너가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다면 너는 몸이 약해질 거다. 너의 몸은 약해질 거다. 그다음 29번. 빈칸 you're reading the book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너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네요. I came in this room. 내가 방에 들어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책 읽고 있을 때 내가 방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뭐뭐 할때 whe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번은요. It wa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I bought a bunch of flowers for you. 자, 내가 너를 위해서 또는 너에게. 우리가 by 뒤에 뭔가 직접 목적어 오고요. 누구에게라고 할 때 우리 전치사 필요하잖아요. 사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 삼형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를 위해서도 괜찮고요. 너에게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꽃다발 한 다발을 사준 거죠. 그죠? 그래서 너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사준 거겠죠? 정답은 since가 됩니다. 자, since 우리 삼총사 또 떠올려 볼까요? since, as, because 있습니다. 그 다음 31번 You will see the stars. 너는 별을 볼 거다. 별을 뭐 볼 수 있을 거다가 약간 맥락상 좀 입에 잘 붙기는 하는데 어쨌든 너는 별을 볼 거다. 그리고 빈칸이 왔고요. The weather is good. 날씨가 좋으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하면이라고 그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if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현재형 잘 써있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면 좋겠죠? 그 다음 32번은 배열 문제예요, 그죠?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했어요. 자, 나는 짐이 아니라 잭과 파티에서 춤을 췄다. 일단 우리가 문장을 영작을 해야 되니까 주어 동사 찾아야겠죠? 자, 나는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I danced가 되겠죠? 자, 그리고 파티에서 얘는 마지막에 그냥 써주면 되고 중요한 건 짐이 아니라 잭과.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일단 A가 아니라 B라고 할 때 뭘 써요? Not A, but B예요. 자, 그러면 사실 공통되는 거 묶으면 with를 먼저 쓰고 not, Jim, but Jack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with Jim, with Jack 이렇게 왔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배열을 하고 영작을 한다면 I danced not with Jim, but with Jack at the part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영작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with가 굳이 두 번 들어가면 영어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거 뒤에 또 쓰는 거. 그래서 with를 묶어서 밖으로 빼고 그 다음 with를 먼저 쓰고 not A, but B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이거 영작하면서? 네, 이렇게 해도 틀리지는 않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얘는 이렇게 써요.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짐이랑이 아니라 잭이랑.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보통 짐이랑 말고 잭이랑 쳤어.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원어민스럽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틀린 건 아닌데요. 일단 여기는 그걸 헷갈릴까봐 이렇게 붙여서 써준 것 같아요. with Jim도 주고 with Jack도 주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조금 더 원어민에게는 자연스럽게 들린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3번에 보기와 같이 두 문장을 접속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쓰시오 했습니다. The sofa was so big. 소파가 아주 컸어요. 자, I couldn't move it by myself. 내가 혼자서는 그것을 옮길 수가 없었네요. 왜요? 너무 커서. 그래서 so that으로 바꿨습니다. so that인 거죠. 자, 그 소파는 너무 커서 that 뒤에 주어 동사 오는 거죠. 나는 그걸 혼자 옮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럼 이것처럼 얘도 해볼까요? 자, 나는 so thrilled with the music 했어요. 그 음악에 뭔가 이렇게 신이 나고 압도당하고 뭔가 스릴이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I couldn't say anything.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왜 우리가 진짜 멋있는 뭐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러면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에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이렇게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감탄만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so가 있었으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래서 이렇게 한 거죠. 이럴 수 없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얘도 so that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I was so thrilled with the music that I couldn't say anything. 이렇게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4에서 36은요. 밑줄 친 넷절의 성분과 같은 것을 보기어 골랐어라. 자, 보기에서 고를 때 성분? 문장 성분?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우리 대절이잖아요. 대절, 명사절이에요. 얘는 주어, 목적어, 보어에 올 수 있었죠. 자, A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들었다. 무엇을 들었다.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얘는요. 주어 자리에 왔네요. 비동사가 왔으니까 얘는 주어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온 대절을 말하고요. 자, C는요. The problem is. 비동사 뒤에 보어가 오죠. 얘는 보어 자리에 온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문장 성분, 성분이라 함은 여기서는 목적어냐, 주어냐, 보어냐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주어 자리에 오고 비동사 왔어요. 성분만 보는 거예요. 얘는
그죠? 아주 간단해요. 자, 35번은요. The fact is 비동사 뒤에 오면 보어죠? see예요.

자, 그 다음 36번은요. They learned. 그들은 배웠다 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배웠는지 목적절이에요. 그래서 that은 목적어로 쓰인 A와 성분이 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7에서 38은요.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지시대로 바꿔서 뜻이 같은 뜻의 완전한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자, 접속사 if를 사용하래요. try.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고 and가 왔습니다. 그럼 만약 뭐뭐 한다면 으로 그냥 if절로 긍정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어 찾아서 명령문의 주어는 you더라. So if you try to help others 하고 and는 빼요. 그죠? 그리고 써주면 같은 내용의 문장이 되겠죠. 그다음 38번은요. 접속사 so that을 사용해라 라고 했네요. 자, we have to save water. 우리는 물을 아껴야 돼요. So, to protect the planet. 행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를 말하는 거겠죠. 맥락상 보통은 지구를 말해요. 자, 그러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을 아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so that은 접속사니까 뒤에 뭐 와야 돼요? 주어 동사. 그래서 to 부정사를 주어 동사를 넣어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뜻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려면 we have to save water so that we can protect the planet.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문장에 밑줄 친 as와 의미가 같은 접속사를 보기 위해서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as가 뜻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가능해지는데, 일단 우리 40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We couldn't hear 이에요. 우리는 들을 수가 없었는데, each other. 서로 서로의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가 없었다. As the people shouted loudly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소리를 쳤는데 크게 소리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as는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 잘못 듣겠어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 크게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면 되겠죠.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쳤기 때문에 이도 괜찮고요. 또는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쳤을 때, 크게 막 시끄러웠을 때 우리는 서로 듣지 못했다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because 또는 when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as가 뜻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 because도 될것 같고 when도 될것 같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둘 중에 뭐지? 라고 엄청 고민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둘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as보다 내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싶다. 꼭 내가 원하는 의미가 확실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작할 때둘 중에 하나로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as는 좀 뜻이 많아요. 전치사로도 접속사로도 좀 뜻이 많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41번부터 43번 문제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서 고치기예요. 뭐 이런 것들은 꼭 나오는 유형이죠. 자, 41번을 봤더니 He is not only kind but also friend to anyone. 이렇게 왔어요. 자, 그는 일단 not only but also 하면 뜻이 뭐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친절한 뿐만 아니라 친구다? 누구에게나. 뭐, 일단 해석을 굳이 이렇게 해본다면,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말했죠. 어법에서는 해석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헷갈려 하거나 해석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거나 하면 안 된다.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not only A, but also B 했을 때는 A와 B의 문법적 특성이 같아야 돼요. 자, 여기서 he is, 일단 얘를 뺐을 때 he is kind 괜찮잖아요. 근데 다 빼고 he is friend 괜찮아요? 안 돼요. 그쵸? 그래서 friend가 틀렸어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자, 고치는 게좀 여러분들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실 friend와 비슷하게 생긴, 여기서 약간 파생된 형용사가 있어요. friendly가 있죠. 그러면 friendly 하면 뭐예요? 우리가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친구 같은 거예요. 약간 친근한, 뭐, 친절함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래서 그는 친절할 뿐만 아니라 친근하다, 친근하게 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friend를 friendly라는 형용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A는 형용사인데 B 혼자 명사고,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뭐 관사도 없고요. 그죠? 복수형 어미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누가 봐도 딱 어색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형용사를 떠올려서 고쳤다면 perfect. 아주 완벽하게 푸신 거예요. 그 다음 4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탐의 친구들은 했고요. As well as Tom 이렇게 왔어요. 즉, 탐뿐만 아니라 탐의 친구들 또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약간 삽입의 의미로 컴마를 넣어주기도 했고요. 자, 어쨌든 이랬을 때 여러분, 탐뿐만 아니라 탐의 친구들도예요. 누가 강조돼요? 얘가 강조돼요. 그러면 스위치 어디예요? 강조되는 얘한테. 그럼 탐의 친구들, 복수인데,

고즈가 왔죠. 어색해야 됩니다. 자, 탐이랑 고즈랑 붙어 있다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해석만 하고 맞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goes를 go라는 복수형 동사로 고치셔야 합니다. 그 다음 43번은요. Did you hear it? Stacy had a car accident. 이렇게 했어요. 자, 너 그거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스테이시가 차 사고 났다는 거 들었어?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해석하면 그냥 해석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너 그거 들었니? 근데 결국 이것을 들었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here의 목적어가 지금 문장인데 명사 목적어가 또 왔어요. 지금 목적어가 두 개인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it을 우리 접속사 that로 고쳐서 그냥 that이라는 그 문장을 목적절로 보는 거죠. 그리고 얘는 목적절을 이끄는 that은 생략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생략해도 말은 되고요. 어쨌든 얘는 it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it도 목적어, 이 문장도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44번은요,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 역시 고치는 건데, 완전한 문장으로 그냥 다시 쓰시면 됩니다. 자, 너는 노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After you enter. 들어간 후에? 여러분, 노크 언제 해요? 자, 들어가기 전에 노크해야지. 다 그냥 갑자기 들어와. 놓고 나서, 노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fter를 고치면 됩니다. 자, 앞에는 똑같이 쓰시고요. Before you ente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45에서 46번은 일과 표를 보고 우리가 답을 해야 하는데요. 자, 표를 보고 주어진 접속사를 이용해서 질문에 알맞은 답을 완전한 문장으로 쓰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거 보기 전에 질문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보면 되니까요. 자, What did 은희 do? 은희는 무엇을 했나요? 언제요? 10시 30분에 뭘 했냐? 자, 10시 30분을 찾아가 보니까 뭐 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EBS를 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 after를 쓰래요. 그러면 뭘한 후에 이걸 듣는다, 들었다. 여기선 과거형으로 물어봤죠. 이제 일과 표였는데 어제니까 다 과거로 써야겠네요. 그럼 얘도 과거로 써야겠다. 요거 하나 생각하시고요. 그럼 after는 뭐한 후에요? 그죠? 개에게 먹이를 주고 강아지 이제 다 먹이고 나서 강의를 들은 거네요. 따라서 은희라고 해도 되고요. she라고 해도 돼요. took an online class. 과거로 써주시고요. 자, after 씁니다. after she fed her dog.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아니면 얘를 먼저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얘는 이 부사절은요. 앞에 써도 되고, 주절에 뒤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은요. 자, 은희는 또뭐 했나요? 언제요? 자, 눈 하면요. 여러분, 이 시간. 정오를 말해요. 낮 12시를 말해요. 자, 그러면 이 12시 전에 은희는 무엇을 했냐라는, 12시 전에 뭘 했냐. 근데 그때 또 before를 쓰래요. 자, 그러면 12시 전에 일단 뭐 했어요? 휴식을 취했죠. 그럼 뭐 하기 전에 휴식을 취한 거예요? 점심 먹기 전에 휴식을 취한 거네요. 따라서 자, 은희 또는 she 쓸수 있고요. took a rest, 휴식을 취했다. 역시 과거 시제로 써주셔야 합니다. 뭐 하기 전에요? 그녀가 점심을 먹기 전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4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8번은 일단 영작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한번 봤더니 접속사 예를 사용해라. as well as. 자, 그럼 일단 우리 여러분 AB도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써요? B를 먼저 쓰죠. 일단 스위치 의미에서도 그렇고 강조되는 것에서도 일단 B를 먼저 쓰고 시작을 하는 거죠. B as well as A 이렇게 써놓는 거죠. 즉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의미라는 걸 우리가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요. 이러이러한 단어를 쓰고 여덟 단어를 사용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줄은 길뿐만 아니라 굵다. 길고 굵은데 길뿐만 아니라 굵다니까요, 여러분. 긴게 A예요, 굵은 게 A예요? 길뿐만 아니라 A예요. 그거 아니라 굵기까지 하다라는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굵은이라는 형용사가 be가 되어야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be를 먼저 써야 되니까 this rope로 시작해서 쓰면 되겠죠? So this rope is thick을 먼저 써요. be를 먼저 씁니다. as well as lo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번은요. 접속사 unless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일단 여러분 이거 뜻이 뭐예요?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이에요. 그리고 봤더니 네가 아프지 않다면 있네요. 그러면 unless를 쓰면 되겠다. 일단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러이러한 단어를 쓰고 우리 뭐 단어수 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축약형을 사용하지 말래요. 자, 그래서 10단어도 맞춰야 되고 그렇죠? 축약형을 쓰면 어쨌든 단어가 줄어드니까.

0: 그러니까 단어 수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네가 아프지 않으면이에요. 네가 아프지 않으면. 그래서 unless를 쓰고 you are sick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unless you are sick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너는 콘서트에 갈수 있다. 이건 우리가 영작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운 문장이네요, 그죠? 그래서 you can go to the concert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얘를 줄여버리면 열 단어가 안 나와요. 지금 앞에 네개 단어 있고요, 뒤에 여섯 개 단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축약형을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건에 다 맞춰서 우리가 영작을 잘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문제들 같이 풀이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접속사는 뭐 의미적인 거랑 일부분의 문법적인 요소들만 좀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때요? 직접 문제를 풀어보니까 좀할수 있을 것 같나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워크북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해왔듯이 워크북에 있는 실전 문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선생님과 함께 풀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58번째 시간이자 우리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두 번째 단원 빛의 성질 그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빛의 성질, 많은 성질을 배웠습니다. 빛의 직진, 빛의 반사, 빛의 굴절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성질들을 총동원해서 대표 탐구활동 두 문제 풀어볼 거고요. 또 단원정리평가 1회, 1번부터 18번 문제까지 모든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많은 빛의 성질을 떠올리며 우리 헷갈리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차근차근 풀어볼 건데요. 준비됐나요? 그럼 대표 탐구활동 문제부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대표 탐구 활동, 먼저 탐구 목표부터 봅니다. 빛이 다른 물질로 나아갈 때 모습을 빛의 굴절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떠올려 봅니다. 선생님이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빛의 직진이 무엇인가요? 빛이 곱게 나아가는 성질. 한 번 더. 빛의 직진. 빛이 곱게 나아가는 성질. 좋아요. 이번에는요. 빛의 반사는 무엇이죠? 빛의 반사. 말해보세요. 반사란? 빛이 곱게 나아가다가 거울과 같은 물체에 부딪혀 방향이 바뀌는 성질. 다시 한 번 더. 빛이 곱게 나아가다가 거울과 같은 물체에 부딪혀 빛의 방향이 바뀌는 성질. 빛의 반사입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나오는 빛의 굴절입니다. 빛의 굴절은 뭐죠?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빛이 꺾여서 나아가는 성질. 한 번 더.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빛이 꺾여서 나아가는 성질. 그래요. 그것이 바로 빛의 굴절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뭐더라 하는 친구들은요, 꼭 다시 복습해야 됩니다. 다 중요한 빛의 성질과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헷갈린다면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꼭꼭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 머릿속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자, 준비물 나오고요. 탐구 과정은요, 투명한 사각 수조에 물을 반쯤 채우고 스포이트로 우유를 두세 방울 똑똑 떨어뜨린 뒤 유리막대로 골고루 저어줍니다 했고요. 2번, 수조 안을 향연기로 채우고 수조 덮개를 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하기 위해 우유와 향연기를 이용합니다. 아무래도 우유를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 탁해지잖아요, 물이. 그리고 향연기로 채우면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좀 더 잘 볼 수가 있죠. 수조 덮개도 빨리 덮어주고요,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3번, 레이저 시식이 빛을 수조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물로 비스듬히 비추며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해 보고요. 보안경도 잘 써야 되겠죠. 4번, 레이저 시식이 빛을 수직으로도 비추어 보고요. 또 이렇게 관찰해 봅니다.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빛이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 탐구 실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탐구 결과입니다. 비스듬히 비출 때는요, 왼쪽에서 비출 때는 이렇게 나아가다가, 곱게 나아가다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꺾여서 나아가고요. 또 이렇게 오른쪽에서 비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곱게 나아가다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꺾여서 나아가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비출 때는요, 어때요? 꺾여서 나아가지 않고 그대로 나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빛은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비스듬히 들어갈 때는 꺾여서 나아가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갈 때는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나아간다라는 것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탐구 문제 두 문제 풀어볼 텐데요. 다음은 빛이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수조의 향연기를 채우는 모습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위와 같이 수조원을 향연기로 채우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기억, 수조원을 밝게 하려고, 좋은 냄새가 나게 하려고, 디귿,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하기 위해 아까 우유를 떨어뜨리고 향연기를 피웠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알맞은 기호는 디귿 골라주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문제 2번입니다. 중요한데요. 빛이 공기에서 물로 서로 다른 성질의 물질의 경계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며 꺾여 나아가는 성질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면 네 글자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빛의 직진 아니고 빛의 반사 아니고 그래요. 빛의 굴절이죠? 빛의 굴절이라고 적어주면서 어떤 성질인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빛의 굴절 정답으로 적어주면 이렇게 대표 탐구 활동 두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계속해서 단원 정리 평가 1회 1번부터 18번 문제까지 만나볼 차례인데요. 1번부터 보죠. 다음 기억부터 미음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이 들지 않는 동굴은 어둡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이걸 볼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지하실에서 이것이 필요해 손전등을 켜죠.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볼까요? 기억도 빛, 빛이 들지 않는 동굴은 어둡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뭐를 볼 때, 물체를 볼 때, 뭔가 어떤 물체를 볼 때에 빛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빛이 필요하니까 손전등을 켜는 것이고요.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빛이 필요하구나라는 것 우리 이미 정리해 보았죠.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은 모두 빛인데 니은만 물체이기 때문에 여기 정답은 니은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빛을 내는 물체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전등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형광등, 모닥불 모두 빛을 내는 물체지만 건전지는 그 자체로 빛을 내지 않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4번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조명이 켜진 야구장과 조명이 꺼진 야구장의 모습이 차이가 나는 까닭을 빛과 관련하여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서술형 문제입니다.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와 관련하여 쓰시오라고 했냐면 빛과 관련하여라고 했습니다. 좀더그 앞을 보죠. 자, 두 야구장의 모습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까닭을 빛과 관련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죠. 조명이 켜진 야구장은요, 어때요? 환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도 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이 꺼진 야구장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어두컴컴합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오죠. 경기장 조명 고장으로 오늘 경기는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왜 됐냐면 어둡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야구 경기를 잘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빛과 관련하여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조명이 켜진 야구장은 조명이 켜진 야구장은 빛을 비추어 잘 보이지만, 빛을 비추어 잘 보이지만 차이점을 빛과 관련하여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조명이 꺼진 야구장은, 조명 좀 길어요. 조명이 꺼진 야구장은 이번엔 반대로 빛을 비추지 않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로 설명하듯이 적어주면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 조명이 켜진 야구장은 잘 보이지만, 조명이 꺼진 야구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쓰면 땡, 틀립니다. 이유는 빛과 관련하여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 잘 보이지만, 오른쪽은 빛을 비추지 않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빛과 관련해서 차이점을 자세하게 말로 설명하듯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친구들도 참고해서 잘 적어 보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4번 문제 보죠. 윗면과 옆면에 구멍이 뚫린 어둠 상자 속에 물체를 넣고 관찰한 결과를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 실험 배웠잖아요. 1번. 윗면 구멍에 두꺼운 종이를 탁 올려놓고 관찰할 때 빛을 막아버린 겁니다. 어떨까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았죠? 1번은 니은으로, 2번. 윗면 구멍에 빛을 내는 물체, 손전등을 이용해서 빛을 촥 비추면 아무래도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체가 잘 보였습니다. 2번은 기억으로 연결해주면 되고,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다음 문제 5번입니다. 빛이 없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편함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변을 제대로 볼수 없겠고요. 멋진 풍경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어려울 거고요. 또 길을 가다가 아이쿠야 장애물에 부딪혀 아이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다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4번.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빛이 없으면 어두컴컴할 거고요. 그만큼 횡단보도 건너기도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가장 알맞지 않은 것 쉽게 4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장치로 햇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보기부터 보죠. 기역. 햇빛이 구멍을 통과하지 못한다? 어때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 구멍을 통과해서 햇빛이 이렇게 앞쪽으로 길게 나왔잖아요. 구멍을 통과해서 따라서 알맞지 않습니다. 니은, 장치의 구멍이 이렇게 태양을 향하도록 놓는다. 맞아요. 장치의 구멍이 위에 있는 태양을 향하도록 놓습니다. 맞고요. 디귿, 태양이 뜨지 않는 흐린 날에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태양빛이 잘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에 관찰하는 것이 이 실험에 적합하겠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니은만 골라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어때요? 빛이 구멍을 통과해서 빛의 직진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길게 뻗어서 나아가는 것볼수 있었죠? 이걸 통해 우리가 빛이 곱게 나아가는 성질, 빛의 직진도 한번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말이죠. 그랬을 때 레이저 채색기로 이렇게 여기서 빛을 비춘다면 어때요? 빛의 직진에 의해서 빛이 똑바로 나아가는 모습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빛이 똑바로 나아간다에 동그라미 해줄 수가 있겠고요. 이어지는 문제 8번입니다. 위 실험에서 수조 옆면에 검은색 도화지, 향 피우는 이유 묻고 있습니다. 빛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직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부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 레이저 채색기의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정답은 몇 번? 그래요. 바로 1번. 빛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검은색 도화지를 대고 향 연기까지 피우는 것이잖아요. 8번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물체에 그림자가 생기는 까닭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사진부터 보죠. 여기에 레이저 지식기가 있네요. 다음은 여기에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지식으로 빛을 딱 비췄을 때 어떻게 될까요? 라는 그런 실험이죠. 그랬더니 물체 뒤에 스크린에 물체 그림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랬을 때 아래를 보죠. 빛이 멀하다가 불투명한 물체를 만나면 이렇게 물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물체 뒤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물체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이 빛의 성질과 연관시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빛이 뭐 하다가 직진하다가 빛이 곧게 나아가다가 따라서 여기다가는 빛의 성질 중에 빛의 직진 따라서 여기 직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빛이 직진하다가 불투명한 물체를 만나면 물체를 통과하지 못해 바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9번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빛의 성질 중에 빛의 직진과 관련한 문제였고요.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레이저 지식기의 빛을 평면 거울에 여러 방향으로 비추었을 때 빛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우리 9번 문제에서 빛의 성질 중에 빛의 직진 이야기했잖아요.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 이야기했고요. 지금 보고 있는 10번 문제는 빛의 성질 중에 바로 빛의 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험입니다. 빛의 반사. 그림을 좀 볼게요. 여기에 평면 거울이 있고요. 레이저 지식이 빛을 비추었습니다. 곧게 나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거울의 표면에서 어때요? 빛의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곧게 나아갑니다. 빛의 방향이 바뀌는 성질, 바로 이것이 뭐예요? 빛의 반사라는 것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곧게 나아가다가 반사, 곧게 나아가고, 니은 곧게 나아가다가 반사, 곧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리을도 곧게 나아가다가 반사, 곧게 나아가는데, 디귿을 보겠습니다. 곧게 나아가다가 이렇게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곧게 나아가다가 이쪽으로 반사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기억, 니은, 리을은 맞고,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 디귿 하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다음은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면 빛이 나아가다가 평면 거울에 부딪히면 빛의 방향이 바뀌어 나아가는 성질을 뭐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체를 볼수 있는 까닭은 물체가 이걸 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11번 문제에 중요라고 돼 있죠. 말 그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빛의 성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자, 다시 보면 우리가 방금 10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빛이 나아가다가 평면 거울에 부딪혀 빛의 방향이 바뀐다. 빛의 반사라고 방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물체를 볼수 있는 이유는 물체가 반사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체를 볼수 있는 거죠. 밤하늘에 달이 밝게 빛나는 이유는 달이 빛을 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빛이 달의 표면에서 반사된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밤하늘에 달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빛의 반사와 관련 있는 현상이지요.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요, 반사, 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답, 반사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미용실에서 거울 두 개로 내 뒷모습을 볼수 있는 방법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미용실에 가서 멋지게 머리를 자르고

뇌 뒷머리 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거울 두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거울 하나를 내 머리 뒷부분에 대고요. 그리고 내 앞쪽에도 거울을 두고 이렇게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와 내 머리의 뒷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정답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울 하나를 거울 좀 기니까 잘 적어 줍니다. 거울 하나를 그림처럼 내 뒤쪽에다가 대고 거울 하나를 내 뒤쪽에 대고 놓고 그 거울에 반사된 빛이 바로 내 눈에 내가 봐야 하니까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앞쪽에 그림처럼 내 앞쪽에 거울 하나를 더 놓는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거울 하나를 내 뒤쪽에 대고 그 거울에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앞쪽에 거울 하나를 더 놓는다. 그러니까 결국 거울 두 개를 이용하는데요. 내 뒤에 하나, 내 앞에 하나를 두고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앞쪽에 거울 하나를 더 두면 이렇게 거울 두 개로 내 뒷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친구들도 말로 설명하듯이 서술형 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문장이 좀 길어요. 다음과 같이 모양 종이에 빛이 닿도록 레이저 지시기를 요리조리 움직여 거울에 빛을 비춰보는 놀이를 할때 이용되는 빛의 성질 중 하나로 빛이 곱게 나아가다 거울에 부딪히면 방향을 바꾸는 빛의 성질은 무엇인지 쓰시오. 답을 다 줬네요. 한번 더. 빛이 곱게 나아가다가 거울에 부딪혀 방향을 바꾸는 빛의 성질은 바로 뭐예요? 빛의 직진, 빛의 반사, 빛의 굴절 중에 우리가 배웠던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요. 빛의 반사와 관련 있는 성질입니다. 따라서 빛의 반사라고 네 글자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과 15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14번부터 보죠. 다음은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물에 비추는 실험이래요. 자, 14번은요. 위 실험에서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하기 위해 물에 떨어뜨린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보기에는요. 향, 설탕물, 우유, 소금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우유는요,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 물이 탁해집니다.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물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으로 디귿을 골라주면 되고요. 향은 공기 중에서 나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하기 위해 피우는 것이고요. 이 설탕물이나 소금물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설탕물과 소금물은요, 어때요? 맑아요. 그래서 이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떨어뜨렸을 때좀 탁해지는 바로 우유가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으로 디귿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5번 문제는 이겁니다. 자, 위 실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차근차근 보죠.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공기에서 물로 비스듬히 비추면 빛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어떻게 나아갑니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자, 빛을 공기에서 물로 비스듬히 비추면 빛은 어떻게 나아가나요? 공기와 물처럼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꺾여서 나아간다는 것.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꺾여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경계에서 꺾여 나아가고요. 이와 같이 빛이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꺾여서 나아가는 현상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빛의 직진 아니고 빛의 반사 아니고 그래요. 빛의 굴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니은에다가 빛의 굴절이라고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15번 문제에 이미 중요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의 색연필, 형광펜 다 좋습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는 무슨 색깔 할까? 노란색으로 해봐야겠다. 자, 여기다가 나만의 중요 표시. 꽃도 그려주겠습니다. 나만의 중요 표시를 15번 근처에 마구마구마구 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의 성질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중요해요. 빛의 직진이 무엇이고, 빛의 반사가 무엇이고, 빛의 굴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문제는 빛의 굴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15번 문제를 통해서 빛의 굴절이 무엇인지 빛이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꺾여서 나아가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구나. 이번 기회에 한번더 확실하게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5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요. 볼록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렌즈는 렌즈인데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를 떠올리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죠. 볼록 렌즈는요, 가운데 부분이 좀 두껍죠? 1번, 빛을 굴절시킨다. 맞아요. 빛의 굴절을 이용한 것이 바로 렌즈니까 말이죠. 2번, 옆면이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3번,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얇은 것이 아니라 두껍죠? 얇은 건 오목 렌즈입니다. 오목 렌즈. 이렇게 생겼잖아요. 다음. 4번. 볼록 렌즈로 물체를 보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입니다. 돋보기 떠올려 보세요. 돋보기로 이렇게 물건 보면, 물체 보면 확대돼서 보이죠? 맞습니다. 5번. 작은 글씨를 실제보다 크게 볼때 사용하는 돋보기 안경을 만들 때 사용되는 거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기 때문에 정답 3번 체크해 주면 되겠네요. 이제 남은 건두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부터 보죠. 다음과 같이 3구 레이저 지시계의 빛을 볼록 렌즈에 비출 때 렌즈를 통과한 레이저 지시계의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시오라는 그리기 문제입니다. 자, 친구들. 연필과 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볼록 렌즈에서 빛이 어떻게 통과하는지 배운 내용 떠올리며 잘 그려보자고요. 자, 먼저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빛은요.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대로 직진해서 쭉 나아가지요. 이렇게 그려주고요. 다음은 바깥쪽에 있는 빛은 어때요? 그대로 나아가다가 여기서 한번 꺾여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꺾이나요? 바깥쪽으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꺾이죠. 여기 있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대로 나아가다가 여기서 꺾입니다. 어디로 꺾이나요? 안쪽으로 꺾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자와 연필로 그린 다음에 우리 여기다가 화살표도 표시해 주자고요. 이렇게. 요렇게 이쪽으로 곧게 나아가요라는 의미로 요렇게 화살표도 잘 그려주면 이렇게 볼록 렌즈에서 중간에 있는 빛은 직진해서 그대로 쭉 나아가고 바깥쪽에 있는 빛은 꺾여서 안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이 모습을 배운 내용 떠올리며 잘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목 렌즈는 어때요? 오목 렌즈는 똑같이 가운데 빛은 직진해서 나아가지만 바깥쪽에 있는 빛이 안쪽으로 모아지지 않고 바깥쪽으로 퍼져간다. 이것이 바로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차이점이다라는 것도 한번더 떠올리면 좋겠네요. 어느새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까지 왔습니다. 조금 더 힘내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요, 이겁니다.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도구, 렌즈를 이용하는 도구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렌즈를 이용하는 도구로 알맞지 않은 것 배운 내용 떠올리며 한번 풀어보죠. 돋보기 안경이 나옵니다. 돋보기 안경.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물체를 크게 볼수 있게 확대해 주죠. 현미경도 마찬가지고요. 망원경도 마찬가지고 사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렌즈를 이용한 도구예요. 빛을 모으거나 또는 어떤 작은 물체를 크게 볼수 있게 확대해 주는 그런 렌즈를 이용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은 이 빛의 굴절을 이용한 도구, 렌즈를 이용한 도구가 맞지만 5번은 어때요? 자동차 뒷거울입니다. 자동차 뒷거울을 통해서 운전자가 뒤돌아보지 않고도 뒤의 상황을 볼 수가 있죠.

0: 이것은 빛의 굴절이 아니라 빛이 반사되어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뒷부분을, 뒷모습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아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요, 바로 빛의 반사를 이용한 거울을 이용한 예입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혼자서 빛의 반사 거울을 이용한 예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원정리평가 1회 18번 문제까지 모든 문제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한 가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인데요. 우리 지금 성질 배우고 있습니다. 빛의 직진, 빛의 반사, 빛의 굴절 배우고 있는데요. 빛이 없으면 어떤 점이 불편할지 우리 이미 얘기해 본바 있지만, 이제 우리는요, 빛의 성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소중한 빛, 이 빛의 성질까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빛이 없으면 어떤 점이 불편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봐요. 모두 또 만나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사회 1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회 1단원 단원평가 문제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 단원평가 1회 그리고 2회 문제를 만나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날 부분은요, 바로 민주화와 산업화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먼저 단원평가 1회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1회 1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정부는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계속 차지하려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자, 선거에서 부정을 저질렀는데요. 3월 15일이래요. 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나나요? 그렇죠. 바로 3.15 부정선거가 생각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부에서 있었던 일일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제1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바로 이승만이 됩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계속 차지하려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3.15 부정선거라고 부르죠. 2번, 4.19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1번,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런가요? 네,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주 많은 데에서 시위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는데요. 점점 시위가 커져가게 됩니다. 2번, 대학 교수들도 시위에 참여하였나요? 네, 대학 교수들도 아, 이것은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3번,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까? 네,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내려오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4번, 일부 초등학생까지도 시위에 나섰다. 네, 맞습니다. 일부 초등학생들은 이 시위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우리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시위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5번, 박정희의 독재 정치에 반대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박정희의 독재 정치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일어난 혁명이 바로 4.19 혁명이 되겠죠. 네, 맞지 않은 것 5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사진 자세히 보세요. 5.18 민주화운동인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버스 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죠. 경해 1980년 5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일어났어. 맞습니다. 1980년 5월. 5월에 바로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러요. 준영,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 개헌군을 맞섰어. 맞습니다. 시민들도 시민군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개헌군에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돼요. 하윤,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에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어.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이것은 5.18 민주화운동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라게 말한 친구를 골라라 바로 경혜랑 준영이를 골라주면 됩니다. 1번 경혜, 2번 준영, 3번 하윤, 4번 경혜, 준영. 정답은 바로 4번이고요. 5번 준영, 하윤은 아닙니다. 정답 바로 4번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4번. 6월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6월 민주항쟁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6월 민주항쟁은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198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럼 왜 일어났을까요?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전두환의 독재 정치, 그 다음 언론 탄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은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자, 순서 한번 알아볼게요. 기억,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습니까? 자,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이것은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에요. 니은,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까? 네, 벌어졌죠. 디귿,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했습니까? 네, 이것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이 둘의 그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을 하게 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니은, 기억 순서로 쓴다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찾아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디귿, 니은. 니은, 디귿, 기억, 디귿, 기억, 니은. 마지막 5번, 디귿, 니은, 기억. 그렇죠. 바로 5번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쓰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됩니다. 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6월 민주항쟁의 결과 헌법이 개정되었고 이 헌법에 따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이것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을 직접 국민들이 뽑을 수 있는 제도 무엇일까요? 1번 호주제, 2번 지방자치제, 3번 주민소환제, 4번 대통령 간선제, 5번 대통령 직선제. 정답은 바로 대통령 직선제, 바로 5번이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직접 선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직선제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6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 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쓰면 좋다라는 거예요. 민주적인 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요.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직한 단체를 말해요. 그러면 이 단체들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환경 문제라던가 인권 문제라던가 또는 교육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교육 정책 제안, 환경 보호, 인권 보호 활동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을 썼다면 모두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제품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1950년대에는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 이것, 밀가루, 면직물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라고 하는 거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우리 원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서 우리는 이세 가지를 만드는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설탕이고요. 두 번째는 밀가루. 그다음 세 번째는 면직물이 됩니다. 이세 가지의 색깔을 생각해 보면 세개다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을 삼백 산업이라고도 불러요. 삼백 산업. 우리 1950년대에는 이런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바로 설탕이 됩니다. 1번 김치 아니고요. 바로 2번 설탕이 되죠. 소금, 우유, 커피도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에요. 다음 8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960년대 우리나라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발, 의류, 신발 등과 같은 제품을 만드는 이것이 또는 이거가 발달했습니다. 자, 가발, 의류, 신발 등과 같은 제품. 무게가 어떤가요? 그렇죠. 배나 자동차,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가볍죠. 가볍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경공업이라고 불러요. 경공업. 자, 이 경공업의 특징은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 풍부한 노동력이 중요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특별한 기술은 없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60년대에는 경공업이 발달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970년대에 정부는 중화공업을 발전시켜 수출을 늘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 중화공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중화공업은요, 중공업에다가 화학공업을 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공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중공업이라고 하는 건 뭔가 무게가 무겁고 굉장히 큰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하거든요. 그러고 여기에 화학공업을 함께 더해서 우리가 중화공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 의류산업, 2번 자동차산업, 3번 석유화학산업, 4번 조선사업. 자, 조선이라고 하는 건 배를 만드는 산업을 말하죠. 5번 절강산업. 자, 이 중에서 중화공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1번 의류산업이 됩니다. 그럼 의류산업은 어떤 공업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바로 경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 다음 사진을 보고 바르게 말한 친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장갑을 낀 손으로 무언가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친구를 골라볼게요. 먼저 유진,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산업이야. 아닙니다. 자, 반도체 산업은 언제부터 발달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199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한 산업입니다. 발달한 산업이죠. 준수,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되었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 그러니까 대표 수출품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수출품 중에 효자 종목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무늬, 컴퓨터 생산이 늘어나며 성장한 산업이야. 그래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컴퓨터들 하나씩 갖고 또 휴대폰을 하나씩 갖게 되고 그러면서 반도체의 필요성이 점점점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장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바르게 말한 친구 골라볼게요. 그렇죠. 준수랑 무늬. 이렇게 줄을 골라주면 되겠죠. 1번 유진, 2번 준수, 3번 무늬. 4번 유진 준수, 5번 준수 무늬. 그렇죠. 바로 5번이 정답이 되죠. 이렇게 친구들을 모두 골라주세요. 다음 11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로 달라진 생활 모습을 시기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산업화로 달라진 생활 모습을 시기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해 보래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산업화로 우리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자, 컬러 텔레비전.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인데요. 컬러가 없이, 그러니까 색상이 다양하지가 않고 오로지 흑백으로만 나타나 있는 그런 텔레비전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컬러 텔레비전이 바로 1980년대부터 각 가정에 보급이 되게 됩니다. 생활이 많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사람

사람들이 드라마 같은 것도 보고 또 문화 공연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많이 볼수 있게 되었겠죠. 니은,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되었다. 자, 경부고속국도라고 하는 건요, 서울과 부산을 이어주는 아주 커다란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속국도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여러분 집이나 학교 가는 길에 보이는 신호등 있죠? 이 신호등이 고속국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빠르게 달릴 수가 있겠죠? 경부고속도로가 언제 개통되었냐면요, 바로 1970년대에 개통이 되었어요. 자, 다음, 디귿. 스마트폰이 나와 생활이 편리해졌어요. 자, 스마트폰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바로 2010년대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산업화로 달라진 생활 모습, 시기 순서대로 나열할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가장 먼저 와야 하나요? 그렇죠. 니은이 가장 먼저 와야 하고요. 그 다음, 1980년대인 기역이 와야 하고요. 그 다음은요, 2010년대인 디귿이 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 기역, 디귿을 순서대로 잘쓴 것을 찾아볼게요. 니은, 디귿, 니은, 기역, 디귿, 어디 있나요? 그렇죠. 바로 3번에 있는 거죠. 3번, 니은, 기역, 디귿.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12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산업화로 나타난 문제점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그림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서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서 살 곳이 부족해요. 아, 주택이 부족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살아야 하지? 직장은 도시에 있는데 그럼 내가 잘 곳은 어디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사람들이 막 가발을 만들고 있어요. 일하는 곳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자, 열악하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공기도 잘안 통하고 뭔가 어둡고 습하고. 자, 열악하다. 좋지 않아요. 건강도 안 좋아지겠죠? 자, 산업화로 나타난 문제점. 일단,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면서 주택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또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오랜 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산업화로 나타난 문제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민주화와 산업화, 이것에 관련된 문제들 단원평가 1회로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단원평가 2회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2회입니다. 1번이에요.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19 혁명 모두 다 알죠? 네, 맞아요. 우리 4.19 혁명 196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순서대로 나열해 보도록 하죠. 기역, 3.15 부정선거가 일어남. 니은,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남. 디귿, 대학 교수들도 학생들을 지지하며 시위에 참여함.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 있었던 일,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은 여러분 알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가 가운데 있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가장 마지막에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하야했어요. 이것이 가장 마지막이죠. 그럼 가운데에는 바로 디귿, 대학 교수들도 학생들을 지지하며 시위에 참여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라라고 한다면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먼저 써두고 가운데에서 또 다른 순서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됩니다. 기역, 디귿, 니은이에요. 그러면 어디인가요? 그렇죠. 바로 2번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2번, 기역, 디귿, 니은. 2번에서부터 3번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요, 광주 금남로라는 이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시위대와 계엄군이라고 합니다. 자, 대치하고 있다는 건 서로 마주보고 긴장된 상태로 서로 견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위대랑 계엄군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역시 광주 금남로에서 전개된 차량 시위 행렬입니다. 자, 차량들이 이렇게 버스와 택시들이 모두 모여 있어요. 차량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번. 위 사진과 관계 깊은 민주화 운동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떠올려야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죠. 5.18 민주화 운동. 운동.

좋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위 사진의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두 가지를 한번 골라서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계엄군이 시민들을 탄압하였다. 이런 내용 들어가면 좋겠죠? 두 번째,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맞서 싸웠다. 이런 내용 들어가면 좋죠. 그다음, 수많은 시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상 쓰라고 했으니까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한 가지만 썼으면 이렇게 점수 10점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다음 4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6월 민주항쟁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그래요. 바로 198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정부에서? 전두환 정부에서. 지우,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켰어. 자,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킨 사실은 있지만 이것은 6월 민주항쟁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정욱,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을 탄압했어. 그렇죠. 정부는요, 비상계엄령을 계속 확대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을 탄압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말하고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들은 화가 났겠죠? 이 국민들이 항의하면서 시위를 일으킨 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윤민, 전두환 정부의 독재와 탄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어요. 자, 그렇죠. 독재, 혼자서 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다스리는 거. 그다음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었죠. 이때 사람들이 많이 외친 구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헌철폐 독재타도입니다. 그러니까 호헌을 철폐해라.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라. 우리 대통령 직선제 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독재 타도, 독재를 그만 멈춰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바르게 말한 친구 골라보세요. 바로 정욱이랑 윤민이가 되겠죠? 1번 지우, 2번 정욱, 3번 윤민, 4번 지우 정욱, 5번 정욱 윤민. 바로 5번이 알맞은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이렇게 적어주세요. 다음 5번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제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역 대표를 통하여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6월 민주항쟁 이후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역 대표를 통하여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래요. 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지방자치제라고 부릅니다. 1번 농지개혁 아니고요. 2번 금융실명제도 아니죠. 3번 주민소환제도 아니고요. 바로 4번 지방자치제가 됩니다. 5번 대통령 직선제 아니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6번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운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시민참여운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요.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1번 서명운동에 참여한다. 오, 아주 좋은 방법이죠? 2번 인권보호운동을 벌인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3번 폭력을 동반한 집회에 참여한다. 자, 집회에 참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폭력을 동반한 집회라면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운동으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폭력 아니에요?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해야죠. 4번 공공기관 누리집에 의견을 올린다. 네, 아주 잘하는 거죠. 5번,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그렇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 참여 활동 알맞습니다. 자, 그럼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죠. 7번, 다음 밑줄 친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 시기에는 주로 밀가루, 설탕, 면직물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어떤 시기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1950년대. 어떤 시기?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로부터 물자로 도움을 많이 받던 시기예요. 1번, 전자제품을 만들어 수출하였다? 아닙니다.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한 것은 이때 일어난 일이 아니죠. 2번, 고속국도, 항만 등을 활발히 건설하였다? 자, 고속국도 건설 바로 197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3번, 다른 나라에서 식량과 물자를 지원받았다? 그렇죠. 1950년대.

1970년대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4번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바꾸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1980년대에 우리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었죠. 5번 관광산업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였나요? 이것은 200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알맞은 설명 바로 3번이 되겠네요. 다른 나라에서 식량과 물자를 지원받았다. 자, 밀가루, 설탕, 면직물 등을 만드는 산업. 우리 세 가지 다 하얀색이다라고 해서 300산업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8번에서부터 9번. 다음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왼쪽을 보니까 우와, 여기 번쩍하고 빛이 보이죠? 자, 이건 우리 철강 산업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아주 뜨겁게 이 녹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가공을 하는 거죠. 그다음 오른쪽은 석유화학 산업이에요. 아주 커다란 공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위 사진과 같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과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업을 이르는 말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무게가 많이 나간다? 무겁다.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화학공업이라고 부르죠. 중화학공업, 띄우고 공업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산업들은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석유화학 산업, 그다음 철강 산업,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모두 중화공업에 해당이 됩니다. 9번, 위 사진과 같은 산업의 특징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진과 같은 중화공업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만드는 제품이 굉장히 무거워요. 자, 무겁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이 물건들을 만드는 데는요, 되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공장들 만들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신발을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 클까요? 아니면 신발 만드는 공장이 클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커다란 자동차를 만드는 데더큰 공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철강 조선과 같은 중화학 공업은요, 많은 돈과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공업과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번, 2000년대 이후에 새롭게 발달한 산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새롭게 발달한 산업이에요. 이전부터 있었고, 우리 2000년대에도 쭉 있긴 했는데, 자, 그런 것들은 고르면 안 됩니다. 자, 이전부터 있었던 것 말고요. 새롭게 떠올라서 발달하기 시작한 걸 고르는 거예요. 1번, 전자산업. 2000년대 이후에 새롭게 발달한 건 아니죠? 그 전부터 발달했어요. 니은, 우주항공산업. 그렇죠. 이런 첨단산업은 2000년대 이후에 새롭게 발달하게 된 거예요. 디귿, 반도체 산업은요? 반도체 산업도 역시 그 이전부터, 1990년대부터 이미 발달했습니다. 리을, 문화 콘텐츠 산업, 이러한 서비스 산업도 2000년대 이후에 새롭게 발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은 니은과 리을.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전부 다 2000년대에도 다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문제를 잘 읽어보고 새롭게 발달한 산업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그림을 보고 산업의 발달로 달라진 생활 모습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컬러 화면으로 보니 생동감이 있어 라고 하시는데요. 자, 컬러 화면. 그러니까 다양한 색상이 사용된 화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요? 1번, 지수. 지하철이 개통되어 교통체증이 줄었습니다. 이 사진과 어울리지 않죠? 2번, 은경. 자동차를 타고 놀러 나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이 그림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3번,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대중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성호가 알맞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컬러 텔레비전이 각 가정에 보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영화도 많이 만들고, 드라마도 많이 만들고, 또 가수들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3번이 알맞은 설명이 돼요. 4번, 찬혁.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과 어울리지 않죠. 5번, 윤희. 고속국도가 개통되어 먼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설명은 맞지만 그림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알맞은 것은 바로 3번이 되는 것이죠.
12번 다음 글에 밑줄 친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0: 볼게요. 산업화는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산업화는 우리 생활을 굉장히 풍요롭고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1번 노동 환경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장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생겼죠. 이것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요. 빈부격차 문제, 부자인 사람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들, 빈부격차 문제도 발생합니다. 환경오염 문제, 그렇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발생하고요. 도시와 농촌의 문제도 발생해요. 도시는 너무 과밀한데 농촌은 일할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죠. 스마트폰 보급 문제는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 알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바로 5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단원평가 2회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과정에서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기술 관련 산업이 발달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1, 2, 3, 4번 중에서 알맞은 정답을 골라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1단원 단원평가 문제 해결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 2단원의 문제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취해서 바람이 신문지로 목도리를 만드는 모습을 몸짓으로 표현해보는 중이야. 민들레꽃을 챙겨주는 바람의 모습에서 엄마 같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니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시인 것 같아. 야옹! 신문지로 목도리를 만들어준다니 바람의 마음씨가 진짜 따뜻하죠? 시를 읽으니 머릿속에 민들레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친구들처럼 분위기에 알맞게 시를 읽어본 적이 있나요? 야옹이도 친구들 앞에서 시를 멋지게 읽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시를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읽는 방법은 없을까요?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막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벌써 4단원을 만나는 날이네요. 4단원의 첫 시간이죠? 이번 4단원에서는요, 여러분들 분위기를 살려 읽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겹받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번 단원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야옹이가 원하는 대로 시를 생생하고 실감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오늘 배울 내용 알아볼게요. 오늘은 4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누가 잠자나? 라는 동시를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겹받침이라는 것을 알아보면서 겹받침이 있는 낱말을 읽고 써볼 거예요. 모두 준비됐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만짜막 나라로 떠나볼게요. 우리 교재 66쪽에 있는 누가 잠자나 이 동시를 먼저 만나볼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 텐데요. 자, 동시를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읽어요. 넓고 넓은 밤하늘엔 누가 잠자나 하늘나라 아기별이 깜빡깜빡 잠자지.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조금 더 분위기를 살려서

읽어볼 거예요. 질문하는 것 같으면 말끝을 올려서 질문하듯이, 대답하는 곳에서는 말꼬리를 내려서 대답하듯이 이야기해 주세요.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 똑같은 낱말이 계속 반복된다면 노래하듯이 읽어도 좋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넓고 넓은 밤하늘엔 누가 누가 잠자나? 하늘나라 아기별이 깜빡깜빡 잠자지. 자, 여러분 이렇게 줄이 바뀔 때에는요, 잠시 쉬어서 다음 줄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깊고 깊은 숲속에선 누가 누가 잠자나? 산새 들새 모여 앉아 꼬박꼬박 잠자지. 포근포근 엄마 품엔 누가 누가 잠자나?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새근새근 잠자지. 이렇게 글을 읽어보았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분위기에 알맞게 시를 읽는 방법 딱한 가지만 있나요? 아닙니다. 조금 더 재미있게 읽는 방법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주고받으며 읽기고요. 두 번째는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읽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먼저 시를 실감나게 분위기를 살려 읽기 위해 첫 번째 방법, 주고받으며 읽기가 있습니다. 주고받으며? 여러분 익숙하죠? 그래요. 우리 이 단원에서 주고받는 말놀이 했잖아요. 주고받는 말놀이를 할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죠? 그것처럼 시를 말을 주고받으며 읽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보았어요. 선생님이 빨간색 글씨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파란색 글씨를 읽어주세요. 선생님과 속도를 맞춰서 읽는 거예요. 자, 준비. 넓고 넓은 밤하늘엔 누가 누가 잠자나? 잘했어요. 자, 그 다음. 깊고 깊은 숲속에선 누가 누가 잠자나? 아,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주고받으며 읽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친구와 읽을 때에는 순서를 바꿔도 좋겠죠? 친구들이 빨간색 글씨를 읽으면 그 다른 사람이 파란색 글씨를 읽는 식으로. 이게 바로 주고받으며 읽는 방법입니다. 어때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말을 주고받으니까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는 방법입니다. 손뼉을 친다라는 건요, 여러분, 박수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구른다는 건요, 이렇게 발을 바닥에다가 세게 내딛으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대체 글을 읽는데 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나요? 자, 여러분, 우리 시를 보면요, 글자의 수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넓고 넓은 밤하늘엔, 깊고 깊은 숲속에선. 어때요? 글자 수가 똑같죠? 누가 누가 잠자나? 누가 누가 잠자나? 똑같은 문장도 반복돼요. 그러니까 뭔가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뭔가 리듬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리듬감을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손뼉도 치고 발도 굴러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똑같이 한번 손뼉을 치고 발을 굴러보도록 할게요. 자, 넓고 넓은 밤하늘엔 이렇게 박수를 쳐도 좋고요. 또는 발을 굴러도 돼요. 넓고 넓은 밤하늘엔 또는 섞어도 괜찮습니다. 발 한번 구르고 손뼉 세 번. 넓고 넓은 밤하늘엔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그럼 우리 어떤 방법을 한번 택해 볼까요? 그래요. 선생님은 마지막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시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손뼉 그리고 발 구르며 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발 한번 구르고 손뼉 세 번이에요. 자, 준비. 넓고 넓은

마늘은 누가 누가 잠자나? 하늘나라 아기 별이 깜빡깜빡 잠자지.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마음껏 바꾸면서 시를 읽어보아도 좋아요. 선생님, 저는 발을 계속 구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좋아요. 대신 뭔가 규칙이 있어야 해요. 계속 와다다다다다 발만 이렇게 구르면 소음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규칙을 정해서 리듬감이 있도록 발을 구르거나 손뼉을 쳐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시에 있는 이 낱말, 문장을 한번 보고 어울리는 몸짓을 생각하는 거죠. 포근포근 엄마 품엔, 어? 포근포근한 엄마 품? 아, 포근포근 엄마 품엔? 누가 누가 잠자나? 어, 누가 누가 잠자나?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어,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새근새근 잠자지. 새근새근 잠자지. 이렇게 어울리는 몸짓을 넣어보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읽으면 뭔가 조금 더 실감나고 생생하죠? 그 분위기를 잘 느낄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그럼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분위기를 살려 시를 읽을 때에는요, 옆에 있는 친구가 몸짓을 하고 나는 시를 읽고 이런 식으로 함께 시를 읽어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재밌겠죠? 자,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만나볼게요. 1번. 이 시를 읽을 때 떠올리면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에는 나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 시는 누가 누가 잠자나? 여러 가지 잠자는 뭐 사람이라던가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비슷한 경험 떠올려 보면 되겠네요. 1번, 따뜻한 외투를 샀던 경험? 비슷한 경험? 아니죠. 잠자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해요.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었던 경험. 좋아요. 잠들었던 경험. 비슷한 경험이네요. 3번.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 길을 잃는 것은 누가 누가 잠자나. 이 동시화는 어울리지 않아요. 4번. 아빠와 함께 놀이동산에 갔던 경험도 알맞지 않고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았던 경험도 잠을 자는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떠올리면 도움이 되는 경험은 2번이 되겠죠. 2번이에요. 다음은 시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무엇인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시를 읽는 방법 세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주고받으며 읽기. 두 번째,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기. 세 번째,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읽기였습니다. 이제 우리 그림 볼게요. 자, 깊고 깊은 숲속에선 손뼉을 치고 있죠? 깊고 깊은 숲속에선 누가 누가 잠자나? 산새들새 모여 앉아 꼬박꼬박 잠자지. 어? 발도 구르고 있어요. 그러면 1, 2, 3번 중에서 바로 2번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기가 이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겠네요. 어때요? 여러분도 친구와 함께 이렇게 손뼉 치고 발을 구르면서 함께 시를 읽어보세요. 3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여기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누구일까? 영은이. 친구와 시를 주고받으며 읽으니 장면을 잘 떠올릴 수 있었어. 오, 주고받으며 읽으니 장면 잘 떠올릴 수 있겠죠? 분위기를 살려서요. 하윤이, 몸짓으로 표현하며 읽으니 시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 아, 몸짓으로, 아, 엄마 품처럼 포근해. 그러면 인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현주,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으니 여기까지 좋아요. 발을 구르며 읽으니 운동이 되어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 아, 이것은 옳지 않죠. 시를 생생하고 분위기를 살려 읽는 방법 중에 하나지, 몸이 건강해지니까, 운동이 되니까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은 바로 현주가 되겠네요. 현주, 이렇게 답했습니다. 4번이에요. 기억을 바르게 읽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

그것도 서로 다른 자음이 쓰였어요. 우리가 이런 받침을요, 바로 겹받침이라고 불러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을 함께 붙여서 받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겹받침은요, 읽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리을 비읍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 이거 받침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앞에 있는 자음으로 읽을까요? 뒤에 있는 자음으로 읽을까요? 네, 이것도 상황마다 다른데요. 대부분은요, 앞에 있는 자음을 살려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넓고 넓은에서는요, 넓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요. 여기 뒤에 있는 이 기역은요, 쌍기역으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넓고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 넓은이 또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자음이 받침이 돼요. 그래서 널이라고 소리가 나는데요. 뒤에 있던 자음 이 비읍은요. 뒤에 있는 글자가 이응이죠? 이럴 때에는 뒤로 옮겨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분이 됩니다. 넓고 넓은을 읽으면 넓고 넓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 그럼 우리 4번에서 한번 넓고 넓은 찾아볼까요? 그래요. 바로 여기 4번에 있었네요. 넓고 넓은. 정답 4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겹받침 읽는 방법은요. 우리 두 번째 개념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개념 만나볼까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겹받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교재 67쪽에 있는 이렇게 많은 낱말들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이 낱말들을 읽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큰 목소리로 읽으면 여러분도 따라서 읽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두 번씩 읽을 거니까 여러분도 두 번씩.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아래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말 있죠? 이 낱말은 이 낱말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소리 내세요. 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많다. 많다. 가위. 가위. 여덟. 여덟. 목. 목. 여러분, 목이라고 하는 건요. 여럿이 나누어 가지는 각자의 부분을 말해요. 이거 내 몫이야, 네 몫이야 라고 할때그 목. 그 다음, 학교. 학교. 낚시. 낚시. 사랑. 사랑. 강물. 강물. 앉다. 앉다. 없다, 없다, 오리, 오리, 있다, 있다, 나라, 나라, 걷다, 걷다, 쉬다, 쉬다, 흙, 흙. 여러분, 잘 따라 읽어봤나요?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낱말들을 보니까 어떤 낱말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 소리가 딱 나고요. 어떤 낱말은, 글자와 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죠? 자, 그런 낱말들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한번 낱말들 읽고 써보도록 할 겁니다. 자, 5번 중요한 문제예요. 기역, 디귿을 소리 나는 대로 바르게 읽은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기역은 학교고요. 디귿은 있다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학교예요. 학교는요, 일단 학은 그대로 읽어요. 학. 그런데 받침이 기역이 있고 뒤에 오는 글자의 첫 소리가 기역이라면 쌍기역이 됩니다. 기역이었는데 쌍기역이 돼서 이렇게 학교라고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오른쪽에서 학교 한번 찾아볼까요? 학교 아니고 학교 이렇게 이어주면 되죠. 있다는 어때요?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음에 이 받침으로는 쌍시옷을 쓰지만 시옷도 쓰고 쌍시옷도 쓰지만 우리 소리가 날 때에는 항상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있다에서의 it은요. 디귿 받침이 있는 it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 다음 역시 이 다가 아니라 뒤에 디귿이 왔을 때에는 쌍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읽어야 해요. 있다 어디에 있나요? 있다 아니고 있다.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정답 잘 찾았죠? 다음 6번이에요. 니은을 소리나는 대로 바르게 읽은 것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니은요, 안따였어요. 안따. 안따는 어떻게 읽을까요? 일단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겹받침,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음 두 개가 모여서 받침이 되었다면 둘 중에 하나만 소리가 나는데요. 대부분은요, 앞에 있는 자음의 소리가 나요. 니은, 지읒, 받침이니까 니은으로 일단 소리가 날 것이다. 그 다음, 안, 다가 아니라 이 받침 뒤에 디귿은 쌍디귿 발음이 난다. 안, 따, 이렇게 읽어주어야 합니다. 그럼 안타가 아니라 안따 1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만약 이게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또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어른에게 한번 읽어봐, 읽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겠죠? 자, 7번이에요. 위 낱말 중에서 가위, 사랑, 오리, 나라, 쉬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 이 낱말들 공통점 뭘까요? 그래요. 전부 다 글자와 소리 나는 것이 똑같은 낱말들이죠? 가위, 가위, 사랑, 사랑, 오리, 오리, 나라, 나라, 쉬다, 쉬다. 정말 신기하죠? 자, 1번. 받침이 없는 낱말입니다.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 받침 있잖아요. 2번. 모두 겹받침이 들어갑니다. 겹받침은요, 서로 다른 자음 두 개가 모여있는 그런 받침이 겹받침인데, 겹받침 없습니다. 쌍받침이 들어갑니다. 쌍받침 여러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똑같은 자음 두 개가 있으면 우리 쌍받침이라고 해요. 쌍기역, 쌍시옷이요. 4번, 소리 내어 읽은 것과 쓴 것이 같습니다. 정답 여기 있네요. 5번, 소리 내어 읽은 것과 쓴 것이 다릅니다. 다르지 않아요. 모두 똑같았죠? 정답은 4번이 된다. 8번이에요. 낱말의 뜻을 생각하며 다음 그림에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지 위에서 찾아 쓰세요. 자, 여기 있는 이두 친구가 밥을 나누어 가졌어요. 우리가 여러 명이 나누어 가졌을 때 내가 가지는 부분, 각 부분, 바로 목이라고 했죠. 어떻게 쓸까요? 모라고 먼저 쓰고 받침, 기역, 시옷을 씁니다. 그런데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래요. 몫은요, 목 이렇게 읽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목처럼 말이에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보았고요. 이제 68쪽으로 넘어갑니다. 겹받침이 있는 낱말 읽고 써볼 텐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낱말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누었을까? 우리가 만났던 아까 그 낱말들이죠? 왼쪽에는 가위, 오리, 나라, 쉬다가 있어요. 이 낱말들은 전부 다 무엇이 없나요? 그래요. 바로 받침이 없어요. 오른쪽 볼게요. 많다, 여덟, 목, 학교, 낚시, 사랑, 강물, 안다, 없다, 있다. 전부 다 받침이 있죠. 받침은 각기 다 다르지만 받침이 있는 낱말들이에요. 그럼 나눈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눈 거죠. 이번에는 여기에 받침이 있는 낱말들을 또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어요. 어떻게 나누었는지 볼게요. 학교, 사랑, 강물. 받침이 모두 있는데 받침이 자음자 하나씩이죠. 학교, 사랑, 강물. 이렇게 받침이 하나, 자음자 하나씩. 오른쪽을 한번 보면 많다, 니은, 히읗이니까 받침, 자음이 두 개죠. 여덟, 역시 받침, 릴, 비읍. 모, 받침 두 개죠. 자음이 두 개, 자음이 두 개. 전부 다 자음자 두 개를 받침으로 사용한 낱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눈 것일까요? 그래요. 받침에 사용한 자음자의 개수에 따라 왼쪽은 한 개만 사용한 것, 오른쪽은 자음자 두개 사용한 것.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자음자 두 개를 받침으로 사용한 낱말들을 어떤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나누었어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을까? 왼쪽에는 낚시, 있다 두 개의 낱말이 있네요. 두 개의 낱말은 받침이 쌍기역, 쌍시옷이에요. 똑같은 자음 두 개가 쓰였다면 우리가 이 받침을 쌍받침이라고 불러요. 쌍받침이 있는 낱말. 그리고 오른쪽은 니은 히읗, 리을 비읍,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비읍 시옷, 리을 기역.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자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받침이 되었어요. 이런 받침을 우리는 겹받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눈 것인가요? 그래요. 받침의 종류, 즉 쌍받침이냐, 겹받침이냐 이것에 따라서 낱말들을 나누어 본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보면 받침이 없는 낱말들, 받침으로 자음자 한 개를 사용한 낱말들, 받침으로 쌍받침을 사용한 낱말들, 겹받침을 사용한 낱말들이 되겠네요. 모두 잘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 쌍받침, 겹받침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아둡니다. 쌍받침은요, 낱말에 사용하는 받침 가운데에서 같은 자음자가 두 개인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받침은 두 개가 있습니다. 쌍기역 그리고 쌍시옷이에요. 그 다음 겹받침이 있는데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울 중요한 낱말들이죠. 겹받침. 낱말에 사용하는 받침 가운데서 서로 다른 자음끼리 어울려 이루어진 것. 기역 시옷, 니은 치읓, 니은 히읗, 니을 비읍 등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겹받침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9번. 기억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의 질문은 어떻게 나누었을까요? 가위, 오리, 나라, 쉬다. 그 다음 많다, 여덟, 목, 학교? 기억의 질문 무엇일까요? 한 글자 낱말과 두 글자 낱말? 아니죠. 받침이 없는 낱말과 받침이 있는 낱말? 그렇죠. 받침이 없는 낱말, 받침이 있는 낱말로 나누었으니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받침이 있는 낱말과 쌍받침이 있는 낱말 아니고요. 받침이 없는 낱말과 겹받침이 있는 낱말도 아니에요. 겹받침이 아닌 받침들도 있으니까. 쌍받침이 있는 낱말과 겹받침이 있는 낱말도 나누는 기준은 아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쓰세요. 니은 디귿은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받침이 있는 낱말들 중에서 니은은 어떤 낱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그래요. 바로 받침으로 자음자 한 개를 사용하는 낱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 사랑, 강물, 그리고 걷다가 들어가야 하는데, 걷다가 빠져 있으니까 니은에는 걷다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받침으로 자음자가 두 개씩 쓰인 낱말들이 들어가야 해요. 나머지 낱말들이 모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않은 낱말이 있죠? 그래요. 바로, 없다가 빠져있네요. 그러니, 디귿에는 없다. 라는 낱말을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답을 찾기 어렵다면, 이렇게 하나씩 이미 쓰여있는 낱말들을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하면 놓치지 않고 쓸수 있어요. 11번. 쌍받침이 있는 낱말끼리 짝지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쌍받침 무엇일까요? 쌍받침은요, 똑같은 자음 두 개가 쓰인 그런 받침이에요. 목, 흙은 받침이 기역, 시옷, 리을, 기역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겹받침이 쓰인 낱말이죠. 겹받침. 그럼 낚시 있다는 어때요? 낚시 있다. 쌍기역과 쌍시옷이니까 아 쌍받침이네요. 그러니 알맞게 짝지은 것 이렇게 2번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12번 서술형 문제예요. 위 낱말 중에서 겹받침이 있는 낱말을 하나 골라 보기처럼 문장을 쓰세요. 아, 겹받침이 있는 낱말을 골라라. 겹받침이 있는 낱말 굉장히 많았죠? 딱 하나만 골라봅니다. 예를 들어, 괜찮다. 니은 히읗, 겹받침이죠? 지안이는 길을 가다가 넘어졌지만 다치지 않아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짧은 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만타를 골라볼게요. 만타. 식탁 위에 딸기가 많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 써보았어요. 여러분도 겹받침이 있는 낱말을 하나 골라서 이렇게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겹받침이 있는 낱말도 알아보고 분위기를 살려 시도 읽어보았어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퀴즈입니다. 분위기에 알맞게 시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주고받으며 읽기. 두 번째, 손뼉을 치거나 무엇을 구르며 읽기. 세 번째,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무엇으로 표현하며 읽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선생님 톡톡에 정답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국어 수업으로 만나볼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과학 2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공부했어요? 그래요. 두 번째 중단원 들어갔고, 우리 지난 시간에 물체의 속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운동한 물체의 빠르기, 그리고 같은 거리를 이동한 물체의 빠르기, 그리고 뭐 시간도 다르고, 거리도 다를 때는 우리가 단위 시간으로 맞춰서 이동한 거리로 빠르기를 계산했었죠. 자, 그것이 바로 속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구할 때 거리 나누기 시간으로 구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체의 속력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생활 부분을 공부를 합니다. 자, 속력과 관련된 우리 생활,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안전한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움직이는 물체, 자동차라든지 자전거, 뭐 이런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위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속력과 관련된 안전 수칙부터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속력과 안전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친구들, 속력이 클수록요, 우리가 사고가 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더 크게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그만큼 힘이 세요. 그리고 멈추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속력이 클수록 교통사고는 크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행자도 운전자도 안전수칙을 가지고 우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두 안전할 수가 있어요. 자, 보행자가 뭡니까? 보, 걷다. 행, 다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행자라고 합니다. 자, 보행자는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길을 걸을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보면서 가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집중해서 주변에 위험한 이제 물체가 오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따라서 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주변을 잘 살피고 가야지 휴대전화를 보면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도로 옆에서 공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왜 도로 옆에서 공놀이를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도로 옆에서 막 공놀이를 해요. 그럼 공이 도로 쪽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도로를 자동차로 운전해서 막간 운전자가 갑자기 공이 튀어나오면요. 깜짝 놀래요. 자, 그래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도로 옆에서 공놀이 하다가, 선생님, 저 공놀이 해도요, 절대로 도로 쪽으로 안 가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놀이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공이 대굴대굴 굴러가요? 그러면, 하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 우리 친구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 친구들도 그냥 공만 보고 가다가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도로 옆에서 공놀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때는요, 우리 무슨 불에 건너죠?

초록불에 건너죠? 자, 근데 초록불이 딱 켜졌다고 해서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초록불이 켜졌어요. 자, 그러면 좌우를 살피고, 자, 위험한 물체가 없는지, 자동차가 빠르게 오고 있지는 않은지, 자동차가 멈추지 않을 것 같은지, 자,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네? 라고 생각될 때 건너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계단, 에스컬레이터 말하는 건데요. 자동 계단에서는 뛰거나 걷지 않고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정차한 자동차 주변에서는 놀지 않습니다. 자, 주정차가 뭐냐면요. 주차한 자동차, 정차한 자동차를 주정차 자동차라고 합니다. 주차는 알죠, 우리 친구들. 어딘가 딱 세워놓고 뭐 볼일 보러 가는 거, 이게 주차예요. 정차는요, 잠시 세워두는 거예요. 아주 잠깐. 자, 그런데 왜 주정차한 자동차 주변에서 놀면 안 될까요? 자, 이 운전자 입장에서 이 도로에 주정차한 차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놀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딱 튀어나오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주정차한 자동차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자동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 친구들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다 가로막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주정차한 자동차 주변에서 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보행자 안전수칙 알아봤으니까 이제 운전자의 안전수칙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탈때 필요한 안전장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 자전거 탈때 안전모라든지 팔꿈치 보호대, 그리고 무릎 보호대 이런 안전장치를 착용을 해야 돼요. 자, 왜 착용해야 할까요?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 안전장치를 착용한 것과 착용하지 않은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안전모는요, 우리 머리를 보호해주고요. 팔꿈치는 팔을, 무릎 보호대는 무릎, 발을, 다리를 보호해주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에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렇게 안전장치를 착용을 하고 이제 자전거 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운전자의 안전수칙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 이것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해요. 이거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나요? 자전거 탈때 그냥 횡단보도 자전거 타면서 막 지나갔나요? 자, 물론 요즘에 굉장히 큰 횡단보도, 공간이 넉넉한 횡단보도에는 자전거 횡단도라고 해서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횡단보도가 있기는 해요. 자, 그런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도 되는데 그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그냥 일반 횡단보도에서는요,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굴리면서 가지 않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준 그림이죠? 자전거를 탈때 안전모든 보호장구를 착용을 한다. 세 번째, 운전할 때 운전자가 휴대전화 보면 되겠어요?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고 운전에 집중을 해야죠.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매시 이하로 운전합니다. 그러니까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요. 자, 이 속력은요, 빠른 속력은 아니에요. 천천히 가는 속력이거든요. 자, 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런 속력으로 운행을 해야 될까요? 자, 친구들, 어린이들은요, 어른보다는 주변을 살피는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어른보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작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더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조심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는요, 도로에서 제한 속력을 지켜야 해요. 도로마다 제한 속력이 있어요. 어떤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자,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는 뭐 시속 80km 이하, 고속도로 100km 이하. 자, 이렇게 다 제한 속력

있어요. 그 제한 속력을 지켜서 운전을 해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제 도로와 자동차에 있는 안전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의 안전장치부터 알아볼게요. 도로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옐로 카펫이에요. 자, 옐로, 노란색이죠. 카펫. 자, 지금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옐로 카펫. 이렇게 생겼어요. 바닥에도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이벽 쪽에도 이렇게 노란색 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옐로 카펫인데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이런 옐로 카펫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자, 이 옐로 카펫은 왜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노랗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일단 노란색은 굉장히 눈에 잘 띄는데요. 설명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잘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거예요. 자, 지금 이 횡단보도가 옐로 카펫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죠. 이때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딱서 있으면은요, 이게 옐로 카펫이 없을 때보다 있었을 때, 옐로 카펫 안에 이 어린이가 딱 들어가 있을 때, 이제 운전하는 운전자가, 저기 어린이가 있네? 하고 더잘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띈다라는 거죠. 어린이가 있네? 내가 조심히 운전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옐로 카펫입니다. 이 옐로 카펫은요, 낮에도 효과가 있지만 밤에도 효과가 있어요. 자, 여기 가로등이 있으면 이제 빛이 반사되면서 또잘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붉은색 도로가 되겠어요. 자, 도로가요, 여기 있죠? 붉은색이에요. 자, 붉은색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약간 주의하세요. 경고, 삐, 우리 막 운동할 때 퇴장입니다. 레드카드, 약간 이러죠. 자, 붉은색 도로, 약간 경고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도로에 적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붉은색 배경이 없이 그냥 하얀색 글씨만 있었다면 눈에 더잘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붉은색 배경에 딱 하얀 글씨가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되겠군. 천천히 운행해야 되겠군. 어린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되겠군. 자, 이렇게 운전자에게 주의를 준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붉은색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요. 과속, 뭐예요? 속력이 과한 거. 그런 것을 방지하는 턱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자동차를 빠르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과속 방지턱, 자동차 타서 이동하다 보면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덜컹덜컹. 자, 그런데 이 과속 방지턱은요, 자동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방지턱을 넘는 순간 속력이 약간 느려져요. 자, 그래서 선생님도 학교 가는 길에 과속 방지턱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출근할 때 심심해서 과속 방지턱의 개수를 막센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막 세가지고, 몇개 통과했어. 막 이렇게 맨날 이러고 가거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과속 방지턱 통과할 때, 시속 몇 킬로미터로 가는 게 불편함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높이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는 그 속력 있죠. 그 속력으로 가면 불편함 없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자동차에서도 삑삑 막 이렇게 소리 안 나고. 자, 그래서 과속 방지턱은 이제 자동차가 빠르게 가지 못하도록 속력을 줄여주는 그런 도로의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횡단보도, 이제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게 만든 길인 거죠. 횡단보도도 안전장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자, 표지판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리고 기타 다양한 교통 표지판이 도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자동차에 설치된 안전장치를 보겠습니다. 자동차. 일단 첫 번째 안전띠. 이건 우리 친구들 굉장히 잘 알죠. 항상 우리 뭐 버스 타고 이동할 때, 자동차 탈때 안전띠 매니까요. 자, 안전띠의 역할이 뭐예요? 긴급 상황에서 탑승자의 몸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게 앞으로 휙 튕겨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안전띠가 내 몸을 고정시켜줘서 내가 덜 다칠 수 있게 보호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어백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에어. 공기가 들어있는 백, 주머니라는 뜻이죠.
자, 충돌 사고에서 탑승자의 몸에 가하는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가 에어백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운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고가 났어. 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친구들.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핸들이 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 갑자기 이 몸이 탁 부딪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이 센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부딪힐 경우 정말 많이 다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자동차가 에어백을 딱 이렇게 펼쳐줍니다. 자, 그래서 운전자 에어백은 그 핸들에 들어있고요. 이 보조석 에어백은 그 대시보드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긴급 상황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나오면서 이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겁니다. 덜 다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에어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모든 자동차에 있는 건 아니고 이 기능이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으로. 자, 긴급할 때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가 자동 긴급 제동 장치예요. 자, 앞차와의 충돌 위험이 있을 때 자동차를 멈추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동차는 뭐 센서나 카메라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자동차가 이제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있는데, 이거 앞차와의 거리가 좀 가까운데? 이거 운전자가 약간 속력을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경고를 먼저 줘요. 삐삐삐삐삐삐삐삐 너무 가까워요. 삐삐삐삐. 자, 그런데도 운전자가 뭐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자, 그럴 때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가 긴급으로 멈추는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장치가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에도 안전 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어백, 안전띠, 자동 긴급 제동 장치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중단원의 개념을 전부 공부했거든요. 우리 실전 문제 12문제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볼게요. 자, 1번, 2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이 장난감 자동차를 움직여 같은 시간 동안, 자, 중요하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자, 같은 시간 동안의 물체의 빠르기를 측정할 때에는 더긴 거리를 이동한 물체가 빠른 거죠. 자, 1번. 다음은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수연이는 1.45m, 세진이는 1.63m, 이 탐구, 아인이는 1.29m예요. 자, 그러면 같은 시간이니까 어떤 친구가 가장 빨라요? 더긴 거리를 간 누구예요? 긴 거리, 수의 크기 비교해야죠. 세진이가 1등. 자, 그다음 누구예요? 수연이가 2등. 그리고 아인이가 3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수연이의 자동차가 가장 느리다? 아니에요. 아인이가 가장 느리고요. 세진이의 자동차가 가장 느리다? 아니에요. 세진이 가장 빨라요. 3번 아인이의 자동차가 가장 느리다? 맞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볼게요. 세 사람의 자동차의 빠르기를 비교하기 어렵다? 아니요. 간 거리로 비교할 수 있죠. 5번 수연이의 자동차가 아인이의 자동차보다 느린 게 아니라 더 빠르죠. 자, 이어서 2번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자동차의 빠르기를 알수 있는 방법을 알맞게 설명한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같은 시간 동안에는 간 거리가 더긴 자동차가 빠른 거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짧은 자동차가 빠른 게 아니고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긴 자동차가 빠름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다음 중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바르게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수, 같은 거리에, 자, 같은 거리에요. 걸린 시간이 긴 물체가 더 빠른가요? 자, 같은 거리는 걸린 시간이 짧은 물체가 더 빠른 거죠. 자, 가연이, 같은 거리에 걸린 시간이 짧은 물체가 더 빨라, 맞죠? 자, 다정이, 같은 거리에 걸린 시간을 알아도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 없어? 아니요,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가연이 방법으로. 자, 따라서 알맞은 사람 이름 가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5번까지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동물들이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음에 답하세요. 치타, 나는 50m를 10초에 달릴 수 있어. 호랑이, 나는 있잖아 100m를 25초에 달릴 수 있어. 누가 더 빠른 거야? 지금 시간도 다르고 거리도 다른데. 자, 이럴 땐 단위 시간으로 맞춰서 간 거리, 이동한 거리를 생각해 줘야죠. 그것이 속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0초, 25초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생님 단위 시간 1초라고 정할게요. 자, 그럼 1초에 몇 미터 갔니? 지금 10초에 50미터니까 1초에는 50 나누기 10 해서
5m 갔어. 몇 초에? 1초에. 자, 너는

1초에 몇 미터 갔니? 나 100미터 25초에 가니까 1초에는 100 나누기 25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1초에 4미터 갔어. 1초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더 빨라요? 오, 치타. 치라가 더 빠르네요. 자, 그럼 두 동물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속력 어떻게 구했어요? 거리 나누기 시간. 그러니까 뭐예요? 이동 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 기호는 리을이 되겠죠.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두 동물의 속력을 구하고 어떤 동물이 더 빠른지 쓰시오. 자, 아까 치타는 뭐였어요? 5m 매 초. 그리고 호랑이는요? 4m 매 초. 그래서 더 빠른 동물은 치타다. 이렇게 우리 얘기했었죠?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 중 속력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틀린 거 찾을게요. 1번 속력의 단위에는 미터 매 초, 킬로미터 매 시가 있다. 맞죠? 우리 배웠죠? 지금 1초에 몇 미터 갔니?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갔니? 자,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다. 맞아요. 단위 시간 동안. 그쵸? 이게 속력의 의미다. 3번. 3미터 매 초는 3미터 매 초, 초속 3미터라고 읽는다. 맞아요? 2킬로미터 매시는, 여기 틀렸네요. 2미터가 아니라 2킬로미터 매신데. 그리고 분속도 아니죠. 시속이죠. 시속 2킬로미터인데 여기 다 틀렸네요. 그죠? 틀렸어요. 자, 속력을 구하면 물체의 빠르기를 쉽게 비교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건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7번입니다. 8번까지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각 교통수단이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것이에요. 자,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을 보고 각 교통수단의 속력을 구하래요. 자, 지금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동한 거리 나누기 걸린 시간으로 속력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지금 다 5시간, 3시간, 4시간, 2시간이라 단위 시간은 1시간으로 우리가 정할 거예요. 그리고 다몇 킬로미터 갔으니까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 갔니? 이게 속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비행기는요, 4,500킬로미터를 이동하는데 5시간, 즉 1시간 동안은 4,500 나누기 5를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900킬로미터 매 시가 되겠고요. 자, 배는요, 138km를 4시간에 138 나누기 4겠죠? 자, 그럼 뭐예요?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면 32, 44, 16, 34.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동차 145km를 이동하는데 2시간이래요. 자, 그럼 145 나누기 2를 계산해주면 되죠? 그럼 72.5km 매 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차는 450km를 이동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 그럼 450 나누기 3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150km 매 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속력을 구하시오. 자, 비행기는 뭐예요?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900. 기차는요? 150. 배는 뭐였죠? 배가 여기 있었네요. 34.5. 자동차는요? 72.5.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이에요. 위 교통수단의 속력을 비교하여 빠른 것부터 차례대로 쓰시오. 자, 우리 속력을 구했으니까 지금 1시간 동안 간 거리잖아요. 따라서 똑같이 단위 시간, 1시간 동안 더 멀리, 더 길게 간그 물체가 더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숫자가 더큰 것이 빠른 게 되겠죠? 자, 가장 빠른 것부터 차례대로. 그럼 뭐예요? 비행기. 수의 크기만 비교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 뭐예요? 기차죠? 그리고 그 다음이 자동차네요. 그쵸? 그리고 배가 되겠습니다. 이 순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도로에 설치된 안전장치입니다.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도로에 설치된 안전장치 여러 가지 배웠는데요. 자, 지금 아래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안전장치이죠? 그렇죠. 옐로 카펫이죠. 자, 따라서 옐로 카펫을 설명하고 있는 보기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자동차의 속력을 줄여 사고를 막는다. 자, 이거 어떤 안전장치예요? 속력을 줄여준다. 과속을 방지해준다. 과속 방지턱이죠. 자, 도로에 있는 안전장치는 맞지만 지금 옐로 카펫은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2번. 어린이들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0: 칠했다? 맞아요. 지금 노란색 눈에 확 띄죠? 자, 여기 어린이가 딱서 있으면은요, 운전자 눈에 어린이가 확 들어옵니다. 저기 어린이가 있군. 내가 천천히 조심해야지. 자, 맞죠? 자, 3번. 학교 주변 도로에 자동차의 속력을 제한한다. 자, 이것은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자, 속력 제한해요.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세요.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아니고요. 옐로 카펫 설명은 아니고요. 4번. 앞차와 충돌 위험이 있을 때 자동차를 멈추는 거 뭐예요? 자동차에 있는 안전장치였죠? 자동 긴급 제동 장치.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옐로 카펫 아니죠? 자, 그리고 5번.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 상황이나 규칙을 알려주는 건 교통 표지판이네요. 자, 도로에 있는 안전장치는 맞지만 지금 옐로 카펫 설명하고 있는 건몇 번이다?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에 설치된 안전장치 중, 자, 어디예요? 자동차에 설치된 안전장치 중 충돌 사고에서 탑승자의 몸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 딱 읽으니까 어떤 안전장치가 생각나나요? 충격을 줄여준다? 사고에서? 그렇죠. 에어백, 공기가 들어있는 주머니, 에어백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안전모. 안전모는 우리가 뭐 자전거 운전할 때 써야 하는 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안전띠는 자동차에 설치된 안전장치는 맞지만 우리 몸을 고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덜 다치게 해주는 거고요. 자, 에어백이 바로 충돌 사고에서 탑승자의 몸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과속 방지턱은요, 자동차에 설치된 안전장치가 아니라 어디? 지금 도로에 설치된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속력을 줄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5번,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자, 이것도 자동차에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설명과는 맞지 않죠. 자, 자동 긴급 제동 장치는 위험한 상황에서, 긴급 상황에서 이제 자동차를 멈춰주는 기능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볼게요. 다음 중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을 나타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누가? 운전자가. 자, 가. 아니, 기억이네요. 자전거를 탈 때에는 안전모만 쓰면 되나요? 아니죠. 무릎 보호대, 그리고 팔꿈치 보호대,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자, 니은,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면 안 되죠. 자, 디귿,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4시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 맞아요. 이렇게 천천히 운행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리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간다. 맞죠? 이게 안전수칙입니다. 자, 따라서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리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보행자의 안전수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행자,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 1번, 도로 옆에서 공놀이 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되죠? 자, 2번,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면 바로 건너나요? 안 돼요. 바로 건너는 게 아니라 초록불이 켜졌어도 좌우를 살피면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일 때 이제 건너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주정차한 자동차 주위에서 놀면 안 된다고 했죠. 시야가 가려서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길을 걸을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되죠. 맞고요. 자, 5번,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차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기다리는 거 너무 좋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건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요, 안전수칙 공부했습니다. 즉, 속력과 우리 생활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했고, 도로나 자동차에 있는 안전장치들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호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도로의 안전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 이상 쓰시오. 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은 도로에 있는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두 번째 중단원의 개념 공부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보면서 과학 2단원을 마무리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5: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Wednesday. 자, 한 주의 반을 가르는 시점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오. 자, 연극인의 삶이라고 해서 그런 연극인 어떻게 그 대사를 다 외우냐 막 이러면서
1: 기억나요.
0: 했던 거 기억나시죠?
1: 네네네.
0: 자, 그래서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연극에 뭔가 초대받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분들도 초대해서 방문해 주시면은 또 굉장히 또 긴장되거든요.
0: 아, 그러겠군요.
1: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긴장감이 또 있는데 그런 긴장감을 살짝 가지고 가면 더 잘 되곤 하더라고요.
0: 꼭 가봐야겠습니다. 저도요.
1: 예, 꼭 오세요.
0: Alright. 자, 그렇다면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1: 그쵸.
0: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외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원래는 몰랐는데, 액터이거나 액트리스 있을 수도
1: 오,
0: 있잖아요.
1: 완전
0: 그쵸?
1: 영광인 상황.
0: Right.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 2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 핵심은요. 아,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 느낌이 든다. 이걸 영어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 보도록
1: 네네.
0: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연극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한번 구경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가서 당신의 연극을 보고 싶어요. Yeah.
0: Sorry?
1: I want to see your play.
0: Oh,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1: Free ticket?
0: Yeah.
1: Oh.
0: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You.
0: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Okay.
1: Don't laugh?
0: Don't laugh.
1: Don't laugh?
0: No. Don't
1: Oh.
0: laugh at me.
1: Really?
0: You know.
1: 아,
0: No.
1: 그래, 재미없다는 건가? 아, 아니, 저는 당신의 최고의 팬이 될 느낌이 들어요.
0: What?
1: I'll be your fan.
0: Oh,
1: I think.
0: you think?
1: I think I'll be your fan.
0: Thank you.
1: Yes. 기대하세요.
0: 네, 아니 오늘은요.
1: 네.
0: 오늘 놓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1: 그래야겠네요.
0: 제가 뭐좀 챙겨드릴게요. 이런 것도 나올 거고요.
1: 오.
0: 아,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1: 아, 절대
0: 되잖아요.
1: 놓치면 안 되겠다.
0: 오늘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1: 네.
0: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3: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2: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1: 그쵸. I'd love to. 나 진짜 하고 싶어요. Go and see your 연극.
0: 연극?
1: 예.
0: 연극, 영어로
1: 당신의
0: 뭘까요?
1: 연극을 가서 보고 싶다.
0: 네.
1: 연극을 그러면은, 아, 연극 그거잖아요. 플레이.
0: 저는 슬기 씨가 틀릴까 봐
1: 네.
0: 약간 조마조마했던 게 슬기
1: 아.
0: 씨는 실제로 연극을 하니까
1: 그쵸.
0: 무조건 알아야 돼요.
1: 그럼요.
0: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외국 사람들도 요즘에 좀 오는 그런 트렌드 아닌가요?
1: 근데 외국 사람들이 오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스타, 글로벌
0: 아, 좀
1: 아이돌들이
0: 알려져
1: 연기하는,
0: 있네.
1: 그쵸.
0: 오케이, 오케이.
1: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들이 하는
0: 아,
1: 연극,
0: 슬기 씨
1: 뮤지컬은,
0: 또 있잖아요. 이제
1: 티켓 파워가, 있어야죠. 앞으로.
0: 있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play란 단어 무조건 알아야
1: 네.
0: 되겠죠. So I woul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정답 맞습니다. play 연극이 되겠고요. 자, 보세요. 저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때 일반적으로 I want to보다 조금 높은 거 하나 있지 않았어요? 예 있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아, I want to 대신에 I
1: I'd like to.
0: like to, right? I'd like to. 근데 심지어 거기에서 그 원함을 더 강하게 만든 게
1: I'd love
0: I'd
1: to.
0: love to가 되겠습니다. Okay? So 뭔가를 하고 싶다. 일반적으로는 I want to do something. 이 패턴을 무조건 알아줘야 되겠고요. 그거보다 조금 예 있을 때는 I'd like to. 근데 예 있는 상태에서 더 원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럴 때
1: I'd
0: I'd love
1: love
0: to
1: to.
0: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동사 원형만 넣어준다면은 그 행동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풀 수가 있겠고요. 이건 사실은 I
1: would.
0: would예요. 근데 I would love to 하셔도 되고
1: 네.
0: 이렇게 주어에 붙여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 I do 이렇게 하지 마세요. D 사운드는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I do 할 거면 D를 drop 하는 게 오히려 날 정도예요. 혀가 입천장에 살짝만 붙는다는 느낌이에요. So I'd love to. I'd love to. 천천히 하면 혀가 보이긴 할 건데 굉장히 빠릅니다. So I'd love to do something. 예를 들어서, 당신과 정말 춤을 추고 싶군요. 할때 어떻게 쓸까요?
1: I'd love to dance with
0: 그렇죠?
1: you.
0: I'd love to dance with you. 이런 식으로. 자, how about this? 그럼요. 저 정말로 막 참여하고 싶어요. 참여하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P로 시작하는데요.
1: Participate.
0: Participate. 아마 교재나 이런 데서 꼭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어, 저 정말 정말 참여하고 싶어요.
1: I'd love to participate.
0: 그렇죠. I'd love to participat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I love to, I like to, I want to 다 응용해 보셔야 돼요.
1: 네.
0: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ove to dance with you.
1: I'd love to dance with you.
0: Oh, I'd love to participate.
1: I'd love to participate.
0: 자, 이번에는 가서 see 하는 것을 너무 원한다. 자, 해볼게요.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1: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0: 자, 이랬을 때 어, 상대방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 무료 티켓 챙겨드릴 수 있어요.
1: 우와.
0: 이렇게 말합니다.
1: 요즘에는 뭐 이제 연극가도 이 무료 티켓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0: 아.
1: 네, 할인만 조금 해주더라고요.
0: 어, 그것도 사실은 네. 이렇게 해도 아니다. 내가 해서 가겠다 하는 게 맞죠.
1: 맞아요. 다들 이제 그런

0: 문화더라고요.
1: Right,
0: I can hook. 나는
1: hook.
0: 나는 걸 수 있어. Hook이 이거잖아요.
1: 맞아요.
0: 후크 선장.
1: 누구를 건다는 거예요?
0: 이 너를.
1: 누구랑요? 뭐랑 걸어줘요?
0: 너를.
1: Up
0: 너를
1: with.
0: Up with. 아, free ticket. 예, 무료 티켓이니까.
1: 오케이. 자, free tickets와 당신을 hook. 걸어줄 수 있다.
0: 오.
1: 뭐 직역을 하면요. 그죠?
0: 예.
1: 일단은 free 맞는지 볼게요. Obviously, right? 자, 무료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hook이에요. hook.
0: 예.
1: 아까 후크 선장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Alright. 자, hook 자체가 갈고리로 이렇게 걸다. 맞습니다. hook 시키는 거가. 그런데, 당신을 걸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제가 예를 들어, 슬기 씨를 이 무료 티켓과 함께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걸어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결시켜준다는 느낌인데, 이건 너무 다양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0: 네네네.
1: 제가 A와 B를 후크 시킨다는 거는, 정말 갈고리로 이렇게 걸듯이 연결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슬기 씨가 뭐 싱글이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랬을 때, 내가 아는 남자가 있는데, 둘이, 하면서 연결을 시켜줄게.
0: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1: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슬기 씨가, 저 타이어가 flat tires가 생겼는데,
0: 네.
1: 이거 뭐 어디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냐 했을 때 제가, 저 타이어 저희 삼촌이 아는, 삼촌이 뭐 그런 타이어 가게를 해요. 그러면 둘이 후크를 시켜줄게요.
0: 연결시켜준다.
1: 연결해준다.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무료 티켓이 있다. 그것이랑 무료 티켓과 슬기실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는 한마디로 그거를 내가 챙겨주겠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0: 저는 무조건 이렇게 연결한다 하면 커넥트만 생각해가지고.
1: 오케이.
0: 굉장히 신기한 표현이네요.
1: 희한하죠, 그쵸? 그래서, hook up 시켜주는 거, 이거는 비격식에 가깝습니다. So, hook someone up with something else or someone else 하면 챙겨주다. 근데 이렇게 의역도 좋지만, 아, 연결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주세요.
0: 네네네.
1: 자,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방금 산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비싸잖아요, 전화기는.
0: 비싸죠.
1: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충전기 좀 몇 개 좀 이렇게 챙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날 연결시켜주세요. 일단 어떻게 할까요?
0: Hook me up.
1: Hook me up. Hook me up.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느낌은 와요. Hey, 네. Hook me up. Hook me up. 이렇게 돼요.
0: 좀 챙겨줘요.
1: Hook me up. 근데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some 충전기들. 그럼 어떻게 해요?
0: With some 충전기.
1: 충전기가 영어로 뭐죠?
0: 충전기가 영어로 배터리.
1: Chargers.
0: 아, chargers.
1: Chargers.
0: Yeah.
1: Okay, so. 단어 모르는 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0: 예.
1: So,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랑 chargers 몇 개 연결해달라. 결국에는 좀 챙겨달라.
0: 챙겨주세요.
1: 자, how about this? 내가 너 있잖아. 챙겨줄 수 있어. 무료 케이블을. 제가 당신한테 연결해줄 수 있는, 당신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데 무료 케이블 하나와 연결해줄 수 있대요.
0: I can hook you up with free cable.
1: 그렇죠. With a free cable. Okay. 느낌 와요?
0: 네.
1: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0: That
1: means 연결해준다. 결국에는 챙겨준다.
0: 네.
1: 느낌 왔죠?
0: 오케이.
1: So hook something up.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0: 네.
1: 자, 읽어볼게요.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0: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1: 자, 이번에는요.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0: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1: There you go. 자, 그리고 응용도 한번 해볼게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너, 저기, 당신, 저 좀 챙겨줄 수 있어요? 근데, 무료 양말 몇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레스를 많이 사고, 막,
0: 예.
1: 뭐, 셔츠도 많이 사고, 뭐, 팬츠도 많이 산 거예요. 양말 좀 이렇게 좀, you know what I mean? 자, 그래서, 당신은 나를 연결시킬 수 있나요? 직역하면?
0: Can you hook me up with
1: with some 무료 양말?
0: With some free socks.
1: 그렇죠. Hey, can you hook me up with some free socks? 이렇게 하면 okay. 이렇게 또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래도 한 두 켤레까지는 주시더라고요.
1: 나쁘진 않죠.
0: 네, 감사하죠.
1: Right. So 이렇게 부탁하거나 물어볼 수도 있고요.
0: 네.
1: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때도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보여드릴게요. I can hook you up with my cousin. 내가 너 연결해 줄 수 있다. 누구랑?
0: 내 사촌이랑. 좋다.
1: 좋아, 좋아.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문장도 가능합니다.
0: 예.
1: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

0: 그럴 수 있죠.
1: 왜 어렸을 때 친구들이 예를 들어 와서
0: 네.
1: 보면 가서 볼게 하면 좋기도 하지만 조금 긴장도 될것 같은데요.
0: 그쵸. 약간, 근데 저 이제 친구가 왔거든요. 고등학교 친구가. 예. 되게 진지한 장면인데 한번, 이렇게 웃는 애 있더라고요. 제
1: 엄마 또 사.
0: 친구였어요.
1: 그또 계속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네.
0: 예.
1: So,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해라. 웃지 않을
0: 네.
1: 거.
0: Just promise. 여기서 끊어.
1: Alright.
0: 네. You won't 웃지 않을 거라고.
1: Yes.
0: 그러면은 웃다 laugh가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날때
1: 아, 이럴 때
0: 있어요.
1: 있어요.
0: 예, L-A-U-G-H.
1: L-A-U-G-H.
0: 네.
1: Just promise 해라. You won't laugh. 느낌 괜찮죠? 맞습니다. laugh라고 하는 거. GH는 여기서 F 같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입술 붙으면 안 돼요. 래프가 아니라
0: Laugh.
1: laugh. 해서 아랫 입술 위에 윗니가 살짝 올라가서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0: 네.
1: laugh, laugh.
0: Laugh, laugh.
1: 좋아요. So, laugh하지 않을 것을 promise 해라. promise 하는 게 뭐예요? 해줘.
0: 약속해줘.
1: 그렇죠. 그래서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promise, 그 다음에 평소문. 이렇게 넣어주면, 뭐뭐뭐뭐 할 거라고 약속하세요. 라고 명령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0: 네.
1: 여기서는 just를 넣어서 양념을 살짝 친 거예요. 요것만 약속해라.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거 그대로 와주면 되죠.
0: Promise you won't lie.
1: 그죠? Promise you won't lie.
0: 음흠.
1: 자, about this. 약속해요. 당신이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0: Promise you won't leave
1: 나를.
0: me.
1: 미. 저기 아름다운 문장인데요. 미.
0: 예.
1: 이거는 좀.
0: 하나씩
1: 오케이.
0: 생각이 났어요.
1: Alright, alright. So, promise you won't lie. Promise you won't leave me. 굳이 나에게 promise하라라고 안 써도 충분히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won't 할 때는 입모양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you want가 아니라 you won't. 이렇게 꼭 발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Promise you won't lie.
0: Promise you won't lie.
1: Promise you won't leave me.
0: Promise you won't leave me.
1: 자, 그러면 약속하라고 누가 그래요?
0: 네.
1: 그럼 나는 약속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0: 그쵸.
1: 그랬을 때 나는 약속한다. 내가 웃지 않겠다고. 이거에 대답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0: 네.
1: 이거 나는 약속해. 그럼 어떻게 해요?
0: I'll
1: I
0: promise.
1: promise. 오케이? 내가 웃지 않겠다고. I won't
0: I won't laugh.
1: laugh. I promise I won't laugh.
0: I
1: Right?
0: will promise 아니에요?
1: 자, 여기서 중요한 게
0: 예.
1: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슬기 씨가 I will 이라고 한걸 들었어요.
0: 네.
1: 그렇게 한다고 틀리는 거는 아니지만
0: 네.
1: 그렇게 보통 쓰지 않습니다. 약속은 거의 팩트 수준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원어민들의 습관인데요. I'll promise 하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 약속 이건 100%. 그래서 I promise 얘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0: 아, 알겠습니다.
1: Okay,
0: 네.
1: so I won't laugh 할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ust promise you won't laugh.
0: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입니다.
0: 응?
1: 미션.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아, 뭔가 느낌이
0: 오.
1: 오고 있어요. 막,
0: 예, 네, I have a feeling. 나는 느낌이 갖고 있어요.
1: Okay.
0: I'll be your 최고의 팬. 오,
1: 자,
0: 그러면은
1: 최고의 팬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0: 뭐
1: 최고다.
0: 최고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기스트죠. 비기스트? 아닌데
1: 와우.
0: 베스트인데.
1: Okay.
0: Your best fan. 예.
1: 자, 지금 와우 제가
0: 아,
1: 하려다가 약간
0: 최상급이니까 you're the best fan. You're the best
1: 하,
0: fan.
1: 역시
0: 당신의 최고의 팬.
1: 처음 느낌 오는 게 보통은 맞아요.
0: 어?
1: 예. 지금 두 번을 바꿨어요. 하나는 비기스트 하려다가 베스트로 바꿨고,
0: 예.
1: 아, 베스트 나온 김에 최상급이니까 너까지 넣어줘야 된다.
0: 네.
1: 해가지고 완전히 틀려줬습니다. 네. 자, 볼게요. I have a feeling,
0: 예.
1: I'll be you're the best fan. 벌써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You're the best fan.
0: You're the best fan.
1: 아, 아닙니다.
0: 좋은데요?
1: 오케이.
0: 네.
1: 자, 순수합니다. 그냥 biggest입니다. 오케이, let me just tell you, 오케이? 누구의 최고의 팬이다라고 할 때, 제 생각에 슬기 씨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0: 들어봤어요.
1: 그러니까
0: 근데
1: 어딘가에 스쳤던 것
0: 누가
1: 같은데,
0: 나한테 해준 적은 없어요.
1: 없지만.
0: 근데 누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I am big fan of you.
1: 그거 맞아요. 오. 그러니까 뭐냐면

0: big fan of yours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1: 네.
0: 상대방의 팬이긴 팬이다, 엄청 팬이다라고 하면은 엄청 팬이면 팬일수록 사이즈로 가요. 오케이?
1: 신기해요.
0: 그래서 best 무슨 퀄리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big, biggest 아니면은 엄청 큰 것도 뭐 있죠?
1: Huge.
0: huge 이런
1: 아.
0: 것으로 보통 쓰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당연히 최상급이기 때문에 더를 붙여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좋은
1: 맞아요.
0: 거예요. 좋은 거지만 소유격이 앞에 뭔가 나왔어요.
1: 아,
0: 당신의 이런 거
1: 네.
0: 나오면 더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정하는 것을 두 번이나 쓴 거예요.
1: 네.
0: 당신의 그리고 그막 이런 느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오케이. So 소유격이 앞에 your, his 이런 거 나오면 더는 빼야 됩니다.
1: 네.
0: So your biggest fan이 맞고요. 자, 엄청난 팬이라고 할때 지금 제가 big하고 huge 이거 들었죠?
1: 네.
0: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굉장히 비격식으로 많이 쓰는.
1: 네. 아는 단어인가요?
0: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 제목에 있는데
1: 예.
0: 이거 보여드릴까요?
1: 그게
0: 아마
1: 낫겠어요.
0: 생소하실 거예요. 이거는
1: 예.
0: 굉장히 좀, 바로
1: 아,
0: Die Hard Fan.
1: Die Hard?
0: Die Hard Fan. 영화
1: 진짜?
0: 제목에서 봤죠?
1: 예.
0: 네. 그러니까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쉽게
1: 아.
0: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Die 하더라도 Hard하게 해야 Die 하는 거예요. 네.
1: 아.
0: So Die Hard 자체가 굉장히 정말 골수 팬 이런 거 있죠?
1: 완전 코어 팬 같은.
0: 완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뭐 뮤지컬을 배우를 봤는데 너무 팬이에요. 그러면 오, you know, I'm a diehard fan. 이런 식으로 쓰면은 너무 좋죠. 오케이? 이렇게 표현이 있고요. 여기서 사실 핵심 패턴은 딱 나와 있습니다. 느낌이 와요. 느낌이 있어요. 뭐예요?
1: I have a feeling.
0: 그렇죠. There you go. I have a feeling. 쓰고 나서 문장을 평소문으로 쫙 깔아주면 그럴 거라는 뭔가 느낌이 들어. 여기서는
1: 어허.
0: 지금 평소문 못 썼어요.
1: 평소문 I'll be your biggest fan.
0: 그렇죠. 그럴 거가 될 거라는 것이 느낌이 온다.
1: 네.
0: I have a feeling, 평소문. 자, 예를 들어서, 뭔가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 아, 괜히 전화번호 물어보면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자, 일단 난 느낌이 있대요.
1: I have a feeling.
0: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1: She has a boyfriend.
0: Oh,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이렇게 쓴다든가.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뒤에 will 한번 넣어볼게요.
1: 네.
0: 나 있잖아. 그가 yes라고 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그러니까 그가,
1: Yeah.
0: 자, 한번 해볼게요. 나는 느낌이 있다.
1: I have a feeling.
0: 야, 이번에 will 써서 그는 yes라고 할것 같은.
1: He
0: will.
1: will say yes.
0: Yes. Okay.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이런 느낌. 뭔가, 허락해 주실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1: 네.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평소문 어순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대부분 패턴을 얘기를 할 때, 평소문 어순만 얼마나 진짜 제대로 조금만 잘 맞춰주면, 아, 문장 좋은 거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1: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0: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1: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0: 네,
1: yes.
0: 영화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Oh, I have a feeling she will become my wife. 막 이러면서, right? 뭔가 운명 같아. 막 이런
1: 내
0: 느낌.
1: 와이프가 될것 같은.
0: 아, 맞아요, 맞아요.
1: 나.
0: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laugh.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1: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0: Alright. 두 번째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1: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2: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0: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2: Yes,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요. I'd love to do something. 너무너무 하고 싶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걸 활용해 볼게요. P로 네. 시작하죠. 네. 저 참여하고 싶어요. 엄청 참여하고 싶어요.
3: I'd love to participate.
2: There you go. 두 번째, 저 당신과 춤추고 싶어요. 아, 정말 추고 싶어요.
3: I'd love to dance with you.
2: Got it. 하나 더요. 연극은 play였죠.
3: 네.
2: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아, 너무 보고 싶어요.
3: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2: Very, very good. Alright, 같이 읽어볼게요. I'd love to participate. I'd love to dance with you.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오케이.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a feeling 하고 평소문. 어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3: 네.
2: Alright. 자, 갑니다. 그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가 승낙한다고 할 거란 느낌이 드네. 자, 나는 느낌이 있어요. 기분이 있어요.
3: I have a feeling.
2: 그가 yes라고 말할.
3: He will say yes.
2: 그렇죠. 걔가 이번엔 그녀가로 해볼게요. 네.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 뭔가 불길해.
3: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2: 오, 좋습니다. 하나 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저는 느낌이 있어요.
3: I have a feeling.
2: 제가 당신의 가장 큰 팬이 될 거라는.
3: I'll be your biggest fan.
2: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0: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2: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대화 드릴게요. 전체대화 주세요.
4: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5: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4: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2: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7: Oh,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6: Oh,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7: Really?
6: Yeah!
7: Thank you so much.
6: Thank you.
2: Yay. Oh, great job, you guys. Yeah. 오늘 특히 잘하셨습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나 운전 정말 못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terrible at driving.
2: There you go. 그러니까 not good 정도가 아니라 terrible 하게 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인데요. I have a feeling. 그리고 나서 평소문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 뭔가 우리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
3: 오.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책을 많이 읽는 편인가요? 그렇지 않은 편인가요? 책을 읽으면 여러 가지로 좋다는 장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책을 읽긴 읽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읽지? 그죠? 어떻게 물음표가 찍히죠? 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고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고 다 배웠어. 이론적으로 이제 무장이 됐어. 그런데 막상 또 글을 읽으려고 하니 야 이거 또 물음표가 생기네. 책을 읽다 길을 잃은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일지 기대되죠? 로그인합니다. 함께 생각해봐야 될 장면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이 친구만의 문제, 이 친구 어디서 본 것 같다. 평점 4.8을 믿고 맛집에 갔던 그 친구. 자, 어쨌든 이 친구 읽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책을 다 읽었다. 분명히 읽고 재밌게 뭔가 읽는다고 읽었어. 책장을 탁 덮었어. 머리가, 머릿속에 아무것도 띠용 하면서 자기 깜짝 놀라는 거죠. 오, 얘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이런 경우 많죠. 선생님도 그래, 선생님도. 책, 뭐, 무료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책을 쭉 읽었는데 딱, 아유, 잘 읽었다고 덮고 나서 한번 독서록을 써볼까? 이 책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였지? 하고 쓰려고 그러면 잠깐, 내용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 친구처럼 멍할 때가 있어.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방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읽기 과정에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걸 전제로 놓고 점검이 뭐고 조정이 뭔지 이걸 이제 공부할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읽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게임 좋아하죠? 게임에만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읽기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의 첫 번째 단계,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 읽기 과정의 점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읽는 동안 자신이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하고 확인해 봐야 돼. 뭔가 글자만 쭉 따라서 그냥 멍하니 읽고 있어. 다 읽긴 읽었는데 하나도 이해 못했네. 그럼 글을 읽은 건가? 그게 안 읽은 거죠. 그렇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무슨 내용을 읽고 있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자문 그랬는데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읽고 있지? 이 부분이 이해가 되나 하면서 자문.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요.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활동. 이걸 점검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책을 읽다 길 읽는 그대에게 강의 제목을 소개했는데 우리가 낯선 장소를 찾아가는 상황을 떠올려 봐요. 그러면 요즘에는 뭐 지도 어플이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 지도 앱을 보면서 쭉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도 앱만 이렇게 스마트폰만 쳐다보면서 갈 수 없잖아. 그렇죠? 가면서 여기저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 위치도 확인해야 되고 표지판 통해서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것과 마찬가지야.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점검했다. 그래서 했어. 그래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해야 돼, 조정을. 길을 막 찾아가는데, 여기 다른데, 간판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했나? 딱 보니까, 지도를 다시 보니까, 아이고, 지금 내가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 위치를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 내가 글을 잘 읽고 있나?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왜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 내가 어디서 뭔가를 놓쳤나? 조정하면서 찾았어. 그러면, 점검하면서 찾았어. 그럼 조정해봐야지, 조정. 점검 결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읽기 방법을 바꿔야 돼. 그렇죠? 내가 이해가 잘안 되네. 왜 그럴까? 그래서 읽기 방법을 바꿔보는 거야. 조정해보는 거야.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이라도 한번 알아두세요. 다시 읽기, 속도 조절하기, 중요 내용의 밑줄 긋기, 요약하기, 메모하기. 선생님 이 중에서 이제 밑줄 긋기를 많이 활용하는데, 자기 책이라면, 내 책이라면, 그래요? 자,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읽기 방법을 바꾸는 활동을 읽기 과정의 조정, 이렇게 합니다. 점검과 조정, 읽기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자, 이것을 이제 적용해 보는데, 읽기 전에, 읽기 중에, 읽기 후에, 읽은 후에 이렇게 전, 중, 후로 나누어서 한번 이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기 전, 어떻게 이 전략을? 제목, 목차, 그림 다 있죠? 제목, 목차, 그림. 물론 그림이 많은 책도 있겠고, 그림이 거의 없는 책도 있겠고, 그러겠지만, 일단 제목과 목차 정도는 다 있겠죠? 제목, 목차, 그림 등으로 내용을 한번 예측해 보는 겁니다. 내용을 예측해 보는. 아, 이 글의 내용은, 이 책의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제목과 목차, 그림 등을 후루룩 훑어보면, 대충 예측할 수 있거든. 예측해 보는 거야.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지. 이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읽기 목적을 설정한다. 읽기 목적, 내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냐, 아니면 지금 내 따분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냐, 아니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냐, 다양한 읽기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물론 순서가 내용 예측이 먼저냐, 읽기 목적이 먼저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먼저일 수도 있고, 이게 먼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읽기 전에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해서 일단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읽기 중. 핵심어를 파악해야 돼. 핵심어를 파악해야 내용 이해에 도움이 돼요. 핵심어를 놓치고 나면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없네. 그러니까 핵심어가 뭔지 파악해야 돼. 핵심어가 파악되면 기억하기도 좋아요. 책을 딱다 읽고 덮은 다음에 핵심어를 떠올리면 그 중심 내용들이 탁탁탁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핵심어를 파악하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핵심어에 형광펜을 막 칠해요. 물론 선생님 책 이해 안 되는 부분에 표시하는 거. 이해 안 되는 부분에 표시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표시하고 쓱 넘어가면 안 돼요.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거 당연하죠. 그다음에 다 읽은 후에 읽기 후 내용을 한번 요약해 봅니다. 독서록 써보면 좋은데 약간 귀찮긴 하지. 하지만 짧게라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재산이 됩니다. 재산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기.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정리하고 의문점 아까 표시해놨죠? 그 의문점을 더 정보가 필요하면 찾아보든지 아니면 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든지 해서 의문점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의 난이도와 수준 조절인데요. 난이도라는 건 어려울 난, 쉬울 이니까 쉬운 글을 읽을 때, 어려운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쉽네. 너무 쉽네. 이거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읽어도 쉽게 이해하겠네. 라면, 독서 목표를 조금 높여서 분석적, 비판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러면, 배경 지식을 보완한 후에,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더 탑재를 해.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쉬운 자료를 먼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더 쉬운 자료를 찾아봐서, 물론 이것도 배경 지식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해서 자꾸 뭔가 그러니까 점검하고 조정하는 그 읽기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중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읽기 전략 공부했는데요. 일단 읽기 과정을 점검해봐라.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해봐라. 이렇게 점검.

조언과 조정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읽기 단계에 따라서 전, 중, 후 단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적용할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우리가 책을 읽다가 길을 잃는 그런 불행한 사태는 겪지 않을 거예요. 이번 시간 댓글 미션 나갑니다. 너희가만 알려줄게 나의 읽기 비법, 여러분만의 읽기 비법 소개해 주세요. 우리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니까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읽기 비법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가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되죠? 자, 그 기대 간직하고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왔어요. 배고프지, 얘들아? 학교 갔다 오니까 얼마나 배고파. 그래서 이모가 맛있는 빵을 구웠어요. 우리 친구들 빵 먹고 그거 공부하자구. 잠깐만. 그런데 이모가 맛있게 구워줬는지 한번 볼게요. 맛있어야 될 텐데. 이게 뭐야? 입안이 바다 같아. 이거 왜 이렇게 짠 거야? 뭐지? 이모가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넣었네. 소금을 넣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짜지. 바다빵이야, 바다빵. 소금빵. 어떡해. 얘들아, 이런 빵을 줄 수는 없고 이모가 다음에 맛있는 빵도 퍼줄게요. 알았죠? 어떡해, 어떡해. 대신에 이모가 오늘 재미있는 책 추천해 줄 거야. 우리 친구들 어떤 책 읽고 싶어요? 응? 말해 보세요. 이모가 오늘은 정말 재밌는 책 추천해 줄 거예요. 소금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을 추천해 달라고? 소금? 이모 방금 소금빵 만들었잖아. 그런데 소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어떤 책이 있을까? 있어. 바로, 짜잔! 소금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지. 뭐너 책방에서 읽고 가. 너희들 오늘 6단원 새롭게 시작한다며? 6단원에서는 또 어떤 재미있는 국어 개념을 공부할까? 두근두근 기대감 가지고 오늘도 출동이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6단원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단원 첫 시간에 단원의 제목 확인했었죠. 자, 오늘도 단원의 제목 확인하고 공부할 내용 생각해 볼게요. 6단원의 제목은요, 뿅! 바로 자신 있게 읽고 써요입니다. 자, 우리는 6단원에서 다양한 글을 자신 있게 읽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글쓰기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그림 한장 보면서 우리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교재 147쪽 그림인데요. 지금 친구들이 동물원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동물을 보고 있나요? 어흥, 호랑이를 보고 있죠. 자, 호랑이를 보고 이 친구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저기 호랑이 3마리가 있네라고 말해요. 자, 지금 이 친구가 말한 것은요, 이 친구가 본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일을 이야기한 거죠. 이 친구는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의 말 한번 들어볼게요. 호랑이 이빨을 보니 정말 무섭다. 이 친구는요, 호랑이의 이 뾰족한 송곳니가 무섭나 봐요. 자,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친구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6단원에서 글을 읽을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글을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 사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수 있고 또 의견을 파악함으로써 글쓴이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비교

할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자, 우리 6단원에서 그런 방법으로 글을 자신 있게 읽어보고,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이런 말도 해요. 오늘 호랑이 본걸 일기로 써야겠어. 집에 가서 겪은 일을 글로 쓴대요. 자, 우리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나의 쓰기 과정을 계속 점검하는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6단원에서 그와 같은 것들 공부하면서 쓰기에 자신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원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 공부할지 우리 친구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까? 우리 한번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 148쪽입니다. 자, 이 가글은요, 3학년 1반 김다인 친구가 쓴 글이고, 나글은 3학년 1반 이선우 친구가 쓴 글이에요. 두 친구는 같은 반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인이가 쓴 글부터 읽어볼게요. 오늘 피구 경기에서 2반에게 졌다. 내가 던진 공이 계속 빗나가서 너무 아쉬웠다. 끝나고 나니 눈물이 날것 같았다. 자, 지금 다인이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인이가 1반인데, 2반이랑 1반이랑 피구 경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몇 반이 승리한 거죠? 맞아요. 2반이 이겼고, 1반이 졌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인이는 공이 계속 빗나가서 아쉬웠고, 끝나고 나니 속상했대요. 자, 이런 느낌이 들었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우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반과 피구 경기를 했다. 자, 같은 일을 겪었어요. 공을 던질 때 정말 짜릿했다. 자, 짜릿하다. 순간적으로 흥분되고 떨렸다. 이런 말입니다. 응원도 신나고 재미있었다. 비록 졌지만 최고의 경기였다. 자, 지금 다인이와 선우는 같은 일을 겪었는데요. 생각과 느낌이 달라요. 다인이는 경기가 끝나고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속상했어요. 하지만 선우는요, 경기가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었대요. 졌지만 최고의 경기였대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죠. 자, 친구들, 이처럼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생각과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일을 겪어도 생각과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인이와 선우가 오늘 학교에서 한 일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어떤 일이 있었죠? 2반과 피구 경기를 했습니다. 피구 경기.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인이와 선우가 오늘 겪은 일에 대한 생각과 까닭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두 친구는 같은 일을 겪었는데 생각과 느낌이 달랐죠? 일단 다인이는 너무 아쉬웠어요. 왜요? 던진 공이 계속 빗나가서요. 자, 선우는 최고의 경기였다고 생각을 했죠? 왜요? 공을 던질 때 짜릿했고 응원도 신나고 재미있어서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과 까닭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글 가와 나처럼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했죠? 보기 볼게요. 1번, 사람마다 나이가 달라서 그건 아니에요. 2번, 사람마다 생긴 모습이 달라서 아니죠? 3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해서? 자, 바람직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4번,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싫어해서? 아니고요. 5번,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서 이것이 정답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글을 쓰기 전에 생각해야 할 질문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뭐 하기 전에? 글을 쓰기 전에. 자, 1번. 무엇을 읽을까? 자, 이것은 글을 읽기 전에 생각해야 하는 질문이죠. 자, 2번. 무엇에 대해 쓸까? 글을 쓰기 전에 생각해야 할 질문 맞습니다. 3번.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일까? 자,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읽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표현 방법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내가 적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읽는 사람을 항상

배려하면서 글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글을 쓰기 전에 글을 읽을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4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선생님과 사실과 의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친구가 동물원에 갔습니다. 자, 동물원에 가서 홍학을 보고 있는데요. 딱 보니까 지금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주원이가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주원이가 말한 것은요. 주원이가 본 것을 말한 거예요. 현재 있는 일을 말한 거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원이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지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왜 저렇게 서 있을까? 어쩐지 불편해 보여. 자, 지금 지호는요, 홍학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홍학 자세가 불편해 보인대요. 자, 이건 지호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의견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과 의견이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봅시다. 자, 사실이라는 것은요,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하는 말을 한다. 그것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의견은요,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입니다. 생각이요.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는 말은 우리가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 사실이 뭔지 의견이 뭔지 조금 느낌이 오죠? 자, 그럼 우리가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원에 다녀와서 쓴 글입니다. 오늘 친구들과 동물원에 다녀왔다.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든채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이 어쩐지 불편해 보였다. 홍학이 그런 자세로 서 있는 까닭을 알아보고 싶다. 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자, 그럼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친구들과 동물원에 다녀왔다. 자, 이건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죠? 나 오늘 동물원 다녀왔어.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든채서 있는 모습을 보았대요. 자, 이것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이죠. 세 번째 문장 볼게요. 그 모습이 어쩐지 불편해 보였다. 자, 불편해 보였다. 그것은 홍학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의견을 말한 문장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홍학이 그런 자세로 서 있는 까닭을, 서 있는 까닭을 알아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어. 궁금해. 이것도 내 생각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장도 의견을 말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친구들, 어때요? 글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 구분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 가에서 주원이와 지호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쓰시오. 자, 어떤 동물을 보고 이야기 나누고 있었죠? 홍학을 보고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홍학. 6번입니다. 그림 가의 대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는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를 하시오. 자, 주원이와 지호가 홍학을 보고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주원이는 홍학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다.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네? 자, 이거 뭐예요? 홍학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홍학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2번. 지호. 지호는 홍학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고 있다. 맞아요. 어쩐지 불편해 보여. 이거 지호의 생각이죠? 맞아요. 3번. 지호는 홍학이 서 있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 지호가 홍학이 서 있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에 대해 지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알맞지 않기 때문에 가위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풀어볼게요. 그림 가에서 주원이의 말은 사실과 의견 가운데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고 그 까닭을

쓰시오. 자, 지금 주원이가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네 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자, 그럼 까닭은 뭡니까? 왜 이게 사실이죠? 그래요. 현재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학이 다리를 들고 있는 모습은 현재 있는 일입니다. 지금 주원이가 동물원에 가서 홍학을 보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현재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원이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문장의 성격에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우리 이글 보고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 봤었습니다. 자, 사실은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의 문장은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죠? 자, 따라서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디귿과 리을의 문장은요,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였죠? 따라서 디귿과 리을은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한번더 연습해 봐요. 우리 문어 이모님께서 오늘 소금 이야기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죠? 이글 읽으면서도 우리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친구들, 소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소금 하면 나는 이런 게 떠올려진다. 어떤 거요? 하얀색 좋아요. 또, 가루 좋습니다. 또, 짠맛이 나요. 그것도 있죠. 요리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소금 하면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데요. 우리 소금 이야기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내용 파악도 잘 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이거는 사실을 말하는 거네. 이것은 의견을 말하는 거네. 자, 이런 생각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 150쪽 소금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소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하얘 가루의 모습이나 짠맛의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소금은 보통 음식의 간을 맞추는데 쓰지요. 그러나 소금은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단 읽었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금하면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보통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쓰인대요. 자, 간이라는 것은 음식의 짠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소금이 음식의 간을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대요. 자, 이런 문장을 말했다면 결국 뭐예요? 지금부터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 소개하겠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단은요, 소금에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단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제 소금에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소금은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해요. 자, 이게 바로 소금의 쓰임새입니다. 사람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한대요. 어떤 역할이요? 소금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 데 쓰여요. 또 뇌에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신호를 보내는 일을 돕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일정한 양의 물이 몸 안에 머무르도록 해주기도 해요. 자, 이렇게 소금이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한대요. 지금 몇개 얘기했어요?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소금이 사람 몸속에서 하는 역할, 그쵸? 자, 그래서 몸속에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왜? 소금은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자, 지금 두 번째 문단은요, 소금의 쓰임새 중에서 소금이 사람의 몸속에서 하는 역할을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이런 지식과 정보를 소개한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9번입니다. 이와 같은 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이 글은요,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글입니다. 1번, 상상한 이야기를 쓴 글이다. 아니고요. 2번, 인상 깊은 경험을 쓴 글이다. 아니죠. 3번, 자기 주장을 나타내는 글이다. 아니고요. 4번, 글쓴이의 마음을 전하는 글이다. 아닙니다. 5번, 사실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글이다. 맞죠?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입니다. 정답은 5번. 10번 문제입니다. 소금이 사람의 몸속에서 하는 역할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소금이 사람의 몸속에서 다양한 일을 한다고 했죠. 크게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그거 생각하면서 보기 볼게요. 1번, 노폐물의 배출을 돕는다? 이런 말 없었습니다. 2번,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든다. 있었죠? 3번, 음식물을 직접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든다고 했어요. 4번, 뇌에서 우리 몸에 신호 보내는 일을 돕는다. 있었죠? 5번, 뇌에서 우리 몸으로 피를 보내는 일을 돕는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4번입니다. 자, 이거 두 가지 외에 또한 가지 뭐 있었죠? 우리 몸 속에 일정한 양의 물이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글 1에서 찾아 쓰시오. 자, 문장 보겠습니다. 이것은 짠맛을 내는 하얀 가루로 보통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쓰인다. 자, 이거 뭐예요? 첫 번째 문단에 있었던 문장입니다. 바로 소금이죠. 소금은. 자, 12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알수 있는 사실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알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에 1번, 소금은 단맛을 내는 하얀 가루다. 단맛이 아니죠. 짠맛이죠. 틀렸습니다. 2번, 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쓰인다. 맞습니다. 3번, 사람 몸속에 소금이 있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소금이 없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서 소금이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이죠. 틀렸어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어서 글 읽어볼게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소금은 우리 생활 곳곳에도 쓰인답니다. 이제 소금의 쓰임새 중에서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쓰임새를 소개하려나 봐요. 자, 어떤 것들 소개할까요? 볼게요. 첫 번째는 치약, 비누, 플라스틱이나 유리와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소금 성분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에까지 소금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요? 자, 이건 뭐예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물건에까지 소금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이건 뭐예요?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장은 의견이 드러난 문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 사람들은 눈이 내린 길 위에 소금을 뿌리기도 한대요. 이렇게 소금을 쓰이기도 하는군요. 이렇게 써요. 왜? 소금이 눈에 녹아 소금물이 되면 어느 온도가 더 내려가거든요. 기온이 낮아져도 눈이 쌓인 길이 얼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까닭 때문에 눈이 내린 길 위에 소금을 뿌리기도 한대요. 어는 점을 내려서 덜 얼게 하려고.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길이 얼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어는 점을 내리면 날씨가 그만큼, 그 기온이 그만큼 낮아져야 어는 거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 덜 얼게 되겠죠.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이런 표정 짓는 친구들 있는데 선생님이 뒤에서 문제풀이 강의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흙바닥으로 이루어진 경기장이나 운동장에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있대요. 자, 이렇게 쓰이기도 한대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소금이 물기를 머금어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소금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쓰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어요. 소금은 이렇게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지식과 정보를 준 거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의견이 들어간 문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 읽을게요. 지금까지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를 알아보았어요. 오늘날 소금은 흔히 볼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라 보잘것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이 흔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과거에는 소금이 구하기 어려웠고 가격도 비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금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 결과 우리는 다양한 곳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금을 얻게 되었지요. 소금은 흔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될참 고마운 존재랍니다. 자, 지금 네 번째 문단에서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소금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아요. 하지만 많다고 해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금은 고마운 존재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네 번째 문단은요, 글쓴이의 의견이 들어있는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알겠죠? 우리 사실과 의견 구분하면서 글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소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눈이 내린 길 위에 소금을 뿌린다. 고 했어요. 어는 점 낮추기 위해서. 2번. 소금이 물기를 머금어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한다. 맞죠? 3번. 소금이 녹아 소금물이 되면 어느 온도가 올라간다? 아니죠. 내려간다고 했죠. 내려가기 때문에 덜 얼게 되는 거잖아요. 틀렸고요. 4번. 흙바닥으로 이루어진 경기장에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물기를 머금어 먼지를 날리지 않게 하려고죠. 자, 5번. 치약, 비누, 플라스틱, 유리 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 소금 성분이 들어간다. 맞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14번입니다. 글쓴이가 소금이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고 이 글쓴이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이 뭐예요?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 이렇게 소금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소금은 많지만 하찮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고 우리에게 고마운 것이다 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자, 따라서 글쓴이가 소금이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한 까닭은 이거예요. 소금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에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이 글은요, 크게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단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소금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라고 말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 몸속에서 쓰이는 거, 세 번째 문단에서는 생활 곳곳에서 쓰이는 것을 소개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뭐 했죠?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니까 소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했잖아요. 자, 우리가 한 편의 글을 읽었을 때도요, 이렇게 멀리서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거 생각하면서 볼게요. 소금의 쓰임새는 다양하다? 이거는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한 거죠. 소금은 우리 생활 곳곳에도 쓰인다? 우리 생활 곳곳에 세 번째 문단. 소금은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한다? 이거 두 번째 문단에서 말한 거죠. 소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고마운 존재이다? 이거 네 번째 문단에서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이어서 16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운데에서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에 기호를 쓰시오. 자, 생각, 기역, 치약, 비누,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 소금 성분 들어가요. 이건 사실이죠? 니은, 눈이 내린 길 위에 소금을 뿌리기도 해요. 이것도 사실. 디귿, 흙바닥으로 이루어진 경기장에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것도 사실이죠? 자, 그런데 리을, 어떤 물건이 흔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건 생각이잖아요. 따라서 의견을 나타내는 문장은 리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6번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어서 문어 이모 만나러 가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열심히 공부했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 이모랑 정리해보자고. 사실과

의견을 알아야 돼. 사실은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설명이에요.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라는 거꼭 기억해요. 자, 그럼 이 문제 풀어서 수강호기 게시판에 남겨줘.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아래 문장을 잘 읽고 빈칸 수강호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 재미있는 국어 공부하자고.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23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냉전 체제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핵심 키워드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냉전체제 알아보겠습니다. 냉전체제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있습니다. 이 두 국가의 대립을 볼 거고요. 또 냉전체제 속에서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도 하고 6.25 전쟁이 발발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 볼게요. 여러분, 근데 냉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나 쟤랑 냉전이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막 치고받고 싸운 것은 아니지만 서로 말도 안 하고 차가운 기운이 도는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것이 냉전인데요. 서로 전쟁을 하거나 싸우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싸움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고 서로 냉한 분위기에 휩싸였던 것, 이것이 바로 냉전입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까요?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영향력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나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는데요.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인데요.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를 해서 더 큰 이윤을 얻고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긍정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자본가를 비판하기도 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죠. 이 과정에서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봉쇄 정책을 하는데요. 트루먼 독트린을 볼게요.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트루먼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독트린은 외교 방침이라는 뜻인데요. 외교 방침을 볼게요. 트루먼이 발표한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원은 경제적, 재정적인 원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공산주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마셜 계획을 발표하며 서유럽 경제 부흥을 지원했어요. 이에 대하여 소련이 어떻게 대응했냐면요. 먼저 코민포름을 창설합니다. 코민포름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 정보국이고요. 또 코메콘이라고 하는 경제상호 원조회의를 조직하기도 했죠. 한편 세계 곳곳에서 냉전과 갈등이 발생해요. 특히 유럽을 살펴볼게요. 당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살린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봉쇄는 풀렸지만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동독 사람들이 이 서베를린을 통해 서독으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발생한 냉전의 모습을 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국공내전 끝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어요. 또 한국도 냉전의 갈등에 빠지게 되는데요. 특히 한국은 광복 후에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하였죠. 베트남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베트남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처럼 베트남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하게 되었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체제 하면 꼭 기억해야 할두 국가, 바로 미국과 소련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독트린, 즉 외교 방침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발표한 것이 그렇죠. 마셜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소련의 대응으로는 코메콘이라고 해서 경제를 서로 도와주는 것, 또 코민포럼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냉전 체제는 세계 각 곳곳에서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독일의 분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했고, 그 이후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죠. 하지만 동독 사람들이 서베를린을 통해 자꾸 서독으로 탈출하려고 하자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아시아에서도 냉전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일어난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에서 일어난 베트남 전쟁이 그 예입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괄호 독트린을 발표하였는데요.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트루먼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었으며 1961년에는 괄호가 세워지는데요.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베를린 장벽입니다. 지금까지 냉전 체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봉쇄 정책과 소련의 대응책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세계 곳곳에서 냉전의 갈등이 발생한 상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더욱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과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근데 마무리를 다 못했어요. 어떻게 일어났고 전개됐는지, 그리고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뒤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확산되고 보통 선거가 확대되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에 대부분의 나라를 보면 참정권,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일정 나이 이상의 남녀라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시작점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했다라는 걸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공화정의 확산부터 보겠습니다. 공화정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죠? 어떤 개념이었죠? 그렇죠. 간단하게 말해서 왕이 없는 겁니다. 왕이 없고 의회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좀전 세계에 있었던 여러 열강들 중에 왕이, 황제가 있었던 국가가 뭐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이러한 국가들이 있을 것 같고요. 공화정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어떠한 슬로건을 내세웠냐면, 이 전쟁은 공화정과 전제정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공화정이 정의로우니까 우리를 지지해라 라고 슬로건을 내세웠던 거죠.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전제 국가들이 붕괴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정이 붕괴되었는데, 즉,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정치체제가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독일 제국입니다. 독일 제국에서는 중간에 혁명이 발생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수립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황제가 몰락하게 되고 오스트리아 공화국, 오스만 제국도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각각 공화국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상실한 지역에서 새로운 신생 독립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전쟁을 주도했던 게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인 건 맞지만, 러시아도 같이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중간에 전선을 이탈했었습니다. 레닌이 이제 강화조약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동부 유럽 쪽에 많은 영토를 그 독일한테 넘기고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토에서 신생 독립국들이 등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화정 확산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바이마르 헌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1조,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시민혁명에서 많이 봤던 그러한 뉘앙스죠. 이게 독일까지 전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2조,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녀에 의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다. 즉, 이제 돈 많은 시민계급 혹은 계급적으로, 뭐, 귀족이라든지 그런 계급만 참정권을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라면 참정권을 이제 할수 있다. 참정권을 갖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09조. 모든 독일 인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 남녀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출생 또는 신분에 따른 특권 또는 불이익은 폐지한다. 이전에 독일 제국 같은 경우는 신분제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선거가 확대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통 선거는 뭐 노동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전에 참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참정권을 나눠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통 선거가 이제 유지가 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차별이 없어야 돼요. 일정한 나이 이상만 되면 남자든 여자든 자본가 계급이든 노동자 계급이든 상관없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다. 투표권 1인 1투표 이렇게 약간 만드는 거를 보통 선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서프러제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전개됩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는 뜻인데, 20세기 초부터 단식, 무력 시위 등을 동원하여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의 양상을 띈다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전쟁에 쏟아부어야 돼요. 거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전쟁터에는 이제 남자가 이제 끌려가게 되지만, 그 남자가 경제활동을 빈 사이에 여성들이 뭐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여성들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주체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게 되면서 모든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여성과 노동자 등에게 참정권이 확대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흐름이 또 언제 등장하냐면, 우리가 완전 예전에 배웠었던 아테네, 로마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당시 아테네 시민과 로마 시민은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전쟁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걸 이제 뭐 그들의 이제 인정해줘야 됐던 거죠, 권리를. 그래서 그들의 권리는 참정권으로 나오게 됐고, 그런 모습처럼 이제 보통 선거도 비슷하게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요 앞에 제1차 세계대전이 있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었던 그 기간이 있겠죠. 그 기간을 사이 간자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전간기라고 불러요. 전진과 전쟁 사이. 전쟁과 전쟁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공황이라고 하는 정말 경제적인 위기가 옵니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어떤 노력을 했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공황이 발생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가, 그 극복 노력에 대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주의가 등장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전쟁 전에 유럽의 상황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정말 참혹했던 전쟁을 두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아, 더 이상 이렇게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평화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일단 전쟁에 대해서 전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국제연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과정 중에 정말 말로 할수 없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런 인권 침해 범죄를 전쟁 범죄라고 규정을 짓고,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물론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대공황과 전체주의, 제2차 세계대전 너무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겠지만, 교과서 차원에서는 이 평화를 위한 노력에 특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제연합과 전쟁 범죄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참혹했던 전쟁 양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인도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전쟁 과정 중에 반인도적 범죄를 일으켰던 독일과 일본에 대한 그런 규제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은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유럽에서 구매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공급을 엄청 늘렸던 거죠. 자연스럽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런 거품이 거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잉 생산에 비해서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구매력이 감소하게 됐고 공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건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자르게 되고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대공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미국의 주가 대폭락에서 시작됩니다. 주가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주식 같은 건데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제가 자주 갔던 돼지국밥집이 있었는데 돼지국밥집이 5,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한번 거기 갔었는데 가격이 13,000원으로 올랐어요. 이거 화폐 가치는 과거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화폐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건을 사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약간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만 원이 있어서 만 원을 가지고 아이돌 포토카드를 구매했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 만 원짜리 포토카드가 점점 희귀해지면서 2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는 투자를 잘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주가 대폭락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2만 원이라고 하는 아이돌 포토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은행의 빚도 가지게 되면서 새롭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돌 포토카드가 가격이 3,000원이 되게 되면서 완전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주가가 대폭락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가 자신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게 됐던 겁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게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주가 대폭락이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게 됐고요. 실업자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는 시장한테 모든 걸 맡기고 알아서 자본주의 경제가 흘러가게끔 놔뒀는데 그렇게 냅두니까 대공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게 됐던 것이죠. 대공황 시기 사회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면 어떤 게 적혀있냐면 프리 커피와 프리 도넛, 공짜로 도넛과 커피를 준다라는 건데 거기에 줄이 엄청나게 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국가의 실업률도 굉장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1926년 이때가 미국의 거의 전성기쯤이었어요. 이때 실업률이 낮았다가 점점 상승하더니 1930년부터 1936년까지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도 확산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독일과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기에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위기였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극복 노력을 볼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경제정책을 펼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보면 우리의 지불 능력은 떨어지고 주정부마다 심각한 세입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세금이 지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상업거래에서는 돈이 돌지 않고 생산기업은 말라 죽은 잎사귀처럼 흩어져 버렸다. 우리의 1차적인 최대 가업은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돈을 벌고 그 돈을 번 걸 통해서 소비를 할 테니까 일단 이 악순환을 좀 끊어내자라고 생각하는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 어느 정도 이 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기간 동안 어떤 걸 많이 하게 되냐면 정부 주도의 사업을 굉장히 많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실업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취업하게 되고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도 와그너법이라고 하는 걸 함께 제정하게 되는데 와그너법이 뭐냐면 경제 위기가 오면서 많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그냥 일자리에서 잘랐단 말이죠.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위기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와그너법을 통해서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는 노조를 형성, 가입, 지원할 권리와 스스로 선택한 대표를 통하여 단체 협상할 권리, 그리고 단체 협상이나 그 밖의 상호 부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단체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원래 미국 경제는 시장에 의해서 모든 자본주의 경제를 맡겼었는데 뉴딜 정책 이후에 정부가 개입해서 통제하는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가 많았냐면 식민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식민지와 본국의 그 긴밀한 관계를 강화시키는 블록 경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식민지와 본국 사이에서만 무역하고 주변 국가들, 다른 국가들은 이 무역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울타리를 쌓은 거죠. 그러면서 보호무역 체제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보면은 각각의 블록 경제를 보면 볼수 있겠죠. 영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같이 정부가 돈이 많은 국가와 영국과 프랑스처럼 식민지가 많은 국가는 어느 정도 대공황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돈도 없고 식민지가 적은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됐을까요? 대표적인 국가가 이탈리아, 독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인데 이들은 전체주의라고 하는 걸 발전시키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주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전체를 가장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민족주의를 거의 극단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대외 팽창을 추진하면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이죠. 전체주의를 보면요. 경제 기반이 약하고 식민지가 적은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에서 대공황 전후에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을 틈타서 전체주의가 확산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체주의를 이끌었던 국가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전체주의를 내세운 그런 정당이에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승전국인데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후 전쟁 이후에 이탈리아에서 경제 위기가 오니까 이들은 파시스트 당을 바탕으로 우리 이탈리아를 한번 다시 일으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 진군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파시스트 당이 독재 정책을 할수 있게끔 파시스트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요. 이탈리아가 이제 아프리카로 진출해서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무솔리니가 연설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이 연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모델처럼, 롤모델처럼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독일의 히틀러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설을 잘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탈리아의 파시즘 한번 살펴보면 국가 밖에서는 어떤 인간적, 정신적 가치도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하더라도 가치를 갖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최고다. 국가 없으면 너네들 가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만든다. 시민혁명의 정신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죠. 파시즘은 영구 평화의 가능성이나 유용성을 믿지 않는다. 전쟁만이 인간의 모든 힘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전쟁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국민에게 고귀함의 도장을 찍어준다.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전쟁합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었던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고요.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나치당은요, 전체주의를 실시하면서 인종주의라고 하는 걸 결합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독일 민족은 진짜 우수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함께 유대인을 탄압하는 인종주의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다른 인종을 차별했다. 인종적으로 차별했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독일 민족을 하나로 더 뭉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전체주의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독일의 나치즘 한번 볼게요. 민족주의 국가는 생활의 중심에 인종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인종이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외교 정책에서 우리의 목표, 이 지상에서 독일 민족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토를 확보하는 것을 확고히 고수해야 한다. 독일 민족에게 영토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0: 이제 약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군부가, 즉 군대에 기반을 하고 있던 그런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군국주의를 강화하고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등을 통해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추축국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대외 침략에 대해서 비난이 높아지자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국제연맹 탈퇴하고 방공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라는 흐름인데, 방공협정이 뭐냐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독일이 팽창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독일의 타겟이 어디였냐? 독일과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를 먼저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요,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또한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기까지 히틀러의 팽창을 눈감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원래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는 완전 반대거든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상은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아까 추축국 형성할 때 방공협정을 맺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독일은 절대 소련이랑 동맹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둘은 공존할 수 없을 뿐더러 서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히틀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 러시아라고 하는 두 개의 전선을 경험했던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실패를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주의 싫지만 전쟁을 위해서 일단 소련이랑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겠다라고 했던 거죠. 당연히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굉장히 놀라게 됐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은 동부전선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야, 폴란드는 공격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됐고,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게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들과 연합해서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 핵심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일은 러시아와 싸웠을 때 너무 안 좋았거든요, 기억이. 조약 당사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 제3국을 원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전쟁을 약간 묵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확대되게 되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때 세웠던 목표가, 계획이 프랑스를 빠르게 점령하는 거였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점령을 하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랑스 점령하고 유럽 대륙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소련 쪽에 있었던 여러 지하 자원들이 좀 탐이 났던 거예요. 저게 있으면 전쟁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면서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래 독일 입장에서는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이 있었는데, 전쟁 전에 동부 전선 없앴어요. 근데 프랑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점령되면서 서부 전선도 없어지니까 다시 동부 전선을 열었던 겁니다. 자, 이게 나중에 독일한테 굉장히 큰 실수가 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리스와 북아프리카를 침공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더 많은 지하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을 침략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야, 동남아시아는 침략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일본을 경제적으로 제재를 합니다. 더 이상 너네들이랑 무역 안할 거야 라는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해서 미국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공격했던 지역이 미국 하와이에 있었던 진주만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요. 이 사건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발발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에 참여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국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격을 하게 됩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진주만에서 일본한테 한번 공격을 받고 나서 곧바로 반격을 나서게 되는데, 어디에서 승기를 잡게 되냐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됐던 사건이 미드웨이 해전이고요. 독일과 소련도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소련도 계속 패배를 반복하고 있다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합국에 의해서 이탈리아를 공격했는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항복하게 됐고 다시 한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독일이 동부전선만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서부전선을 다시 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면서 독일을 양쪽에서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성공하게 됐고요. 결국 독일이 항복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면서 일본도 항복하면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연합국의 반격 부분, 미드웨이 해전과 스탈린그라드 전투 중요하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일단 독일 입장에서 처음에는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됐고요. 가장 먼저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독일이 원하던 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게 되면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중요했던 거는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 승리,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를 기점으로 전쟁은 연합국 쪽으로 기울게 된다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 부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이 승기를 잡고 있다가 승기가 역전됐던 두 가지 사건, 미드웨이 해전과 스탈린그라드 전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다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는요, 아까 제가 말했던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승기를 잡았던 그런 사건이고요. 나는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사건이고요. 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독일이 승기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소련을 침공했고, 일본도 진주만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가가 나오고요. 전세가 역전됐다고 했었죠.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게더 있냐면,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연합국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독일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독일이 이렇게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선이 하나밖에 없어서다. 소련만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처럼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 목표에서 만들었던 그 실시했던 전투가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작전을 D-Day 작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D-Day라고 하는 게 이때 사용되게 됩니다. 아무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유럽에서 독일이 이제 완전히 패배가 짙어지게 됐고 일본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일본 애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얘네들을 항복시키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소련이 독일을 항복시키고 일본까지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다급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이 일본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참전을 하게 돼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전리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당시에 개발하고 있었던 원자폭탄을 일본에 쏘게 되는데 그 사건이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일본을 패배시켰던, 항복시켰던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사건까지. 답은 가, 다, 나. 2번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전간기에 있었던 대공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수업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 꼭 하시고요.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찬바람과 함께 찾아온 가을 송선.
1: 같이.
0: 바야흐로 은갈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 아이, 요새 여름은 놀라운다니까.
2: 15년, 16년 전에 요새 갈치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복은 타고났다.
0: 은갈치 낚시에 인생을 건 사람.
2: 낚시는 나 2등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잡으러 가도 저는 그 배에서는 1등 했어요.
0: 그를 혹자는 갈치왕이라고 부르죠.
2: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혹은 5,000원. 3만 원 해봤네.
0: 까만 밤바다를 수놓은 은빛 갈치의 향이. 가을 바다. 그 위에서 갈치를 낚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오전 6시. 여수 국동항이 가장 바빠지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바다로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들어오고 어부들이 낚아올린 해산물들이 줄지어 육지로 옮겨집니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국동항은 여수 해산물의 집산지로 불리는데요. 찬바람 부는 가을이 시작되면서 물오른 다양한 제철 해산물들이 위판장에 등장했습니다.
3: 지금 현재 이제 가을 입사에 되면 이제 참조기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깔치. 지금 여름부터 시작해서 깔치 금어기 끝나고 나서부터는 깔치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0: 7월 한 달 동안에 금어기가 끝나고 시작된 갈치 조업.
4: 3만 3만 8천 8천 원 3만 8천 8천 원.
0: 특히 찬바람 불기 시작한 지금부터가 살이 꽉 찬 갈치를 맛볼 수 있는 시기랍니다.
3: 보통 분들이 먹갈치하고 은갈치하고 지금은 구분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은갈치는 은빛이 많이 난다 해서 이제 은갈치라고 그거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체납기로 잡는 낚시로 잡는 갈치들을 은갈치라고 이런 다른 어종이 아니에요. 그냥 같은 갈치인데 그물로 잡다 보면은 비닐이 많이 벗겨지고 시큼한 빛이 좀 난다 해서 먹갈치라고 하거든요.
0: 요즘 목포에서는 먹갈치가 여수에서는 은갈치 잡이가 한창인데요. 특히 국동항은 여수에서 떠나는 은갈치잡이 배들의 집결지이기도 합니다. 매일 오후 갈치 조업을 떠나는 이들을 짓고 바다로 나가는 배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은갈치 낚싯배에 오르려는 이들로 흥구는 성실을 이룹니다.
5: 아이 갈치 잡으러 가는 겁니다. 아, 갈치. 다른데 그물에 그 그물로 잡는 거다고. 갈치 생김새가 완전히 틀려버리죠. 은빛이 살아 있는 거죠.
0: 갈치잡이 배에 오르는 이들 대부분은 개인 배가 없는 어부들 그리고 낚시로 손맛을 보려는 이들인데요.
6: 오랜만이구만.
7: 일어나주세요. 잘 지냈습니까?
6: 뭔 일이요?
7: 뭔 일이요? 낚시하러 왔지?
0: 20여 명이 탑승한 배에서 유독 인사를 많이 받는 사람. 여수에서 갈치잡이로 유명하다는 정종기 씨입니다.
8: 말씀을 치면
9: 못 따라가지?

0: 두 발 벗고 가도?
1: 인정해야지. 할 수가 없어.
0: 손이, 손이 빠른 걸로 말하면 홍길동이 이단 가버려.
2: 갈치 잘 잡는 것은 안 물어봐도 돼.
3: 저, 갈치들이 줄 서갖고 있지.
2: 저 앵앵 사이렌 울리잖아. 저기 지금 갈치가 많이 붙었다면 주의해봐라. 빨리 나가라는 소리요.
0: 이러다가 또 내가 많이 잡아볼게. 겁난다.
2: 근데 손님이 저런 말을 한 열대 번도 더 했거든.
4: 아, 그지?
2: 오늘은 너 한번 이겨보자. 그때마다 작게 잡아버려.
4: 아유, 저만큼만 간 거야.
2: 아, 그러지라, 그러지라. 영왕님이 저만큼만.
0: 영왕님 아들한테 했다고 그러지
5: 배가 출발하기 전 꼭 거친다는 절차. 갈치 낚시에서 중요한 자리 선정입니다.
6: 어제도 파도가 높으니까 중간에서 누군가 제일 많이 잡았던 거. 자리가 편해야 돼. 자, 갑니다. 1번 뽑으신 분. 1번 뽑아볼까? 상에. 예, 그 뒤쪽에 오고 있어요. 2번. 그 다음에 4번. 아, 어디? 4번 중간으로 가, 중간.
7: 10번도 있어?
6: 예. 1번 뽑으신 분
8: 2번. 글자 안 본다.
6: 자, 빨리빨리 씁니다. 2번. 3번.
8: 6 아니다. 네. 6.
1: 6. 참. 9하고 6이 헷갈리게.
8: 아, 그래서
6: 했구나. 초등학교 다니면.
5: 각자 뽑은 번호로 자리가 결정되는데요.
9: 선생님 몇 번 뽑으셨어요?
0: 아, 또 야, 거기다 또 껄쩍지근하네. 다 19번 아닌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 좀 바람이 좀 불어서 뒤쪽에서 한번 해보려고.
9: 아. 아버님은 왜 안 뽑으셨어요?
2: 파도도 있고 그러지만은. 앞쪽에 가야, 앞쪽에 가서 좀 실력 있는 사람이 가자. 이렇게 쫙쫙 뿌려줘야 고기들을 많이 모아준 게 힘들더라도 고기 좀 모아주고 그래야 오늘 조가도 많이 좋을 거예요.
9: 아이고, 우리 아버님 부모가 막중하네.
5: 자리 선정이 끝난 후 갈치 보관을 위한 얼음을 한가득 싣습니다. 갈치는 낚아 올린 후 즉시 얼음을 부어 냉동 보관을 해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후 2시 모든 준비를 끝난 배가 국동항을 출발해 바다로 나갑니다. 목적지는 날씨와 조류, 어군의 위치까지 고려해 선장의 판단으로 정해지는데요.
10: 네, 오늘은 갈치를 시야를 보고 잡기면 깊은 바다로 백도 남쪽, 백도선 남쪽으로 이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갈치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어느 쪽에가 시야를 보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예요.
5: 국동항에서 백도까지 뱃길로 2시간 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 눈을 붙이며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홀로 갑판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 정종기 씨입니다.
11: 이, 특히 갈치 낚시를 한 1,200~1,300번 나간 것 같은데 항상 그 저 초등학생들 예. 소풍 가기 전날 막 차에다 콜라 챙겨갖고 소풍 가방 만지작만지작은 어제 갔다 와도 그렇고 날마다 이 나가는 순간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흥분되고 예. 예, 항상 그래서 내가 바다를 좋아해요.
5: 갈치잡이를 해온 세월만 16년. 그에게 바다는 여전히 설렘을 주는 기회의 공간인 모양입니다. 어느덧 목적지 백도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10: 예, 여기 백도입니다. 예, 백도가 지금 섬이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있는데 예, 위에 그 삼백도, 그다음에 밑에 게 화백도라고 해요.
5: 검은도에서 동쪽으로 약 28km 거리. 39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백도는 멀리서 보면 섬 전체가 흰 빛을 띠고 있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는데요. 생태계 보존을 위해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9: 이 인근에서 많이 잡히나 봐요.
10: 그렇죠. 이제 백도 인근에가 씨알이 제일 굵고 아주 많이 잡히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그 12월 말까지 이쪽에서 많이 잡힙니다.
5: 여름이면 수온이 따뜻한 남해에 서식하다 찬바람이 불면 제주와 거문도 인근으로 이동하는 갈치. 그 길목에 있는 백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풍부한 갈치 어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선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는데요. 조업을 하는 사이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닻을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흔히 아는 닻과 생김새가 달라 보이는데요.
11: 아, 저것이 물속에다가 조류 맞춰서 갈치를 잡기 위해서 집어넣는 우리 한국말로는 물닻. 조류의 속도에 따라서 그대로 배가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로 가는 거야. 저것이 아주 잘 펴져야 돼요.
5: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갈치를 낚기 위해서는 배도 같이 흘러가야 하는데요. 낙하산 모양의 물도치, 배를 조류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은갈치 잡이가 시작될 차례.
9: 낙하산대로 보는 쪽에서 길이 참여하시고.
7: 자, 지금 저 태풍으로 인하여 기상이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남해 남쪽 먼바다 지금 풍랑주의보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12: 파도가 많으시면 그 선장 이미지대로 해서 좀 이철수도 가능하니까 그때 유의하시고 날씨하십시오.
5: 태풍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예고된 상황.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의 갈치를 잡기 위해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서둘러 낚싯대를 설치하는데요.
9: 오늘은 느낌이 어때요?
13: 아주 좋습니다.
14: 많이 잡을수록 좋죠. 100마리 이상.
5: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은 고기잡이를 나선 모든 이들의 바람이겠죠. 정정기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11: 채비를 할 때 이렇게 서두르면 안 돼야 못 모르고 막 서둘러서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성의 없이 해놓으면 고기 큰 거에 물면 줄도 풀어져 불고. 그런데 이게 저 식용 꽁치예요.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꽁치가 제일 비린내도 많이 나고 이 고기가 미끼 사슬로 제일 조활하게 돼요. 갈치가.
5: 은갈치 낚시는 하나의 낚싯줄에 여러 개의 바늘이 달린 채낚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비늘과 몸통에 상처가 나지 않게 은갈치를 낚기 위해서입니다.
11: 풍도 잘 켜주고 나온다 오늘.
5: 이제 입질이 오길 기다려야 할 시간.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린 지 얼마 안 돼 신호가 왔습니다. 기다리던 갈치인가 했더니 갈치 낚시의 방해꾼 삼치입니다. 실망한 것도 잠시 갈치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여기저기 갈치를 낚아 올리는 사람들. 이 녀석이 바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은갈치입니다. 그런데 정종기 씨의 낚싯대는 조용한데요. 이상이 생긴 모양입니다.
11: 오, 걸어버렸구만.
15: 야, 갈치, 갈치, 갈치!
11: 아니야. 걸었어.
5: 뭔가 걸린 듯 낚싯대가 잔뜩 휘어진 상황.
11: 걸었던가 터져버렸네. 어메, 삼치 때려버렸는가 보다요.
5: 제법 묵직한 크기를 자랑하는 삼치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삼치 힘을 버티지 못하고 끊어진 낚싯줄.
2: 요걸 다 쳐버리네. 기둥줄을 다 쳐버려. 요 줄을, 요걸 잘라 먹어버렸잖아요. 삼치, 대삼치가.
10: 대삼치 메타짜리가 물면.
2: 삼치가 기둥줄을 쳐버렸어. 생전 열 안 한 뒤 내가 오늘 보니까 열을 경우에는 오늘 무지역에 물라고 그러는 거야. 좋게 생각을 해야 해. 갈치 낚싯대를 지금 넣어가지고 막 퍼물면 그럼 아침부터 오제. 뭐 늦게 넣고 빨리 넣고 필요 없어. 지금부터 한 마리 잡아봤자 딱 피딩이라 그러죠? 피크타임 오면 한 방이면 추월해보니까.
5: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집어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낮에는 수심이 깊은 곳에 머물다 밤이면 먹이를 찾아 갈치들이 올라오는 시간. 본격적인 갈치잡이가 시작됩니다.
15: 자, 갈치 갈치 갈치!
5: 집어등이 켜지기 무섭게 걸려든 갈치. 제법 실한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13: 사지! 사지급!
5: 한번 반응을 보이자 여기저기 낮게 올라오는 은갈치. 몸통부터 비늘까지 온통 은빛으로 반짝이는데요. 하지만 갈치 낚시의 정점이 되는 시간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2: 지금이 몇 시예요? 7시 5분. 오케이. 자,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해도 안 졌어. 그죠? 지금 갈치가 무는 시간은 원래 아니야. 오늘 썰물이 8시 반이니까 내가 봐서는 9시 전부터 많이 물 거예요. 지금 한두 마리 잡는다든지 아무것도 아니야. 좀 이따가 바닥에다 깔아야지.
5: 드디어 신호가 온 모양입니다. 물속에서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은갈치. 한 번에 여러 마리의 갈치가 줄줄이 엮여 올라오는 진풍쟁이 표정입니다. 한 낚싯줄에 달린 12개의 바늘에 갈치들이 걸려든 모양인데요. 이렇게 체납기로 잡은 갈치는 은색 비늘이 생생히 살아있어 은갈치라 불립니다. 바닥을 은빛으로 채워버린 갈치들. 줄줄이 낚이는 걸 보니 제철이 맞긴 한 모양입니다.
2: 조금 있으면 더 잘 물어.
5: 다시 한번 낚싯줄을 던져놓기 무섭게 올라오는 갈치들.
2: 여기가 올라와?
5: 미끼를 끼워둔 바늘마다 빠짐없이 갈치들이 걸려들었습니다. 한 마리라도 놓칠세라 낚싯줄 끌어올리는 손이 바빠지는데요. 한 번에 체납기로 잡아올린 갈치의 수가 10마리.
2: 다 물어버렸다. 다 물어버려. 10마리가 다 물어버려.
5: 다양한 크기의 갈치들. 상품성이 없는 작은 갈치도 쓸모가 있다는데요.
2: 이게 고마운 것들이란 말이야. 이게 고마운 것들이야. 아, 이게 저 큰 갈치를 잡을 수 있는 미끼니까.
16: 큰 걸 잡으려면 갈치를 껴서 해야 돼. 네.
5: 작은 갈치는 큰 갈치를 잡는 좋은 미끼가 된답니다.
2: 그래서 갈치를 썰어 넣는 거예요.
5: 좀 더 씨알이 굵은 갈치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바꾸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집어등이 켜진 배 주위로 갈치들이 모여 어군을 형성하지만 모두 미끼를 무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0: 갈치라는 것은 습성이 처음에 입질은 팍 물어주진 않아요. 입질은 조금 빈반을만 올라올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마리를 딱 물었다. 투셔받고 닐링을 해서 하면은 이게 도망가려고 막 나댈 거 아니에요. 갈치가 이게 전부 탐식성들이라 그럼 나머지가 두세 마리가 잘라들어서 물어요. 그럼 밑에가 집어가 돼 있잖아요. 그때 다섯 마리, 여덟 마리가 한꺼번에 올라와 버려요.
1: 기술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갈치잡이.
0: 고기가 올라와.
1: 오랜 시간 갈치잡이를 하며 터득한 그만의 노하우죠.
0: 만 원짜리. 크다. 만 5,000원짜리. 이건 5,000원.
2: 이것도 5,000원.
0: 이건 한 상자에 2만 원. 이건 2만 원. 오. 3만 원 넘었네.
2: 아주 5만 원짜리 안 올라왔죠.
0: 어?
2: 5만 원짜리.
0: 아, 저거 두 개 붙이면 5만 원이야.
2: 사이즈 딱 보면 가격 나오세요?
0: 어. 아, 이거 사이즈 좋네. 네. 언니, 40.
1: 갈치는 손가락 개수로 크기를 가늠하는데요.
3: 사지. 손가락이 다섯 개면 오지. 손가락이 다섯 개 오지. 네 개면 사지.
2: 그렇죠. 갈치는 크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3: 길이보다도 넓이. 손가락이 세 개면은 삼지. 네 개면 사지. 다섯 개면 오지. 이렇게 못하면 육지. 이런 식으로.
2: 어떤 사이즈를 좋은 거예요?
3: 지금 사이즈는 큰 거보다도 한 사지, 삼지 반에서 사지급이 제일 맛있는 사이즈.
1: 정종기 씨가 줄줄이 갈치를 낚아 올리는 사이 별다른 성과가 없는 사람들.
4: 여기도 좋은 자리에.
2: 좋은데 좋은데. 네,
4: 근데 안 잡혀요. 한 마리밖에 안 잡혔어요.
5: 지금 상황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0: 사장님. 네?
2: 올라옵니다. 여기로.
0: 예?
2: 여기로 와도 돼요?
0: 왜요?
2: 오늘 안 물어요, 저쪽에.
0: 아, 그래요? 네. 어느 쪽인데?
2: 1번.
0: 어? 아, 1번 여기를 못 들어와. 딴 번호 같으면 오라 그러는데, 1번은 안 와요. 좀 기다려. 1번 같이 좋은 자리를 못 여기 와요. 아, 1번은 오면 안 돼. 1번 기다리면 좀 이따 물어요. 정 50번 와요. 네. 내가 오지 말라는 소리 나나요?
3: 10번 넣구만. 35m.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봐, 46m 안 문다니까, 거기. 어제 그래가지고 다 망했어요.
0: 35 해야 돼, 35.
3: 네, 그게 딱 정확하니까.
0: 거가 정확해, 35에서 38.
3: 절대 밑에는 그, 안 뭅니다, 거기.
1: 갈치 낚시의 핵심 중 하나는 수심층 파악이랍니다.
2: 수심층 어떻게 잡아요, 그게?
0: 수심층? 남들이 안 볼 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
3: 야, 이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바늘을 10개를 넣잖아요. 10개를 넣으면은 위에 바늘에서 갈치가 3마리가 물어. 그러면 수심을 더 올려줘요. 5m씩. 그래가지고 딱 찾아버린다.
2: 몇 번째 후에 물었는지 그 확인해서 수심층 찾아내는 거.
3: 확인 자체가 안 돼. 몇 m에서 문 것만 생각하지.
2: 몇 번째에서까지.
3: 여기가 수심이 그 80m 권인데 35m까지 갈치가 떴다면은 그걸 이제 벌써 사장님 다 아는 것이
0: 맞아요. 갈치는 수심층과 그 미끼 활용을 잘해야 돼요. 미끼 활용을.
1: 어느덧 자정을 향해 가는 시간. 중간 수심층을 노린 덕일까요? 다른 이들도 연달아 갈치를 낚아 올립니다.

0: 하죠.
1: 야, 이거님 드세요.
2: 야, 삼치 한번 드셔보세요.
0: 초저녁 갈치잡이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가지는 휴식 시간. 싱싱한 삼치회 한 점에 피곤이 싹 가시는 느낌입니다.
3: 아따.
0: 갓 잡은 싱싱한 회야말로 선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죠.
3: 시장에 싣고 가면
2: 왜 녹네 녹아?
3: 어선에서 낚아서 싣고 가면 경매해야지. 고놈 가지고 또 사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선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2: 맛있네.
3: 요거는 낚시 한 사람만의 특권이야. 근데 내가 지금 요거 묶고 있을 때가 아니여 낚시다가 쳐박아버리네.
0: 휴식도 잠시. 다시 낚싯대와 한몸이 되어 갈치를 낚아올립니다.
3: 내가 이제 감성돈부터 뭐 볼락 뭐 모든 고기를 다 작업하는데 이게 제일 재밌어요. 이 딱 올라왔을 때 때리는 맛하고 낚싯대 전동리를 감아서 딱 감아서 들여가지고 집어등을 딱 잡고 고기를 들이려고 할 때 딱 집어등을 잡아보면 알아. 그 손맛이 툭툭 치는 그 돌놈 낚시 몇십 마리 잡을 때보다 더 재밌어요, 이게.
0: 고된 작업에도 갈치잡이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랍니다. 자정이 넘어선 시간. 거칠어진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2: 1시에 떨어질지 2시에 떨어질지는 확실히 모르겠구만. 파도가 많이 높아지면은 이따 조기 철수하자고. 무작정 항해했다간 또 안전사고에 또 이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잘 알아야 돼, 선장.
0: 결국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예전보다 이른 귀향길. 그래도 부둑해진 갈치 덕에 마음은 가벼운데요.
2: 이 박스가 이거 두 배다니까 두 배.
0: 아쉬움은 남지만 바다가 내어준 만큼 받고 돌아갑니다.
4: 이렇게 돌아갔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3: 아무 생각이 없어. 먼저 가게 보내고 또 내일 올 생각 먼저 돼요. 또 나와야지 그 생각.
0: 바다가 허락하는 한 또다시 오가게 될 길. 욕심 대신 다음을 기약하며 뱃머리를 돌립니다.
3: 나도
0: 갈치로 가득 채워온 아이스박스와 정종기 씨를 맞으러 아들 재훈 씨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에서 갈치를 낚고 아들은 아버지가 낚은 고기로 음식을 만든다는데요.
5: 피아리 괜찮은 거 많이 있어. 어?
6: 많이 잡았네. 아니, 어제 바람 많이 불더만 밤에. 안 힘들었어요?
5: 아우 태풍전이라 힘들어도 착 막 그러지 뭐. 에이 한 번 두 번 하냐? 괜찮네.
0: 아버지가 낚은 갈치는 아들의 손을 거쳐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지금이야 누구보다 갈치 손질에 자신이 있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는데요.
6: 처음에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한 500마리 갖다 놓고 다 때려요. 한두 번 알려주고 떠봐 이렇게. 처음에 난리 나서죠. 막 손 베고 막 갈치 막 살 다 날리고 막 뼈 중간에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연습을 다 이런 걸로 했어요.
3: 아 갈질은 이제 거의 나를 많이 따라온 것 같아. 갈질이 이제 아주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요. 예, 하다못해 양념부터 모든 것을 굉장히 연구를

0: 많이 하니까.
1: 든든한 아들이 있어 바다로 나가 마음껏 갈치를 잡을 수 있게 됐답니다.
0: 저놈이 한때는 뭐 배우원다 어쩐다 그래갖고 영웅영화과도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걸 다 집어치우고. 근데 요놈이 와서 모든 레시피를 바꾸는 거예요. 게장이든 갈치 조림이든 참 비율 따져서 딱 하고 그러는데 숙성 다 시키고 참 제가 봐도 대단해요. 아빠는 가게 쪽에 신경 덜 쓰시고 부지런히 바닷가나 갔다 오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날씨만 좋으면 나갑니다.
1: 여수에 처음 낚싯배가 생겼을 무렵부터 시작된 갈치잡이. 오랜 세월 바다를 누빈 그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긴 갈치가 있습니다. 크기부터 남다른 이 대왕갈치인데요.
0: 키는 197. 무게는 5kg 700 나갔었어요. 지금 바짝 말라있잖아요. 상어 잡힌 줄 알았죠, 상어. 예, 상어가 잡힌 줄 알았는데 하도 기니까. 아, 그러죠. 낚싯대가 안 부러진 게 다행이에요.
1: 그 순간을 기념하고 싶어 이렇게 보관 중이랍니다. 매일 바다로 나가 직접 갈치를 낚아오는 덕분에 맛볼 수 있다는 음식이 있는데요.
0: 잡아오는 갈치, 갈치회가 나가요. 이저 제가 손수 잡아왔으니까 다 양식이 되잖아요.
2: 네.
0: 자연산이라고 다 양식이 되는데 유독 안 내는 게 갈치예요. 제일 청정하고 이렇게 손수 낚아갖고 올 경우에는 이 갈치회를 드셔보시면 아, 회 중에 최고구나.
1: 갓 잡아온 싱싱한 갈치여야 맛볼 수 있다는 고소한 갈치회. 아삭한 채소를 곁들여 초고추장과 함께 섞어 먹는 매콤새콤한 회무침. 시원한 맛 낼 무 깔아주고 도톰한 갈치살 위로 칼칼한 양념 올려 끓여내는 밥도둑 갈치조림까지. 싱싱한 갈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은 다양한데요.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가을 생선, 갈치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제철 만나 살통통하게 오른 갈치 맛을 보기 위해 식당을 찾은 손님들.
3: 갈치회는 제주도 같은 데서만 먹어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먹게 돼서 진짜 맛있었어요. 우회였고 맛있었어요.
4: 제주도 가서 이렇게 갈치를 이렇게 먹었는데 오늘 와서 먹어보니까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랑 저희 부인이랑 왔는데 제주도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네요.
1: 낚싯대를 들고 매일 바다로 나가는 정준기 씨에겐 또 하나의 직업이 있습니다.
0: 제가 우리 아버님 이렇게 연세되신 연배분들이 계셔서 아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게 트로트는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몇 테이블 안 되더라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1: 여수 남진으로도 불리는 그의 또 다른 직업은 가수인데요.

남진 씨의 모창 가수로 시작해 음원까지 냈다는 정준기 씨. 갈치잡이와 함께

0: 노래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1: 이제 제가 97년도 11월이니까 내가 98년도 한 4월에 그때 제가 한 6억에서 7억 정도 부도를 맞았어요.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낚시하다가 졸음 낚시하다가 그냥 빠져서 죽으면 죽어본 것이고 그 편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뭐 들고 다니는 카세트 그 조그만 걸 갖고 왔는데 너와 나라는 노래가 나왔다. 그 노래를 듣고는 정신이 들다. 정신이 들어. 내가 힘들게 살다가 내가 낳아온 아들 딸 애기들은 문제예요. 아 내가 살아야겠다.
0: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과 함께 절망을 경험했던 시간들. 그때 들었던 노래로 용기를 얻고 우연히 시작하게 된 갈치낚시를 업으로 삼으며 희망을 갖게 됐다는데요. 그렇게 그는 노래 부르는 여수의 갈치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 부자가 함께 항구를 찾았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이번 갈치잡이에는 아들 재훈 씨도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목적지는 역시 갈치 어장이 있는 백도 부근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온 건 오랜만이라는데요.
2: 제가 원래 생라면 좋아하는데 여기 낚시 오면 이게 제 이것 때문에 와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또 요 라면 깨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1: 야, 3살 때부터 내가 낚시를 데리고 다녔어요.
2: 정말요?
1: 네. 31년 전부터 낚시를 데리고 다니는데 3살 때도 이만한 대물을 잡아보라.
2: 어복, 아버지가 어복이 많으시니까 옆에 있어도 이렇게 오나 봐요, 기운이. 그래서 아버지 그 지인분들도 그러시는데 아버지랑만 나가면 잘 잡힌대.
0: 모처럼 부자가 함께 나선 길. 그런데 시작부터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아버지 정종기 씨 혼자 갈치잡이를 준비하는데요.
1: 내가 잔잔한 날만 데리고 다녔거든. 아마 이런 파도는 처음 탄 거예요.
0: 채비를 갖추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1: 아, 바람 세다. 미끼가 다 날아갑니다.
0: 아버지를 도우려 재훈 씨가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1: 아들아, 낚싯대 저기다 담가놨어. 네 것 저 두 개야. 미끼를 말이야. 우리 그 뭐 갈치 회우듯이 이렇게 파도가 칠 때는 이렇게 포를 떠주는 것이 제일 나. 미끼를 크게 썰어야 큰 놈이 물어. 끝에다만. 너무 가운데로 가면 퍼져버려.
2: 네. 근데 아빠 이거 너무 회도 큰 거 썬 거 아니야?
1: 아니야. 이렇게 크게 썰어야 큰 시야리 물어. 알았지?
0: 심상치 않은 날씨에 아들부터 챙깁니다.
3: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늘은 몇 마리 낚으실 것 같아요?
2: 글쎄요. 몇 마리라기보다는 이제 아버지가 잡은 거 한 반 정도 채우는 게 목표라. 네. 뭐야, 제가 오늘 아버지 오늘 한 400마리 잡으실 것 같은데.
1: 하나. 둘.
0: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갈치들이 줄줄이 낚여 올라오는데요.
1: 잔잔할 때보다 잘 모래요. 잔잔할 때보다 씨알이 좀 굵은 놈이 불어. 물 속에 있는 갈치들은 위에서 본의 아니게 체험질을 해주게 되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렸다.

0: 최훈 씨의 낚시대에도 입질이 왔습니다. 부전자전인 걸까? 금세 갈치를 낚아올리는데요.
1: 네.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지금 아버지가 세팅을 미끼 세팅이랑 전부 다 이제 조금 3G급 이상으로 잡게끔 해주셔가지고 만약에 작은 거는 안 나오더라도 이제 큰 거를 좀 한 마리씩 잡을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아버지.
0: 거친 파도에도 끊임없이 갈치가 올라옵니다. 조금씩 은빛의 갈치들이 쌓이는데요.
2: 잘 잡으시네.
1: 아, 잘 잡지.
2: 아, 초보라고 해서 못 잡을 줄 알았는데.
1: 아, 저 정도는 잡아야지.
0: 부자가 함께 잡아 올리니 아이스박스도 금방 채워집니다. 휴식 없이 갈치잡이에 몰두한 아버지를 챙기는데요.
1: 봐봐, 지금 이거 첫 끼죠?
3: 어? 그 배 안 가봐.
1: 난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좀 많이 위험한 거랬잖아요. 바람.
3: 그렇지.
1: 야, 그 옛날 생각이 나긴 하네, 아빠 그때. 나 7살 땐가?
3: 어디야?
1: 그 대피하라고 했는데 아빠가 계속 낚시한다 그래갖고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딱
3: 파도가 1.5에서 2m짜리거든.
1: 아빠 키 여긴데 여기까지 차갖고 아이스박스에다 저 올려놓고 헤엄치갖고 나오고 막.
2: 아, 죽었다요?
1: 진짜로.
2: 바위에서?
1: 네, 바위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절벽. 저희가 이제 절벽 낚시를 많이 해가지고 아버지가.
3: 야, 그런 거 안 해.
1: 하면 안 돼.
3: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10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어. 그렇게 갈치가 내일 이 자리에서 잘 문다고 해서 내일 또 오면 내일 안 물어버릴 수가 있어. 갈치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2: 그럼 어떻게 아드님 오신 줄 알고 같이 잘 물어줘?
3: 아, 당연히 우리 나오면 잘 문제.
0: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바다. 그 속에서 매일 갈치잡이를 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바다. 이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제일 세상에 제일 행복하고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또 낚싯대 들 입만 있으면 허락하는 한 연속 바다를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장수 낚시꾼이 되고 싶어요.

0: 망치고 온 거야. 한 6kg.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이제 집에 가자. 오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 성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또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챕터 10입니다. 벌써 10번째 챕터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그 챕터 10의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걸 공부할 거냐? 바로 관계대명사를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공부할 건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다 배웠을 겁니다.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 어떤 내용이었고,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지 한번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바로 한번 첫 번째 유닛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이라는 말이 왜 붙었을까? 한번 우리말 설명을 볼게요. 두 문장에 같은 사람 또는 사물이 있을 때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을 써서 두 문장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I met a boy. 나는 한 소년을 만났다라는 말이 있고, he knows you. 그는 너를 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말로 두 문장 대신에 한 문장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제시된 문장을 보죠. 나는 너를 아는 한 소년을 만났다라고 할 때, 어때요? 두 문장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한 문장으로 말했을 때 조금은 더 깔끔하고 한 번에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우리말로 너를 아는이라고 하는 걸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영어는요, 일단 우리말을 먼저 다시. 우리말은요, 한 소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해 주는 게 앞에 나옵니다. 너를 아는 한 소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무언가 좀 복잡한 설명이 나온다. 영어에서 보기에 그럴 때는 설명해 주는 말이 뒤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너를 아는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에서는 한 소년이라는 말 앞에 왔지만 영어에서는 a boy라고 하는 말 뒤에 오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때 관계대명사를 who나 that이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해 주는 거죠. 너를 아는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who나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그두 말을 연결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일 때, 사람이 선행사일 때는 who나 that을 써준다. 그런데 사물과 같이 사람이 아닌 말을 중심으로 연결을 할 때는 which나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셔츠를 좋아해. 그것은 단추가 없다. 라고 할수 있지만 나는 단추가 없는 그 셔츠를 좋아해 라고 얘기할 때 선행사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 which나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설명해주는 말을 뒤에 써주는 거죠. 한번 참고사항 보겠습니다. A boy나 the shirt라고 하는 이러한 같은 사람이나 같은 사물을요 우리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관계대명사 앞에 등장하는 짝꿍이 되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태가 되므로 관계대명사절을 형용사절이라고도 부른다. 명사를 좋아하는 품사가 형용사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역할이 형용사이구나,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 등장하는 선행사를,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도 합니다. 이때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하면 주어의 자격을 갖추었다. 주격, 목적어 역할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를 쓴다. 그리고 사람이 아닐 때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그럴 때는 which. 그리고 선행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편하게 쓸수 있는 관계대명사 that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중요한데요.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요, 이 훈화 대세에 맞춰줘야 하는데, 결국 훈화 대시라고 하는 건 앞에 위치한 이 명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선행사에 맞춰서 동사의 형태를 써주어야 한다. 지금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문제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올바른 관계대명사를 고르거나 혹은 관계대명사 뒤에 위치한 동사의 형태를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관계대명사는요, 해석할 때요, 한번 끊는 게 좋아요.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는 끊고요. 그리고 어떤 말 하냐면, 그런데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해야 돼요. 관계대명사를 해석할 땐 그런데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The man. 그 남자는요, 그 남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which lives on the second floor. 2층에 삽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또 지금 그런데라고 했죠? is a teacher, 선생님입니다. 이때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골라주면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공부를 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해석은 그런데와 같이 끊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모범 해석을 한번 찾아본다면 분명히 2층에 사는 그 남자는 선생님입니다. 와 같이 우리말로 매끄럽게 해석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말과 영어는 말의 순서, 어순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피곤하게 우리말로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뒤로 가게 해석을 하되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그런데와 같은 연결고리이다. 한번 2번도 연습을 해보죠. 우리는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차냐면 which isn't expensive. 비싸지 않은 차를 사고 싶은 겁니다. 누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때는 a car라고 하는 선행사에 맞춰서 which를 골라준다. 이번에도 한번 끊고 해석을 했어요. 3번 보죠. 너그 여자애 보여? 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떤 여자애냐면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바지를 입고 있는 저 여자애 보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는 that 나와 있어. 이번엔 동사를 골라야 합니다. 선행사가 여자아이라고 하는 단수이니까 where's를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사 형태까지 봐야 한다. 자, 그럼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쓰라는 거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공통 대상을 잡는 겁니다. 그 강은 한강인데 그것은 서울을 통과하여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서울을 통과하여 흐르는 그 강은 한강입니다. 라는 거고, 관계대명사를 써줘야겠죠. 한강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 대신에 which나 that 써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이 뒤에 말을 쭉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도 그 강은, 어떤 강이냐면, 서울을 통과하여 흐르는 그 강은 한강이다. 와 같이 한번 끊고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게큰 도움이 된다. 그다음, 그 부모는요, are looking for a person.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할수 있는 사람이냐면 그들의 아기를 돌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아기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기 때문에 who나 that 써주고 그 뒤에 필요한 말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 공통 대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연결해 주되 적절한 관계대명사를 활용해 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워크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죠.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똑같이 한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나는 그 여자애를 아는데 그녀는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한대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the girl과 she를 중심으로 할 건데 사람이기 때문에 who나 that 써주어서 who that 그리고 그 뒤에 필요한 말은 그대로 써주면 된다. 해석할 때도 끊고 나서 나는 그 여자아이를 아는데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와 같이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말 모범 해석과는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 템포 끊고 해석을 한다면 조금은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4번도 문제를 풀어 본다면 꽃을 중심으로 문장을 합쳐야겠죠? 그래서 the flowers which that grow in the garden smell sweet. 이라고 이렇게 채워주면 되고, 끊고 해석을 연결해주면 된다.
자, 이제 유닛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목적격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겠죠. 목적격 대명사. 쉽게 말해서 목적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라고 하는데, 그 소녀는 너를 안다. 나는 그를 만났다. 그러면 내가 만난 그 소녀는 이라고 할 때, met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who나 whom, that이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역시나 끊고 해석을 연결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래 설명도 똑같은 겁니다. The boy가 선행사이고요. 관계대명사 who나 whom, that이 접속사와 대명사인데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주격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다릅니다. 사람일 때는 who,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나 whom을 써주고요. 그리고 사물일 때, 사람이 아닐 때는 둘다 which. 사람 또는 사물, 상관없이 편하게 쓰는 건 that이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원칙적으로 whom만 허용을 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who를 또 많이 쓰고 그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다 보니 who까지 허용을 해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후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빈칸을 채워볼 겁니다. who, whom, which 중 알맞은 것을 쓰라고 하네요. 선행사의 종류를 잘 봐야겠죠. 이것은 자전거인데, 그가 타곤 했던 자전거입니다. 와 같이 해석을 해주면 되고, 자전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을 써주면 될까?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도 이것은 자전거인데 그가 타곤 했던 자전거이다 와 같이 매끄럽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어지는 4번. 그 여자아이는 뭐 어떤 여자아이냐면 너가 도서관에서 봤던 그 여자아이는 소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는 후를 써야 돼요. 혹은 훔을 써야 합니다. 여기 지금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과 4번을 선행사에 맞춰서 이렇게 채워주면 된다. 그러면 정답 확인하면 우리가 쓴 것처럼 which와 who 또는 whom이 정답이다.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똑같이 한 문장으로 써야 돼요. 공통 대상을 중심으로 묶어야 한다. 그 가방은 할인 중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지난주에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난주에 샀던 그 가방은 지금 할인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통 대상이 the bag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채워줄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야겠죠. 왜냐? 이 is이라고 하는 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여러분들도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 which를 써줄 거고요. 혹은 that을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I bought last week인데, last week는 나와 있으니까 I bought란 말만 써주면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이 뒤에 it까지 살려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관계대명사가 이미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it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나 이렇게 쓴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4번. 그 여자는 유명한 예술가인데, 우리는 그녀를 박물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은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써줄 수가 있을까? who나 whom 또는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써주고요. 그 다음에 we met her라고 하는 거 이제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그녀는 is a famous artist. 유명한 예술가인데 우리가 뭐한 거예요? 우리가 박물관에서 만났던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물론 이렇게 쓰지 않고 The woman we met in the museum is a famous artist 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이때는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나 whom, that 써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생략을 했어요. 그 얘기 뒤에서 할 겁니다. 자,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완성하는 워크 문제를 또 풀어볼 겁니다. The box was heavy. 그 상자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옮겼습니다. 라고 할때 공통 대상은 the box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the box. 그가 옮겼던 그 상자는 무거웠습니다. 이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나 that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he carried라고 하는 뒤에 필요한 말을 써주는데 여기에서도 it이라고 하는 말 이렇게 그대로 따라와 쓰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한다. 자, 이제 세 번째 관계대명사 that을 주로 쓰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를 who, whom이나 which가 아닌 that을 주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반드시 that을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법서도 있고요. 영어로 된 그런 문법책을 찾아보면 이러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 거예요.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that을 확실하게 써줘야 돼요. 왜 그럴까? 선행사의 종류가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과 동물이 같이 나옵니다. 애매하죠? 그러니 안전한 that을 그냥 써주면 돼요. Look at the man and his dog. 그 남자와 그의 개를 봐봐.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냐면 that are running. 뛰고 있는, 달리고 있는 이라고 할때 the man and his dog을 가리키는 말로 관계대명사 that을 써준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최상급이나 서수부터 이러한 표현들 또는 띵으로 끝나는 대명사 뒤에는 that을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로라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that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원칙상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who나 whom 또는 which를 써도 괜찮은데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뒤에 위치하는 나오는 관계대명사가 that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my best friend라고 해서 best가 쓰였으니까 자 여기는 who라든지 whom이라든지 이건 절대 안 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that만 되고 who나 whom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시 함께 쓰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무조건 다른 관계대명사나 절대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대시라고 하는 건요, 영어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로 쓰여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중요합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대시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로도 쓰이지만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면서 무엇이라는 것,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며 접속사 역할하는 것을 우리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로 쓰여서 이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역할이에요. That is my bag. 저것은 나의 가방이다라고 할때 저것에 해당하는 게 대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또 That bag. 저 가방이라고 해석을 했죠. 가방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 역할도 한다라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도 어떻게 출제가 될수 있냐면 쭉 that을 다 활용해서 문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쓰임이 다른 것을 골라라 라는 혹은 쓰임이 같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과 같이 이런 쓰임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된다. 해석을 기반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쓸 건데 결국 짝꿍이 되는 선행사의 종류를 잘 봐야 하고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He was the drummer. 그는 드러머였습니다. Played at the concert. 그 콘서트에서 연주를 한 거겠죠. 그러면 여기 이 the drummer라고 하는 건 사람이네요. 그러면 선행사를 무엇을 쓸수 있을까? Who를 쓸 수도 있고 th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뒤에 동사가 또 바로 나와 있으니 이 who나 that이라고 하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지는 be는 괄호 안의 말과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볼 거예요. 그는 내가 산 것과 똑같은 신발을 샀다. He the same shoes buy. 어떻게 해야 될까? 샀다이니까 he bought. 과거형으로 써야 할 거고요. The same shoes. 똑같은 신발인데 내가 산 것과라는 이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산 것과 똑같은 신발을 샀다라고 할때 관계대명사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 That I bought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he bought the same shoes. 그 뒤에는 that I bought라고 하고 여기 뒤에 목적어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하고 있다. 그런데

same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요, 주로 어떤 관계대명사와 대시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대시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They can do, 하다라고 하는 말이니 do를 활용을 할 거고요. 무엇이든, 모든 것이라는 의미의 everything을 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의 아들이 원하는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나타내주면 되고요. 확인해 보면 that their son wants 이렇게 또 괄호로 묶어볼게요. 그들은 무엇이든 할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데라고 또 해석을 했죠. 그들의 아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때 중요한 포인트 everything과 같이 또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주로 that과 짝꿍이 된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 원하는 라고 할때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 동사를 또 주어에 맞춰서 단수 동사로 써주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C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포인트가 되신 것 같죠? 1번, Who's it? 혹은 Who's that man talking to Peter?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피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 남자는 누구야? 라는 거고, 이때 저 남자, 저에 해당하는 지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 that이겠죠. 그래서 that을 골라주는 겁니다. 그냥 대시 자연스러운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어민의 감각으로 갑자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서 풀어야 돼요. 4번.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About 무엇에 대해서? 저것에 대해서? 혹은 그것에 대해서? 라고 할때 이번에 지시 대명사 that을 골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8번. It is true. 그것은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He told us a lie. 그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가주어, 진주어죠. 그래서 진주어 역할을 하는 대절. 그래서 대스를 골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결과적으로 전부 대시였는데 각각의 쓰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쓰임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어지는 건 D입니다. 밑줄 친 대세 쓰임을 보기에서 골라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3번. 그는 그들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 말한 내용이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대절이잖아요.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명사 역할하면 저를 이끌어주는 접속사이죠. 그래서 3번은 접속사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해석을 항상 해봐야 돼요. 그리고 6번 보면, 내가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친절했다. The peopl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That I spoke to 이렇게 끌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야기를 나눈이라는 관계대명사 절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라고 써주는 거예요. 항상 해석을 기반으로 역할을 찾아보아야 한다. 역할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역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신 기출 문제 풀어보고 워크북으로 넘어갈 건데,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다른 걸 고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 2번과 3번은 명사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물론 역할을 설명하느라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 놓은 거지만, 우리는 해석할 때 자연스럽게 앞에서 뒤로 가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원합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That the politician promised. 그 정치인이 약속했던 모든 것을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두 개는 뭐냐? 관계대명사입니다. 세 번째 것도 해석해보면 관계대명사이고요. 1번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골라준다. 다음, 이제 워크북의 3번 문제 풀고 마지막 네 번째 유닛으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Treat a patient. Treat이라고 하는 건 치료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Patient는 환자. A doctor. 의사는 is someone. 사람인데 어떤 사람?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 우리말에서는 사람 앞에 나와 있지만 영어에서는 뒤에서 설명을 해준다. 환자를 치료하는 인 거죠. 이 동사를 활용할 건데 someone이라고 하는 건이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연결이 될 거예요.

0: 그 소녀는 너를 아는데 그의 눈은 크다. 우리말로 보면 정말 간단해요. 눈이 큰그 소녀는 이 너를 안다라고 할 때, 이 눈이 큰이라고 하는 말을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나타내준다라는 겁니다. 왜? 그때 whose라고 하는 말을 쓰네. his eyes에서 his를 무엇으로 바꾼 거예요? whose로 바꾼 겁니다. 해석할 때는요, 똑같이 끊어요. 그 소녀는요, 근데 그의 눈이 큰 겁니다. 그 소년이 너를 알아 라고 할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결국 눈이 큰그 소년은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he castle, it's 라고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똑같이 whose라는 걸로 써줄 수가 있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석을 또 어떻게 할지 알려드릴게요.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바르게 고치는 겁니다. There was a house.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의 문이요 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것의 문이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door라고 하는 말 앞에 소유의 의미로 연결된 거 맞죠?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그것의 문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면 돼요. 5번 볼까요? 너는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지. 근데 그것의 털은 갈색이야. 그러면 이번에도 그것의 털이라고 자연스럽게 소유의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바꿔야 할까? which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를 whose라고 바꿔주는 거죠. 똑같아요. 해석을 할때한 템포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할 때 의라는 말로 연결하면 다 통할 거예요. 그럼 또 한번 연습을 해보죠.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쓰라고 합니다. 케이트는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딸과 아들이 are musicians, 음악가입니다. 그러면 케이트는 그녀의 딸과 아들이 음악가인 어머니입니다. 라는 거겠죠. 어떻게 써야 할까? A mother 다음에 her라는 게 결국 같은 건데, 의라고 해석이 되는 소유격이죠. 어떻게 바꾸면 될까? 간단합니다. her라고 하는 것만 whose로 바꿔주는 거야. So whose daughter and son are musicians? 끊고 해석한다. 케이트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딸과 아들이 음악가인 거예요. 라고 매끄럽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관계대명사 첫 번째, 관계사 파트가 끝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완성해 볼 겁니다. 3번, Look at the house. 집을 봐봐. 그 집을 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Its roof is white. 그것의 지붕이 흰색이야. 그럼 우리말로 어떤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저기 지붕이 흰색인, 하얀색인 집을 봐봐 라고 하는 거죠. 공통된 대상이 the house와 its입니다. 의라고 해석이 되네?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뒷부분을 whose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whose roof is white 라고 해주면 되고요. 해석할 땐 똑같이, 야, 집을 봐봐. 그런데 그 지붕이 흰색이야. 흰색이 지붕이 흰색인 집을 봐봐. 와 같이 이제 매끄럽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자, 오늘 관계사 첫 번째 시간으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남은 시간, 강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복습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은 관계사 내용을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에 공기템. 그동안에 공기템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원인과 결과가 있었어요. 그쵸? 원인과 결과가 무엇이었더라? 짜잔. 요거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 빨래집게처럼 뭔가가 막 일어나고 있어. 예를 들어서,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줬어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죠. 그 박씨를 타니까 흥부가 부자가 될수 있었대요. 흥부가 부자가 된 것을 보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놀부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면 그 결과 일어나는 것이 결과다. 말이 똑같네. 자, 어떤 일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 일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라고 했었습니다. 거꾸로 어떤 일의 결과가 다른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쵸? 자, 그다음 이어주는 말 배웠습니다. 이어주는 말은 뭐다? 어떤 문장과 문장이 있어요. 오? 연결이 잘안 되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다? 이어주는 말이다. 이때에 이어주는 말이 사이에 딱 들어가죠?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이어주는 말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여기 이어주는 말.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 대표적으로 그래서가 있었어요. 원인,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거야. 그쵸? 반대로 결과가 먼저 나왔다면, 결과가 이래. 왜냐하면 원인이 이러니까. 뭐, 이렇게. 자, 이어주는 말 배웠었습니다. 또, 감각적인 표현도 배웠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 기관들. 눈, 귀, 코, 입. 그리고 여기, 촉각까지. 이런 감각 기관으로 받아들인 어떤 정보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할 때 우리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원 확인 평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가족과 주말 농장에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글로 썼죠. 가족과 주말 농장에 가는 아침이었고요. 그때의 모습은 땅이 일단 젖어 있었고요.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주 사실을 잘 표현했죠? 밤 사이 비가 왔기 때문이었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볼수 있죠? 결과, 땅이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어. 이것이 결과였죠. 결과. 이런 결과는 왜 일어났다고요? 그 원인이 밤사이 비가 왔기 때문이었다고요. 이게 원인입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먼저 나오고 원인이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만약에 이어주는 말을 넣는다면, 왜냐하면이 적절하겠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땅이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다? 왜냐하면, 밤사이 비가 왔기 때문이지.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어주는 말이었고요. 농장에 도착하니 상추와 방울토마토가 부쩍 자라 있었다. 잡초를 뽑고 지지대를 세웠다. 지지대가 뭐라고요? 지지.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잘 받쳐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뭐 가느다란 나무를 꽂아준다거나 철사를 꽂아준다거나 해놓고 옆에 이렇게 식물들이 네,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옆에 이제 끈으로 딱 묶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지지대죠. 그때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와, 얼마나 멋있을까? 그죠? 여기 농장에 도착했어요. 막 잡초 뽑고 막 지지대 세워주고 일을 하고 있는데 허리를 탁 펴니까 구름 사이로 햇살이 촥 비치기 시작했어요. 진짜 멋있었겠다. 햇살에 얼굴이 간지러웠고, 굉장히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자, 햇살이 비쳤는데, 그 햇살에 얼굴이 간지러웠대요. 이 실제로는 어떤 것이었다고? 햇살이 촥 비쳐. 약간 뜨거운 기가, 따뜻한 기가 얼굴에 탁 스며들겠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간질간질간질 이렇게 표현했어요. 햇살이 얼굴에 비추었다. 이게 아니라 여기가 간질간질간지러웠다. 이건 뭘까요? 감각적 표현이죠. 예, 간지럽다라는 건 촉각이잖아요. 그쵸? 아, 간지러워. 이게 촉각이잖아요. 예, 이런 촉각을 이용한 표현. 바로 감각적 표현이 되겠고요. 비에 젖은 흙 냄새가 고소했다. 고소했다가 뭐예요? 깨가 들어가서 그런가 고소해. 냄새가 고소해. 뭐 이렇게 고소하다. 이거 뭐예요? 후각이죠. 또는 미각도 되겠죠. 근데 냄새가 고소했다 그랬으니까 후각이겠다. 그쵸? 코로 냄새 맡는 코. 예, 코로 이렇게. 예, 아이, 자꾸 코털을 자꾸 그리네. 코털을 그리면 이상한데? 자, 햇살이 얼굴에 간지러웠다. 이건 뭐예요? 촉각. 예, 촉각이죠. 아, 촉각도 써줄게요. 네,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읽어야 머릿속에 저장이 잘 되니까. 맑게 갠 고마운 날씨 덕분에 주말 농장에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다. 다녀올 수 있었어.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어. 이게 결과야. 그치요? 왜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어? 원인은 맑게 갠 고마운 날씨 덕분이죠. 맑게 갠 고마운 날씨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즐겁게 주말 농장에 다녀올 수 있어서 이것은 바로 원인. 앞부분에는 결과가 먼저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왔는데 여기는 원인이 나오고 그 뒤에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글에서 경험을 더 실감나게 만든 표현. 자, 더 실감나게 만든 표현, 이거 뭘까요? 바로 감각적 표현이죠. 감각적 표현 찾아봐.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 모르면 안 되죠? 나 감각적 표현은 아는데 더 실감나게 나는 표현이 뭔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되죠. 감각적 표현을 왜 쓴다고? 그 경험을 조금 더 생생하게, 실감나게. 실감이 뭐라고? 실제로 내가 겪는 것 같아. 실제로 내가 그걸 만지는 것 같아. 내가 보는 것 같아. 내가 냄새 맡는 것 같아. 이게 실감이라고 했죠? 어우, 실감나는 영화.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감각적 표현 두 가지 찾아보세요. 빗물이 고여 있었다. 햇살이 얼굴이 간지러웠다. 비에 젖은 흙 냄새가 고소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기억의 까닭. 주말 농장에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다. 자, 이 까닭은 뭐라고요? 날씨가 맑게 갠 덕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까닭, 까닭을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원인 찾아봐. 네. 맑게 갠 날씨 덕분이지. 자, 요게 3번이죠? 다음 그림 보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여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번호를 쓰세요. 1, 2, 3, 4 볼게요. 자, 무엇이었죠? 오빠 미안해. 하고 자동차 그렸어요. 왜? 자동차 망가뜨렸거든. 누가? 수연이가. 오빠 자동차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제 자동차 망가뜨리는 장면이 나오네요. 안 돼!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미 늦었지? 내가 아끼는 장난감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화가 났어. 화가 나서 말을 붙여도 말도 안 해. 그래서 얘, 이 친구 어때요? 미안해. 이런 거죠? 어우, 착한 친구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게 아니라, 예, 미안해. 그래서 이제 편지 써서 오빠가 그래. 내가 널 용서하마.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손도 잡아줬으니까 이 친구도 얼굴이 환하게 폈죠. 여러분들 이렇게 용서해주면 좋고 또 하나.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해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오빠가 용서해줬고요. 자, 그러면 먼저 3번. 그 다음에 말도 안할 거야. 뭐 이거.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용서를 빌어야지.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자,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고요. 어제 학교를 마치고 서준이 지상이와 집앞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했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숙제야. 숙제가 있는 날이라서 처음에는 조금만 놀자 이랬는데 어찌나 재미있는지 우리는 야, 10분만 더 하자. 야, 5분만 더 하자.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10번도 넘게 그런 분이야. 10분만 더 하자. 10분 곱하기 10번 하면 10번. 얼마라고? 100분. 100분이면 얼마야? 1시간. 60분. 뭐 어쨌든 보통 이러잖아요. 그쵸? 10분도 넘게 그랬으니까 대략 2시간 더 논 거야. 생각한 것보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야 숙제하지 못한 것이 아뿔싸 생각이 났죠. 그래서 걱정했어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예, 아이고.
나 2시간이나 더 놀았네. 숙제가 많은데. 이렇게. 그래서 급히, 불이 나케는 무슨 뜻? 급히, 이런 뜻이죠. 집으로 돌아와 숙제를 했어요. 예상보다 분량이 많았어요. 숙제가 그래서 빨리 끝나지 않았어요. 잘한다. 자, 아까 조금만 일찍 들어올 걸 후회했어요. 나는 하품을 참으며, 하품 참는 거죠. 아우, 졸린데 아직 자면 안 돼. 이렇게. 겨우 숙제를 마치고,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자,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몰랐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서준이 지상이와 술래잡기에서 숙제가 있다는 사실 전혀 몰랐어. 거짓말이지. 학교를 마치고 집앞 놀이터에서 놀았어.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지. 집에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고 잠들었지 뭐야? 자, 그래서 2번. 예,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계속 놀았어. 이거죠. 자, 기억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 글쓴이에게 생기게 될 일을 상상해서 써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이니까 콕 집어서 정답이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밤이 늦어서 잠자리에 들었어. 그래서 다음날 늦게 일어났지 뭐야? 학교에 지각했어.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상상이니까 우리 엄마가 꼭 깨워주던데요. 뭐 이런 거. 여기다 써도 되죠. 다음날 늦게 늦잠을 잘 뻔했는데 어머니께서 깨워주셔서 다행히 지각은 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뭐 하셔도 되고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또 답해보죠. 지민이는 새 모자를 쓰고 친구들과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새 모자라는 거. 네. 자, 지민이가 연못 위 다리를 건널 때, 어머, 이때야. 그러면서 바람이 휙 하고 세게 불었다는 거죠. 어떻게? 휙 하고. 그 바람에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가서 연못 한가운데에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연못이 너무 넓어서 모자를 주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민이는 모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휘잉 하고 세게 불었어요. 그 바람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뜻이죠. 예. 자, 이렇게. 아, 그래서 말이에요. 모자가 날아갔는데요. 하필이면 연못 한가운데 툭 떨어졌지 뭐예요? 자, 연못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뭐 돌로 뭘 쌓든지 뭐 어쨌든 뭐 이랬겠죠. 뭐 이렇게 뭐 여기다가 뭐 식물도 심고 못 들어가게 여기에 모자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모자가 가운데 하필이면 딱 있어. 그러면 여기 지민이가 우리의 지민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 모자를 가져가야 되겠어 하고 첨벙첨벙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모자를 주울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가 나오죠? 원인, 새 모자를 쓰고 놀러 갔어. 그런데 하필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모자가 날아갔네. 그런데 연못 한가운데 툭 떨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그 결과, 지민이는 모자를 주울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 이런 순서가 되겠죠? 지민이가 경험한 일은 동그라미하고 경험하지 않은 일은 X표. 언니에게 물려받은 모자 썼어. 아니죠. 새 모자예요. 친구들과 공원으로 나들이 갔어. 맞아. 연못이 너무 넓어서 모자를 주울 수가 없어서. 이것도 맞죠? 예. 한가운데 너무 넓은 그 연못에 한가운데 탁 떨어져서 모자를 가져올 수 없었다. 그것도 새 모자인데. 얼마나 속상했을까? 뭐 이런 거. 자, 기억의 원인이 되는 일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민이의 모자가 날아가서 연못 한가운데에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의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원인이 되는 것을 쓰라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급하게 읽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쉽지? 그러면서 여기다 결과를 쓰는 친구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원인이 되는 일을 쓰라고 했어요. 연못 한가운데 툭 떨어졌어요. 원인이 뭐예요? 지민이가 던져봐서? 아니죠? 무엇 때문에? 하필 그때. 이때다! 그러고 바람이 온 거지. 그쵸? 바람이 세게 불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건 휘잉 하고, 요거보다는 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물론, 휘잉 하고 쓰면 조금 더 정확하게 쓸수 있게 되겠죠. 지민이가 경험한 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죠?

안녕하세요. 경험을 표현해요. 네, 이 강의에 대해서 우리 단원 확인 평가 여기로 이제 우리 들어갑니다. 그럼 지난 시간까지 쭉

했대요.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자, 정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정리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 이 중에서 알맞은 거두 가지 골라볼게요. 지민이가 모자를 줍지 못했어. 이게 뭐예요? 결과죠. 자, 줍지 못했다는 이 결과가 먼저 나오고요. 자, 여기 이어주는 말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했기 때문이야. 자, 왜냐하면 이어주는 말 나오죠. 왜냐하면은 앞에 결과가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오게 되는 이어주는 말 맞죠? 왜? 자, 여기 항상 질문. 왜 이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줍지 못했어. 왜? 왜냐하면 모자가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으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원인을 먼저 말하고 결과를 나중에 말했다. 아닌데. 결과를 먼저 말하고 원인을 나중에 얘기했는데. 그쵸?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 되고요. 왜냐하면이라는 이어주는 말. 요게 이어주는 말이라고 했죠. 이어주는 말로 연결해서 말했다. 이것도 맞죠? 자, 이건 맞는 말. 지민이에게 일어난 일을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했네. 그치? 예.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 모자가 연못 한가운데 떨어졌다는 그 원인이 지민이가 모자를 줍지 못했던 결과를 낳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잘 드러나게 말했기 때문에 알맞은 것은 나와 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재밌죠? 자, 경험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경험했어요. 자, 이렇게 경험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어. 이 모종이 뭐죠? 어린 식물이죠? 네. 여러분, 어린이처럼. 예, 어린 식물을 모종이라고 해요.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 사왔다? 정성껏 물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면서 가꿨어. 빨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지 뭐야? 자, 이렇게. 자,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정리해 나가고 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정답이에요. 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알맞은 말에 각각 동그라미 표해볼까요? 니은 여기 있어요. 디귿에 무엇이 되는 일일까? 정석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면서 가꿨어. 왜?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으니까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니은은, 여기 기역이네요. 예, 디귿을 봐야죠. 기역 볼게 아니라 디귿을 봐야죠. 니은은, 자, 물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며 가꿨더니 디귿.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네. 뭐 이렇게. 그러면 니은은 디귿의 원인이 되겠고요. 디귿은 거꾸로, 디귿은 니은의 결과가 되겠죠. 네,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네. 그 원인은 지지대도 세워주고 가꿨기 때문이죠. 예, 원인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원인 그리고 결과 이렇게 놓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니은은 디귿의 원인이 되고 디귿은 니은의 원인이, 니은의 결과가 된다. 근데요, 이 문제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뭐지? 뭐지 이거? 원인이지? 아니야, 결과인가? 뭐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말이 헷갈려. 니은은 디귿은 니은의 이 말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아주 꿀팁이 하나 있어요. 필요 없는 말 지워보는 거야. 지워. 국어 문제 풀때 지워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자, 보세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워봐. 한번 지워볼까? 이렇게. 니은은 원인일까, 결과일까? 골라봐요. 자, 이두 가지 중에서. 니은은 원인이 되죠. 뒤에 것의 원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원인이야. 이 두 개만 본다면. 두 개만 본다면. 자, 그리고 디귿은 그랬으니까 이건 필요 없어. 디귿은 뒤에 있죠? 그러니까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지워보세요. 아유, 지우니까 또, 무엇이었지? 그럴 사람 있을까봐 이렇게 지워줄게요. 예. 이렇게 지워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한번 지워보세요. 그럼 조금 더잘 보여요. 원인, 결과. 그다음, 디귿이 원인이 돼요. 자, 이것이 원인이 돼요.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서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쓰세요. 자. 주렁주렁 열렸네. 방울토마토를 수확해서, 그러니까 다 따다.

하나가 가족과 어떻게 한다? 담재기 놀이였어요. 이거 말고. 네. 뭐 함께 먹었다. 뭐 이렇게 쓸수 있죠. 예를 들면. 자,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뭘까요? 어떤 일에, 아까는 여기가 결과였잖아요. 그쵸? 여기가 원인이었고,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였는데, 이 결과가 다른 일에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가 결과고. 그쵸? 그런 거죠? 원인과 결과였어요. 근데 이 결과가 사실은 다른 일에 원인이 될수 있다. 리을의 원인은 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다. 원인 뒤에 결과 붙고, 근데 이 결과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 결과 자체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아. 그죠? 그래서 빨래집게가 계속 이어가듯이 이야기가 꼬리를 물며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자, 9와 10을 보고 알수 있는 사실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이 말은, 그러니까 9번 문제의 정답, 뭐 10번 문제의 정답, 뭐 이런 문제들을 보고, 알수 있는 사실 뭘까요? 어떤 일의 결과가 다른 일의 원인이 될수 있어. 착 나왔네요. 그래서, 수인. 어떤 일의 결과가 다른 일의 원이 될수 없어. 아니죠? 될수 있다.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방울토마토는 7짤이라고 돼 있어요. 너 생각만 해도 귀여워요. 그죠? 엄마가 갓 씻어놓은 방울토마토. 네. 자, 엄마가 방울토마토를 씻었어요. 물기를 안 닦았어요. 그리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달아날 궁리하는 이 7살 내 동생이 생각나고 있어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물기 있는 방울토마토를 보고, 아, 꼭내 동생 같아. 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볼따구니. 요, 볼이라고 안 해. 볼따구니라 그래. 뭐가 생각나요? 아주 그냥 통통한 요 볼. 볼을 갖고 있는, 네. 볼을 갖고 있는 내 동생이 생각나는 거죠. 얼마나 이뻐. 그쵸? 탱글탱글해. 볼이 너무 예뻐. 뭐 이런 거. 바구니 한 가득 재잘, 재잘, 까르르. 방울토마토가 막 떠드는 것 같고, 그 중에 막 미끄러지려는 놈 하나 딱 잡아서 한 입에 쏙 넣어서 깨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빨 사이로 새빨간 해님이 터진다. 새빨간 해님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방울토마토죠. 이슬이 터진다. 이 안에 즙이 확 터진다는 거.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고?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 절대 입을 안 벌린다. 그래서 팍 튀기니까. 입을 꼭 다물고 씹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시로 쓸때 감각적 표현을 사용했어요. 재잘재잘 까르륵 이렇게. 그러면 어떤 점이 좋다고요? 더 느낌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좋다. 그때의 기억을 더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시를 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잘 느껴진다. 그치? 실감나고 생생하니까 읽는 사람이, 야, 이글쓴 사람의 이 생각이 잘 느껴지네. 그런 생각 들수 있고요.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어렵지 않지. 감각적 표현을 생각해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니에요. 재밌으니까 쭉쭉 잘 읽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가, 나, 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이가 이 시를 쓰기 위해 떠올린 경험은 뭘까요? 방울토마토를 닮아 탱글탱글한 동생의 볼을 꼬집었던 경험. 아유, 어쩜 이런 생각을? 예. 방울토마토가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방울토마토 하나를 집어먹었던 경험. 바로 이 경험을 가지고 시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일기를 쓸 때, 그래서, 나 오늘 방울토마토 먹었는데, 그 일을 써야겠다. 이래도 되지만, 내가 겪었던 이 방울토마토 먹었던 이 경험을 시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시로 써봐야지 해서 아까 그 시처럼 써도 일기가 돼요. 예, 아주 멋진 시가 되는 거죠. 감각적 표현이 들어간. 그래서 여기 2번. 시에서 쓰인 감각적 표현이 어떤 경험이나 느낌을 표현한 것인지 찾아서 선으로 이어볼게요. 자, 탱글탱글에서부터 달콤한 이슬. 방울토마토의 맛, 어디 있을까요? 달콤한 이슬, 요거죠? 달콤하대. 그쵸? 바구니가 가득 담겨있는 방울토마토의 모습, 뭘까요? 재잘재잘 까르르 하고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 방울토마토가 모여있어서. 방울토마토의 빨간 겉모양, 새빨간 해님. 과일 속이 꽉찬 방울토마토의 표면, 예.

생각. 꼭 동생 볼따구니 같이. 네, 그렇게. 이 시에서 가장 인상 깊은 감각적 표현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이건 제일 인상 깊은 거야? 라고 정해주지 않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요,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볼따구니가 탱글탱글해. 이 표현이요. 예. 저도 그래요. 예. 그냥 너무 예쁘죠?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둥근 그 모습을 탱글탱글한 볼로 표현했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정답이 아니고 그냥 예시예요. 예.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은 표현을 골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여기에다가 정말 내 동생 같아서요. 뭐 이래도 됩니다.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실어 쓴 뒤에 느낌을 살려 낭송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몸짓으로 표현하면 좋다고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빠르기가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시에 어울리는 빠르기와 리듬감을 생각해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 다 써주면 되고요. 자,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는데 할머니께서 뭉개구름처럼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셨어요. 감각적 표현이죠? 그리고 감자전도 만들어 주셨고요. 감자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아서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에 하얗고 뽀얀 감자 반죽을 예, 손바닥만한 크기로 둥글게 올리셨어요. 이거 다 감각적 표현이죠? 치 소리가 나요. 이것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노릇노릇 이것도 감각적이죠. 감자전이 파삭하게 익을수록 고소한 냄새가 부엌들을 가득 채웠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서 할머니와 감자전을 먹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큰 사랑을 느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으로 어울리는 거 뭐예요? 네, 바로 이거죠. 할머니의 사랑이 들어간 이 제목이 어울리겠죠. 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자, 빈칸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할머니께서 오셨지요. 그리고 할머니가 감자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감자전 먹었고 만들어서요. 입안에서 살살 녹게 먹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자, 기억에서 미음 가운데 감각적 표현으로 알맞지 않은 건 뭘까요? 바로 미음이죠. 미음. 왜? 할머니와 감자전을 먹었다. 그게 다예요. 예. 뭔가 생생한, 실감나는 표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나머지는 뭉개구름처럼, 그 다음에 뜨겁게 달구어진 하얗고 뽀얀 고소한 냄새, 그냥 냄새가 아니라 고소한 냄새, 뭐 이런 것들 다 감각적 표현이 들어갔고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글로 쓰면, 자신이 쓴 글을 점검을 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알맞은 내용 두 가지. 책을 읽은 까닭을 썼는지 확인한다. 감각적 표현을 활용했는지 확인한다. 예, 경험한 일이 드러났는지 확인한다. 상상한 일을 길게 표현했는지 확인한다. 행과 예언을 구분해서 썼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2번과 경험한 일이 잘 드러났는지 확인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기문입니다.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건 뭘까요? 길쭉길쭉 노란 기차? 과일의 한 종류인 바나나? 바나나를 조금 더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네. 바나나의 모양 잘 생각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0점 맞으면 걱정해요. 왜 걱정하죠? 다음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과목도 100점 맞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지금 참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대로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0: 안녕하세요. 청년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청년 상담에 정말 흔한, 정말 자주 나누는 이야기인데, 왜 나는 내가 좋지 않은가? 나는 내가 왜 미운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청년이 그렇게 말하진 않죠. 주로 이제 우울하고 힘든 청년들이 진료실에 와서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싫다, 자신에 관한 미움에 관해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여기 왔다,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기도 쉽지 않다. 뭐 친구 만나서 야, 내가 밉다? 이런 얘기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아마 또 부모님한테 나는 내가 싫다 이런 얘기하면 또 부모님이 아마 걱정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1: 엄마, 나 자신이 싫어요.
2: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싫어?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0: 그리고 아마 뻔하죠? 네가 왜 싫으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너를 키웠고 너는 정말 소중하다, 이런 얘기 하실 텐데 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어쨌든 우울하고 힘든 그런 청년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시작해요. 아마 세상에서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아마 나 자신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상담의 많은 부분은 자신에 대한 실망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또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미운지, 자기가 혐오스럽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같아요. 왜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느냐, 왜 자기가 싫어졌을까요? 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자기가 싫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 도달했준 꿈에도 몰랐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요, 기대에만 있었죠. 청소년기 때 기대가 많이 부서졌죠. 청년이 되면 그 기대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 기대에, 뭐 부모님의 기대에도 못 미쳤지만 내 기대에도 못 미쳤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자기를 미워하는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자기를 미워할까요? 기대가 너무 컸던 사람들이에요. 능력 면에서도 굉장히 출중하고 그런 걸 전능하다고 하죠, 이렇게.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 그런 기대가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기대를 계속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했나요? 영웅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저런 초능력이 있기를 바라기도 하셨나요? 또 동시에 비슷한 얘기지만 좀 다른 말로 기준도 되게 높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매우 높다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점수를 가지고 민족별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연구하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라틴계 매우 희망적이에요. 똑같은 10점을 맞아도 거기는 자긍심을 느낀대요. 백인계 그냥 70점이면 자기 관리는 했다, 아시아 이쪽은 똑같은 10점을 받았는데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 부모 얼굴을 못 보겠다. 그러니 우리는 더한 것 같아요. 100점 맞았다고 쳐요. 너무 행복해요? 걱정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0점 맞으면 걱정해요. 왜 걱정하죠? 다음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과목도 100점 맞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또 그 높은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씩 생활의 영역에서 자기의 이상적인 기대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자꾸 모든 게 싫어지죠. 마치 물감이 퍼지듯이 이거 하나만 여기까지만 내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 내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모자라는구나 기대에 못 미치는구나 하면서 실망하고 그 실망 뒤에는 사회적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너무 뒤처진 그런 열등감도 느끼고 또 수치심도 느낍니다. 그런 시간이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 있어요.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나 자신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와 기준을 또 자신에게 바랬던 능력을 낮추기를 힘들어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자신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 안 될까? 라고 또 물어봤더니 거기에는 또 다른 사실이 있었어요. 위니컷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신분석가예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는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참자기의 사람들이 있고요.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바라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는 것, 부모가 바라는 것, 또 이 세상에서 비교의 기준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진정한 바람인 줄 알고 사는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참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자기에 관한 이야기는 옛날에 우리 동화에서도 들었어요. 남의 털 다 모아서 제게한테 꽂고 그랬던 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자기의 모습은 금방 드러나는 하지만 그 순간이라도 자기를 꾸미고 싶은 거짓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스트레스, 인생의 과업 이런 거를 만나면서 사실 실망하게 되는 일은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자신의 실제 욕구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사람들 아주 편한 얘기로는 폼나고 싶은 마음, 자기 혐오가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타인의 바람으로 가득 찬 거짓자기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점차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청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타인의 욕망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진짜 자신의 바람이 뭔지 욕망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그런 방황을 하는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거나 또 싫어지기도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아니 인생에서 자신의 삶대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

0: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정말 쉽지 않고 짜증나는 일이 많죠. 때때로 또 주변의 여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네 진로를 찾지 못하냐?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냐? 라고 들으면 더 무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대로 있는 그대로 사는 게왜안 되고 이렇게 나는 나를 탓하고만 지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이 수치심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수치심, 또 부모의 수치심,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수치심, 이 수치심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진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사는 자기를 칭송하는 것보다 집단의 분위기에서 눈치 보고 사는 삶이 더 익숙하고 남들과 튀게 지내는 것을 이제 더 어려워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대로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차갑게 대하고 막대하고 비난하기를 이제 멈춰야 하는데, 이제 이게 마치 내 마음속에 내면화돼서 나를 굉장히 옥죄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비난하고 막아섭니다. 타인의 기준, 타인의 바람을 빼내고 거기다 나의 기준, 나의 바람을 자기 안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있는 그대로 또 나를 보니까 좀 별로인 면도 꽤 있어요.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안 살려면 판타지로 살면 되죠. 동화 같은 삶? 하지만 그 삶에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 판타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하고 한 발짝씩 나간다. 조금씩 스스로 만들어가는 재미로 산다. 표현이 쉬운데 사실 이것은 어떤 시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면 계속 자신을 비난하고 못났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괴로운 채로 지내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남들에게 그런 격려와 응원을 많이 받아보지도 않아서 격려 응원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시작은 부족하고 못났지만 나 자신에게 나라도 뭔가 격려하자라는 마음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사실 조금씩 변하는 시작이 돼요. 딴 거보다 나에 대한 비난은 멈추자. 이것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나는 내 식대로 그냥 해볼래. 이런 마음, 용기 있는 마음이고 변화가 일어난 상태인데 이런 마음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을 거야. 그냥 내 존재 그 자체로 밀어붙이고 한번 살아볼 거야. 남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바라고 하고 싶은 일을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이 사실 되게 멋진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에 도달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죠. 제 청년들에게 제안하는 거,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별건 아닌데요. 괜찮다와 잘했다, 응원한다. 이세 마디를 여러분이 한일 옆에 꼭 써주기를 바래요. 지금의 나 괜찮다. 내가 한일 잘했다. 그리고 나를 응원한다. 나조차도 나를 이렇게 미워하면 나를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돌보기 시작한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괜찮고 잘했고 응원한다. 그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격려,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보다 힘이 되는 시간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대단해져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꿈이 있어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긍정하면서 새 출발을 해보자. 이 청년들에게 희망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면,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할 때 생기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렇게 내가 버텨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한테 내가 괜찮다고 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미워하는 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나다. 예,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과 만나서 여러분을 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멋진 출발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1: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밖 청소년이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업의 요리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어가 재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하고 싶겠죠? 그러면 또 더 잘하게 되겠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우리 친구들 미리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 조지가 좀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헷갈리는 help의 사용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He didn't enjoy being out in the rain at all and started to think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So the next morning, he ran to the town again, shouting, Wolf! Wolf! There really is a wolf this time! He burst into the courtroom and ran up to the judge. You must come and help me rescue the sheep, otherwise I will lose my flock. Again, the townspeople came rushing to help him. But when they saw there was no wolf, just like the first time, they were very cross. Soon after they left, George noticed something moving in the trees. He thought it was his eyes playing tricks, but then he saw a furry body, bright eyes, and sharp teeth.
0: The boy who cried wolf.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didn't enjoy being out in the rain at all and started to think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이 again, 저 again이 문제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실제로 늑대가 안 나타났는데 마을 사람들에 가서 늑대다! 라고 막 소리를 질렀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날씨도 좀 바뀌고 뭔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죠. He didn't enjoy. 그는 즐기지 않았습니다. Being out in the rain at all. 비가 오는데 밖에 있는 것을 전혀 즐기지 않았어요. 양을 치려면 밖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And started to think about,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는, 뭐에 대해서 생각이 시작했냐면, trying his trick again. 아, 이거 비도 오고, 나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리고 또 양치기, 이 양들 돌보기만 하려니까, 좀 뭔가 심심한데, 뭔가 좀 지루한데. 아, 한 번 더 해볼까? 그때 좀, 아, 거짓말 하니까 좀 마음은 찝찝했는데. 짜릿하던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자, 어쨌든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다시 그의 뭐예요? 다시 그의 trick이라는 것은 장난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이거 한번 해볼까? 그때 좀 재밌었는데 한번 다시 해보자. 장난을 다시 치겠죠. So, the next morning,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he ran to the town again. 그는 다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Shouting, 소리 지르면서 Wolf! Wolf! There really is a wolf this time! 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늑대다! 늑대! There really is. 이번엔 진짜로 있어요. A wolf. 늑대가 진짜로 있어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겠죠. 자,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늑대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영원히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늑대가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선은 많이 넘었지만,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은 He burst into the courtroom and ran up to the judge 라고 돼 있죠. 그는 어디로 불쑥 들어가냐면 burst into

0: 자,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I will help you. 나는 너를 도와줄게.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help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와요? help 다음에 바로 you라는 대상이 옵니다. 이 대상이 바로 목적어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대상은 목적어이다. 자,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I will help you. 가장 간단하게 너를 도와줄 것이다. 뒤에 목적어, 대상이 온다라는 거. 두 번째 것도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이번에는 그 목적어, 지금 여기에 있었던 you 자리에 이번에는 동작이 오는 거예요. 뭔가 행위나 행동이나 동작이 온다라는 것이죠. 운동은 도와준다. 무엇을 도와주냐 하면 keep you healthy. 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즉, 운동, 제가 막 이렇게 운동, 발굽혀펴기 하고 막 이렇게 팔 벌려뛰기 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은 도와주거든요. 뭐 하는 것을 도와주냐 하면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help가 뭐에 무엇을 도와준다고요? 유지하는 것. 그럼 뭘 유지하냐? 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자, 그 다음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에 to가 들어갔습니다. 운동은 도와준다.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무엇을 유지한다고요? 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은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즉, 무엇을 도와준다? 그 도와주는 대상이 바로 유지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help 다음에 그 대상이 오잖아요. 무엇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 도와주는 대상이 나오는데 이 대상이 나올 때 여기에 만약에 동작이 오면은 그냥 keep을 써도 되고요. 두 번째는 to keep을 써도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언제는 to가 있고 언제는 없는데 똑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약간 다릅니다. 이번에는요. He helped his mom cook dinner 이라고 하죠. 그는 도와주었습니다. 누구를 도와줬냐면 혹은 무엇을 도와주었냐면 그의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대상이 그의 어머니예요. 그의 어머니를 도와드렸는데 그냥 단순히 어머니 엄마 도와줄게. 그러면 엄마가 뭘 하는 걸 도와드렸냐 하면 바로 cook dinner. 저녁 식사를 요리하는 것을 도와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어머니를 도와드렸는데 어머니가 뭘 하시는 걸 도와드렸다고요? 요리를 하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는 도와드렸습니다. 바로 이 대상, 목적어라고 하죠. 도와드린 대상이, 도와준 대상이 바로 어머니예요. 그의 어머니가 되겠죠. 그러면 어머니가 무엇을 하시냐? 이 목적어, 여기 있는 his mom의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cook dinner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여기 있는 cook dinner은 바로 앞에 있는 his mom, 이 목적어의 행동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있죠.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 to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아, he helped his mom. 이 문장 똑같이 있죠. 여기 아래 위에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사람이든 혹은 뭐 무언가를 적어줬어요. 도와주는 대상을 적는데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목적격 보어에 오는 그 형태가 어떻다? 그냥 동사 원형인 형태가 와도 되고 아니면은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to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이제 help가 나오고 그 뒤에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는지 의미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의미는 그 뭐 이 두 개 뭐 큰 차이가 없죠. 둘 사이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 형태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면은 우리 친구들이 작문을 하거나 혹은 문제로 접하거나 혹은 글을 읽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 didn't enjoy being out in the rain at all and started to think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So the next morning, he ran to the town again, shouting, "Wolf! Wolf! There really is a wolf this time!" He burst into the courtroom and ran up to the judge. "You must come and help me rescue the sheep! Otherwise, I will lose my flock.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Again, the townspeople came rushing to help him. 자, 이렇게 또 판사님한테까지 가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Again, 다시 한번. The townspeople, 마을 사람들은 came rushing, 막 달려왔습니다. To help him,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But when they saw there was no wolf, just like the first time, they were very cross라고 돼 있죠. But 그러나 when

0: And they saw. 그들이 보았을 때, there was no wolf. 늑대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즉 늑대가 없다라는 걸 보았을 때, just like the first time. 첫 번째처럼. 얼마 전에 첫 번째 장난을 쳤잖아. 그때도 그랬잖아. 이번에 또 없다고.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just like the first time. 첫 번째 것처럼 늑대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they were very cross. 그들은 어땠다고요? 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cross라는 것은 바로 짜증난, 화가 난, 혹은 매우 화가 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은 매우, 여기에 very가 붙어 있으니까, 매우 화가 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또 거짓말했다고. 와, 이 친구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Soon after they left. 그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 그런데 George noticed. George는 notice. Notice라는 것은 알아차리다라는 의미죠. George는 알아차렸습니다. Something moving in the trees. 나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조지가 뭔가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무 쪽을 봤는데 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He thought it was his eyes playing tricks.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 나무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것이 his eyes playing tricks. 그의 눈이 장난치는 건줄 알았습니다. 즉 그의 눈, 조지의 눈이 장난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 본줄 알았다고요. 장난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데 뭔가 있는 척 한다거나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눈이 장난치는 줄 알았다. 그의 눈이 속이는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아, 잘못 본줄 알았어요. 나무 안에 뭔가 움직이는 거 뭔가 잘못 본줄 알았는데, but then, 그런데, he saw. 그리고 나서, he saw. 그는 보았습니다. A furry body. furry라는 것은 털로 뒤덮인 몸. bright eyes. 이, 맞죠? 이 밝은 눈. 눈이, 밝은 눈들을 봤고요. And sharp teeth. 그리고 뭘 봤어요? 그 다음에 아주 뾰족한 이빨을 봤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뭐가 나타났습니까? 뭐가 나타났죠? 대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측해 보세요. 너무나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1: Again, the townspeople came rushing to help him. But when they saw there was no wolf, just like the first time, they were very cross. Soon after they left, George noticed something moving in the trees. He thought it was his eyes playing tricks, but then he saw a furry body, bright eyes, and sharp teeth.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Trick. Trick. He started to think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Judge. Judge. The judge listened carefully before making a decision. Courtroom. Courtroom. He burst into the courtroom and ran up to the judge. Otherwise. Otherwise, you must come and help me rescue the sheep, otherwise I will lose my flock. Cross. Cross. But when they saw there was no wolf, just like the first time, they were very cross. Notice. Notice. Soon after they left, George noticed something moving in the tree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trick이라는 단어인데요.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예문 속에서 항상 단어를 접해야지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압니다. 우리 친구들 단어를 외울 때 단어, 그냥 단어만 딱 있고요. 의미만 딱 있는 거, 이렇게 외우는 것을 참아주세요. 이게 가장 편해 보이고 이게 어휘력이 높아질 것 같지만 결국은 생각이 잘안 납니다. 생각이 조금만 납니다. 그러나 예문을 꼭 읽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e played a trick on his friend. 그는 뭘 했냐면 놀았다. 장난을 놀았다. 장난을 놀았다라는 것은 장난을 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trick이라는 것은 장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난을 쳤습니다. 어디에 장난을 쳤습니까? 그의 친구에게 장난을 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trick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뭐 유사한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장난이랑 유사한 의미인데 약간 품사가 다릅니다. The fox, 여우가 되겠죠. 여우는 trick 했다가 되겠죠. 자, 왜 제가 했다라고 의미를

해석을 했냐면 여기 보니까 ed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동사구나 라는 것, 움직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과거형은 동사만 과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fox는 여우는 trick했다. the hunter, 사냥꾼들을 trick했다. 즉 사냥꾼들에게 막 놀면서 장난을 칠 수는 없겠죠. 그럼 뭘 했겠습니까? 사냥꾼들을 속였다. 속이다. 속임수를 썼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명사도 될수 있고 어떤 단어는 또 형용사가 될수 있고 이런 거 지금 트릭 같은 경우는 동사도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이 조금 오늘 넓어졌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은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너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너,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0: 육하원 측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야,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과학 4단원의 우리 두 번째 중단원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자, 오늘은 동물이 아니라 식물의 한 사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동물의 한 사리를 쭉 살펴봤었는데, 그렇다면 식물의 한 사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 생물의 한 사리는 우리 태어나서 그 다음에 번식하는 자손을 낳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한 사리 과정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식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71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이 우리 식물의 한 사리 과정에서 여러분들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리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시가 싹트는데 필요한 조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온도가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 씨가 싹트는데 필요한 조건이 적당한 양의 물과 그리고 적당한 온도구나. 이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건, 아, 왜 물이 필요하지? 왜 온도가 필요하지? 그 실험을 우리 친구들이 과학자의 입장에서 설계를 하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씨가 싹트는데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그 실험 설계 과정을 선생님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 씨가 싹트는데 필요한 조건 첫 번째로는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물이 미치는 이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실험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물을 준 강낭콩과 그리고 물을 주지 않은 강낭콩의 변화를 관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실험 설계를 할때 우리가 꼭 생각해 두어야 되는 것은,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아, 진짜 물을 잘 주면 잘하고, 물을 주지 않으면, 이게 씨가 싹 트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이걸 알아보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실험에서 같게 해줘야 되는 조건이 무엇이고, 다르게 해줘야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조건을 다르게 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이죠. 그래서 하나의 페트리 접시에다가는 여러분들 물을 줘야 되겠고, 다른 페트리 접시에는 물을 주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러나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되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같게 해줘야 되는 조건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둬야 돼요. 자, 왜냐하면 우리 같게 해줘야 되는 이러한 조건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알아보는 이 다르게 해야 되는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여러분들 실험을 해야 알맞은, 올바른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다르게 했으면 나머지 그 페트리 접시에 올려놓는 강낭콩의 개수라든지, 또는 이 페트리 접시를 놓는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전부 같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시면서 이 결과를 살펴보면, 자, 물을 준 강낭콩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싹이 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실험 결과를 통해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 첫 번째 무엇이다? 물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온도가 여러분들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도가 영향을 주나? 자, 이걸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해줘야 되는 조건이 무엇이에요? 맞아요. 바로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다르게 해주고 나머지는 모두 똑같은 조건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실험에서는 우리 앞 실험과 달리 물은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둘다 똑같이 물을 줘야 되겠죠? 우리가 알아보는 건이 온도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지를 보는 거니까 나머지 조건, 물 주는 건 역시 동일하게 주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따뜻한 곳과 서늘한 곳에 두었을 때 어느 쪽? 따뜻한 쪽에 둔 강낭콩에서 싹이 텄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C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 두 가지. 먼저 첫 번째 물, 그리고 두 번째 온도구나라는 걸알수 있지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보는 것은요, 바로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씨앗이 싹틀 때는 물과 그리고 온도 두 가지가 중요했었는데요. 자, 자랄 때는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햇빛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그 조건도 아까 씨가 싹틀 때의 조건과 동일하게 우리가 실험을 설계해서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진짜 물이 영향을 미치는가? 이 물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물을 준 것과 안준 것이 차이가 있는가?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다르게 해줘야 될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바로 물이죠. 한쪽 화분에는 물을 주고요. 다른 한쪽 화분에는 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은 모두 똑같이 한 상태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결과를 확인해 보니, 자, 물을 준 식물은 잘 자랐지만, 물을 주지 않은 식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점점 시들시들해지다가 결국은 말라서 죽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물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실험, 우리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자, 정말 햇빛이 영향을 미칠까? 자, 그럼 이번에도 역시 다르게 해줘야 되는 조건은 무엇이다? 그렇죠. 햇빛이겠죠. 자, 햇빛을 다르게 해줘서 보면, 자, 어떤 경우가 식물이 잘 자라냐면, 햇빛을 잘 받은 이러한 식물들이 정말 정말 잘 자라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식물의 한 사리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한 사리에서는요,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사리와 그리고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 사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었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 한해 사리 식물과 여러 해 사리 식물로 우리 식물의 한 사리를 구분지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거한해 사리 식물인데요. 자, 한해 사리 식물은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자, 얼만큼밖에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맞아요. 한해 동안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해 동안 우리가 한 사리를 이렇게 마치고 죽는 식물을 우리가 한해 사리 식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한해 사리 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벼, 그리고 옥수수, 강낭콩, 봉숭아, 고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해 동안만 한 사리를 마치고 죽는 그러한 대표적인 식물이죠. 자, 이러한 식물들의 이한 사리 과정을 살펴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벼씨 상태예요. 자, 이 벼씨 상태에서 싹이 틉니다. 자, 싹이 이렇게 트고 점점점 자라죠. 잎과 줄기가 자란 다음에 여러분들 벼에도 이렇게 꽃이 있답니다. 자,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생기냐면 열매가 생겨요. 자, 우리 식물들은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는데요. 자, 이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는 과정은 우리가 동물의 한 사리 과정에서 어떤 과정과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 동물에서는 다 자랐을 때 암컷과 수컷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짝짓기를 통해서 새끼를 낳게 되겠죠. 자, 식물 역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씨를 만들어서 또 자기의 자손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 지금 벼라고 하는 한해 사리 식물의 우리 한 사리 과정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한해 사리만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자, 여러 해 사리 식물도 있습니다. 자, 여러 해 사리 식물은 자, 이건 역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여러 해 동안 사는 식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한 사리 과정의 일부를 반복하는 식물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일부예요. 한 사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한 사리 과정의 특정 부분을 반복하는 그러한 식물이 여러분들 여러 해 사리 식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러 해 사리 식물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비비추라고 하는 식물이 있고요. 또 감나무, 사과나무, 은행나무, 민들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 해에 살았다가 죽는 것이 아니죠. 계속 점점점점 커 나가면서 그 굵기도 커지고 그 길이도 점점점 길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의 나무들은 여러분들 여러 해 사리 식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해 살이 식물과 여러 해 살이 식물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한해 살이 식물과 여러 해 살이 식물의 공통점은요. 씨가 싹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한해 살이 식물이나 여러 해 살이 식물이나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자,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한해 살이 식물은 여러분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한해 동안 한 사리를 마치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러 해 살이 식물은 여러 해 동안 살면서 한 사리 과정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되풀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식물의 한 사리 과정에 관련된 중요한 핵심 개념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교재 177쪽에 있는 단원평가 1회 문제를 풀면서 자, 아,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아, 이런 내용들이 자주 반복되니까 이런 내용은 꼭 기억해 두어야 되겠다는 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강낭콩 씨가 싹트는데 물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을 할때 다르게 해줘야 되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실험 설계하는 것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이 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다르게 해줘야 되는 조건을 알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실험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실험은 지금 물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그러면 물이 필요한 것과 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실험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 따라서 다르게 해줘야 될 조건은 맞습니다. 바로 물이 되겠죠. 그래서 한쪽에는 물을 흠뻑 적셔주고 다른 한쪽에는 물을 적셔주지 않아서 그 변화, 결과 모습을 여러분들 관찰하면 되는 실험이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1번 문제 정답 찾았고요. 그럼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3번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2번. 위 실험에서 강낭콩이 싹틀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 실험을 보니까 씨가 싹트는데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다르게 해준 조건이 무엇인지 보니 기역은 패트리 접시에 물을 주었습니다. 자, 니은을 살펴보니까 니은은 패트리 접시에 물을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르게 해준 조건은 바로 물이라고 하는 조건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실험에서 강낭콩이 싹틀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기역이지요. 자, 우리 씨가 싹트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과 그리고 적당한 온도였죠. 자, 그럼 이어서 3번 문제 볼까요? 위 문제 2의 답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면 되는 문제인데요. 자, 왜 기역이 싹이 틀 것이라고 예상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씨가 싹트는데 필요한 조건은 알맞은 양의 물과 그리고 적당한 온도인데, 자, 이 실험에서는 우리가 물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이니까, 아, 씨가 싹트는데 필요한 조건이 물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알맞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자, 이 물이 필요한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그 까닭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싹트는데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에서 갖게 할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변화구네요.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다른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갖게 해줘야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갖게 해줘야 되는 조건이 무엇이고 그게 아닌 걸 찾아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기억해 둬야 될 거. 갖게 할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무엇과 똑같은 말일까요? 맞아요. 다르게 해줘야 되는 조건이라는 소리겠지요. 그럼 우리 씨가 싹트는데 온도가 미치는 영향에서 자, 여기에서 다르게 해주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놓는 곳의 온도죠. 왜냐하면 우리가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문제니까요.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여러분들 이 실험을 할때 반드시 꼭두개 접시 모두 갖게 해줘야 되는 조건이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이 무엇인지 찾는 문제인데요.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식물이 있습니다. 자, 강낭콩이 있는데요. 자, 기역은 햇빛을 가리지 않았네요. 자, 니은은 햇빛을 가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르게 한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은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햇빛의 차이죠. 한쪽은 햇빛을 받고 한쪽은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우리 5번 문제의 정답은 5번 햇빛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6번 보도록 할까요? 위 실험에서 잘 자라는 강낭콩의 기호를 쓰고요. 이 실험으로 알수 있는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다르게 한 조건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햇빛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실험에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아,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이 자라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조건인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잖아요. 자, 기역과 니은 중 여러분들 더잘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기역이 되겠죠. 자, 기역이 잘 자라는 이유는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꼭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우리의 배움을 확장,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먼저 첫 번째, 무엇이죠?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들. 적당한 양의 물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거, 적당한 온도가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죠. 왜냐하면 이두 가지는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이 바로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들 지금 이 실험에서 알수 있듯이 햇빛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보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인데요. 다음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자,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 세 가지 있었어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적당한 양의 물, 적당한 온도, 그리고 마지막 햇빛.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 실험은 여러분들 보니까 한쪽에는 물을 주었고요. 자, 다른 쪽에는 여러분들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 다르게 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물이죠. 자, 물을 준 것과 안준 것의 여러분들 차이를 통해서 식물이 어떤 것이 잘 자라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이제 나온 문제는 같게 해줘야 될 조건입니다. 자, 다르게 해줘야 될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전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같게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게 해줘야 될 조건. 먼저 첫 번째, 화분의 크기. 화분의 크기가 다르면 될까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자, 그 까닭은 왜냐하면요. 자, 화분의 크기가 만약에 한쪽은 이만한 화분이고, 다른 한쪽은 이만한 화분에서 여러분들 식물을 심게 되면 이 화분 안에는 흙이 담겨져 있죠. 자, 이흙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분의 크기를 다르게 해준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영양소의 양이 어떤 쪽이 조금 더잘 자랄 수 있게 될까요? 맞아요. 더 화분이 큰 쪽, 영양소가 더 많은 쪽이 조금 더잘 자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자, 실험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마저도 우리가 전부 다 차단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 그것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화분의 크기나 또는 식물의 크기에 따라서도 여러분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의 크기도 최대한 비슷한 것으로 여러분들 실험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 역시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동일한 온도에서 여러분들 진행을 해야 되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8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 자, 두 가지 쓰는 문제입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그렇죠. 적당한 양의 물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식물이 잘 자랐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7번에서 살펴봤던 실험처럼 물을 준 화분과 물을 준

나쁘지 않은 화분. 자, 이두 개에서 여러분들 결국 잘 자라는 것은 어떤 화분이 더잘 자랄까요? 맞아요. 물을 준 화분이 조금 더잘 자라겠죠? 자, 물꼭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적절한 온도에서 여러분들 더잘 자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여러분들 식물이 자라게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햇빛이었죠. 자, 햇빛을 보는 것과 햇빛을 보지 않는 것 중에서는 여러분들 햇빛을 보는 것이 식물이 더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8번 문제의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알맞은 양의 물과 햇빛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요. 뭐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물과 온도 쓸수 있고요. 또는 햇빛 온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까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다음은 벼의 한 사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에요.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 어느 것인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벼는요, 싹이 트고 잎과 줄기가 자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기억이 피는데요. 자, 기억에 들어갈 거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바로 꽃이죠. 자, 그래서 우리 9번 문제 정답은 2번, 꽃이 되겠습니다. 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자, 꽃이 핀 다음에, 그 다음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씨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씨를 만들면, 이 씨가 이 벼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자손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식물은 자신의 자손을 이렇게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한 사리 과정을 거치는 식물을 자,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과정인지 보면 자, 싹이 트고 잎과 줄기가 자랐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우리 한 해살이 식물이나 여러 해살이 식물이나 동일한데 그 다음 걸 보니까 겨울을 보내며 죽지 않고 살아남았네요. 자,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씨를 만들었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한 사리 과정의 일부를 반복한대요. 자, 한 사리 과정의 일부를 반복하는 이러한 식물. 자, 우린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 10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여러 해살이는 한 사리 과정의 일부를 반복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11번 문제 해결해 볼 건데요. 여러 해살이 식물을 이제 두 가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벼, 옥수수, 무궁화, 강낭콩,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자, 우리 1번, 2번, 4번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한 해살이 식물이죠. 자, 무궁화와 은행나무. 그리고 무궁화는 여러분들 우리가 꽃이니까 풀 그러면 혹시 한 해살이 식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무궁화는 꽃나무죠. 자, 나무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11번 문제 정답은 3번과 5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어서 12번 문제를 보면 감나무와 사과나무 한 사리 과정에 비슷한 점을 찾는 문제예요. 자, 감나무나 사과나무 둘다 여러분들 나무네요. 자, 나무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해살이 식물에 관련된 내용을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맞는 것 바로 4번입니다. 자, 무궁화와 같이 한 사리 기간이 길죠. 여러 해살이 식물이기 때문에 한 사리 기간이 깁니다. 따라서 우리 12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5번 보면 여러 해 동안 한 사리 과정 전부를 되풀이한다. 우리 아주 매력적인 오답인데요. 자,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전부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부를 되풀이한다라고 했으면 정답이 됐을 텐데 전부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식물이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까닭을 쓰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앞서 설명했듯이 식물들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까닭은 동물이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번.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번식하기 위해서예요. 동물이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는 게 번식을 위해서라면 우리 식물들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씨를 만듦으로써 번식을 하게 되는 거. 우리 친구들 그 까닭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 오잉? 조금 약간 처음에 보고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 지금 전체적으로 생물의 한 사리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식물의 한 사리만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동물의 한 사리는 혹시 까먹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우리 깜짝 문제가 14번에 나온 것 같아요. 자, 14번 문제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동물의 한 사리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한 사리 속의 자료에 생물과 한 사리 과정이 비슷한 생물이 어떤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 자, 여기에 등장한 것은 식물이 아니라 바로 개구리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자, 그럼 우리 동물의 한 사리 과정에서는 식물에서는 한 해살이와 여러 해살이가 있는 것처럼 동물은 알을 낳는 동물과 새끼를 낳는 동물이 있었죠? 우리 개구리는 알을 낳는 동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알을 낳는 동물을 찾으면 되는데요. 알을 낳는 동물은 그렇죠. 2번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여기에 제시된 아주 깜짝 퀴즈까지도 아주 정확히 정답을 맞추는 거 보니까 전의 내용도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요, 우리가 주로 식물의 한 사리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씨가 싹틀 때 조건 두 가지 했었고요. 그 다음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 세 가지 살펴보았었는데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조건 세 가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 그 정답 EBS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단원평가 1회 문제 해결해 보면서 같이 공부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단원평가 2회 같이 문제 해결하면서 선생님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볼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두 강에 걸쳐서 5단원의 뒷부분 문제풀이를 해볼 거예요. 바로 식물의 에너지 사용과 저장 부분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필수 탐구 내용부터 확인을 하고 관련된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신 실전 문제는 1번부터 11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원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라고 했었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것과 관련된 실험들이 워낙 다양하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실험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을 해석하는 이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필수 탐구 확인을 해보면서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탐구 첫 번째입니다. 바로 식물의 호흡 관찰하는 실험인데요. 자, 우리 식물들은요. 광합성도 하지만 끊임없이 호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실험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실험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를 보시면 시금치를 넣은 비닐봉지와 그리고 넣지 않은 그냥 공기만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각각 끝을 막아서 밀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암실에 하루 동안 놓아놨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암실이 아니라 이것을 햇빛이 비치는 곳에 두었다면 이 시금치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암실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물도 밤낮 할 거 없이 언제나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만 발생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아, 광합성은 하지 않고

일만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를 보시면 다음날 각각의 비닐봉지에 차 있는 이 공기를 석회수에 넣었다고 합니다. 자, 많고 많은 물질 중에 왜 하필 석회수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석회수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질 때문인데요. 석회수는 평소에 그냥 투명한 색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기체를 통과시키게 되면요.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하면서 뿌옇게 어떤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석회수가 뿌얘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석회수에 넣음으로써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공기도 통과시키고 시금치가 들어있었던 공기도 통과를 시켰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시금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의 공기가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시금치가 들어있었던 비닐봉지의 공기만이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금치가 들어있었던 이 공기 속에는 어떤 기체의 농도가 높았다는 걸 의미할까요? 그렇죠. 석회수를 뿌옇게 만든 주범, 바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시금치가 들어있을 때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높아졌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금치는 빛이 없을 때 광합성은 하지 못하고 호흡만 하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실험이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탐구 활동 볼게요.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하기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교육 과정의 필수 탐구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텐데요. 뭐 내용상으로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재밌는 창작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에 제시된 이런 물질들을 조별로 어떤 모형으로 표현할지 표현할까? 이거를 그냥 토이에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뭐 귀엽게 하트를 하셔도 되고요. 많이 봤던 뭐 동그라미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요. 다양하게 정한 다음에 도화지에 식물 그림을 그려서 광합성 산물이 생성되는 그 전체 과정을 이 위에서 정했던 모형을 이용해서 표현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합성 산물의 이동, 그리고 저장 과정까지 표현을 하고 이 저장된 양분의 사용까지 표현을 해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자유롭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예시를 한번 볼게요. 뭐 물은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이산화탄소 기체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저 조별로 정해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로 태양빛을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광합성 과정도 그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포도당이 녹말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설탕으로 전환되는 과정까지 표현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할 때는 언제나 이 체간을 따라서 이동하는 물질 설탕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양분들이요. 이렇게 열매 쪽에 저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생장에 쓰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활동이 아마 학교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것과 관련된 우리 수행평가 탐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비닐봉지 속 하나에만 시금치 넣고, 그 다음에 빛이 없는 곳에 하루 동안 두었다가 그 속에 들어있는 이 공기를 각각 석회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해봤었던 그 탐구 활동이죠. 자, 그렇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시험관은 A일까, B일까? 이렇게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상황을 해석을 해볼게요. 한쪽에는 시금치가 들어있고, 한쪽에는 그냥 일반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시금치가 들어있는 곳에는 얘도 식물이기 때문에 빛이 있다면 광합성을 잘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두운 곳, 즉, 빛이 없는 곳에 하루 동안 두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난 상황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식물이 호흡을 할때 어떠한 기체를 쓰고 어떠한 기체를 방출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바로 산소는 흡수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방출을 합니다. 즉, 하루가 지난 이 공기에는요, 그냥 일반 공기보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공기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둘다 석회수를 통과시켰을 때 A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훨씬 높으므로 A의 시험관이 뿌얘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공기 중에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석회수를 뿌옇게 만들 정도로 충분한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공기를 그냥 통과시킬 때는 석회수가 뿌얘지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라고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원리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 위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빛이 없는 곳에서 시금치는요, 광합성을 할수 있을까요? 광합성은 언제나 비대전지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빛이 없다면 광합성은 할수 없고 호흡만 일어나게 되겠죠. 자, 니은 빛이 없는 곳에 놓아둔 시금치에서 나온 기체는요, 호흡의 결과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을 겁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맞습니다. 니은 시금치잎에 저장된 녹말의 양은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더 증가하였다. 자, 먼저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때는요, 포도당도 많이 만들지만 이것을 녹말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녹말의 양도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광합성을 할수 없는 환경에 오랫동안 추출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때부터는 저장했던 양분을 하나씩 하나씩 아껴가면서 쓰면서 쪼개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호흡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즉, 녹말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이제 우리가 식물의 호흡을 위해서 사용을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저장됐던 녹말의 양보다 실험 후에 더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표는 물질과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은 광합성 산물의 생성과 이동, 저장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표의 모형을 활용해서 광합성 산물의 생성, 그리고 이동, 저장까지 모형으로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선생님과 함께 잠시 그림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모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적용해서 그대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물은요. 파란색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이 물관을 따라서 이동한 이 물질을 따라서 그대로 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는 빨간 공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이곳에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더하기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이 일어난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생성되는 물질을 또 그려주시면 되겠죠. 처음에 생성되는 양분, 포도당 형태이므로 우리 포도당을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잎에 저장할 때는 길다랗게 연결된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이 양분이 이동할 때는요, 이당류인 설탕 형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탕까지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산소 기체도 그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광합성의 결과 발생한 이 산소, 흰색 동그라미지만 이제 안 보이니까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 과정, 그리고 저장과 이동하는 형태, 설탕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저장되는 것도 이렇게 그림으로 양분이 뭐 열매 쪽으로 이동해서 저장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유롭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4번 문제 볼게요. 광합성 생물의 생성과 이동, 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식물의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산물, 무엇이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포도당 그리고 산소였거든요.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광합성으로 생성된 녹말은요, 모두 다 줄기에 저장됐나요? 그렇지 않죠. 엽록체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한 각 기관에 설탕 형태로 이동을 하고요. 또 저장이 될 때요, 뿌리, 줄기, 잎, 열매, 씨앗, 다양한 기관에 저장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줄기에 저장된다?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녹말은요, 주로 설탕 형태로 전환되어서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 운반하는 형태 맞으므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내신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호흡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호흡식이 딱 주어졌습니다. 우리 광합성식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듯이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식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광합성 과정의 정반대 과정이었죠? 한번 빈칸 채워볼게요. 호흡이란 양분, 주로
포도당이죠. 이 포도당을 산소로 분해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발생하는 물질,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기역 포도당 니은 이산화탄소 2번 금방 골라줄 수가 있고요. 자, 이어지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자, 1번 기역은요 광합성 산물이다. 자, 지금 호흡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광합성 얘기하지? 아,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호흡과 광합성은 아주 긴밀한 관계 있죠. 바로 정반대 과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내는 광합성 산물 포도당이 맞다라고 답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산소는요,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된다. 자, 이렇게 호흡을 할때 산소가 필요한데요. 뭐 식물체 내에 저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기공을 통해서 흡수될 수 있습니다. 3번, 니은의 일부, 즉 이산화탄소의 일부는요, 이렇게 호흡의 결과로 발생을 한 것이 다시 광합성 과정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4번, 물은 식물의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여기서 발생한 이 물도요, 다시 또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는데 쓰이거나 혹은 수증기 형태로 기공을 통해서 나가서 뭐또 다시 다른 식물들의 생명활동에 이용이 될수 있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니은은 BTB용액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변화시킨다. 자, 이산화탄소 하면은 또이 BTB용액을 바로 또 떠올리셔야 되는데요. 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성을 띠면서 노란색이 되었고요. 줄어들면 중성이 돼서 초록색. 그리고 더 많이 줄어들면 염기성이 되면서 파란색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용액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변화시키므로 틀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의 호흡은 언제 일어날까요? 낮이든 밤이든 우리 생명활동은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세포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니은, 식물의 호흡은 식물 전체에서 일어난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만드는데 일하는 세포만 일하고 쉬는 세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세포가 열심히 호흡하면서 에너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따라서 식물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호흡의 결과 생성된 그 에너지. 이 에너지는요, 식물이 자라는 생장에도 이용이 되고요. 뭐 일부는 열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고요. 뭐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호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산소를 흡수해서 양분을 분해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합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식물의 호흡을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또 실험이 등장을 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실험 과정 과를 보니까 시금치를 넣은 비닐봉지, 그리고 넣지 않은 비닐봉지를 밀봉하여 암실에 하루 동안 놓아두었습니다. 우리 이거 강의 앞부분에서 이미 정리했던 실험인데요. 이렇게 암실에 넣어두게 되면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요. 호흡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방출하게 되겠죠. 따라서 각각의 비닐봉지에 차 있는 공기를 석회수에 넣는다면 그냥 공기는 어떠한 반응도 없겠지만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진 공기를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뿌예짐. 이라고 적고요. 그래서 4번 문제에서 실험 결과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는 시험관이 누구냐라고 하면 일단 B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석회수를 뿌옇게 만든 그 석회수와 반응 기체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겠죠. 따라서 B, 이산화탄소 4번입니다. 5번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시금치를 넣은 비닐봉지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광합성이 일단 빛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지만, 만약에 뭐 일어났다 한다면은 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뿌얘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기역은 틀린 설명입니다. 니은, 실험을 통해서 식물의 호흡에는 산소가 필요함을 알수 있다? 자, 이런 거에서 속으면 안 돼요. 자, 니은 보면요. 일단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쵸? 참인? 서술문이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냐

호흡 과정이 정확하게 반대 과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놓고 다양하게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 많이 출제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낮에는 광합성만 일어날까요? 자, 일단 광합성은요, 당연히 빛이 있는 낮에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호흡은 어떤가요? 호흡은요, 우리 세포들이 쉴 새가 없다 그랬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일어나야 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낮에는 광합성에다가 호흡도 함께 일어난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2번, 호흡은 이폐세포에서만 일어나나요? 아니죠.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가 힘을 모아서 열심히 호흡해서 에너지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세포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입니다. 3번.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은 계속해서 더잘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았죠. 어느 정도까지는 따뜻할수록 광합성량 증가하다가 그 이후가 되면 급격하게 광합성량 감소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틀린 답입니다. 4번. 낮에는 광합성이 호흡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나요. 햇볕이 쨍쨍한 낮이면 광합성이 충분히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기체 교환을 이야기할 때 낮에는 결국 광합성의 영향이 더 크므로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방출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4번이 맞는 답입니다. 5번 계속 볼게요. 낮에는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가 모두 호흡에 이용된다라고 하네요. 자, 일단 광합성으로 산소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헷갈려요. 이 산소 발생하는데 이게 정말 모두 다 호흡에 이용될까? 정답은 아니죠. 일부는 스스로 호흡하는 데 사용하지만 우리 기공을 통해서 다른 생물들도 호흡할 수 있도록 뱉어낸다라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낮과 밤 동안 식물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자,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우리 그림들입니다.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햇볕이 쨍쨍한 낮에는요, 광합성도 잘 일어나고요, 호흡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크다? 바로 광합성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광합성의 영향이 더 크게 미치게 되는 것이죠. 즉,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내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일부 산소는 스스로 호흡하는 데 쓰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긴 하지만 광합성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밤에는 어떨까요? 식물이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호흡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호흡의 결과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A, B, C, D에 해당하는 기체로 옳은 것은 이산화탄소, 산소, 이산화탄소, 산소이므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8번 문제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물은 밤에도 광합성을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자, 우리 밤 보니까 호흡만 있잖아요. 식물은 빛에너지가 없으면 광합성을 할수 없기 때문에 호흡만 일어난다라고 해야 되므로 틀린 답이고요. 2번, 호흡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요거. 자, 에너지를 흡수한다, 방출한다.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광합성. 외부에 있었던 빛 에너지를 내가 흡수해 와서 양분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광합성에서 흡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럼 호흡은 뭐냐? 원래 없었던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방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호흡 과정에서는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방출한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3번, 낮에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산소를 방출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광합성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계속해서 볼게요. 4번, 밤에는 호흡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다시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밤에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제 이산화탄소는 맞지만 이것을 밤에 광합성에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나는 활동이니까요. 자, 5번. 산소는 주로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어 포도당과 함께 호흡에 쓰일까요? 자, 여기도 일부는 맞는 서술입니다. 일단 산소는 포도당과 함께 호흡에 쓰이는 물질은 맞아요. 그런데 주로 어디로 흡수돼요? 그렇죠. 뿌리로가 아니라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 있잖아요. 바로

기공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볼게요.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간, 장소, 그리고 어떻게 기체 교환하는지, 그리고 에너지 출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특히 이 에너지 출입이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어요.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 호흡은 언제 일어나는 활동인가요? 광합성은? 광자니까 빛이 있을 때, 즉 낮에만 일어나는 활동이고요. 호흡은요, 우리 에너지 만드는 과정은 쉴 새가 없다고 했어요.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항상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보기고요. 자, 그러면 광합성과 호흡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자, 광합성은 특별히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 세포가 다 광합성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이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 즉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 주로 줄기죠? 이 부분에서 광합성을 많이 하는 겁니다. 반면 호흡은요, 모든 세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했죠? 따라서 2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자, 3번. 원료는 무엇이냐? 즉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 호흡에 필요한 재료는 무엇이냐인데요.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었고요. 호흡은 그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을 산소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3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4번, 기체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원료 중에서도 이제 기체만 떼놓고 보면요. 광합성은 결국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내는 과정이고요. 호흡은 반대로 산소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4번도 맞는 보기예요. 자, 그럼 에너지 출입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광합성과 호흡을 이야기할 때이 에너지를 방출하냐 흡수하냐 이 표현을 좀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체가 있어요. 이 식물체의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에너지를 흡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없었던 에너지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에너지를 방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광합성은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쵸?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을 합성해냈잖아요. 따라서 에너지를 방출이 아니라 흡수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호흡은 어떤가요? 이렇게 저장된 에너지 원을 세포 호흡으로 분해함으로써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해내잖아요. 이렇게 없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흡수가 아니라 방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이 광합성이고 무엇이 호흡인지부터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죠? 자, 먼저 우리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해내는 이 과정, 그리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이 과정, 간은요, 바로 광합성 과정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은요, 이 식물체 밖에 있었던 이빛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양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양분 속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뭐 이렇게 좀 연상을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저장한 에너지 원을 갖다가 산소로 분해하게 되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 바로 식물의 호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물로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게 되었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간은요, 우리 광합성 과정이었어요.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 광합성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2번. 나는요, 호흡이었거든요. 호흡이 어디서 일어나냐?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엽록체에서만 일어난다? 이것은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가 과정, 즉 광합성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으로도 보다시피 외부에서 지금 빛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으로 저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옳은 답입니다. 자, 4번 계속해서 볼게요. 나는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나요? 아니요. 호흡은 자나깨나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낮에는

가보다 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빛의 세기가 충분하다면 광합성의 효과가 호흡의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 기체 교환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발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5번도 틀린 답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볼게요. 광합성과 호흡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광합성과 호흡의 차이점에만 좀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 공통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둘다 일단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광합성은 특히나 염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과정은 호흡에만 해당을 하고요. 포도당을 분해 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것도 호흡만 해당하므로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서 12번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앙영어. 자, 오늘은 253강. 자, 수요일 쓰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을 지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론을 배웠을 때보다는 실제 문장에서 적용을 해보고 활용해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이해가 좀 깊어지셨죠? 그리고 활용도 훨씬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쓰기를 통해서 분사구문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좀 다져보고자 합니다. 다섯 문장 함께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 배우신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자, 반복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모든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새로운 태블릿 PC를 살 수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영어의 어구들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문장의 골격이 어디죠? 바로 그 사람이 살 수 없었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뭐를요? 새로운 태블릿 PC를요. 그리고 앞쪽에 이 내용은 뭐예요? 이거는 살 수 없었던 이유예요. 그럼 문장 맨 앞에 가도 되고 맨 뒤로 가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1번일 것이고 살 수 없었다가 뭐예요? Couldn't buy. 그 다음 뭘 살 수 없었죠? New tablet PC가 되니까 이것이 3번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라고 해서 because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자, ing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뭐다? 분사 구문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장 꼬랑지에 가도 되고요. 맨 앞으로 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1번에 앞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 재구성을 한글부터 먼저 해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주어가 동사할 수 없었다.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가시면 되는 어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영문으로 옮겨볼까요? 자, spending all the money. 이렇게 시작이 되는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납득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자, 이 문장 복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ending all the money, he could not buy a new tablet PC. 이렇게 되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번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든 기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시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은 곡 쓰는 것을, 그리고 기타 연습하는 것을 지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서도 뼈대부터 먼저 세우셔야겠죠? 누가 뭐 했어요? 그 사람이 지속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것을 영문으로 여러분들 바꿔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어는 he. Oops, sorry. 요거가 아니라 일이겠죠? 자,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지속했습니다. 자,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지속했다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자, 유지했다, 지속했다. kept로 여러분들 가시는 게 맞겠죠. 2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요? 곡 쓰는 것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keep은 ing만 주로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로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투부정사와 ing 중에서. 자, 그래서 무엇입니까? 곡 쓰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write songs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3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and가 어딨나요? 이게 4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뭡니까? 기타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곡 쓰는 것과 기타 연습하는 것을 지속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얘가 지금 5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녀석만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런데 기회의 문을 두드리면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컨셉이에요? 동시 상황의 냄새가 나죠? 동시 상황의 느낌이 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A 하면서 뭐뭐를 지속했다의 개념이니까 이것은 동시 상황이고, 자, 동시 상황의 분사구문은 주로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문장 꼬랑지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마지막에 6번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한글부터 먼저 다시 재배치를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주어 동사의 목적어, and 목적어.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 이렇게 배열되는 어순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영문으로 옮겨놓으면, 자,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not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앞쪽에 K가 발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한국말로도 노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knock가 되겠어요. 자, 어디에다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뒤쪽에 부사적 수식어가 붙어서 every door of opportunity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매 하나하나마다의 기회의 문이 있어요. 그것이 오디션의 기회이든 뭐 어떤 기회이든 간에 그 기회의 문에 노킹을 하면서 A와 B를 지속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복기를 시도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He kept. 그 사람은 지속했습니다. 뭐를요? 자, writing songs and practicing. 연습하다는 practice죠? Practicing is guita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하면서? 콤마 다음에, 자, knocking on every door of opportunity. 자,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득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2번의 내용까지 자,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추가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ing가 지금 여러 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ing가 어때요? 서로 정체가 다 다른 거예요. 요 ing는 타동사의 뒤에 나와 있으니까 목적어인 것이고요. 요거는 컴마 뒤에 자, 끊어져서 나와 있으니까 분사 구문의 분사인 것이죠. 그래서 ing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문장 안에서 할수 있으니까 그 점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 까먹어서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때그 사람은 수백 개의 새로운 별들을 발견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뼈대가 뭐죠? 그 사람이 발견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 아이는 어디 들어가요? 거기 머물러 있었을 때. 발견한 시점이 언제죠? 요때 발견했다니까. 부사적 수식어고요. 그럼 문장 맨 앞에 나와도 되고 맨 끝에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영문으로 여러분도 옮겨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발견했다니까. He 하고 discovered, 뭐 이거 found,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번에는 discovered,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요? 바로 hundreds of new star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을 어디다 넣을까요? 이거는 지금 3번 뒤에 넣어도 되고요. 1번 앞에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국어의 어순 요것에 근거해서 그냥 문장 맨 앞에 넣어보려고요. 그래서 자,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주어진 영문들을 자, 다시 영문을 가지고 자, 이것을 다시 써봤더니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한 대여섯 번째쯤 반복이기 때문에 이제는 분사구문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께 아주 어색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when staying t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when은 없어져도 분사구문을 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stay가 다 자동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지금 부사만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때 별을 많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자, 그런 내용. 자, 3번의 내용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 한번 해보셔야겠죠? When staying there, he discovered hundreds of new stars.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잘 하셨죠? 네, 그러시면 자, 3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자, 대개 어린아이들은 잠잘 때 읽어주는 동화에 귀를 기울이죠. 그렇죠? 잠잘 때 부모님들이 동화를 읽어주면 귀를 기울이잖아요. 자, 그거 하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관심을 즐긴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서 옆에서 뭔가 동화를 좀 읽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때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마음이 편안했고, 행복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보시는 건데요. 자, 영문으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1번일까요? 자, 문장의 뼈대가 누구예요? 어린이들이 뭐 한다고요? 즐긴다고요. 뭐를요? 관심을요. 그럼 여러분들 영문으로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Children. 뭐 하죠? 즐긴대잖아요. Enjoy. 뭘 즐기죠? 바로 their parents' attentio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만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쓰시면 되는데요. 자, 대개는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와도 되고, 동사 앞에 와도 되고, 문장 꼬랑지로 가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부사는 그냥 한국어 어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일 앞에다가 쓰려고요. 이렇게 써보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는 어때요? 얘는, 이거는 이제 while이 접속사거든요, 여러분들. 뭐뭐 하는 동안에, 반면에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런데 접속사 이하에 주어 동사가 오지 않고 또 뭐가 왔어요? 어머나, 또 ing가 왔네요. 동사는 없고요. 따라서 분사 구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살려 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대목은 뭐냐면요. listen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학생들한테 뜻을 물어보면 listen이 뭐예요? 그럼 듣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사처럼 느껴져요? 타동사처럼 느껴져요? 자, 뭐뭐를 듣다니까 당연히 타동사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야, 나한테 좀귀좀 기울여 봐라고 할때 뭐라 그래요? 내말좀 들어봐라고 할때 뭐라 그래요? Listen to 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래를 우리가 들을 때 뭐라 그래요? Listen to the music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 사람들의 느낌으로는 뭐뭐뭐를 귀 기울여서 듣다라고 하는 타도

0: 형용사이지만 원어민들은 어디 어디에 귀를 기울이다의 자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레슨 다음에는 전치사 2가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사용상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listen이라고 하는 요 낱말만 외우지 마시고요. listen to A 이런 말 뭉치를 아예 외워두세요. 자, 그렇게 되면 요 단어는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함께 정확하게 기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잠잘 때 읽어주는 동화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자, bedtime stories 라고 얘기합니다. bedtime stories. 그래서 while listening to bedtime storie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요거는 또 문장의 맨 앞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 지금 이 usually를 맨 앞에다 꺼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뒤쪽으로 빼려고 해요. 그래서 요 녀석은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마지막에 3번 뒤에다가 저는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의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넣을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한글부터 먼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부사가 문장 맨 앞에 하나, 그 다음에 좀 길이가 좀 길긴 하지만 사실은 MD가 문장 맨 끝에도 하나, 이렇게 두 개 배치된 구조고요. 자, 그 중간에는 뭐가 들어가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영문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 복기를 좀 해보시면 while 이하만 좀 신경을 좀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Usually, children enjoy their parents' attention. 이걸 즐기죠. 뭐 하는 동안에? While listening to bedtime stories.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시면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다섯 번째 문장은 기쁨에 넘쳐서 고용주가 그에게 여행을 위해 많은 금과 은을 제공해 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뼈대는 고용주가 제공해 주었다고요. 요거는 또 단서도 여러분께 드렸어요. 사형식의 문장으로 써보시라. 그럼 목적어가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I요, D요. 사람, 사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뭘 줬어요? 금과 은을 줬다. 이게 지금 문장의 뼈대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수식어구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유가 뭐죠? 제공해준 이유는 바로 기쁨에 넘쳤기 때문에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사적 수식어니까 자, 1 앞으로 가도 되고 문장 끝으로 가도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1번의 앞에다가 문장의 맨 앞에다가 세우려고 해요.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금과 은을 많이 제공해 줬는데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MD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갈래요? 이것도 문장 맨 앞으로 가든가 맨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장 맨 앞에다 하나를 집어넣어 놨으니까 자, 요거를 문장 맨 뒤로 좀 옮겨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은 여러분들 4번의 뒤쪽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영문으로 여러분들 다시 이제 옮겨 보시면 어때요? 자, 바로 고용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공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사람에게요. 무엇을요? 많은 금과 은을.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자, 기쁨에 넘쳐서. 어머나, 한 단어네요. ED네요. 다시 말하면 being이 생략돼 있네요. 분사 구문이네요. 그래서 요것을 1 앞에다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여러분들이 4번의 뒤에다 넣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영문으로 따지면 이렇게 자, 부사가 앞뒤에 배치되어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가 배치된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옮기시면 어때요? Overjoyed.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아, 분사구문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고용주가 그 사람한테 금과 은을 많이 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 한번 복기 한번 해볼까요? 자, overjoyed. The employer gave him a lot of gold and silver for his trip.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현대적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현대, 뭐, 지금 요즘 사회에서 금과 은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는 한 1, 200년, 3, 400년쯤 전에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죠.
1: Spending all the money, he couldn't buy the new tablet PC. He kept writing songs and practicing his guitar, knocking on every door of opportunity. When staying there, he discovered hundreds of new stars. Usually, children enjoy their parents' attention while listening to bedtime stories. Overjoyed, the employer gave him a lot of gold and silver for his trip.
0: Ta,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그 쓰기까지 자 분사 구문을 세 번째로 반복을 좀 해봤습니다. 자 풍성해지는 자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자잘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2: Shiro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 중, 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0: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법률행위 무효화 취소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무효화나 취소화나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무효를 보겠습니다. 무효라는 말은 성립된 법률행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걸 우리가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성립이에요, 성립. 계약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돼서 너희들 취득할 수 없다. 이걸 무효라고 합니다. 그럼 현장 가셔서는요, 이게 만약에 불성립이다. 불성립. 그 말은 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성립이라는 말이 보이면 이때는 무효라는 말 혹은 취소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효 취소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일단 계약은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종류가 있는데, 왼쪽이 원칙이고요. 오른쪽이 예외가 되는데,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는 어떻게 구별할 거야? 이건데, 사람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취득할 수 없다. 이걸 부를 때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란 말이 다고요. 무효란 말이 취득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 취득 못 해. 이걸 원칙으로 하고, 아니,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보호가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앞전 얻을 특자, 그 행위한 자로부터 한번더 받아갔다는 소리인데, 저는 좀 보호를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보호가 안 되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로 하고, 여기가 더 중요한데요. 상대적 무효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이란 말은 특정한 상대성, 그러니까 그 채권의 성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채권자고 채무자면 저는 채무자한테만 돈을 달라고 할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두 사람 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한 사람에게는 무효라고 말을 할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만 접근해 들어가면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되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로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비통착사해라고 그래요. 이걸 암기 코드로 잡아가지고, 비통착사해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 가셔서요, 문제를 푸는데 끝 문장이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된다 라고 끝나려면

비통착사의 중에 하나는 들어와야 돼요. 비통착사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된다. 이거 외에는, 자, 아무리 제3자가 선이더라도 보호가 안 됩니다. 이 경우만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전부 무효가 있고 일부 무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7조에 보면 법률행위 일부 무효,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대로 오 하고 오시면 돼요. 제가 지금 법조문을 방금 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이더라도 원칙은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무효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외가 일부 무효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는 사람을 가지고 나누는 거고요. 여기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는 뭘로 나눌 거야? 그랬더니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나 전부 다안 가질래? 물건 나 일부만 안 가질 거야? 그 말의 의미는 일부는 갖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행위 일체성, 하나의 계약에서, 그리고 계약이 하나인데 하나는 갖고 하나는 갖지 않겠대요. 그러면 이두 개를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토지에 자 이렇게 을하고 매매가 이루어졌다 소리가 되겠어요? 을? 근데 이게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창고인데 이렇게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 자 계약은 하나이고요. 토지와 건물은 나눌 수 있고요. 가분성, 그리고 가상적 의사. 가상적 의사. 가상이라는 말이 가령 설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가령 이 창고가 없었더라도 내가 필요한 건 토지야. 그러면 이 창고는 없으니까 창고 부분은 무효로 하시고요. 토지 부분은 이건 유효로 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부만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 요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하 원칙이 전부 무효고요.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계약이 하나고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가상적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확정적 무효가 있고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다 원칙인 거예요. 절대적 무효, 전부 무효, 확정적 무효. 그러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동적 무효,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효 아닙니까? 일단은 무효죠.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하면 이게 무효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추인할지 안할지를 모르잖아요. 유동적. 유동적.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자, 보실까요? 유동적 무효는 주로 이제 어디서 출처가 되느냐? 그랬더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출처가 됩니다. 그러면 말 뜻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으라 그 말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말이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으세요. 그러면 건물은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 토지는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허가를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을은 당연히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무효라고 합니다. 왜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허가를 안 받아서. 그러면 나중에 말이죠. 허가를 받았다니까요. 허가를. 그러면 이제 무슨 급에서? 소급에서. 소급이 무슨 말이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백. 돌아가서 처음부터 유효가 되더라. 그러면 허가 받은 그때부터 이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유효가 된다고 했으니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부에서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그때부터 유효로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유효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아직 허가를 안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자 허가를 안 받았다 무효래 무효래. 그러면 아직 효력이 없는 것이니 모든 계약은요 계약을 하게 되면 주된 의무라는 게 있고 부수적 의무가 따라 붙습니다. 항상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계약이 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주된 의무는 뭡니까? 한 사람은 등기고요. 한 사람은 대금을 넘겨주는 게 이게 주된 의무인데 여기가 무효다 이거예요. 여기가 무효? 그러면 자 무효라고 그랬으니까 등기 달라 갈수 없다, 돈 달라 갈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부수적 의무가 따라 붙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부수적 의무는 뭐겠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니까 당연히 허가 절차에 협력.

들어갈 의무가 있겠죠? 이건 유효한 서류예요. 그래서 이건 있다. 그러면 현장 가셔서 유동적 무효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걸 위아래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위아래로만. 그럼 위가 뭐예요? 위는 전부 끝문장이 뭐로 끝나면 돼요? 없다로 끝나면 되는 거고, 아랫부분을 물어보면 끝문장은 있다. 봐보세요. 위아래 나눠서 윗부분은 전부 다 없다로 끝나면 되고, 끝문장이 아래쪽은요,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자, 주된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상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달라갈 수 없다니까요. 없다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고, 줄 필요도 없고, 주지 않아도,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랬으니, 주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 이런 말쓸 수가 없다니까. 이런 말도 없다. 그러니까 다 없다로 끝난단 말이에요. 없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없다고 했으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전부 다 없다. 없다. 그리고 원칙은요,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 없다. 좀더 없다고요. 그리고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가가 나올지, 불허가 처분이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자, 이 경우는 아직 허가 나올지, 불허가 처분 떨지도 모르는데 내가 줬던 계약금 되돌려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허가가 나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거고,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 그때 돈 달라고 할수 있지, 결정되기 전에는 아직은 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가가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느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자체가 지정한다든지, 왜 허가구로 지정합니까? 투기방지입니다. 투기방지예요. 투기를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이 유효인데, 지금 투기방지 목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걸 하면 안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봤자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 부수적 의무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허가 절차 협력할 의무는 있다예요. 자, 위는 전부 다 없다, 아래는 전부 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구역이니까 허가 절차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아, 구청에 같이 가서 허가 좀 받자라고 했는데 허가 절차 협력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 끝까지 허가 절차 협력하지 않아서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 버렸대요. 그러면 너 때문이야, 손해배상해 줘. 근데 우리나라는 이 손해배상이 금전배상이거든요. 그런데 손해를 본 자가 자기 손해가 본 액수를 금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그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입증하기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금액을 예정해 놓을 수도 있다. 네가 나중에 허가 절차 협력을 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됐거든? 그러면 너 2천만 원 해주기로 한다, 3천만 원 해주기로 한다라고 예정해 놓을 수도 있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허가 절차에 협력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말한, 우리가 말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은 이행 지체가 있거나 이행 불능이 일어났을 때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건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더라 이거고요. 유동적 무효가 이제 확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확정? 언제 확정이 되겠습니까? 유효가 됐대. 그러면 자,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급에서 유효고요. 아하,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됐답니다. 지정 해제. 그러면 이제 허가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정적 유효가 되시는 거고요.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재지정을 안 한대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정적 유효가 되십니다. 이제 반대로 확정적 무효입니다.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요. 당사자 쌍방이 허가 절차에 거절을 할 명백했대. 중요한 건 쌍방입니다. 일방이 아니라. 일방이 거절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가시는 거고요. 쌍방이 합의하에, 아이, 우리 허가 받지 말자라고 했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머나,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한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허가 받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상하죠? 자, 이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정지 조건 부분에서 법률행위에서 허가 전에 불성취로 확정됐다. 뭐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건이 성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불성취로 확정. 이게.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더라. 이거고요. 유동정부의 세제는 좀 전에 채무불행이라는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불행을 이유로 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뭐는 되냐면 해약금 해제는 돼요. 그래서 허이 허이 허이 이러면 돼요. 허이 허이 허이 허이 허이 허이 허가구에서 해제 해약금 해제 허이 허이 허이라고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고요. 전환인데요. 추인하는 말이 있고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인을 하건 전환을 하건 무효를 유효로 바꾸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환도 자 무효인 이랬지 않습니까?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역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를 유효로 바꿔주는 작업을 전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앞뒤가 같으면 전환이 됩니다. 앞뒤가 같으면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불불, 요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환이 된다는 소리고 요식행위, 불요식행위가 있는데 요식행위가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무효래.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채권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누군지가 드러나 있대. 그러면 차용증으로 써먹을 수는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측에 안 되는 거 그랬는데 불요식행위, 차용증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어음으로 좀 써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편해요. 다 돼, 그냥. 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 부모님한테 불효자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효자 시면 안 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인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오, 빠져요. 왜 그러냐면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다고 그랬는데 추인은 어떤 행위를 지금 인정하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 거라고요. 뭘 추인을 할 겁니까? 그래서 자 무효인 행위는 행위 자체가 없으니 추인해봤자 이렇게 생기지 않는다. 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뭐를 본다? 새로운 법률을 본다. 이랬습니다. 추인. 자, 무효인 행위는 추인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상대적 무효가 이게 이제 추인이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데요. 여기는 무효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일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랄지,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한 행위, 그리고 자, 세 가지입니다. 반사회적 행위, 강행법규 행위, 자, 불공정 행위는 뭐가 안 돼요? 이건 추인 자체가 안 됩니다. 반사회적 행위에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사회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지금 했는데 이걸 추인을 해서 유효로 오면 그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녀석들은 추인이 안 된대. 추인이 안 된대. 그러니까 추인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거니까 해봤자 효력이 없는 거죠. 이게 원칙인데. 그죠? 그래서 자,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예외 상대적 무효인 경우에만 그때는 추인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요. 무슨 효과 없어? 소급효가 없어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야. 그리고 항상 추인할 때는 아이고, 아이고,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알고 추인. 그래서 자, 소급이 없다는 거 이거를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무효고요. 자, 취소도 한 문제 나오는데 의의는 취소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를 하고 그리고 취소를 하면 이제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할게요. 이게 취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가지고 와보면 제 강의 특징이 지금은 요약 강의를 해드려서 그렇지 그냥 정규 강좌를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모든 걸 우리 일상에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 물건 10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다 정리하다 보니까 3개가 필요 없는데 내가 사가지고 왔다? 그럼 뭐 한다고 합니까? 가서 그 3개를.

가서 아, 나 취소할 거야. 우리 집에 계신 분은 절을 시킵니다. 자, 그럼 제가 가서 카드 취소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있잖아. 그거 취소할 게 아니라 내가 딱 보니 각티슈인데 그 일주일 후면 다시 쓸 것 같은데 그런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왔는데 무조건 취소가 아니라 취소를 하기 전이라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악착같이 나가서 취소할 거야. 그러면 가서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없던 일을 되는 거예요. 이걸 취처라고 합니다. 취처. 이걸 그때부터로 바꿔 출제하는데 시험지사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 취처 이렇게 취처 이렇게 취처 취그가 아니라 이걸 정리하시면 되고요. 법정 취소 사유. 제가 그 현장에서 강의를 해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자, 선생님, 무효하고 취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 무효가 되고 언제 취소가 되는 거예요? 항상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취소는 말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정 취소 사유라니까요.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거나 혹은 착각해서 했거나 그리고 내가 사기 강박을 당했거나 이 경우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재착사라고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현장 가셔서 끝문장이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났다. 그러면 재착사 중에 하나는 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취소란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는 재착사고요. 취소권자는 재착 대승 이렇습니다. 재착 대승 이렇게 재착 대승 재착사 재착 대승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능력자도 얼마든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집에 있는데 초딩이 아빠 지갑에서 카드를 가지고 가서 30만원짜리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다니까요. 루루랄라 이렇게 루루랄라 엄마가 어떻게 눈물 다씩 하고 자 반 어떻게 해요. 일단 취소는 나중 문제고 반죽해 패야지 자식 하고 뭐라고 그래 고학년이면 가서 지가 취소하고 와 이러잖아요. 그러면 잉잉잉 울고 가가지고 아저씨 혼났어요. 취소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단독으로 가능하더라 이거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만 됩니다. 상대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착오를 해볼까요?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자, 근데 물건을 제가 자, 더 사가지고 왔습니다. 마트 측에서 전화해가지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취소해주세요 이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착오자만 한다. 사기 당한 사람만 한다. 그리고 자 확률은 대리인인데요. 대리는 원칙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이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대리권을 받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착 대승이라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자 취소권에 상대방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어이구 뭔 말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 해볼까요? 그런데 잘못 산 거야. 저 취소하러 어디로 가야 돼요? 이마트를 가야 되는 거지 홈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한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계약한자에게. 계약한자에게. 그래서 계약한자에게 취소권 행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 즉 계약하지 않는 자에게 나 취소한다. 그 말을 쓸 수는 없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취인입니다. 자, 취인권자와 자, 취소권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겠죠. 재착 대승이 되는 건데 차이점이 뭐냐면 추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작업. 자, 그래서 한번 추인을 해버리면 이거죠. 다시는 뭐 하지 못한대요. 취소할 수가 없다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실까요? 그래서 자 임의추인 자 후축을 했는데 취인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로 해볼까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취인한다고 말을 해봤자 미성년자가 취인이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인을 해야 된다. 이거 후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취인을 했다면 다시는 취소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상추 안 돼요. 상추 안 돼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인은,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아무

충분히 취하고 말해봤자 이건 취니 아니야? 그러니까 취니 안된 거니 다시 가서 취소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대리는 부모는 판단 능력이 있으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취니 가능하다. 그래서 후추, 상추한데, 자, 법정 대리는 상추대 이랬는데, 그 우리 딸내미가 키가 너무 안 커가지고요. 제가 얘를 키로 키우려고 병원에 갔더니 단백질을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테이크 박사인데 처음에 스테이크 구워줬는데 안 먹어요. 얘가 입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후추를 뿌려줬어. 그래가지고 내가 요리해줬단 말이에요. 숙성시켜가지고. 그랬더니 먹더라니까요. 후추. 근데 그 자식 지금도 상추 안 먹거든. 그러니까 상추 상태추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상추 잘 드시잖아요. 그래서 상추 된다. 후추 뿌리니까 먹더라. 아주 상추 안 먹더라. 어른들은 상추 먹어.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증취라는 게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전조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다음에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직접 인정한다고 말해도 추인이 되는 건데 직접 인정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으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뭐라고 본다? 추인으로 본다. 이청경 담양강인데 이 상태에서요. 자, 매매를 했는데, 자, 얘가 사기를 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취소권자 아니겠습니까? 자, 취소권자. 그리고 얘가 상대방. 그래서, 자, 이 취소권자가, 자,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아니하고, 자, 이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봐보세요. 사기당한 사실을 안 후에 어떠한 단서도 붙이지 않고, 자, 얘가 얘한테 이행을 했대요. 순순히 등기해줬답니다. 그러면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도 순순히 이행을 한다는 말은 이거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취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취소 안한 걸로 보겠다, 취인. 그죠? 그러니까 이행을 했거나 돈 달라고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 내용을 바꾸자고 하거나 경계. 경계란 말이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보쟁을 한대요. 담보쟁을 한걸 받거나 기타 등등. 그리고 여기서 매매대금을 얘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그리고 안 주니까 강제 집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소권자가 이청경 담양강을 하시게 되면 직접 추인한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추인한 걸로 볼게요. 이걸 법정 추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상대방이 아닌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사기친 애가 사기쳐 놓고 청구한다든지 사기쳐 놓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건 이건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청구, 상대방이 양도하는 건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저는 정말로 고추를 청양고추만 먹습니다. 청양, 이렇게 청양고추 암기를 해주시고요. 취소 효과, 취처, 취그가 아니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되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없던 일로 되는 것이니 받은 것들 전부 다다 되돌려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다 되돌려 주면 되는데 제한능력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제한능력자는 이제 보호를 해줘야 하니 제한능력자는 현재 남아있는 것만 주면 된다. 이걸 현존이익 반환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자, 현존이익만 반환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존이익에서 융비는 빼고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상대방은 어떨까요? 아니, 미성년자랑 계약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한능력자랑 계약을 한 상대방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취소권의 단기 소멸 이랬단 말이에요.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취소권 행사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취소권 행사가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법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 3년하고 10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우리 민법에서는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굉장히 긴 세월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보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갑이 이 매매 계약을 한 후로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매매 계약을 했는데 10년 동안 내가 사기당한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

0: 네, 10년이면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근데 이걸 취소를 해버리고, 나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할래.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우리 민법에 소멸시효가 있는데, 물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인 아니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10년짜리 그 소멸시효가 일반 채권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어떤 걸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진다.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렇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추인은 언제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안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도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대. 무슨 3년을 기다립니까? 3분도 못 기다리지. 바로 그냥 경찰서에 신고 이거지. 그러니까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도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도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그러면, 자, 법에서는, 아, 취소할 생각이 없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숫자 시험에 나옵니다. 10년, 3년, 이 숫자를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무효화 취소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EBS 수험생여 반갑습니다. 도덕과 강의를 맡은 정병욱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졸 도덕 2강이고요. 2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1강에서 정리하지 않았던 도덕 2교과 내용들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 2교과의 내용들은요. 이제 타인과의 관계,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두 번째 내용. 그리고 이제 자연 초월과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단원의 내용들 중에서 시험에서 이제 잘 출제가 되는 주제들만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사이버 공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어렵지는 않으시죠. 워낙에 인터넷도 많이 활용하시고 하다 보면 이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 공간인 사이버 공간 상에서 도대체 도덕과 어떤 내용이 연관이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의미를 먼저 보시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방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그런 가상 공간을 우리는 사이버 공간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역시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저 익명성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놨죠. 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애예요. 그러니까 아, 익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꼭 기억하고 가야지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게요. 해가 바뀌고 차시가 바뀔 때마다 살짝 문제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만약에 사이버 공간의 저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제 용어를 묻는 그런 문제가 만약에 아니고 다른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 다 물어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약이 없어요. 무제약성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는 가상공간의 특징인 거죠.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다라는 것. 자, 개방성이에요. 나이나 성별, 직업, 인종, 국적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요, 참여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유롭게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율성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이 익명성이라고 하는 이 특성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이버 공간의 이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윤리 문제, 도덕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익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상 공간은 현실의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죠. 별칭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내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가상 공간이 아닌 현실 공간에서 활동하듯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았을 만한 행동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실 공간에서보다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가 있고, 이런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버 공간의 특성 중 익명성이라는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등을 제가 따로 내용을 넣으려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갈등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때 갈등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물은 적도 있고요. 갈등의 어떤 사례를 제시해서 다음과 관련된 용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이 갈등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 하지만 이거는 갈등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협상이죠. 갈등 당사자끼리요, 자신들의 어떤 의견 충돌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걸 협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거예요. 갈등 상태에 있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죠. 가장 좋죠.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며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 협상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 자, 반드시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가 개입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과 중재 보시면 제3자가 개입해 들어오는 모습, 공통점을 볼 수가 있어요. 협상에는 제3자가 개입하는 거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하는 게 협상이고요.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3자가 갈등 상황에 들어와요. 이걸 조정, 중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정과 중재라고 구분해 놓은 이유는 있겠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른 차이점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정부터 볼게요. 제3자가 갈등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뭐야? 이게요, 당사자끼리요, 협상을 하잖아요. 이 협상 과정에 제3자가 도움을 주면 조정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 조정에 참여하는 제3자는 당사자 간의 협상 과정에 도움만 준다. 아, 이 말은 네가 좀 맞는 것 같고, 요 말은 네가 좀 양보해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돕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중재입니다. 제3자가 갈등 당사자들 각자의 견해를 듣고요, 중립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요,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따라야 됩니다. 요게 중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협상, 조정, 중재 중 하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상과 조정, 중재의 차이점입니다. 조정과 중재는 갈등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 상황. 뭐예요? 협상이 잘안 됐을 때. 그죠?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제3자가 개입하고 얘는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평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평화가요, 마지막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 중졸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고졸로 넘어가시면 갈통이라는 학자를 배워요. 그 갈통이라는 학자를 배울 때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평화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어떤 평화가 더 완벽한 평화 같으세요? 예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건 직접적 폭력, 우리가 다른 말로 물리적 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이 가해진 것. 그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적 폭력만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럼 온전한 평화를 이룩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폭력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건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그 나머지 폭력까지도 모든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다른 폭력이 나오는 거죠. 간접적 폭력까지. 이게 이제 사회 구조적 폭력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 폭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사회 제도나 어떤 정책들이 여성을 차별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존재한다라고 볼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남아를 선호한다 볼게요. 남아 선호 사상에 입각해서 남성 중심의 문화를 갖고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문화가 이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 제도와 구조를 정당화시켜줘요. 그러면 이 폭력은 사라지기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힘이 가해진 폭력은 아니지만 이런 구조나 문화에 의해서 지속적인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접적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사라진 상태로 모든 사람이 자유, 평등, 정의 등의 원리에 따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상태. 이걸 적극적 평화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가볍게 두 가지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되시죠? 자, 이제 4번으로 가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이고요. 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 한 번씩 안 나오는 경우는 있겠지만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거는 왜 하는 거죠? 정의롭지 못한 사회, 제도, 법, 이런 걸 저항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다. 이걸 시민 불복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의도적인 법을 어기는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네 가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중졸이기 때문에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만 나오진 않아요. 다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요. 빈도순으로. 자, 행위의 목적이 정당해야 돼. 시민 불복종의 행위의 목적은 당연히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 불복종이 발생하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아라고 보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 비폭력성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폭력을 썼을 때 그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폭력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 비폭력성을 띄어야 돼. 이런 이야기고요. 최후의 수단.

가장 마지막에 사용됩니다. 어떤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나 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다른 사회적 제도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먼저 써보는 거죠. 그걸 썼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을 때 가장 마지막에 쓸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야, 이런 말이에요. 시민불복종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 자, 처벌 감수. 요게 제일 많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잘못된 법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법을 나는 지키지 않을 거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법 행위, 즉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 처벌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즉,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행위는 준법 정신 하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그 법을 어기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감수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법을 존중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중에 비폭력성 제일 많이 나온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준법의 의무를 이행하되, 여기 나오죠?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되, 사회 전체의 이익인 공익을 해치는 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시민의 역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가볼게요. 사회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의 의미다라고 되어 있죠? 사회 정의.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의고요. 이 정의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사회 정의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정의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이 중졸 교육 과정에서는 각자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를 제시하고 있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되고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거나 훈계를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상을 받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정의가 이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런 사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자, 사회를 공평하고 올바르게 구성하는 공정성의 원리다. 공정하게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이야기예요.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될수 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건 사회 정의가 실현된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공정한 사회 규칙이나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 제도, 정책, 규칙, 법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공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이나 제도가 공정해야 돼. 그러면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평하고 차별 없이 대우받을 수 있어. 즉,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쭉쭉 내용 읽으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의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 가볼게요.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돼. 이게 뭐예요? 1강에서 배웠던 인권이잖아요. 그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받으면 안 돼요. 평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것. 두 번째, 구성원이 합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 구성원들이요. 합의한 기준과 절차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공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모두 동의했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동의했기 때문에 공정한 것이죠. 그것에 따라 몫을 분배해야 한다. 그럼 각자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성원이 공정하게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단순하게 시험에서 꼭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의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몫, 정당한 몫,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6으로 넘어가세요. 6번. 자연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졸로 이제 시험 넘어가시면 이걸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이렇게 배워요. 이제 중졸에서는 대표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구분해 주실 수 있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인간 중심주의부터 볼게요. 자,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거는 인간만이요.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즉, 인간이 인간에게 행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인간이 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가치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자연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야.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자연은 도구적 가치를 가져라고 설명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두 번째. 지나치면,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인간 중심주의가 자연을 도구로 전락시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파괴해야 돼! 라는 주장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자연을 꾸준히, 끊임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호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막 되게 나쁜 가치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인간 중심주의가 지나치게 되면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자연의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는 아, 자연을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구나라는 거. 반면 이제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생태 중심주의라고 하는 건 생태계 전체의 모든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아까 얘는 인간이 인간에게 행동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한다 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우리 생태계 모든 구성원에게 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흙, 돌까지, 무생물까지예요. 자, 생태 중심주의는 그래서 이 자연,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본래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도덕적으로 모든 그 생태계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도 문제가 있어요. 흙 하나, 돌 하나가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갖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개발을 합니다. 그럼 개발을 하면 환경이 파괴될 거 아니에요? 안 돼! 하지 마!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나치면 경제 발전이나 환경 개발을 못 해요. 이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발전과 환경 개발을 모두 멈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 지나치면 이런 모습을 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자연관이 더 옳은 것인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자연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변화되어 왔구나라는 것이고요. 생태 중심주의가 최근의 경향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는지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생명 감수성을 길러서. 인간만이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존재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생명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은 조화롭게 공존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네 번째, 자연과의 공존을 고려하여 발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치 생태 중심주의가 지나칠 경우 환경 파시즘이라 그래요. 환경 개발,

자연 개발? 절대 안 돼. 그게 아니라 공존하면서 발전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요. 그 방안을 찾아서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즉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인류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7번 넘어갑니다.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의 중요성인데요. 이 환경 친화적 소비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교과에서 배우는 합리적 소비하고는 다르다는 것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사회 교과에서 합리적 소비를 가르쳐요. 그죠? 배우셨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즉, 환경을 보존하는 가치관을 최상위에 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싸고 좋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을 얼마나 덜 파괴했니? 환경에 얼마나 더 도움이 되니? 이런 게더 중요한 거예요. 환경 보존을 중시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소비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 친화적인 소비의 가치관을 갖고 계시다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때 이것이 얼마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 물건인지를 판단하셔서 비싸더라도 그 물건을 사실 거라고요. 로컬 푸드 운동, 우리 주변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우수한 상품을 구입하는 거죠.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 자,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해요. 인간과 자연 둘 중에 한 개만 남는 상황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미래 세대가 우리와 같이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해서 남겨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개인의 노력이 모이면 환경 친화적 기업, 환경 친화적 법과 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면은 기업의 활동도 법과 제도도 친환경적으로 변해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8번.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개념, 용어들을 구분해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과학기술의 장점, 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타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간 소외 현상, 이거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런 모습이 많이 줄어든 거죠. 기기, 미디어죠. 기기를 이용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인간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현상. 즉, 인간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런 활동들을 거의 하지 않는 변화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환경 파괴는 어렵지 않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요. 생명 경시현상 가겠습니다. 생명을 연구 대상으로 함으로 생명의 인위적 조작 문제, 동물 실험 윤리 문제,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정성 문제 등 논란된다. 즉, 우리가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함에 따라서 생명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인간이 다시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요성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나타나는 생명 경시현상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각자 읽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9번 고통 가겠습니다. 자, 고통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아픔, 정신적 괴로움을 말하고요.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이라고 하는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겪음으로써 학습하거든요.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아팠어. 그러면 그 행동 안 하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통스러운 경험을 자기 반성에 계기 삼고요. 고통은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 자, 고통을 현명히 대처한 자세입니다. 긍정적 마음을 가져야 되죠. 무너지지 않고요.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도전 의식을 지녀야 된다. 즉,

0: 고통이 내 앞에 놓였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어렵지 않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고통을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각자 한 번씩 읽어볼게요. 자, 마음의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 이게 이제 아까 평화를 설명해 드리면서 마지막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 이거를 던지고서 이게 평화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 욕심이 지나치면 평화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긍정하는 자세.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강까지 모두 정리가 됐고요. 중졸 도덕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결과는 좋게, 아주 훌륭하게 시험을 잘 보실 거라 제가 기원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BS English.
4: 안녕하세요. 이베스토익의 지성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LC 전파드 문제 풀어보실 텐데, 같은 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반복되는 연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 습득과 기존의 것들을 계속 잊지 않도록 반복해 주셔야 돼요. 원래 공부는 반복이고요. 영어 시험이란 것은 모든 영어 시험이 단어가 8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반복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계속 다져줘야지만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수를 제가 지금까지 정말 수만 명의 학생들을 만나봤었는데 점수가 조금 늦게 나오는 학생들은요, 계속 새로운 것만 하려고 그래요. 네, 왜? 기존의 것을 반복하는 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한 시간 공부를 무조건 해야 돼. 네,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내 오답노트를 반복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풀겠습니까? 새로운 문제집을 사고 푸는 게 훨씬 더 그나마 할만하거든요. 왜? 어쨌든 그게 그나마 조금 더 재미가 있으니까. 하지만,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요.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것들, 내가 했었던 것들을 반복하고 다져나가는 과정.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탄탄한 베이스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점수가 쌓여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역시 파트 1부터 풀어보실 텐데, 먼저 두 문제 집중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보실게요. Go.
5: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xtbook. A.
6: A man is sweeping a street.
5: B.
6: Some leaves are falling from trees.
5: C.
6: Some plastic bags are being unloaded.
5: D.
6: A man is repairing a walkway.
5: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xtbook. A.
7: One of the people is pointing somewhere.
5: B.
7: One of the people is taking off an ID badge.
5: C.
7: Some people are looking at reading material.
5: D.
7: Some people are folding papers.
4: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인 사진이죠. 어떤 동작하는지, 사람의 동작은 항상 손끝에서 발생이 되고요. 시선 끝에서 무엇을 보는지, 네, 그리고 주변의 사물 같은 것들로 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트럭이 있고 쓰레기통 같은 게 있네요. 나무가 울창하게 이렇게 또 있겠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번은요.
6: A man is sweeping a street.
4: Sweeping a street, 거리를 쓸고 있습니다. 그대로 정답이 되겠죠, 그죠? 거리를 쓸고 있는, 네, 그런 동작이 그대로 묘사가 됐었습니다. 가능하고요.
6: Some leaves are falling from trees.
4: Some leaves, 나뭇잎들이 falling from trees, 나무로부터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밑에 쌓여있는 나뭇잎은 보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동작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0: Some plastic bags are being unloaded.
1: Some plastic bags라는 것은 여러분들 비닐봉지입니다. 비닐봉지, plastic bags 여러분들 그 비닐봉지라고 해가지고 그 비닐백 하시면요 두 번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비닐이라는 게 vinyl 발음적으로 비닐이 아니고 vinyl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비닐봉지는 실제로 vinyl백이 아니고 plastic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plastic백 주십시오. 플라스틱 주십시오. 물론 한인들이 많은 지역.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미국에서 비닐백 하니까 알았던데 그거는 그냥 거기 워낙 많은 한인들이 여러분들이 갔던 곳은 아마도 한인들이 많은 곳일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 워러미들도 그 단어가 학습이 된 거지. 아 저분들은 저 한국인 분들은 비닐백 하는구나. 실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콘센트도 마찬가지고 영어가 아니죠. 비닐백이 아니라 플라스틱 백스. 네, 그렇습니다. 약간 사설이 길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비닐봉지들이 being unloaded,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load, unload, 어떤 동작이든지 간에 being 있으면 그게 행하고 있는 동작의 진행이니까 힘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0: A man is repairing a walkway.
1: 자, repairing walkway. 보도를 지금 수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수리하고 있는 동작은 역시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사진 한 사람만이 지금 창밖을 보고 있어요. 약간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웠을 때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가보실까요?
2: One of the people is pointing somewhere.
1: 네, pointing somewhere.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인데 역시 그런 동작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2: One of the people is taking off an ID badge.
1: Taking off라는 것은 이 신분증 배지를 벗고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동작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2: Some people are looking at reading material.
1: 네, reading material. 읽을 거리들을 자료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정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고요.
2: Some people are folding papers.
1: 네, folding paper. 종이를 접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동작도 역시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파트 2 문제도 역시 3번부터 12번까지 10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집중하시고 가보실게요. Go.
0: Number 3.
2: Let's talk about the advice Ms. Helena gave earlier.
0: A.
2: Not that I'm aware of.
0: B.
2: Yes, we did it yesterday.
0: C.
2: I'm about to meet my clients.
0: Number 4. Why are the walls decorated with balloons today? A.
2: Because of his visit here.
0: B.
2: We'll be greeting our new CEO.
0: C.
2: The art lesson has been postponed.
0: Number 5. How are we supposed to install the heavy machine in time? A.
2: Because the installation fee was reasonable.
0: B.
2: The newest equipment.
0: C.
2: I already called experts to handle it.
0: Number 6.
2: Have you taken the regular tests at headquarters yet?
0: A. I didn't know they were mandatory. B. No, the relocation date hasn't been announced yet. C. Yes, I have taken care of the complaint. Number 7. Why don't we hire additional employees for our second location?
3: A.
2: The retirement party hasn't been decided yet.
0: B.
2: We don't have enough budget for it.
0: C.
2: Because of the low employment rate.
0: Number 8. What type of camera do you own?
3: A.
2: Didn't I show you mine before?
0: B.
2: I bought it at the shop over there.
0: C.
2: Sure, I can give you my photos.
0: Number 9.
2: Wouldn't you rather take a seat by the window during your flight?
0: A. I prefer an aisle one. B. Because of the turbulence problem.
3: C.
0: Yes, a flight to Los Angeles.
3: Number 10.
0: You sent Mr. James the audit result, didn't you?
3: A.
2: No, the auditorium will be closed tomorrow.
0: B.
2: That's not my duty.
0: C.
2: Yes, I'll do it this afternoon.
0: Number 11.
2: How soon can you start compiling the server data?
0: A. He's an excellent programmer.
3: B.
0: The opening date will be disclosed soon.
3: C.
0: Once I'm finished with the current task.
3: Number 12.
0: Would you like to hold on or call us back?
3: A.
2: I regularly get in contact with Mr. Robbie.
3: B.
2: Can I leave a message instead?
3: C.
2: My inn can hold about 50 people.
1: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3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들어보실게요.
2: Let's talk about the advice Ms. Helena gave earlier.
1: 자, let's. 우리 청형태들은 첫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정도에서 모든 의도가 잡히죠. 즉, let's만 듣고도 제안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드바이스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헬레나 씨가 사전에 줬었던 그 조언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제안이기 때문에 수락이나 거절 등의 패턴이 정답으로 나와야지 맞겠습니다. 그죠?
2: Not that I'm aware of.
1: 자, not that I'm aware of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아니야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안에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알기로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겠고요.
2: Yes, we did it yesterday.
1: 네, 우리는 그것을 어제 했었습니다라는 것인데요. 역시 뭐 yes랑 뒤에 나오는 문장이랑 전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2: I'm about to meet my clients.
1: 모든 요청 제안에 수락은 쉽지만 거절은 힘들다.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파트 2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락은 직접적인 답변이 많지만 거절은 간접적으로 이유를 내는 게 많습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제 고객을 만나야 돼요. Be about to 부정사가 무엇을 막 하려던 참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고객을 막 만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식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10번 정답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보시겠습니다.
0: Why are the walls decorated with balloons today?
1: 자, why question, 이유를 묻는 거죠. 왜 walls, 벽이 지금 decorated, 장식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써? Balloon, 뭐 이렇게 풍선들로 왜 장식이 되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식의 질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2: Because of his visit here.
1: 자, why가 들렸다고 because가 나오자마자 그대로 정답을 체크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상한 스킬을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why가 있으면 because 찍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because, 이거 지금 전명구인데요.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의미적으로 얼마든지 뒤틀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그 because가 접속사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because 주어동사 이거랑 비번은 그냥 주어동사겠어요.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Y가 있다고 A번에 조금 더 가중치가 들어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있으나 없으나 이유를 설명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Y에서 because 무조건 정답. 이런 토익적인 스킬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A번은 지금 왜 안 되겠습니까? 그의 방문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가 누군데요? 3인칭 대명사는 언급되지 않는다면 질문에서 절대 쓰일 수 없는데요. 그의 방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가지고 누구누구의 방문 때문에 이렇게는 가능하겠지만 그가 누군데요? 누군지 아시는 분 저에게 문자 주시면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들어보실게요.
2: We'll be greeting our new CEO.
1: 우린 새로운 CEO를 맞이할 것입니다. 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그를. 이런 건 역시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저로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지칭되어 있었으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대명사와 그냥 명사의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 The art lesson has been postponed.
1: 네, 그 art lesson은 연기되었다라는 것인데요. Art lesson has been postponed라는 게 왜 나왔을까요? 의미적 연관성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이렇습니다.
0: How are we supposed to install the heavy machine in time?
1: 자, how 역시 단독적으로 쓰인다면 어떻게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 heavy machine이라는 것을 정시에 제시간에 어떻게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수단 방법 어떻게 좋습니다. 답변은요.
2: Because the installation fee was reasonable.
1: 자, A번은 because라는 이유를 답변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 설치 비용이 합리적이었었기 때문에가 아니겠습니다. 어떻게 정시에 설치를 합니까라는 건데요.
2: The newest equipment.
1: 네, B번은 그냥 명사이기 때문에 역시 수단 방법과 거리가 멀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정시에 설치합니까?
2: I already called experts to handle it.
1: 이미 벌써 전문가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 뭐 하기 위해서? 네, 그거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설치할지 정시라고 했을 때 이미 벌써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방법이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자, 6번 가보시겠습니다. 6번은요.
2: Have you taken the regular tests at headquarters yet?
1: Have you taken? Have you taken the regular test를 보셨습니까? 라는 거죠. 이미 벌써 그것을 완료했는지 아닌지라는 그 여부가 궁금했었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0: I didn't know they were mandatory.
1: 자, 그거 테스트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써 저는 그것들이 의무적이었는지 몰랐습니다라는 거죠. 의무적인지 몰랐었기 때문에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겠네요. A번은 정답으로 충분히 갈수 있겠습니다. 역시 부정의 이유입니다. 테스트 보셨습니까? 저 그거 필수인지 몰랐는데요. 네, 이렇게 안 했었던 이유 다 가능하겠죠.
0: No.
1: No라는 것은 아니요, 안 했습니다라는 것인데,
0: The relocation date hasn't been announced yet.
1: 그 이전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전 날짜가 왜 나왔는지는 그 누구도 알 길이 없겠네요.
0: Yes.
1: Yes라는 것은 했다라는
0: I
1: 것인데요.
0: have taken care of the complaint.
1: 저는 그 complaint, 그 불평, 불만을 이미 벌써 처리했었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 take가 반복되면서 조금 약간 헷갈리게 구성한 건데, 실질적으로 의미 연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어떨까요?
0: Why don't we hire additional employees for our second location?
1: 자, why question은 이유지만, why don't we라든지, why don't you, why don't I 같은 것들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직원들을 고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두 번째 지점이 돼가지고, 추가적인 직원 고용하는 게 어떨까요라는 제안입니다. 수락이나 거절이 필요할 텐데,
2: The retirement party hasn't been decided yet.
1: 은퇴 파티는 이미 그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Retirement party hasn't been decided. 이게 왜 나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it hasn't been decided yet 뭐 이런 것들을 연상시켜서 다른 식으로 또 꼬았나?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연결성이 전혀 없습니다. 정답이 될수 없겠고요. 네, 그리고 B번.
2: We don't have enough budget for it.
1: 우리 충분히 예산이 없습니다. 항상 역시 거절은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죠. 우리는 그것을 위한 충분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수 없습니다. 고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거절의 답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요.
2: Because of the low employment rate.
1: 자, 이번에 because of를 듣자마자 속으시면 되겠죠. Why question 자체가 이유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because of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why don't we로 시작하는 제안문이었었습니다. 이유랑은 거리가 멀었었겠고요. 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0: What type of camera do you own?
1: What type of camera? What question이 지금처럼 명사를 꾸며줄 때는 그 명사까지가 의도가 되는 소재가 되죠. 그래서 무슨 종류의 카메라를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카메라인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2: Didn't I show you mine before?
1: 제가 이전에 제걸 보여드리지 않았었나요? 네, 그죠? 약간 살짝 욱하는 답변이긴 합니다만은 논리적으로 전혀 하전없습니다. 제가 제거 보여드렸었잖아요. 너왜 그것도 모르니? 정답이겠죠? A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2: I bought it at the shop over there.
1: 저기에 있는 가게에 샀습니다. 가게에 샀습니다라는 게 아니겠고요. 이건 어디 샀는지란 where question, 구매처 등을 물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좋지 않겠습니다. 카메라의 종류이기 때문에 역시 안 되겠고요.
2: Sure, I can give you my
1: 네,
2: photos.
1: 물론이죠. 제가 사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camera 같은 것에서 이제 photos 같은 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나왔었던 연상 단어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들어보시겠습니다.
2: Wouldn't you rather take a seat by the window during your flight?
1: 자, 뭐든 부정어 빼버리시고요. 당신 take a seat by the window, 창문 근처 좌석을 취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긍정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행 기간 동안에 창가석 좌석을 앉으실래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근데 그게 또 장거리였었습니다. 14시간 뉴욕행 비행기였었던 거예요.
0: I prefer an aisle one.
1: 저 통로석이 좋은데요? 그죠? 14시간 비행에서 이코노미석 창가석은 거의 죽음에 가깝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막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시겠습니까? 막 되게, 막 불쌍하게 막 요청하는 겁니다. 되게 이제 불쌍한 표정으로.
2: Wouldn't you rather take a seat by the window during your flight?
1: 이렇게 되게 불쌍한 표정으로. 네, 그럴 때 여러분 당당히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권리는 여러분들이.
0: I prefer an aisle one.
1: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써먹으시면 되겠고요. 정답이 되겠고요.
0: Because of the turbulence problem.
1: 자, B번호 Why question이 나왔었을 때 정답이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0: Yes, a flight to Los Angeles.
1: 네, C번은 LA행 비행이라는 것인데요. 이건 뭐 좌석의 종류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10번 문제는요.
0: You sent Mr. James the audit result, didn't you?
1: 자, 마지막에 꼬리가 붙어 썼던 부가의 문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꼬리 질문들은 긍정으로 잡으셔야죠. 당신 제임스에게 그 감사 결과를 보내주셨죠? 보내줬었죠? 이런 식으로써 긍정의 확인으로 잡아볼까요?
2: No.
1: No라는 것은 아니요, 보내지 않았습니다겠죠.
2: The auditorium will be closed tomorrow.
1: 자, audit. 이 감사라는 것과 auditorium, 강당이라는 것에 대한 비슷한 발음 가지고 나왔었던 오답이 되겠습니다.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0: That's not my duty.
1: 그거 제 업무가 아닙니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역시 부정의 이유로서 정답이 될 수 없던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0: Yes, I'll do it this afternoon.
1: 네, yes라는 것은 yes, I did. 이거죠. 질문 자체가 당신 보냈었죠 라는 과거에 했었던 동작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yes는 yes, I did죠.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후에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해석상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no라고 했으면 아니요,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그것을 하겠습니다는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항상 yes나 no가 안 헷갈리려면 어떤 질문이든 부정이든 부가든 간에 긍정의 확인으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How soon can you start compiling the server data?
1: 자, how soon, how가 지금 쓴 거 함께 얼마나 빨리, 얼마나 곧이라는 시점적인 소재를 물어봤었던 질문이 됐었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곧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식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2: He's an excellent programmer.
1: 뭐, 그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전혀 시점적인 소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2: The opening date will be disclosed soon.
1: Opening date, 그 오프닝 날짜가 곧 공개가 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거는 곧이라는 시제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죠? 하지만 opening date라는 것과는 지금 질문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주어 오류가 되겠고요.
2: Once I'm finished with the current task.
1: 자, once라는 게 일단 무엇이 완료된 이후에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묻는 질문에서 정답이 가능합니다. 제가 현재 업무를 일단 끝낸 이후에요. 이런 식으로써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일단 지금 일을 끝낸 이후에요. 정답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요.
3: Would you like to hold on or call us back?
1: 선택의 문인데 hold on.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에게 다시 전화 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어떤 식의 답변이 쓰였을까요?
0: I regularly get in contact with Mr. Robbie.
1: 저는 Mr. Robbie라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라는 것인데 이게 아니라 기다리실래? 다시 전화 주실래? 이거죠. 기다릴래요? 다시 전화 주실래요? 어떤 식의 답변이 필요할까요?
0: Can I leave a message instead?
1: 이런 식으로서 지금 기다리거나 나중에 전화 주거나 네,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가능하죠. 의도, 소재를 정확하게 맞췄다면.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파인애플 드실래요? 사과 드실래요? 했을 때 대신에 바나나도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의도 소재가 같다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대신 남길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요.
0: My inn can hold about 50 people.
1: My inn, 제 호텔은 inn이 약간 낮은 등급의 호텔을 말하는 거죠. 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hold라는 게 반복됐을 뿐 역시 의미적 연관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파트 3 문제 풀어보실 텐데 역시 집중하셔서 세 문제의 키워드 잡고요. 흐름에 맞춰서 정답을 골라보겠습니다. Go!
4: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19 through 21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5: Ida, I'm looking forward to your appointment to visit our San Francisco location here next week. I can't wait to see the SYF-18 speaker, which is scheduled to be released within a few months.
6: Me too. I'm especially satisfied with one feature of the device.
5: Oh, which part is that?
6: Unlike previous models, the product can be charged wirelessly. This convenience will be very appealing to the consumers.
5: That's right. I'm eager to hear your product presentation. I'm sure there are other great functions as well. Also, if you don't mind, our team can give you a tour of the area that evening.
6: I'm having a meeting with my buyer at that time.
5: No problem. Then I'll see you that morning.
1: 자,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류의 제품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초반 소재를 찾는 문제인데 선택지도 모두 그냥 명사이기 때문에 네, 순서대로 흐름상 들리는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 Ida, I'm looking forward to your appointment to visit our San Francisco location here next week.
1: 네, 여기까지 일단 어떤 소재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냥 배경 설명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5: I can't wait to see the SYF-18 speaker.
1: I can't wait to 부정사. 저는 무엇을 정말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기대한다는 표현이겠죠. I can't wait to see you soon.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5: I can't wait to see the SYF-18 speaker.
1: Speaker 나왔습니다. Speaker, audio device가 그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5: Which is scheduled to be released within a few months.
1: 네, 그것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개될 것으로.
5: Which is scheduled to be released within a few months.
1: 몇 달 이내로 공개될 것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흐름은요. 지금 어떤 특징을 여자가 가장 좋아합니까? 라는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꼰다면요. 그럴 때 보통은 처음보다는 뒤에 들리는 게

0: 정답이 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더 좋은 걸 얘기하고, 근데 이것도 조금 좋,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어떤 일반적인 장점이 얘기되고, 그 다음에, 근데 있잖아. 정말 좋은 것은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들린다면 그게 정답이 되겠지만, 만약에 두개 이상이 들린다면, 더 좋은 거. 보통은 뒤에 나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durability, 내구성인지 아니면 battery라는 게 지금 빠르게 충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lightest version, 가장 가볍다라는 무게이긴지 아니면 지금 일단 wire, 선 없이 전력이 공급될 수 있다라는 무선 얘기인지요. 이렇게 키워드 잡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 Me too.
0: 저도 그렇습니다.
1: I'm especially satisfied with one feature of the device.
0: 자, 지금 보시면 one feature라고 나왔어요. one feature 하나의 특징입니다. 함정다 없다라는 거예요.
2: Oh, which part is that?
0: 어떤 부분인데라고 했더니
1: Unlike previous models.
0: 이전 모델들과는 다르게 unlike라는 게 역시 비교할 때 쓰는 대표적인 전치사죠. 무엇과는 다르게
1: The product can be charged wirelessly.
0: wireless 무선으로 충전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은 지금 무선으로 without wires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1: This convenience will be very appealing to the consumers.
0: This convenience, 이런 편의성은 very appealing, consumers,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될 것입니다. 자, 항상 강세를 받는 내용어들을 따라가는 게 듣기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섀도잉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딕테이션 하시든 간에 뭐 전체 문법 하나하나, 그런까지 막 끄집어 듣는 게 아니겠고, 여러분들. 강세를 받는 내용어들, 문법적으로 연음되는 기능어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내용어들을 만드는 거예요.
1: This convenience will be very appealing to the consumers.
0: 그렇죠. Convenience, very appealing consumers. 이런 단어가 의미를 만들죠.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21번의 흐름은요. 여자 대사 속에서 I'm having a meeting. 저는 미팅이 있습니다. 바이어들과 그때 미팅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왠지 거절하는 느낌이 드는데. 저 그때라는 것은 상대방이 남자가 얘기했었던 시점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때 일정이 있는데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자, 투어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대를 거절하는 것인지 아니면 new visit, 새로운 방문 약속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Participation, 미팅에 참여를 여자가 오히려 요청을 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정답이 대충 나올 것 같기도 한데.
1: This convenience will be very appealing to the consumers.
0: 여기까지 진행됐었죠?
2: That's right.
0: 맞습니다.
2: I'm eager to hear your product presentation. I'm sure there are other great functions as well.
0: 다른 좋은 기능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남자 대사 속에서 흐름이 시작이 돼요.
2: Also,
0: Also라는 것은 이미 벌써 흐름이 지나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 세 번째 문제 시그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2: if you don't mind,
0: 만약에 싫지 않으시다면
2: our team can give you a tour of the area that evening.
0: 자, 의미를 구성하는 단어들.
2: Our team
0: 우리 팀은
2: can give you a tour
0: 당신에게 투어를 줄수 있습니다.
2: of the area that
0: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요.
2: evening.
0: 그 저녁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다음 문장이죠.
1: I'm having a meeting with my buyer at that time.
0: 저는 그때는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절의
2: No
0: 멘트였었습니다.
2: problem.
0: 문제될 거 없겠고요.
2: Then I'll see you that morning.
0: 그 아침에 뵙겠습니다라는 것까지. 그러면 B번이 정답이 됐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파트 포워드 한 세트 풀어볼 텐데 역시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집중하셔서 흐름 잘 유지해 주세요. Go.
3: The conversation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xt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25 through 27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and a schedule.
4: Hello, it's Kelly Brown from Benanti Publishing. First, I want to say that I really enjoyed your talk at the Lionics convention last month. I am contacting you because I'd like to hire you as the Director of Marketing Strategy for our publications. When I briefly talked to you about your speech on that day, I realized how expert you were in the area. Therefore, I'm pretty sure you will be such a huge asset to us. If you're interested in this, please send your available time to discuss further details to me at kbn@benantip.com. Thank you.
0: 자, 좋습니다. 표가 있었던 재미난 문제였었는데요. 초반 소재, 먼저 목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Hello, it's Kelly Brown from Benanti Publishing.
0: Publishing, 본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갔었죠.
4: First, I want to say that I really enjoyed your talk at the Lionics convention last month.
0: 당신의 토크가 즐거웠습니다.
4: I'm contacting you.
0: 연락을 드립니다. 직접적인 목적이죠.
4: Because I'd like to hire you
0: 고용하기 위해 가지고 A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 As the director of marketing strategy for our publications.
0: The marketing strategy.

0: 마케팅 전략이라는 소재까지 언급이 됐고요. 두 번째, 얘기하는 사람인데.
1: When I briefly talked to you about your speech on that day, I realized how expert you were in the area.
0: 당신의 분야에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아까 마케팅 전략 얘기했었었죠? 네, 그러면 네, 그대로 해당되는 정보를 골라본다면 이 book promotion, strategy라는 게 해당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표 문제는 네, 선택지에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네, 이벤트가 정답의 근거가 됐었죠. 자, 그리고 후반부 소재까지 들어보시면요.
1: Therefore, I'm pretty sure you will be such a huge asset to us. If you're interested in this, please send your available time to discuss further details to me at kbn@benantip.com. Thank you.
0: 자, 마지막으로 가능한 시간대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이 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역시 오늘 마무리 잘 했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수업이니까 다들 웃는 모습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법률행위 무효화 취소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무효화나 취소화나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무효를 보겠습니다. 무효라는 말은 성립된 법률행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걸 우리가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성립이에요, 성립. 계약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돼서 너희들 취득할 수 없다. 이걸 무효라고 합니다. 그럼 현장 가셔서는요, 이게 만약에 불성립이다. 불성립. 그 말은 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성립이라는 말이 보이면 이때는 무효라는 말 혹은 취소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효 취소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일단 계약은 성립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종류가 있는데, 왼쪽이 원칙이고요. 오른쪽이 예외가 되는데,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는 어떻게 구별할 거야? 이건데, 사람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취득할 수 없다. 이걸 부를 때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란 말이 다고요. 무효란 말이 취득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 취득 못 해. 이걸 원칙으로 하고, 아니,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보호가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앞전 얻을 특자, 그 행위한 자로부터 한번더 받아갔다는 소리인데, 저는 좀 보호를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보호가 안 되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로 하고, 여기가 더 중요한데요. 상대적 무효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이란 말은 특정한 상대성, 그러니까 그 채권의 성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채권자고 채무자면 저는 채무자한테만 돈을 달라고 할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두 사람 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한 사람에게는 무효라고 말을 할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만 접근해 들어가면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되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비통착사해라고 그래요. 이걸 암기 코드로 잡아가지고, 비통착사해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 가셔서요, 문제를 푸는데 끝 문장이 선의의 제3자가 보호가 된다라고 끝나려면 비통착사의 중에 하나는 들어와야 돼요. 비통착사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된다. 이거 외에는 아무리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보호가 안 됩니다. 이 경우만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부 무효가 있고 일부 무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7조에 보면 법률행위 일부 무효,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계약이 하나인데 하나는 같고 하나는 같지 않겠대요. 그러면 이두 개를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업 토지에 자 이렇게 을하고 매매가 이루어졌다 소리가 되겠어요? 을. 근데 이게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창고인데 이렇게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 자 계약은 하나이고요. 토지와 건물은 나눌 수 있고요. 가분성, 그리고 가상자회사. 가상자회사. 가상이라는 말이 가령 설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가령 이 창고가 없었더라도 내가 필요한 건 토지야. 그러면 이 창고는 없으니까 창고 부분은 무효로 하시고요. 토지 부분은 이건 유효로 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부만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 요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하. 원칙이 전부 무효고요.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계약이 하나고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가상적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확정적 무효가 있고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다 원칙인 거예요. 절대적 무효, 전부 무효, 확정적 무효. 그러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동적 무효,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효 아닙니까? 일단은 무효죠.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하면 이게 무효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추인할지 않을지를 모르잖아요. 유동적. 유동적.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자, 보실까요? 유동적 무효는 주로 이제 어디서 출처가 되느냐? 그랬더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출처가 됩니다. 그러면 말뜻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으라 그 말이에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란 말이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으세요. 그러면 건물은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 토지는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허가를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을은 당연히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무효라고 합니다. 왜 취득을 못 하는 거예요? 허가를 안 받아서. 그러면 나중에 말이죠. 허가를 받았다니까요. 허가를. 그러면 이제 무슨 급에서 소급에서, 소급이 무슨 말이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백! 돌아가서 처음부터 유효가 되더라. 그러면 허가받은 그때부터 이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유효가 된다고 했으니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그때부터 유효로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유효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아직 허가를 안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자 허가를 안 받았다 무효래 무효래. 그러면 아직 효력이 없는 것이니 모든 계약은요 계약을 하게 되면 주된 의무라는 게 있고 부수적 의무가 따라 붙습니다. 항상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계약이 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주된 의무는 뭡니까? 한 사람은 등기고요, 한 사람은 대금을 넘겨주는 게 이게 주된 의무인데 여기가 무효다 이거예요. 여기가 무효? 그러면 자 무효라고 그랬으니까 등기 달라고 할수 없다, 돈 달라고 할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부수적 의무가 따라 붙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부수적 의무는 뭐겠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니까 당연히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겠죠? 이건 유효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있다. 그러면 현장 가셔서 유동적 무효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걸 위아래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위아래로만. 그럼 위가 뭐예요? 위는 전부 끝문장이 뭐로 끝나면 돼요? 없다로 끝나면 되는 거고, 아랫부분을 물어보면 끝문장은 있다. 봐보세요. 위아래 나눠서 윗부분은 전부 다 없다로 끝나면 돼요. 끝문장이. 아래쪽은요,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자, 주된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상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달라갈 수 없다니까요. 없다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고 줄 필요도 없고 주지 않아도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랬으니 주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 이런 말쓸 수가 없다니까 이런 말도 없다. 그러니까 다 없다로 끝난단 말이에요. 없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없다고 했으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전부 다 없다. 없다. 그리고 원칙은요.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채무 불이행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 없다. 좀더 없다고요. 그리고 계약

적금 부담금 반환을 송금할 수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가가 나올지 불허가 처분이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자, 이 경우는 아직 허가 나올지 불허가 처분 떨지도 모르는데 내가 줬던 계약금 되돌려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허가가 나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거고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 그때 돈 달라갈 수 있지 결정되기 전에는 아직은 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가가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느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자체가 지정한다든지 왜 허가구로 지정합니까? 투기 방지입니다. 투기 방지예요. 투기를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간 승인합 등기는 원칙이 유효인데 지금 투기 방지 목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걸 하면 안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봤자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 부수적 의무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허가 절차 협력할 의무는 있다예요. 자, 위는 전부 다 없다, 아래는 전부 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구역이니까 허가 절차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아, 구청에 같이 가서 허가 좀 받자라고 했는데 허가 절차 협력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 끝까지 허가 절차 협력하지 않아서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 버렸대요. 그러면 너 때문이야. 손해배상 해줘. 근데 우리나라는 이 손해배상이 금전배상이거든요. 그런데 손해를 본 자가 자기 손해가 본 액수를 금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그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입증하기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금액을 예정해 놓을 수도 있다. 네가 나중에 허가 절차 협력을 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됐거든? 그러면 너 2천만 원 해주기로 한다. 3천만 원 해주기로 한다라고 예정해 놓을 수도 있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허가 절차에 협력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말한 우리가 말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은 이행 지체가 있거나 이행 불능이 일어났을 때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건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더라 이거고요. 유동적 무효가 이제 확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확정? 언제 확정이 되겠습니까? 유효가 됐대. 그러면 자,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급에서 유효고요. 아하.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됐답니다. 지정 해제. 그러면 이제 허가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정적 유효가 되시는 거고요.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재지정을 안 한대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정적 유효가 되십니다. 이제 반대로 확정적 무효입니다.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요. 당사자 쌍방이 허가 절차에 거절 의사를 명백했대. 중요한 건 쌍방입니다. 일방이 아니라 일방이 거절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가시는 거고요. 쌍방이 합의하에 아예 우리 허가 받지 말자라고 했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머나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한대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계약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허가 받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상하죠? 자, 이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정지 조건 부분에서 법률행위에서 허가 전에 불성취로 확정됐다. 뭐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건이 성취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불성취로 확정. 이게.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더라 이거고요. 유동적 무효 세제는 좀 전에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뭐는 되냐면 해약금 해제는 돼요. 그래서 허이 허이 허이 이러면 돼요. 허이 허이 허이 허이 허이 허이 허가구에서 해제 해약금 해제 허이 허이 허이라고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고요. 전환인데요. 추인하는 말이 있고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인을 하건 전환을 하건 무효를 유효로 바꾸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환도 자 무효인 이랬지 않습니까?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역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를 유효로 바꿔주는 작업을 전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앞뒤가 같으면 전환이 됩니다. 앞뒤가 같으면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불불, 요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환이 된다는 소리고 요식행위, 불요식행위가 있는데 요식행위가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무효래.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채권자가 누군가 채무자가 누군지가 드러나 있대. 그러면 차용증으로 써먹을 수는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측에 안 되는 거 그랬는데 불요식행위, 차용증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어음으로 좀 써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편해요. 다 돼, 그냥. 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 부모님한테 불효자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효자 지르면 안 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인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오, 빠져요. 왜 그러냐면 무효인 행위를 취인한다고 그랬는데 취인은 어떤 행위를 지금 인정하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 거라고요. 뭘 취인을 할 겁니까? 그래서 자 무효인 행위는 행위 자체가 없으니 취인해봤자 이렇게 생기지 않는다. 오, 그러나 당사가 그 무효임을 알고 취인한 때는 뭐로 본다? 새로운 법률을 본다. 이랬습니다. 취인. 자, 무효인 행위는 취인하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상대적 무효가 이게 이제 추진이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데요. 여기는 무효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일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랄지,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한 행위, 그리고 자, 세 가지입니다. 반사회적 행위, 강행법규 행위, 자, 불공정한 행위는 뭐가 안 돼요? 이건 추진 자체가 안 됩니다. 반사회적 행위에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사회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지금 했는데 이걸 취인을 해서 유효로 오면 그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녀석들은 취인이 안 된대. 취인이 안 된대. 그러니까 취인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거니까 해봤자 효력이 없는 거죠. 이게 원칙인데. 그죠? 그래서 자 무효인 행위는 취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예외 상대적 무효인 경우에만 그때는 취인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무효인 행위를 취인하면요. 무슨 효과 없어? 소급여가 없어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야. 그리고 항상 취인할 때는 아이고 아이고 알고 취인해야 됩니다. 알고 취인. 그래서 자 소급이 없다는 거 이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무효고요. 자 취소도 한 문제 나오는데 의인은 취소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그리고 취소를 하면 이제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할게요. 이게 취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가지고 와보면 제 강의 특징이 지금은 요약 강의를 해드려서 그렇지 그냥 정규 강좌를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모든 걸 우리 일상에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 물건 10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다 정리하다 보니까 3개가 필요 없는데 내가 사가지고 왔다? 그럼 뭐 한다고 합니까? 가서? 그 3개는 가서 나 취소할 거야. 우리 집에 계신 분은 저를 시킵니다. 자, 그럼 제가 가서 카드 취소를 하고 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있잖아. 그거 취소할 게 아니라 내가 딱 보니 각티슈인데 그 일주일 후면 다시 쓸 것 같은데 그런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왔는데 무조건 취소가 아니라 취소를 하기 전이라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죠? 근데 악착같이 나가서 취소할 거야. 그러면 가서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없던 일로 되는 거예요. 이걸 취처라고 합니다. 취처. 이걸 그때부터로 바꿔 출제하는데 시험지상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 취처 이렇게 취처 이렇게 취처 취그가 아니라 이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법정 취소 사유. 제가 그 현장에서 강의를 해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자 선생님 무효하고 취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 무효가 되고 언제 취소가 되는 거예요? 항상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취소는 말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정 취소 사유라니까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 동의 없이 계약을 했거나
혹은 착각해서 했거나 그리고 내가 사기 강박을 당했거나 이 경우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재착사라고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현장 가셔서 끝 문장이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났다. 그러면 재착사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취소란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는 재착사고요. 취소권자는 재착대승 이렇습니다. 재착대승 이렇게 재착대승 재착사 재착대승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능력자도 얼마든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집에 있는데 초딩이 아빠 지갑에서 카드를 가지고 가서 30만원짜리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다니까요. 루루랄라 이렇게 루랄라 엄마가 어떻게 이놈을 자식 하고 자 반 어떻게 해요. 일단 취소는 낮은 문제고 반죽해 패야지 자식 하고 뭐라 그래 고학년이면 가서 지가 취소하고 와 이러잖아요. 그러면 잉잉잉 울고 가가지고 아저씨 혼났어요. 취소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단독으로 가능하더라 이거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만 됩니다. 상대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착오를 해볼까요?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자, 근데 물건을 제가 자, 더 사가지고 왔습니다. 마트 측에서 전화해가지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취소해주세요 이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착오자만 한다. 사기 당한 사람만 한다. 그리고 자 확률은 대리인인데요. 대리는 원칙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대리권을 받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착대승이라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자 취소권에 상대방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어이구 뭔 말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 해볼까요? 그런데 잘못 산 거야. 저 취소를 어디로 가야 돼요? 이마트를 가야 되는 거지 홈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한 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계약한 자에게. 계약한 자에게. 그래서 계약한 자에게 취소권 행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 즉 계약하지 않는 자에게 나 취소한다. 그 말을 쓸 수는 없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취인입니다. 자, 취인권자와 자, 취소권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겠죠. 재착 대승이 되는 건데 차이점이 뭐냐면 추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작업. 자, 그래서 한번 추인을 해버리면 이거죠. 다시는 뭐 하지 못한대요. 취소할 수가 없다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실까요? 그래서 자 이미 취인 자 후축을 했는데 취인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로 해볼까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취인한다고 말을 해봤자 미성년자가 취인이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인을 해야 된다. 후추. 자, 그리고 이제 취인을 했다면 다시는 취소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상추 안 돼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인은,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취인하고 말해봤자 이건 취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취인이 안 된 거니 다시 가서 취소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대리는 부모는 판단 능력이 있으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취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후추. 상추한데, 자, 법정대는 상추대, 이랬는데, 그, 우리 딸내미가 키가 너무 안 커가지고요. 제가 얘를 키우려고 병원에 갔더니 단백질을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테이크 박사인데, 처음에 스테이크 구워줬는데 안 먹어요. 얘가 입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후추를 뿌려줬어. 그래가지고 내가 요리해줬단 말이에요. 숙성시켜가지고. 그랬더니 먹더라니까요. 후추. 근데 그 자식, 지금도 상추 안 먹거든. 그러니까 상추. 상태 취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상추 잘 드시잖아요. 그래서 상추 된다. 후추 뿌리니까 먹더라. 아주 상추 안 먹더라. 어른들은 상추 먹어.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정 취인한 게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전조 규정에 의하여 취인할 수 있는 후 다음에 각호 사유가 있으면 취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보낼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직접 인정한다고 말해도 취인이 되는 건데
직접 인정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으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뭐라고 본다? 친으로 본다. 이청경 담양강인데 이 상태에서요. 자, 매매를 했는데 자, 얘가 사기를 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취소권자 아니겠습니까? 자, 취소권자 그리고 얘가 상대방. 그래서 자, 이 취소권자가 자,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아니하고 자, 이를 보려지 아니하고 봐보세요. 사기당한 사실을 안 후에 어떠한 단서도 붙이지 않고 자, 얘가 얘한테 이행을 했대요. 순순히 등기해줬답니다. 그러면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도 순순히 이행을 한다는 말은 이거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취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취소 안한 걸로 보겠다, 취인. 그죠? 그러니까 이행을 했거나 돈 달라고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 내용을 바꾸자고 하거나 경계란 말이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보제공을 한대요. 담보제공을 한걸 받거나 기타 등등. 그리고 여기서 매매대금을 얘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그리고 안 주니까 강제 집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소권자가 이청경 담양강을 하시게 되면 직접 추인한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추인한 걸로 볼게요. 이걸 법정 추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상대방이 아닌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사기친 애가 사기쳐놓고 청구한다든지 사기쳐놓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건 이건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청구, 상대방이 양도하는 건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저는 정말로 고추를 청양고추만 먹습니다. 청양, 이렇게 청양고추 암기를 해주시고요. 취소 효과, 취처, 취그가 아니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되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없던 일로 되는 것이니 받은 것들 전부 다 되돌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다 되돌려주면 되는데 제한능력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제한능력자는 이제 보호를 해줘야 하니 제한능력자는 현재 남아있는 것만 주면 된다. 이걸 현존이익반환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자, 현존 이익만 반환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존 이익에서 융비는 빼고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상대방은 어떨까요? 아니, 미성년자랑 계약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한 능력자랑 계약을 한 상대방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취소권의 단기 소멸 이랬단 말이에요.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취소권 행사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취소권 행사가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법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 3년하고 10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우리 민법에서는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굉장히 긴 세월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갑이 이 매매 계약을 한 후로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매매 계약을 했는데 10년 동안 내가 사기당한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 때 10년이면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근데 이걸 취소를 해버리고 나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할래.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우리 민법에 소멸시효가 있는데 물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인 아니니까 이거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10년짜리 그 소멸시효가 일반 채권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어떤 걸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진다.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렇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추인은 언제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안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도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대. 무슨 3년을 기다립니까? 3분도 못 기다리지. 바로 그냥 경찰서에 신고 이거지. 그러니까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도 추인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도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그러면, 자, 법에서는, 아, 취소할 생각이 없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숫자 시험에 나옵니다. 10년, 3년, 이 숫자를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보면 뭐 이등변 삼각형도 배웠고 또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도 배웠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강의 동안은 삼각형의 외심 그리고 내심이라는 개념을 학습해 볼 건데요. 이게 각각으로 배우자면 뭐 어렵지 않게 그냥 각 개념을 학습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동시에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헷갈려요. 비슷한 그림 주고 이제 이 그림에서 어쩔 때는 외심의 성질을 쓰고 또 어떤 때는 내심의 성질을 쓰고 아니면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시간 이 외심을 공부할 때 잘 공부해놔야 돼요. 이렇게 쿡 찌르면요. 바로 아 외심은 뭐였지? 하고서 달달달달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해봅시다. 그러면은 강의 시작해볼게요. 자, 삼각형의 외심. 외심이 무엇이냐? 우리 외심을 공부하려면요. 그 전에 한 가지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요. 바로 외접이라는 개념입니다.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 점 A, 점 B, 점 C가 모두 한 원 O 위에 있을 때 이 원 O는 삼각형 ABC에 외접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원을 외접하는 원이다 해서 외접원이라고 할 거고요. 원이 있으니까 중심, 외접원의 중심 이 O를 이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해줄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외심이 뭐냐? 그러면은 아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럼 외접원이 뭔데? 외접원은 삼각형 ABC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외심이기 때문에 원에서는 중심과 또 어떤 개념? 반지름이 중요했죠. 그래서 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 O부터 A까지, O부터 B까지, O부터 C까지 요 각각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더라? 반지름이 되더라. 그럼 뭐 어때요? OA와 OB와 OC는 전부 길이가 같겠죠. 따라서 외심은 중심이,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바로 유추가 되냐면 삼각형의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더라라는 성질이 유추가 됩니다. OA, OB, OC는 전부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아요. 그럼 이제 오케이. 외심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인 건 알았고 그러면은 외심은 어떻게 찾을 건데? 바로 1번의 별표. 자, 외심을 찾는 방법은 무언가의 교점으로 찾아요. 그런데 그 무언가가 요겁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AB의 수직 이등분선, BC의 수직 이등분선, CA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더니 걔가 공교롭게도 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그 만나는 한 점이 뭐가 되냐? 바로 외심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건요.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직선이 한 점에서 이 점을 지나간다? 이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보여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설명을 좀 해보면 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